가족과 함께 식료품점에 가기도 해요. 우유와 과일, 과자를 쇼핑카트에 담으며 즐겁게 쇼핑해요. 계산대에서 계산까지 마치면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요. 오늘은 쇼핑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쇼핑하러 가본 적 있으시죠?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 마트, 식료품점에 가서 쇼핑하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 가면 우유나 과일, 뭐 채소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고요. 또 필수 생활용품들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식료품점이라는 단어를 오늘 공부해 볼 거고요. 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쇼핑할 때 다양한 물건들을 이 쇼핑 카트에 담게 되죠. 이 쇼핑이라는 단어도 같이 알아볼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물건을 다 담고 나면 뭘 하죠? 네, 우리 계산을 합니다. 자, 돈을 내거나 지불하다 이런 표현은 또 영어로 어떻게 말하게 될까요? 자, 우리 일상생활과 정말 관련이 깊은 이런 표현들 오늘 같이 확실히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 단어입니다. shop. shop 하면 쇼핑하다 혹은 가게 상점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 쇼핑이라는 단어 너무 친숙하잖아요. 이 쇼핑이라는 단어가 바로 shop에서 나온 겁니다. shop은 동사로 쇼핑하다 혹은 명사로는 우리가 쇼핑할 수 있는 공간, 가게나 상점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동사 뜻과 명사 뜻을 모두 기억하도록 할게요. 이 단어 쓰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암기해서 오른쪽에 써볼게요. shop, S-H-O-P 읽어볼까요? shop. 네, 우리 예문 한번 살펴볼 거예요. Let's go shopping this Sunday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go shopping 밑줄 쳐볼게요. go shopping,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쇼핑하러 가다 입니다.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다. 그러니까 let's go shopping this Sunday 하면 이번 주 일요일에 뭐 하러 가자? 쇼핑하러 가자가 되겠죠. 자, 우리 두 번째 예문 볼게요. Where can I find a gift shop? Where can I find a gift shop? 여러분, where can I find도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즉, 어디에 있나요? 라고 길을 물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Where can I find a gift shop? 이라고 했잖아요. gift shop은 선물 가게가 되겠죠. 선물을 파는 곳. 그래서 Where can I find a gift shop? 하면 선물 가게는 어디에 있나요?가 되겠습니다. 자, shop의 다양한 의미들 다 기억해 두셨나요? 우리 바로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grocery store. grocery store 나와 있습니다. 우리 grocery라고 하면요. 식료품을 의미해요. 식료품. 그리고 뒤에 있는 이 store은 가게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식료품을 파는 가게, 식료품점이 되겠습니다. grocery store, 우리가 흔히 아는 마트 이런 곳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우유를 살 수도 있고 채소, 고기, 계란, 달걀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grocery store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단어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grocery store, G, R, O, C-E-R-Y 그리고 store S-T-O-R-E 읽어볼까요? grocery store 예문을 한번 볼 텐데요. She buys fresh vegetables at the grocery store. 그녀는 fresh vegetables, 신선한 채소를 사요. 근데 어디서 사죠? At the grocery store이니까 식료품점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 더. I went to the grocery store and bought some cheese. 나는 어디에 갔죠? 식료품점에 갔다. 그리고 뭘 했죠? Bought some cheese. Bought는 buy의 과거형이잖아요. 샀다는 거죠. 무엇을? 치즈를 좀 샀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식료품점에 가서 치즈를 좀 샀다라는 표현까지 살펴보았어요. Grocery store,

식료품점 보았고요. 이어서 페이입니다. 우리 쇼핑 다 하고 나서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꼭 계산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때 돈을 내다 혹은 지불하다라는 표현은 pay를 사용하면 돼요. pay. pay, P-A-Y. 바로 한번 써볼게요. pay, P-A-Y. pay. 자, 예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가게에서 점원이 제가 계산을 할 때, 내가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How would you like to pay? How would you like to pay? 여러분, how는요, 방법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would you like to pay? 돈을 내고 싶으세요? 즉,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시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시겠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현금으로 할 건지, 뭐, 휴대폰으로 된 페이로 할 건지, 아니면 신용카드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I like to pay in cash. 저는 지불을 하고 싶은데, in cash, 현금으로죠. cash는 현금입니다. 저는 현금으로 페이하고 싶어요. 지불하고 싶어요가 되겠습니다. 자, 페이까지 살펴보았어요. 돈을 내다, 지불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우리 쇼핑과 관련된 영단어 딱 다섯 개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쇼핑할 때 각각의 품목을 우리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아이템.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판매, 할인 판매, 세일 이렇게 말하죠. 세일이 할인 판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현금은 영어로 cash라고 하고요. 우리 신용카드는 영어로 credit card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credit card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또 이어서 현금을 냈을 때 잔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잔돈은 change라고 합니다. change. 여기 있는 표현들 여러분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표현을 복습해 볼 텐데요. 우리 식료품점에 가서 쇼핑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점은 영어로 grocery store. 자, 그리고 이렇게 카트에 담으면서 쇼핑하다, shop.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제하고 지불합니다, pay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영단어들 꼭 기억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우리는요, 샤를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주변을 한번 좀 바라봐 볼까요? 우리 주변에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 중에 이 샤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0: 오늘은 우리가 이 샤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함께 조사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됐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뇌속 포텐 함께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샤를 법칙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샤를 법칙의 사례 말해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자, 그럼 여러분도요, 이런 샤를 법칙, 도대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이 샤를 법칙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떠한 현상들이 있는 걸까? 혹은 제시된 것을 샤를 법칙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걸까? 이러한 정보들 얻고 싶은데,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해서는 여러분이 딱 원하는 답변을 얻기는 어려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질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생활 예시를 자꾸 찾아보는 거, 아니면 제시된 실생활 예시를 내가 배운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 이게 이번 교육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학습한 것을 나의 삶과 연계하며 설명하는 연습들, 그 설명을 위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질문을 생성하는 연습들 꾸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 샤를 법칙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다양한 실생활 예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샤를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일정한 압력에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온도 변화에 따라, 즉 온도가 올라가면 네, 기체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온도가 감소하면 기체의 부피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온도 변화에 따라 일정하게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정비례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하나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주사기 안에는 기체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이 기체가 담겨져 있는 주사기를 상온의 물에 담겨 있는 비커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체의 온도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기체의 온도를 높여주게 된다면, 즉 뜨거운 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요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온도를 높여주게 된다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기체의 부피는 증가할 거거든요.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된 것을 피스톤이 밀려난 그 눈금으로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기체의 온도를 낮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것이었더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공부했던 샤를 법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할 때도요, 지금 부피와 온도가 비례하고 있는 관계를 파악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 온도의 변화에 따라 부피가 늘어나는 정도가 지금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 비율이 일정한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온도가 증가했어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죠. 부피가 증가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온도가 감소했어요. 입자의 운동이 둔화됐네요. 부피가 감소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샤를 법칙을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얻고 싶을 때 어떻게 질문했어야 되는지 질문을 한번 생성해보도록 할게요. 기체의 온도와 부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배우고 싶어 라고 맥락을 먼저 제시해 주시고, 특히 샤를 법칙이 무엇이고 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는지 쉽게 설명해줘.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래프나 실험 결과를 함께 보여주면 내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을 할 때 이해하기 쉬운 패턴의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들을 넣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연습을 질문을 통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샤를 법칙을 넣어서 우리가 실생활에 해석할 수 있는 현상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요, 열기구거든요. 여러분, 이 열기구가 샤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죠. 뜨거운 공기를, 내부의 뜨거운 공기를 데워서요, 부피를 그러면 크게

만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늘로 떠오르는 원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열기구 내부의 공기를 가열하면 공기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러면 평균 속도가 증가하게 될 거고 일정한 대기압 하에서 뜨거워진 공기는 팽창하게 되고 부피가 팽창하면 열기구 전체의 밀도가 작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위로 떠오르게 되는 우리는 바로 샤를 법칙을 이용해서 이 열기구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주 더운 여름날이에요. 아주 더운 여름날 이렇게 쌩쌩쌩 달리다 보면 마찰열도 있을 거고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면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게 될 거잖아요. 따라서 여름철 자동차 타이어가 팽창하는 것도 이 샤를 법칙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뜨거운 여름날 햇빛 아래 오랫동안 주차된 자동차의 타이어가 팽창하는 것. 즉, 타이어 내부의 공기는요,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어 그 양이 일정해요. 햇빛에 의해 타이어와 내부 공기의 온도가 상승하면 공기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타이어 벽면에 더 자주, 더 강하게 충돌하게 되겠죠. 그래서 타이어는 어느 정도 팽창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샤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 더 보도록 할게요. 겨울철 찌그러지는 축구공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추운 겨울날에 실외의 축구공을 우리가 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겨울철이니까 온도가 낮아질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안에 부피가 줄어들면서 얘네들이 축구공이 찌그러지는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축구공 내부의 공기의 양은 일정한데 외부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공 내부의 공기의 온도도 낮아지고 그럼 공기 입자의 운동이 둔화되는 거죠. 그러면 일정한 외부 압력 하에서 공 내부의 공기의 부피는 감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이 찌그러지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요, 여러분 너무 많은 예시들이 있을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샤를 법칙을 공부했어요. 그럼 내가 이 샤를 법칙을 적용해서 나의 주변에, 일상생활에 이 원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공부가 되니까요. 반드시 여러분 주변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찾아 여러분 스스로 해석을 해보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 넣어서 우리가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질문을 한번 생성해 볼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체의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하는 현상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샤를 법칙이 적용되는 실생활 예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고 풍선, 타이어 같은 것들이랑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해. 내가 들어본 것들이 있다면 넣어서 이런 유사한 현상을 설명해 줘. 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팁. 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샤를 법칙 실생활 예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질문 꼭 한번 생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터지는 과학 청해부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오늘의 속담은 자업자득 인광보란 말과 관련이 깊소. 자업자득,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된다는 뜻이오. 인과응보, 현세에서의 어떤 선악의 결과를 다음 생의 행과 불행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오.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죠.

0: 뉴스 봤어? 땡땡땡 연예인이 학창시절에 친구를 많이 괴롭혔다고 해.
1: 그러게. 최근 인기가 상승하여 많은 사람이 좋아했는데 정말 실망이야.
0: 본인은 장난을 심하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피해자들이 계속 증언을 했다고 해.
1: 은퇴하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매우 많아. 이제 연예계 생활을 못하겠구나.
2: 오늘의 속담.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남에게 악한 짓을 하면 자기는 그보다 더한 벌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친구의 비밀을 함부로 퍼뜨렸던 성주는 결국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혼자 남게 되었구나.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라는 속담이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장화홍련전. 평안도 철산에 배좌수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에게는 장화와 홍련이라는 효심 깊고 예쁜 두 딸이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배좌수는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다. 계모는 처음부터 착한 두 딸을 눈엣가시처럼 미워하기 시작했다. 계모는 장화를 내쫓기 위해 쥐를 잡아 껍질을 벗긴 후 마치 자신이 유산한 것처럼 거짓말을 꾸몄다. 계모의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간 배좌수는 분노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장화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라고 하인에게 명령했다. 하인은 장화를 물에 빠뜨려 죽게 했고 장화의 억울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언니 장화가 비극적으로 죽은 것을 알게 된 홍련은 하루하루 슬픔과 억울함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언니와 동생은 모두 억울한 원혼이 되었다. 그 후 철산 고을에는 밤마다 장화와 홍련의 귀신이 나타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부임하는 고을 사또마다 무서움에 떨며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도망치거나 병을 얻어 죽는 일이 반복되었고 마을은 불안에 떨게 되었다. 드디어 정동호라는 용감하고 현명한 사또가 부임하게 되었다. 새 사또는 괴이한 소문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밤에 나타난 두 자매의 원귀에게 억울한 사연을 들은 사또는 조사를 시작했다. 하인의 증언을 통해 계모의 거짓 모함과 잔인한 악행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게 되었다. 사또는 계모와 관련자들을 죄에 따라 엄하게 처벌했고 억울함을 푼 장화와 홍련은 환생하여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 작품은 억울하게 희생된 두 자매가 원혼이 되어 진실을 밝히는 내용을 통해 남에게 악행을 행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2: 오늘의 속담.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였소. 타인을 괴롭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면 결국 크게 돌려받게 된다는 뜻이오. 그대들도 평소에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잘 되새겨보면 좋겠소. 좋은 덕을 많이 쌓는 그대들이 되길 희망하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잠깐! 오늘은 깜짝 퀴즈로 시작을 해볼까요? 선생님이 말하는 원소들의 원소 기호를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우선 헬륨의 원소 기호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HE. 그러면 네온은요? 맞아요. 네온의 원소 기호는 NE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르곤의 원소 기호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아르곤의 원소 기호는 AR이죠. 이 세 원소는 우리 생활에서 서로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지만 주기율표에서는 같은 위치에 속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율표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일정한 규칙으로 배열한 표이며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족이라고 합니다.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헬륨, 네온, 아르곤은 몇 족 원소에 해당할까요? 맞습니다. 18족 원소에 해당합니다. 이번 탐구활동에서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 세 원소들의 이용 사례와 성질을 살펴보며 이 세 원소가 왜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기율표에서 18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자료를 바탕으로 추론해보는 것이 오늘의 활동 목표입니다. 그럼 실험 준비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헬륨, 네온, 아르곤의 이용 사례를 조사합니다. 각 기체가 실제 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사해봅시다. 이때 왜 해당 기체가 그 용도로 적합한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헬륨, 네온, 아르곤이 가진 공통된 성질이 이용 사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의 성질을 정리합니다. 같은 족의 충전기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은 모두 실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용해도 성질이 쉽게 변하지 않으며 주변 물질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헬륨, 네온, 아르곤은 주기율표의 18족에 속하는 원소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동족 원소입니다. 또한 반응성이 매우 낮아 비활성 기체라고 불리며 이번 활동을 통해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시험 대비 강의이고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영역인 듣기 말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 첫 번째로 다뤄볼 단어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감하며 대화하기입니다.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는 대화가 공감적 대화일까요? 그렇죠.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에 공감하면서 나누는 대화를 우리는 공감적 대화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공감적 대화의 방법으로 첫 번째는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청. 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눈을 맞추면서 내가 너의 말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공감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겠죠. 상대방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이 내 말에 공감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고개를 끄덕이거나. 또는 대답을 하면서 상대방이 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는 거고요.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거나 재구성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스스로의 감정이나 입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감적 듣기의 방법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극적 듣기이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듣기인데, 소극적 듣기에 해당하는 방법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그거예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 그 다음,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대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이때의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아닐 비가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표정, 몸짓,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의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다면 선생님이 말할 때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 끄덕끄덕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언어적 표현으로 상대방이 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 아, 그래서? 그 다음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들어주는 것. 상대방이 계속 말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 이것이 소극적 듣기라면 적극적 듣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거나 재구성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자신이 대화의 내용을 뭐 하고 있음을. 그렇죠. 이해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요약하기, 재구성하기가 이제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한 말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그대로 다시 말하는 것이 요약하기 방법이 되겠고요. 재구성하기는 상대방이 한 말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입장을 뭐 하는 것. 그렇죠. 재구성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뭔가 막 이야기를 해서, 너가 이러저러해서 속상했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재구성해서 말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감적 듣기의 방법으로 이렇게 소극적 듣기와 적극적 듣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공감적 대화는 어떠한 태도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어야 하고요. 상대방의 말에 반박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포용적인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안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상대방이 자신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말할 시간을 여유 있게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감적 대화를 할 때는요,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뭔가 판단을 하거나 반박을 하거나 하는 것보단, 너가 그렇게 느꼈겠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처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서 포용적 태도로 대화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확인 문제 같이 볼게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는 대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공감적 대화라고 이야기하겠죠. 소극적 듣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감적 대화의 방법 중에 소극적 듣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극적 듣기, 여러분이 상대방의 눈을 피하면 소극적 듣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공감적 대화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될수 없고.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는 것은 어떤 듣기였어요? 그렇죠. 적극적 듣기였고요. 상대방의 말에 반박하는 것도 우리 공감적 대화의 모습으로 볼수 없고,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치기. 이것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소극적 듣기의 방법이 되겠고요. 상대방의 말을 재구성하기. 자, 이건 어디에 해당됐습니까? 그렇죠. 적극적 듣기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정답은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공감적 대화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1번.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준다.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우리 공감적 대화의 방법이었고요. 상대방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로 대화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반박하거나 비판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태도 필요하고요. 상대방이 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질문하는 거. 아주 좋은 태도이고. 4번. 상대방이 실수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말해준다. 자, 이것은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거잖아요. 공감적 대화의 태도와는 맞지 않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상대방이 스스로 대화에 참여하도록 편안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중요한 공감적 대화의 태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념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 공감적 대화와 관련된 수행평가,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감적 대화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키웠으면 하는 능력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상황에 적절하게 이 공감적 태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은 가장 평가를 하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도 이제 글을 하나 만나볼 텐데, 이 상황에서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 앞부분 줄거리에서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요한이가 처한 사회문화적 배경, 상황,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요한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학생입니다. 요한이의 상황이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이가 댄스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댄스 공연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어디에 댄스 영상이었냐면, 이 만딩고라고 하는 서아프리카 전통 춤을 현대 무용가 접목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장면이 어떤 공연의 일부이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겪은 차별과 인권에 대한 주제를 담은 무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우리 동아리랑 잘 어울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친구가 요한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아, 근데 부르키나파소는 어디 있는 나라야? 라고 하니까 이제 요한이가 이렇게 물어요. 누나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금나니가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이가, 왜 나한테 묻냐고 하니까 금나니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나는 그냥 네가 알것 같아서. 근데 이 말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렇죠. 편견이 담겨 있어요. 자, 이 요한이의 상황과 결부지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아, 아프리카와 관련해서 좀더 요한이가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편견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나까지 날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거야? 나 한국 사람이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란이가, 누가 뭐래?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될걸왜 벌컥 짜증을 내?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목표는 이제 이 대화를 어떻게 바꿔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공감적 대화에 맞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먼저 금란이의 말하기 방식의 문제점. 금란이의 말하기 방식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누구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어요. 요한이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무엇으로 말을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의 사회문화적 배경, 감정, 입장,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금란이가 이렇게 요한이가 이야기했을 때뭘 했으면 좋았겠어요? 그렇죠. 사과를 했으면 좋았겠죠. 그래서 누가 뭐래?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될걸왜 벌컥 짜증을 내? 가 아니라 이 말을, 고쳐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고쳐 본다면 뭐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너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 나의 잘못은 이것이다. 미안하다. 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으면 좋겠죠. 요한아, 내가 생각이 짧았어. 네 기분에 상하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를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거나 너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은 아니야. 정말 사과할게. 처럼 이렇게 요한이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사과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이 공감적 대화의 방법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공감적 대화와 관련해서 우리 글 만나볼 거거든요. 이 글과 문제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볼 글은요, 방금 우리가 이 수행평가 따라잡기에서 읽었던 바로 그 글입니다. 김중리 작가의 느티나무 수호대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은 현대소설이고요. 다문화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의 성장, 그리고 공동체, 연대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자, 우리에게 제시된 부분에서의 특징을 한번 보자면 서로에 대한 편견을 갖거나 이 무심코 내뱉는 차별적 발언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읽게 될 부분에서 발견이 되고요. 대화를 통해서 인물들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편견, 그리고 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 이 안에서 이제 공감적 대화를 할수 있도록 살펴볼 텐데, 공감적 대화를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는 원만한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듣기 말하기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요.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비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협력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고 서로에게 무엇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서로를 믿는 마음,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음을 느끼고 서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 내 말을 열심히 들어줄 때또더 열심히 말하게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듣기 말하기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감적 대화를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글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앞부분 줄거리에서 요한이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쵸?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댄스 공연 영상을 보는 상황이고요. 선생님, 중략해서 이제 이 부분만 가지고 왔는데, 요한아, 부르키나파소는 어디 있는 나라야? 라고 금란이가 물어보니까 요한이가, 누나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라고 하고, 금란이가, 아, 나는 네가 그냥 알것 같아서.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나까지 날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을 들어보니 요한이는 이런 대접을 받은 것이 처음이 아니죠. 누나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누나까지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이거든? 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대로 금란이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런 분위기여서 이제 민용이가 등장을 합니다. 아, 누나, 이번엔 누나가 좀 실수한 것 같아. 그치만 요한아, 누나가 널 놀리려고 그런 거 아닌 건 알잖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금란이가, 나 외환 미안해, 나도 모르게. 라고 이제 사과를 하죠. 그러니까 요한이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그러지. 무심코 장난으로. 흑인은 다 아프리카 사람이고, 아프리카 사람끼리는 모두 서로 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신경한 행동인지 알아? 이게 얼마나 편견으로 가득 찬 행동인지 알아? 아프리카가 뭐 대포만 해? 아프리카는 대륙이라고. 그큰 대륙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를 내가 어떻게 아냐고. 라고 하면서 이제 속상함을 토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란이가 겸연쩍은 얼굴로 다시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라고 사과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요한이가 화가 난 이유, 요한이 왜 화가 났어요? 그렇죠. 금란이가 한 말에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그렇죠. 편견이 담겨 있었어요. 자, 1번. 자기 생각에 동의해주지 않아서 아니고요. 금란이가 자신의 말에 믿지 않아서 아닙니다. 친구들이 자꾸 어려운 문제를 물어봐서 화난 거 아니고요. 무엇이 느껴져서. 그렇죠. 금란이의 말에서 자신에 대한 편견을 느껴서 화가 난 거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들키기 싫어서 화가 난게 아닙니다. 누나까지 날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이 편견 가득한 말에 상처를 받아온 요한이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말하기를 한 학생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 되는데, 자, 잘못을 지적하되 비난하지 않는다.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오해를 줄인다.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고 갈등을 해소한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이런 멋진 말하기를 한 친구가 한명 눈에 띄었었는데 여러분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민용이 있었어요. 자, 민용이가 말다툼이 시작될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얼른 끼어들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 누나, 이번에 누나가 좀 실수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요한아, 누나가 너 놀리려고 그런 건 아닌 줄 알잖아. 라고 하면서 이 요한이의 부정적 감정을 완화해 줄수 있는 말. 그래서 말다툼이 더 길게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민용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답은 이렇게 민용 5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억의 말을 공감하는 말하기로 바꿔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에 보니까 공감하며 대화할 때 유의할 점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의 감정과 입장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 감정, 입장,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포용적인 태도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상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할 말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요한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나까지 날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거야? 나 한국 사람이거든? 이라고 했을 때 금란이가 우리 소설 속 장면에서는 누가 뭐래?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될걸왜 벌컥 짜증을 내?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사실 공감적 대화가 드러난 말은 아니잖아요. 자, 이것을 공감적 대화의 말하기 방식으로 우리가 바꿔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네가 당연히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알 거라고 생각하고 말해서 기분이 많이 상했지와 같은 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나 그거 반성해.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너의 감정이 이랬겠구나. 기분이 많이 상했겠구나. 그러니까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거죠. 네가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닌데, 네가 그간 겪었을 일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 자, 이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무엇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상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점에 대해서 실수했어. 그래서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정말 미안해. 처럼 상대방이 나의 실수로 느꼈을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나의 실수가 무엇인지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 내가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정말 미안하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서술형 답안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감하는 말하기의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쓰게 되는 문제나 수행평가가 제시가 될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공감하는 말하기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친구의 기분을 풀어주거나 적절하게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는 말을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에는 공감적 대화의 방법, 효과, 필요성, 그리고 이 대화에 드러난 공감적 대화의 자세, 그리고 갖추어야 할 공감적 대화의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같이 이해를 잘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요, 장영희의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수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필도 어떤 내용일지 우리가 글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필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제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필의 주제는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과의 말이 무엇을 할수 있게 한다. 그렇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수필이다 보니까 일상에서 겪은 이 구체적인 경험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학생과 있었던 일, 그리고 아버지와 경비원이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함께 서술해주고 있고요. 사건을 되짚어보면서 스스로의 태도를 반성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언급까지 마지막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화를 인용해서 생생하게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순하게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이 말의 가치를 일깨워 주려고 하는 이런 교훈적인 의도를 가지고 쓴 수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다 보면 행복한 결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한 결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첫 번째,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로 대화를 해주어야 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뭐 하려는?
그렇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기꺼이 뭐한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수필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강의 중한 학생에게

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다른 학생이 대신 읽는 일이 벌어지고 나는 학생들을 질책한다. 그래서 이 나에게 있었던 일을 이 지금 앞부분 줄거리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학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한테 읽으라고 했는데 다른 학생이 읽어서 이제 혼을 낸 거예요. 나중에 나는 영수에게 말을 심각하게 더듬는 증상이 있어 서훈이 대신 책을 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는 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이 있습니다. 자, 저녁 때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좀 하느라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나갔는데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 경비원이 아버지에게 현관 가까이에 차를 댔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 허리를 굽히면서 사과를 하고 계셨어요. 아, 미안합니다. 잠깐만 있을 겁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곧 나올 겁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경비원이 아, 글쎄, 기다리려면 저기 주차장 안에 차를 대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현관 앞에 차를 대고 있냐고요? 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미안합니다. 잠시만, 조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나가서 아버지를 만나니까 경비원이 나와 목발을 번갈아가며 쳐다봅니다. 나는 소아마비가 있어서 다리를 절거든요. 자, 그러고 나니까 경비원이 나를 확인하고 나서 머리를 숙이더니,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왜 이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랬다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분이라면 몸이 불편하시니까 여기 대셔야죠. 이분 자주 뵈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중간중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는 거죠. 자, 아버지도 또 아버지대로, 아,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요. 제가 이 현관에 차 대지 말라고 하는 걸 어긴 건데요.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속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둘 사이에 처음에는 관계가 안 좋았어요. 아, 차 빼세요. 차 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서로에게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요. 우리가 떠날 때 경비원은 손까지 흔들면서 배웅을 해주게 되죠. 하.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인가. 서로 얼굴 붉히고 마음 상하고 헤어졌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두 사람은 모두 기꺼이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행복한 결말이었다라는 거죠.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아, 그럴 수 있겠다.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하는 태도. 그것이 무엇을 만들었다? 행복한 결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나라면 아버지처럼 사과하는 대신 아, 금방 간다는데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세요? 라고 하면서 얼굴을 찌푸렸을 것이고 그렇게 내가 반응하면 경비원도 아유,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지. 아무리 몸 불편한 사람 기다린다고 해도 차를 현관 앞에 세우다니?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 경험도 풍부한 이두 사람은 행복한 결말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는 것? 그렇죠.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이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의 효력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 왜그 사람한테 허리까지 굽히고 그래? 체신없어 보이잖아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또이 얘기를 하세요. 체신? 어휴, 뭔 잘못한 거 사과하는데 채신은 무슨 채신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지금 내가 잘못한 거 사과하는데 위험 있어 보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깨닫게 되죠.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영수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내일은 수업 끝나고 정식으로 사과해야지.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라고 하면서 마무리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가해 상황을 함께 볼 텐데, 이 가해 제시된 상황은 주차장에서, 현관 쪽에 차를 세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경비원, 그리고 차를 세우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아버지의 대화가 나타난 장면이죠. 자, 경비원은 사과를 하는 것이 체면에 손상을 준다고 한다. 이것은 가해 상황과 관계가 없고요. 경비원은 아버지가 나를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비난한 것은 아닙니다. 그쵸? 그렇게 말했다면 제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경비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내가 생각합니까? 오, 아니죠. 경비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버지는 주차를 관리해야 하는 경비원의 입장을 이해하며 대화하고 있다. 잠시만요. 조금만 이따 뺄게요. 제가 기다리던 사람이 곧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경비원이 나중에 사과를 했을 때에도, 아유, 제가 잘못한 일인데요. 라고 하면서 이 주차를 관리해야 하는 경비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경비원은 내가 자신에게 화를 낼까가 두려워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0: 했는데 자신에게 화를 낼까가 두려워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미안합니다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화를 낼까 두려운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나에서 알수 있는 글쓴이가 지향하는 바를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와 관련지어 쓰시오. 자, 그러면 글쓴이가 지향하는 바는 서로에 대한 무엇? 그렇죠. 이해를 바탕으로 이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와 관련 짓는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의 상황, 감정에 그쵸. 공감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나에 보시면 이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힘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글쓴이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대화하는 공감적 소통 문화를 지향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나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여러분의 답안에 들어가 있으면,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 상황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아버지가 미안합니다 라고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은 주차구역을 어긴 것에 대한 사과의 말이 되겠죠. 그리고 경비원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성급하게 화를 낸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과의 말이 맞습니다. 자, 아버지가 또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사과에도 자신의 잘못, 그쵸? 현관 앞에다가 주차를 한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며 인정하는 거고요. 금방 간다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방의 잘못을 탓하는 말이 되겠죠. 자, 근데 최신, 무슨 최신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건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 말은 아니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인물 간의 대화와 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리고 글쓴이가 성찰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런 동기화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적 대화를 실천했던 경험이 각자 있을 겁니다. 자, 그 경험을 떠올려서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그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뉴런 기출료 영문법 중학교 1학년 오늘 14번째 만남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14번째 만남은요. 예고해드린 대로 실전 문제 26번부터 50번까지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26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26번, 27번은 다음 문장을 비고잉 투를 이용하여 바꿔서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래요. 위를 비고잉 투로 바꿔주는 문제 대신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위는 주어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 않지만 우리 비고잉 투 같은 경우에는 주어에 맞게 am이냐, is냐, 아냐 비동사 형태를 결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going to 동사 원형 나와준다라는 기본적인 특징을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우리 26번 같은 경우에는 Kate and Ben 이 주어이기 때문에 will을 뭘로 바꿔줘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are going to로 바꿔줘야 됩니다. 정답 확인해 봅니다. Kate and Ben are going to sell their toys. 자, will 다음에 여러분들 동사 원형 맞아야 되고요. 비동사 going to 다음에도 동사 원형 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의미는 뭔가요? Kate와 Ben이 그들의 장난감을 팔 것이다 라는 의미의 문장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27번, 요번에는 탐이 주어입니다.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will not의 줄임말, 축약형 won't 이 형태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탐에 맞게 비동사 우리 is가 나와주고요. will not, 우리 축약형 won't가 왔기 때문에 부정문이죠. 역시 부정문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리 비동사 going to 동사 원형, 부정문 바꿔줄 때는 어쨌든 비동사가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비동사 뒤에 not 붙여주면 부정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is not 또는 자, 우리 줄임말 축약형 isn't를 활용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화면 통해 정답 확인해 봅니다. 선생님이 말한 그대로 자, is not 또는 isn't 그리고 going to 동사 원형 확인해 줘야 되고요. Tom은 is not 또는 isn't going to walk to school tomorrow. 내일 학교에 걸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됐죠? 27번의 정답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이어지는 28번, 29번은 과거의 단어를 이용하여 현재 진행형 문장을 완성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재 진행형은요, 우리말로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말 그대로 현재 진행 중인 일을 나타내는 거고요. 어떻게 표현하나요? 자, 주어에 맞게 비동사 우리 현재형 am이나 is나 are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우리 동사에 ing를 붙여준 형태, 문법용으로는 현재 분사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비동사의 현재형과 현재 분사로 우리가 현재 진행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는 주어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Young mothers and their children. 젊은 어머니들과 그들의 아이들이니까 비동사는 당연히 그렇죠. 아가 나와주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sit이란 동사 철자를 보니까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주는 이름절의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자음을 한번더 써주는 거죠. 유치하지만 암기법 기억하시죠? 모자 쓰고 있는 겁니다. 모자 쓰고 있다가 부딪힌 거예요. 뒤에 나오는 자음이 혹으로 한번더 튀어 나와주는 거죠. T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ing를 붙여주면 바로 빈칸의 정답이네요. 그렇다면 정답은 그렇죠. Are sitting. 자, 젊은 어머니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잔디 위에 앉아 있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28번까지 봤고요. 이어지는 29번입니다. 이번에는 Catherine이 여러분들 주어로 나와주고요. 3인칭 단수조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그렇죠. is가 나와줘야 되고 make, 굽다라는 의미의 이 동사는 여러분들 이로 끝나는데요. 이가 발음되지 않죠. ing를 붙여줄 때 이를 빼버리고 ing를 붙여줍니다. 빈칸의 정답은 is making. Catherine is making a wedding cake for sister. Catherine이 그녀의 언니를 위해 웨딩 케이크를 굽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is baking 정답 확인해 주고요. 우리 베이킹 철자 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요번에는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서 주는 건데요. 문장을 보니까 she라는 주어에 맞게 is가 나와 주고요. going to 동사 원형이 보이고 있죠.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미래를 나타내 줍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래 시제를 공부할 때 공부했는데요. 비동사가 들어갔잖아요.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비동사를, 그렇죠. 주어 앞으로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문장은 She's going to leave for London soon. 자, 일단 또 leave for란 표현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어디 어디를 향해, 어디 어디로 떠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디 어디로 또는 어디 어디를 향해 떠나다. 그러니까 leave for London은 런던으로 떠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녀가 곧 런던으로 떠날 것이다. 이거를 그녀가 곧 런던으로 떠날 것이니, 떠날 예정이니 이런 식의 의문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내보내 주는 거예요. 정답은 Is she going to leave for London soon? 바로 30번의 정답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31번째 문제. 빈칸의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동사 make를 이용해서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What are you 다음에 빈칸이 나와 주는데요. What은 무엇이죠? 그리고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 you 앞으로 비동사 are가 나와줍니다. 비동사의 현재형이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보게 되면 이미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make가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나와주는 거 불가능하고요. 뭘로? 아, ing 형태로 만들어줘서 현재 진행형 문장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make는 ing 형태 만들어줄 때 make, e가 발음되지 않죠. 그래서 e를 빼버리고 ing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통으로 알맞은 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빈칸을 통해 우리 정답이 making이 된다라는 거 금방 확인되고요. What are you making? 너는 무엇을 만들고 있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답이 뭔가요? I am making a doll. 내가 doll, 뭐 여러분들? 인형이죠. 인형을 만들고 있다. 누구를 위해? 나의 여동생을 위해. 인형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드레이가 그거 정말 예쁘다라고 칭찬해 주네요. 우리 결국에는 현재 진행형 문장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 바로 31번 문제의 의도였고요. 이미 비동사 우리 현재형은 주어에 맞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make란 동사 이를 빼버리고 ing를 붙여준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어진 두 개의 문제는 관할 단어를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주는 문제인데요. 자, 보니까 32번은 뭐가 힌트가 되는 거지요? 뒤에 나오는 tomorrow, 내일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미래 시제를 써주는 것이 바로 문제의 의도한 바가 되겠고, 우리가 공부했던 미래 시제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will을 활용해 주는 것, 또 하나는 be going to를 활용해 주는 것입니다. 자, 둘다 정답이 되는데요. 일단, the restaurant will open. 하나 정답 나와주고요. will은 주어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냥 will open 이거예요. 하지만, be going to를 활용할 때는 the restaurant 3인칭 단수조이기 때문에 비동사 형태가 그렇죠. is가 나와줘야 돼요. 그 얘기는 is going to open. 또 하나의 정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화면 통해 확인해 봅니다. will open 또는 is going to open. 이런 식으로 그 식당은 내일 오전 11시에 문을 열 것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이어지는 문제. 요번에는 어제를 얘기하고 있죠. 문제 의도는 뭘까요? 어제를 얘기하니까 동사의 과거형, 과거 시제가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 arrive는 다행스럽게도 규칙형의 여러분들 동사였죠? 이로 끝납니다. D만 붙여주면 과거형이 되겠고, the train arrived. 그 기차가 도착했다. 몇 시에? 오후 6시에. 언제? 어제 여러분들. 어제. 오후 6시에 그 기차가 도착했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시제를 써줘야 될 것인가? 힌트를 얻는 거예요. 자, 이어진 두 개의 문제는 그림을 보고 괄호의 단어를 이용하여 질문에 답해 주는 문제인데요. 34번 보니까 질문에 여러분들 현재 진행형이 사용되고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What이 무엇이니까 이 문장의 의미는요.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니?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답은 여러분들 그들이 뭐뭘 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답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러네 여러분들 모래성을 만들고 있죠. 우리 캐슬이 성이에요. 그러면 sand castle 모래성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고요. 우리 make라는 동사를 가지고 그렇죠. 우리 현재 진행형 문장으로 만들어 주는 거니까 they are 다음에 making 이런 식으로 물론 they are의 줄임말 they 써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They are making a sand castle 또는 They're making a sand castle. 바로 34번의 정답이 되는 거고요. 35번. Is their mother swimming? 그들의 어머니가 수영하고 있니? 수영하고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No, she isn't. 그리고 우리 교재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정답 나온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있죠. 이 문장도 잘 보셔야 돼요. She's reading a book. 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책을 읽고 있다. 됐죠? 어쨌든 우리 부정의 답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No, she isn't. 바로 35번의 정답이었고 그 다음 문장, 문제로 나온 건 아니지만 She is reading a book. 이 문장도 잘 보셔야 되는 문장이었고요. 그녀는 책을 읽고 있다. 됐죠? 자, 이어지는 36번부터 38번까지는 우리말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관할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는 문제 유형이고요. 36번 보니까 캐시의 고양이는 벤치 위에서 뛰고 있다. 그런데 문제에 힌트가 나온 거야. 뭐뭐 하고 있다. 이거는 뭘 활용해 주는 건가요? 바로 그렇죠. 현재 진행형을 활용해 주는 겁니다. 왜냐면 현재 진행형의 우리말 의미가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이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주어 자리는 캐시의 고양이. Cathy's cat. 주어 자리 나와주고요. 고양이 한 마리잖아. 그러니까 비동사는 그래요. is가 나와줍니다. 그다음에 jump. 뛰다. 이 동사 특별한 철자가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jumping. 그다음에 벤치 위에서는 on the bench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정답 나왔네요. Cathy's cat is jumping on the bench. 이런 식으로 Cathy's cat is jumping on the bench. 됐죠? It's jumping.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문제였고요. 37번. 너희 아버지는 1시간 전에 욕실을 청소하고 계셨니? 1시간 전에 과거 특정 시점을 얘기해 주고요. 청소하고 계셨니? 자, 여러분들, 우리 뭐뭐 하고 있었다, 뭐뭐 하는 중이었다, 바로 그렇죠. 과거 진행형이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여기는 과거 진행형을 활용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고요. 의문문이에요. 그렇다면 과거 진행형이 우리 비동사 과거형이 주어 앞으로 나와주는 거야. 주어가 누군가요? Your father. 그러니까 비동사는 자 과거형 was가 우리 주어 앞으로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주어 Your father. 그 다음에 청소하다 우리 clean이란 동사가 나와주는데요. 얘는 ing 붙여줄 때 특별한 철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ing 붙여줘요. Was your father cleaning 뭐를? 욕실을. The bathroom. 언제? 한 시간 전에. An hour ago. 정답 나왔네요. Was your father cleaning the bathroom an hour ago? 이런 식으로 정답 확인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뭘까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말 의미를 통해 과거 진행형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Was와 cleaning.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고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 앞으로 비동사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로렌은 내년에 중학생이 될 것이다. 자,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자, 여기는 일단은 로렌이 주로 나와주고 그 다음에 미래를 나타내는 방법 우리 두 가지 공부했죠? will과 그 다음에 be going to예요. 자, 일단 will을 사용해주면 로렌 will 나와주고 동사원형 비동사 be가 그대로 나와주는 거야. 뭐가 되는 거예요? 중학생. A middle school student. 언제? 내년에. Next year. 됐죠? 그 다음에 be going to를 활용해주면 로렌이 주어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그렇죠. is가 나와줘야 돼요. is going to be a middle school student next year.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 말은 그대로 로렌 will 또는 is going to 나와준 다음에 비동사 원형 보이는 거죠. be a middle school student next year. 바로 38번의 정답이 됩니다. 39번, 40번은요. 밑줄 친 단어를 어법상 바르게 고쳐서 주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보니까 여기는 someday라는 표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미래의 언젠가, 어느 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렇다면, 자, 비동사 우리, 그렇죠. 미래 시제로 써줘야 되는 거야. 좀 전에 공부했던, 자, will, 그리고 be going to, 여기도 그대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제이크가 주어이기 때문에 자 우리 be going to 표현 사용하게 되면 Jake is going to 다음에 비동사 원형 be가 나와주는 거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will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그냥 will b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자 is를 will be로 바꾸거나 또는 is going to be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바로 문제가 의도한 바가 되겠고 왜? someday가 미래의 언젠가를 얘기하는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제이크가 언젠가 유명한 야구선수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됐나 여러분들? someday 다시 한번 잡아주고요.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는 미래 시제로 will be 또는 is going to be 바로 39번의 정답이에요. 자 이어지는 우리 40번 문제는요. 보니까 last Sunday 지난 일요일에 지난주 일요일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과거를 나타내죠. 그렇다면 please 우리 동사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 보여야 됩니다. 간단하죠? play 우리 동사원형에 ed를 붙여주면 돼요. played. 됐죠? Mr. Park played golf. 자, 박쌤은 지난 일요일에 골프를 치셨다. 라는 의미 문장 되겠네요. 자, 이어진 41번 갑니다. 그래서 밑줄 친 말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주는 문제인데요.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뒤에 뭐가 보이죠? 2 years ago. 2년 전에.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비동사 형태는 당연히 과거형이 보여야 되겠죠? 제니가 좋으니까 그렇죠? is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제니가 2년 전에 아팠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준 문장이에요. She was in hospital at that time. 그녀가 그때 병원에 있었다는 얘기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But, 하지만, 자, 지금은요. 그녀가 건강하다라고 얘기해 주네요. 현재, 지금 얘기하니까 비동사 현재형 나와준 거 잘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nowadays, 자 요즘에는 이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시로 나와주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she가 주어예요.
그렇다면 우리 고의 모양은

woman goes 이런 식으로 She goes jogging every morning nowadays. 그녀가 요즘 매일 아침 조깅을 한다. 매일 아침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가 적절한 거예요. She가 주어이기 때문에 우리 go의 모양은 es를 붙여준 goes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고요. 42번, 43번은 테드의 내일 일정표를 보고 질문에 알맞은 답을 써주는 건데요. 일단 42번, 여러분들 질문에 뭐가 사용되고 있죠? 비동사 그리고 going to 동사 원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답을 할 때도 비동사 going to 동사 원형을 활용해주면 안전한 정답이 되겠네요. 질문이 뭔가요? 테드가 내일 오후 12시에 뭘할 건지를 물어봐 줍니다. 자, 내일 일정표를 보니까 오후 12시에 쌤과 점심을 먹는 내용이 나와주네요. 그러면 테드가 남자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주어 자리는 그렇지요. He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자, is going to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have lunch with Sam. 그대로 넣어주면 정답이 되는 거고, 당연히 여러분들, he is의 줄임말 his. 이것도 정답처리 되겠죠? 그러니까, He is going to have lunch with Sam. 그는 샘과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다. 또는 He is going to have lunch with Sam. 이런 식으로 축약형도 당연히 정답 처리되고요. 뒷줄임들 문제 어렵지 않았고요. 이어지는 43번째 문제는 will을 사용해주고 있네요. Will Ted go to the shopping mall? 자, 테드가 쇼핑몰에 갈 거냐? 언제? 내일 오후 3시에. Will Ted go to the shopping mall at 3 p.m. tomorrow? 이렇게 질문했고요. 자, 오후 3시를 보니까 쇼핑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농구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No, he won't.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부정의 답이 나와주고요. 그는 뭐야? 농구를 할 것이다. 우리 will을 이용한 질문이기 때문에 will을 이용해서 답해주면 되는 겁니다. will은 여러분들 주어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 않죠. 3인칭 단수인 he가 주어로 나와줘도 will은 will 그대로예요. 그리고 뒤에는 동사 원형 나와주니까 자, play basketball 앞에 will만 붙여준 바로 우리 교재가 원하는 43번의 정답 되겠네요. He will play basketball 이런 식으로 43번의 정답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이어지는 4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그림을 보고 관할 단어를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주는 문제인데요. 자, 보니까 Emily and her family. Emily와 and her family. 그녀의 가족이 우리 그 캠핑 가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어제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캠핑 갔다. 과거형으로 동사가 나와줘야 돼요. 왜? 어제를 얘기하니까 당연히 과거 시제가 맞겠죠. 고의 과거형은 우리 불규칙이었지요. 어떻게 모양 바꿔주나요? 바로 went가 과거형이고요. 에밀리와 그녀의 가족이 went camping yesterday. 어제 캠핑 갔다. 그 다음에, 자, 이어지는 문장에는 과거 진행형이 나와주네요. Her father was making lunch at noon. 그녀의 아버지가 점심을 만들고 계셨다. 언제? 정오에. 낮 12시에. 그 다음에, her mother. 그녀의 어머니는, 자, 빈칸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 낮 12시에 아버지는 점심을 만들고 계셨고요. 어머니는 뭘 하고 계셨는지 과거 진행형으로 써주는 것이 바로 문제가 의도한 바예요. 빈칸도 두 개가 나와 있죠. 비동사의 과거형과 뒤에 나온 동사 우리 ing 형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그러네 여러분들. 이게 커피인 것 같아. 왜냐하면 뒤에 a cup of coffee, 커피 한잔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그녀의 어머니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이런 식의 의미의 문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빈칸에 그렇죠. 비동사의 과거형은 주어에 맞게 was가 나와주고요. drink는 특별한 철자가 보이지 않죠? 그냥 ing 붙여주면 돼요. 바로 was drinking 정답인 문장이었고, 문제였고, 했죠? Her mother was drinking a cup of coffee. 그녀의 어머니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마시고 계셨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준 문장이에요. 자,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남동생이 뭘 하고 있었는지 표현해 주는 건데요. fly가 우리 날다라는 의미에도 날리다, 이미 사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fly a kite 하게 되면 연을 날리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녀의 남동생이 연을 날리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 진행형 문장 만들어주면 되겠죠. 빈칸에 was flying a kite.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에밀리는요. 자, 보니까 stop이라는 동사 이번에는 과거형을 필요로 합니다. 멈춰서 and. 자, 그 다음에 우리 get off가 여러분들 내리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는 got up. 내렸다. her bike. 그녀가 자전거에서 내린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에밀리가

우리가 멈춰서 그냥 자전거에서 내렸다. 이거니까 stop에 우리 과거형 필요하고요. 얘는 그렇지요.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주기 때문에 뒤에 나온 자음, 필 한번 더 써주고 ed를 붙여주는 형태가 바로 과거형이 되는 거죠. stopped. Emily stopped and got off her bike. 에밀리가 멈춰서 그녀의 자전거에서 내렸다. 그녀는 즐겼다. 뭐를? The beautiful view. view가 아름다운 경치라는 의미가 있죠. 아름다운 경치를. 다시 5번 갑니다. 과란의 단어를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서 다음 글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자, 첫 번째 보니까 last year가 보이죠, 여러분들? 당연히 과거를 얘기해요. 비동사는 과거형 was가 나와주고요. 제이크가 지난해, 작년에 하와이에 있었다. 그 다음에 자 보면 지난해 얘기를 하잖아. 동사 과거형 필요합니다. take라는 동사 우리 took 정답 되겠고요. 그가 took a surfing class there. 거기서 서핑 수업을 받았다. 그가요, 서핑을 매우 열심히 연습했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now가 보이죠? 그러니까, 비동사는 현재형으로 is가 나와주고요. 비동사, good at, 뭐뭐를 잘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가 지금은 서핑을 잘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우리 빈칸에 들어간 문장에는, 뒤에, next year. 자, 내년에, 다음에, 이거 뭐야, 여러분들? 미래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는 맞아요. 미래 시제가 등장하는 건데요. will 활용하는, will take 또는 비동사 going to 활용해주는 is going to take 정답 되겠죠. will take 또는 is going to take 정답이고요. 표현 잡으셔야 돼요. take part in이 뭐뭐에 참가하다, 참여하다라는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는 참가할 것이다. 어디에? 서핑 컴페티션. 대회를 얘기합니다. 서핑 대회. 언제? 내년에. 했죠? 자, 이어지는 46번부터 48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과거형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피터는 새 차를 사지 않을 것이다. 자, 미래를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주어진 단어, 표현에 비동사 going to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식의 의미로 비동사 going to 이걸 활용해 주는 건데, 자, 살 것이 아니라 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비동사 going to가 들어간 문장에 부정문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피터가 주어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그렇지요. is가 나와줍니다. 그리고 부정문이 여러분들 뒤에 not이 붙어주는 거고, 당연히 축약형 isn't도 활용 가능하겠죠. is not 또는 isn't going to buy a new car. 바로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Peter is not 또는 isn't going to buy a new car. 46번의 정답이었고, 이어지는 47번입니다. 제이는 매해 여름마다 해변에 간다. 매해 여름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얘기하고 있죠. 어떤 시제를 필요로 할까요? 바로, 그렇죠. 현재 시제를 필요로 하는 문장입니다. 일단, 제인이 주로 나와주고, 어디 어디 가다라고 얘기할 때 go to 어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go란 동사가 우리 현재형으로 나와주기 위해 제인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goes가 되는 거죠. goes to 어디 가는 거예요? 해변에 the beach. 매해 여름마다 every summer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답은 Jane goes to the beach every summer. 됐죠? Jane goes to the beach every summer. 바로 47번의 정답이고요. go의 모양 goes가 돼야 돼요. 48번. 탐은 지금 아빠의 사무실로 가고 있는 중이니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바로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는 의문문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탐이 주어입니다. 그럼 비동사는 그렇죠. is가 필요하고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is가 탐이라는 주어 앞으로 나와주고 주어 탐 다음에 자, 우리 go란 동사는 맞아. ing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Is Tom going to His desk office now. 이런 식으로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현재 진행형 활용하는 것이 48번 문제의 의도였죠. 탐이 지금 아빠의 사무실로 가고 있는 중이니? 이런 식으로. Is Tom going to his desk office now? 자, 오늘의 마지막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글을 읽고 질문을 답해 주는 문제인데요. 일단, Emma is 7 years old. 첫 번째 문장 전혀 문제 없죠? Emma는 7살이다. 자, 우리 주어에 맞게 비동사의 현재형 나와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좋아한다. 역시 우리 B도 문제없네요, 여러분들.
she가 조이기 때문에 like s가 붙었고요.

0: 드셨고요. 뭘 좋아하는 건가요? 초콜릿. 근데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야. So much. 정말 많이 좋아한대요. 문제가 되는 거 바로 C번이었지요. 어제 일입니다. 그러니까 it 동사원형이 아니라 먹었다. ate 이게 맞겠죠? 그녀가 먹었다. 뭐를? 초콜릿 칩 쿠키를 언제? 어제. 그다음에 지금 she's making 그녀가 만들고 있다. 현재 진행형 잘 사용됐죠, 여러분들? 뭘 만들고 있는 건가요? Hot chocolate. 누구랑? 그녀의 여동생과 함께. 자, 또 하나의 정답은 바로 마지막 보기였네요. 비동사 going to 동사 원형입니다. baking이 아닌 bake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녀가 구울 것이다. 뭐를? 초콜릿 머핀을. 언제? 내일이에요, 여러분들. 됐죠? 자, 오늘의 마지막 5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질문인데요. What is Emma making with her sister now? 자, 엠마가 지금 그녀 여동생과 함께 무엇을 만들고 있나요? 근데 질문해 보세요. 비동사의 현재형, 그리고 make의 우리 이를 빼버리고 making, 현재 진행형 활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자, 엠마가 뭘 만들고 있는지를 답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문장에 들어가 있었죠,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She's making hot chocolate. 자, 이 내용 여러분들 바로 정답으로 나와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누구와 그녀의 여동생과 언제? Now. 이 부분은 자, 문장 뒤에 붙여줘도 되고 붙여주지 않아도 괜찮겠죠. 됐죠? 그리고 자, she is이기 때문에 당연히 축약형 she's도 정답 처리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She is 또는 she is making hot chocolate. 여기까지만 써줘도 충분한 정답이 되고요. 그리고 질문에 나와줬던 이 부분 반복적으로 써줘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들? 어쨌든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괄호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그녀 여동생과 함께 hot chocolate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정답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워크북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1번부터 30번 문제까지 모두 풀이해드릴 테니까 문제 먼저 풀어주시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많은 문제 푸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이름 은혜쌤이 왔어요. 자, 우리 오늘 6강인데요. 북1은 오늘까지만 필요하고요. 북2 실전책은 우리 7강에서부터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북1은 오늘 공부한 후에 2단원 시작할 때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는요. 단원 확인 평가 6번부터 20번까지 함께 푸는 건데 만점 굳히기 퀴즈 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난 시간 퀴즈 대화 주제를 정할 때는 즐거웠던 경험만 떠올려야 한다 였습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였죠. 즐거웠던 경험만을 떠올릴 필요는 없다고 했었습니다. 슬펐던 경험, 당황했던 경험, 또는 난처했던 경험 이런 것들 다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배려하는 태도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주제도 다 가능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답은 X였고요. 단원 확인 평가 6번 문제 바로 출발할 건데 교재는 29쪽을 활짝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아요. 출발합니다. 자, 6번과 7번은요.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대화 한번 볼까요? 민재와 혜민이의 대화입니다. 혜민아, 너 혼합계산 문제 잘 푸는구나. 고마워. 혼합계산 순서가 헷갈리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이게 민재의 뭐예요? 부탁이네.

시간에 열심히 들었어. 너는 내 기분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구나. 즉, 혜민이가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기분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헤아리면서 대화를 해야 배려하는 거라고 했는데 혜민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네요. 자, 6번. 대화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혜민이는 민재의 부탁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내가 왜 그림이나 그릴래? 라고 거절했습니다. 2번. 혜민이가 민재에게 부탁하는 상황이다. 아니죠. 바뀌었죠. 민재가 혜민이에게 부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민재는 혼합계산 순서를 헷갈려서 도와줄 수 있냐고 부탁한 거고요. 혜민이는 민재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죠. 민재도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내 기분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도 직접 했단 말이죠. 혜민이는 선생님이 내주신 문제를 거의 다 풀었다. 어떤 말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민재가 너는 거의 다 풀었잖아. 한 번만 도와줘. 라고 했었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요. 7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찾았죠? 내가 왜난 그림이나 그릴래? 라는 이 말을 어떻게, 즉, 표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지문에 넣어야 할까라는 거죠. 아주 친절하게 내가 왜난 그림이나 그릴래? 하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죠. 부탁을 거절하고 있으니까 조금 부정적인 행동, 그리고 표정이어야 될것 같은데요. 친절하게, 속삭이며, 시큰둥하게 미소 지으며 부끄러워하며 중에서 난 그림이나 그릴 거야 하는 거절하는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건 뭐예요? 그렇죠. 시큰둥하게. 시큰둥하게 3번. 시큰둥하게를 넣어서 선생님이 한번 연기해 보면 내가 왜? 난 그림이나 그릴래. 선생님이 한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 연기한 거예요. 연기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왜난 그림이나 그릴래? 라고 말하니까 민재가 한번더 용기 내서 부탁을 하고 있죠. 너는 거의 다 풀었잖아. 한 번만 가르쳐줘. 했는데도 타박하면서 너 수업 제대로 안 들었지? 하니까 민재도 부탁을 하다 하다 약간 화가 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8번과 9번은 이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어제 봤던 마술 공연을 봤나 봐요. 나는 동전 마술이 너무 신기했어. 넌 마술 공연이 어땠어? 질문하고 있네요. 뭐라고? 잠시 다른 생각하느라 못 들었어. 이 여자친구가 배려하면서 대화를 한다라고 볼수 있나요? 아니죠. 다른 생각하느라 못 들었대요. 그럼 이 남자친구는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쵸? 내가 얘기했는데 다른 생각했다고?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문제 볼게요. 남자아이가 어제 보고 신기하다고 말한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그래서 찾으면 되는 건데요. 빠르고 정확하게 찾기 우리 연습하기로 했었죠? 자, 신기하다고 말한 거 뭐예요? 동전 마술이 너무 신기했어 라고 나와 있잖아요. 동전 마술. 동전 마술을 보고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넌 마술 공연이 어땠어? 라고 물어봤는데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죠. 제대로 듣지 않았으니까. 9번은 서술형 문제입니다.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기억을 알맞게 고쳐 쓰시오. 자, 우리가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요.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것도 있었고, 상황에 맞게 표정이나 행동을 하는 것도 있었고,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알맞게 고쳐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억에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죠. 문제점 뭐예요? 이 남자아이가 한 말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대화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라고 쓰면 정답이 될수 있을까요? B 틀립니다. 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억을 알맞게 고쳐 쓰라고 했으니까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라고 하면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은 맞지만 이 문제의 정답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여자아이가 잘 경청하고 귀 기울여 듣는 것으로 고쳤으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카드 마술이 신기했어. 왜? 질문을 하면서 끝났잖아요. 넌 마술 공연 어땠어? 하니까 이 말을 잘 들었다면 알맞은 반응. 나는 카드 마술이 신기했어. 라는 반응이 나오겠죠. 나도 너처럼 동전 마술이 신기했어. 이 남자아이의 생각과 동일한 것을 적거나 아니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하는 정답이면 모두 알맞게 되겠네요. 10번은 주제를 정하여 대화할 때 유의할 점을 생각하며
기억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를 고르는 겁니다. 자, 알맞게 말하는 거예요. 주제

상황을 정하며 대화할 때 우리가 뭘 유의했어야 되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서 문제 볼게요. 줄넘기, 이중뛰기를 하나도 못해서 속상했는데 이런 감정도 한번 밑줄 쳐보고요. 지난주에 친구와 이중뛰기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줬어. 친구가 알려준 대로 며칠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성공했어.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안 돼서 속상했지만 나중에 친구가 알려준 대로 열심히 연습해서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그걸 주제로 삼은 거죠. 줄넘기, 이중뛰기를 성공한 경험. 자, 그래서 여자아이가 반응합니다. 그렇구나. 나도 요즘 너처럼 이중뛰기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꼭 성공하면 좋겠어. 안 됐다가 성공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잘 듣고, 아, 나도 그런데, 나도 너처럼 성공하고 싶다.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유선. 대화할 때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 아, 내 말이 맞아.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가요? 이건 토론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제를 정하여 대화하는 거, 서로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는 거란 말이죠. 근데 주장을 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반응, 상황을 보고 알맞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준성, 대화할 내용을 떠올릴 때에는 즐거웠던 일만 떠올리는 것이 좋아. 아, 우리 만점 그치 퀴즈에서 풀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즐거웠던 일만 떠올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처음에 속상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쵸? 수민, 대화할 때에는 상대의 처지에서 듣고 배려하는 말이나 태도를 생각하며 말해야 해. 그쵸? 상대의 처지,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 어떻게 되지? 그러면 그걸 잘 듣고 나서 배려하는 말, 태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지금 반응을 해줘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알맞게 말한 친구는 수민이밖에 없네요. 그쵸? 수민. 11번과 12번 문제는 다음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그런 문제네요.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시죠? 유진이가 선생님의 심부름으로 우민이를 찾으러 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민이 있어! 라는 그 한마디에 4명의 친구가 각각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우민이가, 나 우민이 친구고, 지난번에도 우민이 부르러 왔었고, 볼일 있고, 나 지금 빨리 만나야 되거든? 이라고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한마디만으로도 각각의 친구가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 상황.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기억을 듣고 난뒤 친구들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표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친구의 이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바뀐 게 없는지 차근차근 잘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지호는 규진이가 우민이의 친구라고 생각했다. 자, 지호 찾아보세요. 지호 여기 있네요. 규진이가, 지금 심부름을 하러 온 규진이가 우민이의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쵸? 생각풍선 안에 우민이 친구구나 했으니까 맞아요. 2번. 하연이는 규진이가 우민이에게 볼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연이 어딨죠? 하연이 여기 있네요. 우민이에게 볼 일이 있나 봐. 그대로 찾을 수 있죠? 동그라미. 3번. 수민이는 규진이와 우민이가 많이 친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자, 수민이 여기 있어요. 그쵸? 생각풍선 여기 왼쪽에 수민이가 생각한 거예요. 규진이와 우민이가 많이 친한 것 같다고 생각했나요? 아니죠. 우민이를 빨리 만나야 하나 보구나라고 생각했죠. 틀렸습니다. 그러면 많이 친한 것 같아 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유현이의 생각이었으니까 이렇게 이름 바뀐 거 여러분 함정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 내 친구잖아요. 뭘 보고 이렇게 다 다르게 생각했는지 한번 복습할 겸 써볼게요. 지호, 우민이 친구구나 라고 생각한 것은 뭘 보고? 우민이 있어 라는 말을 통해서. 나몇 반에 규진인데 여기 우민이라는 애 있니? 라고 했으면 친구가 아니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민이 있어? 하는 말을 통해서 친구라는 것을 짐작했죠. 유현이는요. 아, 지난번에도 부르더니 자주 찾네? 친한가 보네? 하는 것은 뭘 활용했어요? 행동인가요? 말인가요? 아니죠.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어떤 나의 경험 나본적 있어. 제가 우민이 찾으러 온거 지난번에도 봤어. 경험이나 뭐 배경 지식 등을 통해서 우리가 생략된 내용 짐작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수민이는 빨리 만나야 하나 봐. 왜?

뭘 통해서? 여기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막 후다다닥 뛰어와서 막 땀이 있는 그림이 교과서에 있었죠. 그러면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짐작을 한 거죠. 행동. 그리고 우민이에게 볼 일이 있나 봐 하는 것은 찾으러 왔으니까. 우민이를 찾고 있으니까 볼 일이 있으니까 찾겠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짐작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12번도 한번 볼게요. 니은처럼 생각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니은은 누가 생각한 거예요? 유현이가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지난번에도 우민이 부르더니 자주 찾네? 많이 친한가 보다. 우리가 각각 4명의 친구 어떤 방법으로 생략된 내용 짐작했는지 선생님이 앞에서 적었죠? 그대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유현이, 지난번에도 뭐예요? 내가 봤었는데 경험하고 배경 지식을 이용한 것이죠. 그렇죠? 상황을 고려한 친구는 누구예요? 볼 일이 있나 봐 했던 하연이가 상황을 고려한 거고요. 말에서 단서를 확인한 친구는 누구? 그렇죠. 지호. 우민이라고 친하게 부르는 걸 보니까, 친근감 있게 부르는 걸 보니까, 친군가 봐. 말에서 단서를 확인한 친구는 지호였는데, 니은은 유현이가 말한 거니까, 3번이 정답인 거예요. 됐죠? 자, 13번부터 14번까지는 다음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가. 오늘 음악 시간에 작은 음악회 공연은 잘 마쳤니? 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지금 눈동자 보이시나요? 바닥을 보면서, 그리고, 그냥 그랬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표정, 그리고 말을 통해서 작은 음악회 공연 잘 마쳤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아, 뭔가 아쉽거나 음악회 공연을 하고 있는데 실수했거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나 봐요. 만약에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면, 네, 잘 마쳤어요.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고개도 끄덕거리면서 얘기를 했을 텐데, 팔도 약간 쭈뼛쭈뼛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눈썹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냥 그랬어요 하니까 뭔가 사연이 있나 봅니다. 그쵸? 이런 것도 우리가 생략된 내용이지만 짐작할 수 있는 거네요. 나의 상황 볼까요? 내일 국어 시간에 읽을 책한 권을 준비해야 하는데 책을 반납해야 더 빌릴 수 있대. 빌린 것이 없다면 바로 빌릴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대출 중인 책이 있었나 봐요. 대출 중인 책을 반납해야 더 빌릴 수 있대라고 사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그래? 무슨 책을 빌려줄까? 라고 여자아이가 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가와 나의 상황을 알맞게 연결한 겁니다. 대화 가의 상황 어떤 거예요? 선생님과 작은 음악회에 대해 말하는 상황인가요? 또는 읽을 책을 준비해야 하는데 책을 반납해야 더 빌릴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인가요? 너무 쉬워요. 그쵸? 가는 작은 음악회 여기 나왔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1번과 쭉 이어주면 되고요. 2번에는 책! 이라는 단어 있고, 자, 읽을 책을 준비해야 하는데 반납을 해야 더 빌릴 수 있대. 그대로 우리가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는 2번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14번 넘어갈게요. 14번 대화 나에서 생략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하시오. 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생략된 내용 우리 찾아봅시다. 자, 이 나의 상황이에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모르는 사이다. 오늘 처음 봤는데 갑자기 말 걸면서 내일 국어 시간에 책 빌리려고 했는데 반납해야 더 빌릴 수 있대. 그래? 무슨 책 빌려줄까? 처음 본 친구 같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모르는 사이다. 아니고요. 2번. 남자아이는 이미 대출 권수만큼 책을 빌렸다. 자, 남자아이는이죠. 어때요? 나책한권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때요? 반납해야지 더 빌릴 수 있대. 난 이미 빌렸거든, 이라는 말이 없지만, 아, 뭔가 빌리고 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지금 더못 빌리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네요. 2번, 맞는 내용이고요. 여자아이는 이미 대출 권수만큼 책을 빌렸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죠. 나 이미 가지고 있는 대출 중인 책이 있어서 뭐 너가 대신 빌려줄 수 있어? 뭐 이런 부탁을 하려는 것 같아요. 여자아이가 그래? 응, 무슨 책 빌려줄까 하는 거니까 여자아이는 지금 대출 중인 책이 없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는 거죠. 따라서 2번에만 동그라미입니다. 알맞지 않은 것에 X 표하는 문제 아니에요. 이런 것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목표는 만점 왕이니까요. 한 문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15번 중요한 문제니까 더더욱 맞췄으면 좋겠는데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우리 방법 여러 가지 단원 학습 정리할 때 다뤄 봤었는데요. 상황을 고려하기. 우리 헷갈리면은 그 우민이 찾으러 온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상황을 고려해. 아, 우민이를 찾고 있으니까 볼 일이 있나 보구나. 고려하는 걸 통해서 짐작할 수 있었고요. 말에서 단서 확인할 수 있었죠. 우민이라는 애라고 안 하고 우민이 있어 하니까 친군가 보다. 행동에서 단서 확인하기. 막 땀을 뻘뻘 흘리네. 급하게 찾나 봐. 행동을 통해서 짐작한 거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떠올리기. 대화라는 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나의 말과 행동을 떠올리기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이 아니죠. 생략된 거. 상대방이 다 일일이 얘기해주지 않았지만, 내가 한번 짐작을 해보겠다 하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떠올리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떠올리기. 똑같이 자신의 붙었는데 선생님 5번은 맞나요? 그쵸. 내가 겪었던 것을 토대로 상대방은 그렇겠구나 생각하는 거잖아요. 쟤 저번에도 왔었는데, 친한가 보다 하는 것들.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려서 짐작한 그런 방법이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요? 4번. 16번과 17번은요,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진서는 도서관을 좋아해. 아, 진서라는 친구는 도서관 좋아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작은 언덕배기 있는 도서관은 넓고 깨끗하고 그곳에 있으면 특별한 사람이 된것 같아서 기분 좋아져. 그래서 좋아하겠죠? 진서는 도서관 입구에서 우산을 접어 흔들었어. 비 오는 날이었나 봐요. 그쵸? 앞에서도 나왔지만. 비를 피해 들어온 떠돌이 개도 몸을 흔들었어. 안녕. 어린이 자료실에 마음 좋게 생긴 선생님이 진서를 반갑게 맞아주셨네요. 그책 들어왔어요? 도서관에서의 첫 말이 몇 달째 똑같아. 이걸 보면서 우리 뭘할수 있었죠? 정말 애타게 그 책을 기다리는구나. 짐작했네요. 그렇죠? 진서는 몇 달째 그 책을 간절히 기다렸어라는 말이 없어도 이런 말 통해서 알수 있네요. 아니, 아직. 선생님은 웃는 얼굴이었지만 진서는 조금도 재미있지 않았어. 왜? 아, 내가 기다리던 그 책이 오늘도 없네 하면서 표정이 좋지 않았죠. 진서가 기분 좋아지는 장소, 여러분 바로 대답하실 수 있나요? 진서가 기분 좋아진 장소 어디였죠? 도서관. 여러분 도서관 좋아하시나요? 선생님도 도서관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책이 있고 또 깨끗하고 조용하고 뭔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진서도 도서관을 좋아한대요.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17번은요. 가에서 짐작할 수 있는 생략된 내용인데 가이 부분이었죠? 그책 들어왔어요? 몇 달째? 똑같은 말로 사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도서관에 오기 싫어졌다. 아니에요. 그 책을 너무 읽고 싶어 한다. 맞죠, 맞죠. 그책 들어왔어요? 그책 들어왔어요? 너무 읽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오지 않았어도요. 진서는 책이 들어오지 않아서 화를 냈나요? 아, 쾅 치면서. 왜 아직도 안 들어온 거야?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진서는 비가 오는 날마다 도서관에 온다. 지금 나오고 있는 배경은 비가 오는 날이 맞는데요. 몇 달째 도서관에 왔어도 비 오는 날마다 왔는지는 알수 없죠. 어떤 날은 화창한 날에 왔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흐린 날에 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찾아서 근거라고 할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찾을 수 없는 내용. 따라서 생략된 내용은 3번이 정답이네요. 18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는요, 이 대화를 읽는 건데 어떤 부분이었나 읽어볼게요. 도깨비가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을 고르는 동안 진서는 발 아래에 있던 책을 한권 집어들었어. 첫 장을 펼치니 누군가 써놓은 굵은 글자가 보였어. 진서가 태어나기도 전의 날짜와 책을 산 사람의 이름이었지. 진서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 난 낡은 책이 좋아. 도깨비는 원래 오래된 물건을 좋아해. 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단서라고 할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이 난 낡은 책이 좋아라고 했으면, 진서가 책을 집어들고 스스로 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진서가 낡은 책을 좋아하나 할 수도 있는데, 도깨비는 원래 오래된 물건을 좋아해. 도깨비가 한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도 나왔네요. 도깨비가 슬며시 와서 말했어. 낡은 책을 좋아하는 거 누구예요? 진서 아닙니다. 도깨비예요. 이거 읽어도 돼? 이건 누가 물어본 거예요? 진서가 물어봤죠. 진서. 그런데 도깨비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어.

했어. 바로 대답을 안 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읽어도 돼? 했는데 뭔가 아끼는 그런 책이었나 봐요. 선뜻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읽을게. 읽어도 되지? 라고 말한 건 진서죠. 진서가 책을 꼭 끌어안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제야 도깨비는 진서와 함께 책 더미 옆에 나란히 앉았어. 안 돼. 그책 읽으면 안 돼. 한게 아니라 꼭 끌어안고 이거 읽어도 되지? 하니까 이런 행동을 통해서는 뭘또알 수가 있어요. 진서 그책 진짜 읽고 싶나 보다. 이거 여기서 읽을게. 읽어도 되지? 책을 막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제야 도깨비도 같이 나란히 앉아서 읽을 준비를 하는 것 같죠. 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18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알맞은 거 찾는 거예요. 이번엔 여러분 집중해서 봅시다. 진서는 오래된 물건을 좋아한다. 진서가 아니라 누가 오래된 물건을 좋아해요? 도깨비가죠. 도깨비가 오래된 물건을 좋아해. 도깨비는 원래 오래된 물건 좋아해라고 했잖아요. 진서는 도서관에서 책을 골랐다. 아니죠. 도깨비가 고른 거죠.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도깨비는 발 안에 있던 책을 집어들었다. 도깨비가 집어들었나요? 아니죠. 진서가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틀린 내용. 도깨비는 진서가 보고 싶어 하는 책을 썼다. 도깨비가 책의 작가였나요? 아니죠. 진서가 보고 싶어 하는 책을 뭐 읽었다라고 했으면 답이 될수 있는데 쓴건 아닙니다. 진서와 도깨비는 책 더미 옆에 나란히 앉았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네요. 처음에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었지만 책을 꼭 끌어안으면서 이거 여기서 읽어도 되지 하니까 그제야 진서와 도깨비가 나란히 앉았죠. 책 더미 옆에. 이거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국어 선생님이 잘하려면 생각으로만 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내가 도깨비라면 이랬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상상해서 쓰는 서술형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단서를 정확히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책 더미 옆에 나란히 앉았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답이 될수 있는 거고, 오래된 물건을 진서가 좋아한다고 한게 아니라 도깨비가 좋아한다고 했는데? 라고 딱 짚을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왜 답이고, 왜 답이 아닌지 여러분 빨리빨리 찾아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18번의 답은 뭐요? 5번이지요? 19번 볼게요. 기억의 까닭으로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인데요. 기억 부분. 진서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 왜 뛰었을까요? 자,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는 건 뭔가 두근거리고 설레고 할때 이제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이것도 여러분 생각으로만 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기억의 까닭으로 알맞은 말. 왜 가슴이 뛰었을까? 갑자기 진서 앞에 책방에서 긴 생머리의 이상형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으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왜? 그런 내용은 글에서 찾을 수 없었잖아요. 기억의 까닭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상상해서 쓰시오 하면 답이 될수 있었겠지만, 알맞을 말을 우리가 글에서 단서를 찾아서 근거를 찾아서 써야 하니까, 왜 콩닥콩닥 뛰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진서가 집어든 책을 펼치니, 진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날짜와 책을 산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대로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막 상상해서 쓰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펼치니까 옛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책을 샀네, 읽었네, 그리고 책을 산 사람의 이름도 쓰여 있네, 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콩닥콩닥콩닥 가슴이 뛴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날짜와 책을 산 사람 이름이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어디에요? 진서가 집어든 책에.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책을 펼치니, 뭐 도깨비가 책을 펼치니 하면 그것도 정답이 되지 않겠죠. 진서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으니까 책을 펼친 사람도 누구예요? 진서이고. 태어나기도 전에 날짜, 책을 산 사람 이름, 그두 개가 다 있었기 때문에 가슴이 뛰었죠. 뭐 하나라도 쓰면은 안 돼요. 두개다 글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바른 글씨로 또박또박 잘 적어주셨죠? 좋습니다. 그럼 20번 중요한 문제예요. 니은의 생략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니은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략된 내용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거 읽어도 돼? 라고 진서가 물어봤죠. 도깨비는 선

뜻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 바로 대답하지 않은 이유. 여러분, 이런 상황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진짜 아끼는 장난감인데, 동생이, 뭐, 형, 아니면 누나, 언니, 나 이거 장난감 가지고 놀아도 되지? 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아끼는 거야. 너무 아껴서 막 나도 잘 가지고 놀지 않고, 막 눈으로만 보면서 막 애지중지 했던 건데, 갖고 놀아도 돼? 하면은, 응, 그래, 갖고 놀아. 이렇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만큼, 도깨비도 이 책을 굉장히 아낀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여기서 읽을게. 읽어도 되지? 진서가 책을 꼭 끌어안고 말했어. 너무 읽고 싶구나 하는 것도 짐작할 수 있고요. 그제야 도깨비는 진서와 함께 책더미 옆에 나란히 앉았어. 그거는 읽어도 돼. 허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네요. 자, 그러면 생략된 내용. 도깨비는 진서가 읽고 싶어 한 책을 매우 아끼기 때문에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진서를 위해 도깨비 책을 미리 준비했다. 아니고요. 도깨비가 낡은 책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다도 역시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도 잘 풀었고요. 오늘의 만점 굳히기 퀴즈 확인하겠습니다. 도깨비는 오래된 물건을 좋아할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로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실전책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도 미리 풀어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물과 에너지 단원에서요, 소화계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이어서 순환계와 호흡계에 대해서 공부해 볼 예정이에요. 오늘 수업 역시요, 개념 미션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미션은요, 한 학생이 굉장히 숨가쁘게 있는 모습이고요. 달리기와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호흡 운동의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체육 시간에 격렬하게 운동을 하거나 막 빠른 달리기를 하고 나면요, 숨이 점점점 가빠집니다. 도대체 호흡을 할때 우리 몸에서는요, 어떠한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호흡이 가빠지는 것인지 오늘 시간 그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 순환계의 정의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순환계는요, 혈액, 혈관, 심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여러 물질의 운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 몸의 온몸에 혈액 흐르고 있잖아요. 그 혈액이 여러 물질들을 운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혈액부터 먼저 깊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혈액은요, 액체 성분이 무엇과 혈장과요, 세포 성분인 혈구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혈구는 다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나뉘어집니다. 각각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겠죠. 제일 먼저 혈장은요, 액체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요,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이 이 혈장에서 잘 운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첫 번째 혈구입니다. 적혈구 모양을 보니 붉은색의 원반 모양을 갖고 있고요. 또 특이하게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적혈구는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을 하고 있고요. 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적혈구에는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붉은 색깔을, 이처럼 붉은색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이 헤모글로빈이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헤모글로빈은요, 산소가 많은 곳에 가면요,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막 돌아다니다가 산소가 없는 곳에 가면 이 산소를 이렇게 놓아줘요. 내놓습니다. 즉,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혈구가 바로 적혈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우리 세포에 가면 이 세포에 산소를 계속 공급해주는 친구가 적혈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번엔 백혈구예요. 백혈구 그림 보면요. 적혈구보다 크기가 어때요? 훨씬 더 커졌죠? 그런데 이 백혈구는요. 모양은 일정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 적혈구와 다르게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혈구도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식균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식균 작용. 우리가 말 그대로 보면요. 식, 먹을 식자예요. 균을 먹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몸속에 들어온 병원체를 제거해서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백혈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혈소판인데요. 혈소판 보시면 모양이 혈소판도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는 어떤가요? 가장 작죠. 혈소판은요, 모양은 일정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적혈구처럼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혈소판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 상처 나면 피가 나잖아요. 근데 피가 계속 나면 과다출혈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 나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혈액이 흐르던 것이 멈추고 우리 피딱지가 생긴다라는 말 하잖아요. 이 혈소판이 더 이상 혈액이 흐르지 않게 해줍니다. 어떠한 기능?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키는 혈액 응고작용을 해주는 것이 혈소판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혈액을 알아보았으면 이 혈액이 온몸을 돌수 있게 펌프 역할을 해주는 우리 심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수축과 이완을 통해 우리가 분파, 분파 이렇게 움직이면서요. 온몸의 혈액이 순환될 수 있게 펌프의 역할을 한다. 우리 중심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려면 그때 이 심장을 이해하려면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 그림이 조금 많이 복잡하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간략하게 한번 옆에 다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냥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그릴게요. 심장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 조금 더 실제에 가깝지만 선생님 간단하게 그려본 거예요. 이 심장은 크게 네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심장 위쪽을 심방이라고 해요. 여기도 심방. 그리고요, 그 아래쪽을 우리는 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심실. 그러면 우리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또 어떤 심방인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니까 좌우를 사용합니다. 즉 오른쪽 심방, 왼쪽 심방 이렇게 구분을 할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쪽은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아, 이쪽이 왼쪽이죠,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우리는 이쪽을 오른쪽 우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의 심장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의 심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심장의 오른쪽이다, 왼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장의 주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선생님 심장 이렇게 갖다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을 기준으로 하면 선생님에게는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우, 이쪽을 좌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이쪽은 우심방, 우심실. 그럼 이쪽은 좌심방, 좌심실이 됩니다. 좌심실. 아, 우리 심장의 주인을 기준으로 볼 거니까 내가
보는 내 눈에는 좌우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심장은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심장이 이렇게 이완하고 수축하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

하기도 할 거예요. 이때 심방은요, 혈액이 이렇게 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즉, 밖에서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 심방이에요. 그럼 심실은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갔으면 나가는 혈액도 있어야겠죠. 그렇죠. 심실은 혈액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곳입니다. 즉, 심장이 쫙 수축을 해서 이렇게 혈액을 밖으로 내보내는 곳이 바로 심실이에요. 그래서요, 심실은요, 심방에 비해서 지금 벽이, 이 근육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특히나 이 좌심실의 근육병이 굉장히 두꺼운데요. 그 이유는 일단 심실은 수축을 해서 피를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강한 근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육벽이 두껍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좌심실은요, 어디로 피를 내보내냐면 대동맥으로 피를 내보내요. 온몸을 도는 순환이다 보니까 더 강한 힘으로 수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육벽이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좀 힌트를 줬는데, 이 심실이, 심실에서 혈액이 나갈 거잖아요. 그럼 심실에서 연결되는 혈관의 이름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이 혈관을 동맥이라고 합니다. 동맥. 마찬가지로 심실에서 나가는 혈관도 우리가 동맥이고요. 우리 동맥이 있으면 정맥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심방으로 들어오는 그 혈관, 연결된 혈관은 정맥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동맥과 정맥도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 좌심실에서 나간 동맥은요, 온몸의 모세 혈관을 돌고 들어옵니다. 온몸을 돈다, 즉큰 순환이다라고 해서 이 동맥을 우리가 대동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동맥. 대동맥. 아,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나가는구나. 그리고 대동맥은요, 온몸의 모세혈관을 다 돌고 나서 어디로 들어올 거예요? 이제 정맥으로 돌아올 건데, 어느 쪽 정맥인가라고 보면요, 항상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좌심실로 나갔어요. 그러면 심방으로 들어올 텐데 어떤? 좌에서 나갔으니까, 아, 우심방으로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대동맥에서 온몸 모세혈관 돌고 나서 어디로? 이 정맥으로 들어올 텐데, 우리 대동맥으로 시작했으니까 여기도 무슨 정맥으로 끝나겠어요? 그렇죠. 온몸을 돌고 온 정맥, 대정맥입니다. 그래서 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와요. 그리고요, 우심방에서 혈압 어디로 내려가요? 우심실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심실에서 다시 동맥으로 혈액 내보낼 텐데, 이번에 이 동맥은요, 어디를 돌게 되냐면, 폐를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폐동맥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혈액 흐르면요, 다시 이제 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가겠죠? 폐 주변에 있는 폐모세혈관으로 가고요. 폐모세혈관에서 다시 이제 정맥으로 혈액 들어옵니다. 그래서 폐동맥에서 폐모세혈관, 그 다음에 정맥, 남은 건 이쪽이죠. 선생님이 우에서 나갔으면 좌로 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폐정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폐정맥에서 좌심방으로 혈액 들어오면요, 좌심방에서 다시 좌심실로 혈액이 내려갈 거고요, 좌심실에서 다시 대동맥으로. 그래서 하나의 이러한 혈액의 순환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좌심실에서 대동맥, 대동맥에서 온몸 모세혈관, 온몸 모세혈관에서 대정맥, 이런 식으로 한 방향의 혈액의 흐름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혈액은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서 혈액을 보내놨는데 거꾸로 흐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흐르는 걸 역류라고 하는데, 이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하는 막이 있어요. 두 개나 세 개의 막으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역류하는 걸 방지해주는 이 막이 판막이라고 합니다. 판막은요, 심방과 심실 사이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심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정맥에서도 우리가 판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심방과 심실, 그리고 판막으로 심장의 구조가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한 번만 더 보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좌심방, 이 밑으로 좌심실, 그리고 여기가 우심방, 그리고 이 밑으로 우심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좌심실에서 어디로 연결돼요? 대동맥으로 연결돼요. 대동맥에서 온몸 모세혈관 돌고 오면 대정맥으로 들어오고요. 대정맥에서 어디?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우심실로 내려갑니다. 우심실 다시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다시 이제 폐동맥으로 연결돼요. 그럼 폐모세혈관 돈 다음에 이제 폐정맥으로 들어와서 다시 좌심방, 좌심실로 들어오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그림 그려서 연결하시고 구조를 보시면 한 번만 그려보시면 또 금방 이해되실 수 있을 거예요.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정맥과 연결되어 심장으로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 어디라고요? 심방이라고요. 그러면요, 동맥과 연결되어서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근육벽도 두꺼웠죠. 심실이라고 얘기하고요.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 위치하며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막, 판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심장과 연결된 동맥과 정맥, 그리고 선생님이 말로 설명했던 모세혈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우리 아까 심실이랑 연결되어 있었죠? 바로 동맥입니다. 반면에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에요. 무엇이겠어요? 정맥이 됩니다. 여러분들 동맥은 아까 심실 되게 근육복 두꺼웠잖아요. 강한 힘으로 수축해서 혈액을 동맥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동맥도 혈관벽이 굉장히 두껍고 탄력성이 좋습니다. 왜? 심장에서 강한 힘으로 밀려오게 한 혈액을 받아들여야 되다 보니까 이 동맥도 탄력성도 좋고 근육복도 탄탄해야 해요. 그리고요, 동맥으로 강한 힘으로 혈액이 내려와요. 그래서 동맥의 혈압도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혈압은요, 이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심장에서 막 내려온 혈액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압력을 가지고 있어요. 동맥에서 압력이 가장 커요. 그런데 정맥에서 가장 압력이 작습니다. 왜? 정맥은 심장의 심장 박동으로 밀려 내려온 그 힘이 가장 영향을 덜 미치는 가장 멀리에 위치한 곳이에요. 심장에 들어가는 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수축해서 이렇게 혈액을 내보낸 것과 가장 멀리 있다 보니까 정맥에서 혈압이 가장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온몸에 퍼져 있는 혈관을 우리는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모세혈관 얼마나 얇냐면요. 혈관벽이 한 층의 세포로 매우 얇아요. 왜 얇아야 하냐? 이 모세혈관은요, 우리 어디에 조직 세포에 산소도 제공하고 영양소도 제공해요. 또 필요 없는 건또 모세혈관이 받아올 거고요. 이처럼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한 층의 얇은 세포로 되어 있다. 혈관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럼 이세 혈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혈액은 동맥으로 들어와서 모세혈관, 모세혈관에서 정맥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때 혈류 속도 당연히 심장이랑 가까운 동맥에서 제일 빠르고 굉장히 얇은 모세혈관에서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 단면적이요. 당연히 얇게 나눠져 있는 어디에서 모세혈관에서 면적 크고요. 동맥은 두껍게 되어 있죠. 단면적 제일 작습니다. 혈압은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동맥에서, 심장에서 큰 힘으로 혈액 내보냈으니까 혈압 제일 동맥에서 크고, 정맥은 심장이랑 가장 멀리 있다 보니까 혈압이 제일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혈관벽의 두께, 동맥은요, 심장에서 나오는 피다 받아들여야 돼요. 탄력성도 좋아야 되고, 혈관벽도 두꺼워야 되고요. 모세혈관은 물질 교환 일어나야 하니, 우리 혈관벽이 가장 얇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혈관도 비교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 혈액이 선생님이 한 방향으로 순환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모식도로 나타내 볼수 있습니다. 아까 좌심실에서 시작된 혈액 대동맥으로 가서 대동맥에서 온몸 모세혈관, 그리고 다시 대정맥, 좌로 나갔으니까 우로 들어오죠. 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우심방에 있는 혈액 아래로 내려옵니다. 우심실이고요. 우심실에서 다시 나가죠. 동맥인데 폐로 연결된 동맥이다라고 해서 폐동맥. 폐동맥에서 다시 폐의 모세혈관. 폐의 모세혈관에서 다시 폐정맥. 우리 우로 들어왔으면 우로 나갔으면 좌로 들어와야 돼요. 폐정맥에서 다시 좌심방. 그리고 좌심실로 혈액 내려옵니다. 이렇게 혈액은 한 방향으로 순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때 이 수산을 크게 두 순환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순환은요, 심장의 우심실에서 나온 혈액이 어디를 거쳐? 폐를 거쳐 좌심방으로 돌아오는 이 순환을 우리가 폐와 관련된 순환이다라고 해서 허파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허파는 폐의 우리나라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허파나 폐나 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순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걸 좀 반복해서 하시면 나중에 이제 혈액의 흐름이 눈에 잘 보이거든요. 보시면서 한번 말하면서 수업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심실에서 시작해서 배동맥, 폐의 모세혈관, 그리고 폐정맥, 그리고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순환을 우리는 어떤 순환? 허파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 온몸 순환 알아봐야겠죠? 심장이 어디서 시작해요? 좌심실에서 나온 혈액으로 시작한대요. 온몸을 거쳐 어디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순환을 온몸을 돈다라고 해서 온몸순환이라고 부르고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좌심실에서 어디로? 대동맥, 그리고 온몸의 모세혈관, 그리고 대정맥, 그리고 마지막 우심방까지를

우리는 온몸 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서요, 산소를 많이 포함한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하고, 산소를 적게 포함한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하는데, 산소 어디서부터 맞나라고 하는 걸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요. 폐를 돌고 나서부터 갑자기 산소가 많아져요. 왜? 우리 이따 호흡기에서 얘기하겠지만, 하는 들숨을 통해서 우리는 산소를 굉장히 많이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산소가 많다가, 언제부터 갑자기 산소가 사라졌어요? 온몸 돌고 나서. 아, 여기 있는 산소 누구 주고 왔구나. 온몸 세포, 조직 세포에게 전달해 준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폐 다시 들어가기 전까지는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이구나라고 그림까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뭐에 대한 순환계에 대한 이야기 지금 길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호흡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계는요, 호흡한 기체가 지나가거나 머무르는 기관의 모임이에요. 즉, 호흡과 관련된 기관들의 모임을 호흡계다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들, 호흡계 기관들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숨을 쉴 거예요. 하고 내뱉을 때 공기가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와요? 코로 들어오겠죠? 코로 들어온 공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디로? 숨을 쉬는 관이다라고 해서 숨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를 통해 들어온 공기 숨관을 지나서요. 숨관 끝에 보시면 숨관이 어떻게 가지처럼 막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 이름을 숨관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에서 숨관으로, 숨관에서 숨관 가지로 내가 들이마신 공기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숨관 가지 끝에는 무엇과? 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간지에서 폐로 공기가 이동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해요. 이 폐는요, 좌우 한 개씩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포도송이 모양의 수많은 무엇으로? 허파가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파가리가 뭐냐면요, 이렇게 폐를 확대해 보면요,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알알이 허파가리가 붙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아, 폐는 여러 개의 허파과리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허파과리 주변에는 이렇게 모세혈관, 우리 아까 앞에서 폐의 모세혈관 봤잖아요. 그 모세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파과리는요, 내가 하는 들숨을 통해서 산소를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 산소를 누구한테 줄 거예요? 모세혈관한테 줄 거예요. 모세혈관은 아까 온몸 돌고 나와서 이산화탄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이산화탄소를 허파과리한테 줘요. 그럼 이 허파과리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후 하는 날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호흡 운동의 원리를 이해하려면요, 여러분들은 갈비뼈, 흉곽, 가로막을 좀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갈비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우리 옆에 보면 이렇게 갈비뼈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 뼈를 갈비뼈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요, 이 밑에 우리가 근육막이 하나 있어요. 이 근육막 가로로 된 막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가로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을 우리가 흉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호흡은요, 심장처럼 심장이 막 스스로 박동해서 일어나지 않고요. 폐가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으로 흉강의 부피가 변해서 폐의 운동이 일어난다. 즉, 폐의 부피가 커지고 폐의 부피가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내용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흡 운동의 원리요.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으로요. 흉강과 폐의 부피와 압력이 변화해서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도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볼게요. 들숨입니다. 들숨. 들숨은 밖에 있는 공기가 내 안으로 하고 들어오는 숨이죠. 여러분들, 우리 갈비뼈 움직임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들숨 하면은 한번 손을 갈비뼈에 대보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하면 갈비뼈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네, 들숨이 일어날 때맨 처음에는 갈비뼈가 올라가요. 그리고 항상 갈비뼈와 가로막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갈비뼈 올라갔어요. 가로막 어떻게 됐겠어요? 내려왔을 거예요. 갈비뼈 올라가고 가로막 내려갔으면 흉강의 부피, 이 공간 커져요, 작아져요?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는 아래로 내려갔으면 공간이 커졌죠? 흉강의 부피가 커집니다. 어? 흉강 부피가 커졌네? 우리 작년에 보일의 법칙에서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 기체의 압력 어떻게 됐나요? 반비례 관계였죠. 작아집니다. 압력이 작아져요. 흉강의 공간에 압력이 작아지면요. 그 흉강 안에 있던 폐를 누르는 힘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폐의 부피도

커집니다. 폐의 부피 커지면 폐 내부의 압력은 줄어들겠죠. 폐 내부의 압력이 줄어들면은 밖에 있는 대기압의 압력이 더큰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밖에서 어디로? 안으로 들어오는 들숨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순서대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한번 표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들숨일 때요. 가로막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올라간다고요. 아, 선생님 잘못 말했네요. 갈비뼈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갈비뼈와 가로막은 반대잖아요. 그럼 가로막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얘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 아래로 내려갔으니 이 흉강이라고 하는 공간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지겠죠. 부피가 커졌으면 압력이 줄어들어요. 그럼 흉강 안에 있던 폐 어떻게 누르는 힘이 작아졌으니 폐의 부피가 커집니다. 부피의 압력은 반비례니 폐의 압력 감소할 거고요. 그래서 밖에 있는 공기의 압력이 더큰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즉 공기가 어디서 밖에서 폐 쪽으로 들어오는 들숨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우리가 생성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꼭 암기하시지 말고 선생님이 설명한 순서대로 하나씩 단계 단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반대로 날숨입니다. 날숨은 들숨의 반대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날숨에서는요 갈비뼈가 반대로 어떻게 될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가로막은요 선생님 반대라고 했으니까 올라갈 거예요. 위에는 내려가고 아래는 올라왔어요. 흉강의 부피 작아졌겠죠. 부피가 작아지면요, 우리 압력이 커져요. 즉, 압력이 커지면 폐를 큰 힘으로 막 눌러요. 그러면 폐의 부피 작아질 거예요. 부피가 작아졌어요. 다시 압력은 증가하게 되겠네요. 폐의 압력, 폐 내부의 압력이 커요. 그러면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공기 이동하겠죠. 아, 폐에서 밖으로 공기가 나가는 무엇이 날숨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호흡 운동의 원리 보았으니 이제 기체의 교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허파까리 주변에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그럼 허파까리는 아까 들숨을 통해서 산소를 엄청 많이 가져갔어요. 그 산소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가게 할 텐데 이때 이 원리는 확산이에요. 즉 여기에 산소 농도가 높아서 산소 농도가 낮은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고요. 마찬가지로 모세혈관에 많은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허파까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혈관이 결국에는 어디로 이제 갈 거예요? 이제 심장으로 들어갔다 결국에는 온몸 모세혈관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온몸 모세혈관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면 온몸 모세혈관은 아까 여기 산소 되게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산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산소 누구한테 줄 거예요? 조직세포한테 이렇게 산소 전달해줘요. 조직세포는요 자기가 호흡하고 남은 이산화탄소 누구에게? 다시 모세혈관한테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모세혈관은 또 어디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 이산화탄소 허파까리로 다시 전달해주는 순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폐는요, 우리 들숨으로 산소 많이 갖고 있죠. 어디에? 허파까리에. 허파까리에서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산소 주고요. 이산화탄소 모세혈관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허파까리로 확산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자, 온몸에서는요, 어디에 산소가 많아요? 아까 허파까리에서 잔뜩 받아온 모세혈관에 산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소 누구에게? 조직세포에게 전달해 줄 거고요. 이산화탄소는요, 조직세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포 호흡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 이산화탄소 누구에게? 모세혈관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기체의 교환과 이동은 확산에 의해 이렇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구나라고 정리해 줄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개념 아이템 모아 보았으니까요. 개념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심장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두 개의 심방, 그리고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고, 이쪽이 선생님이 좌, 이쪽이 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는요, 심방과 심실 사이 역류를 방지하는 판막이에요. 문제 풀어볼게요. A는 혈액을 심장으로 내보내는 곳 아니라 들어오는 곳이죠. B는 D보다 두껍고 B가 더 두꺼워요. 아니요, 선생님이 심실이 이렇게 훨씬 더 두껍다고 했어요. 틀렸고요. C는요, 혈액을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곳. 아니요, 심장 밖, 여기 심실은 혈액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틀렸고요. D는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줘요. D가 아니라 E라고 해줘야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이는 판막인데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호흡 운동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옳은 설명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갈비뼈 어떻게 돼요? 올라가네요. 가로막 내려가겠죠. 그럼 흉강의 부피가 커져요?

0: 힘이 커지면 흉강의 압력이 줄어들어요. 흉강 압력이 줄어들면 폐를 누르는 힘이 작아져서 폐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폐가 커지면 폐의 압력은 또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폐의 압력이 작으니까 대기압이 더 커서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지금 무슨 그림이에요? 들숨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그 표에서 본 것처럼 순서대로 이해해 주셔야 된다.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폐로 공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흉강의 부피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왜? 갈비뼈 올라가고 가로막 내려갔으니까. 흉강 부피 커지면 흉강의 압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져야죠.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작아진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날숨이 아니라 들숨일 때죠. 정답은 기역과 니은.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 잘 배웠거든요. 한번 개념 클리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숨일 때는요,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반대 숨일 때는요,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 순환계랑 호흡계 굉장히 많은 개념을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의 듣고 나서요,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 흐름 잘 잡아가셔야지 다음에 책 폈을 때 기억 잘 나시고 문제도 잘 풀릴 겁니다. 꼭 복습하시고요. 개념 클리어 문제도 어디에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동물과 에너지 마지막 수업으로 또 만날게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1: enough.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와우! 화면에 있는 무늬하고 지금 선생님이 입고 있는 무늬하고 정말 정말 잘 어울린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은 단원평가입니다. 단원평가 첫 번째 시간. 예, 우리가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읽어요. 라는 제목으로 인물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자, 잘 배웠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단원평가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6학년, 나라면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쓸수 있어요. 라면 있어요. 교재에는 없지만, 여러분이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 이 공부를 하느라고 배웠던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단원 평가니까 단원 정리라고 하는 거지. 그냥 내가 만든 거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무엇을 배워왔나 머릿속에 한번 잘 복기해보고, 즉, 복습을 해보고 넘어가 봅시다. 일단, 첫 번째 글이 뭐였어요? 전기문이었어요. 지지직 전기가 오르는 그런 게 아니라 전기문. 네, 전기문. 전기문. 네, 위인들. 그렇죠?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들의 그 삶을 잘 전달하는 그글 또는 뭐 책도 있어요. 위인전. 그러면 책이잖아. 그치? 예, 그런 전기문. 위인전. 네, 이 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의병장 윤희순, 예, 윤희순, 어느 시대

관련지어서 우리는 이 의병장 윤희순이라는 분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파악했습니다. 이분은 애국심이라든가 용기라든가 극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애국심. 어떻게 하면 이 안사람 의병가를 통해서 여자들의, 안사람들의 마음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좀 구해볼까? 여기에 많은 초점을 맞춰서 활동하셨던 분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때는 정말 잘못하면 끌려갈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그런 때예요. 그런 시대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이분은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이분은 어떤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겠다라는 강인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에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아내는 공부를 통해서 가치 삼각형 형형 예 요거 정리해 줬었죠?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려면, 즉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시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 시대 상황 넣어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때 상황에 얘기했던 말, 그리고 그때 상황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는 그 행동. 이걸 알면, 이세 가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즉,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병장 윤희수는 애국심과 용기와 극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거죠? 네, 어려움을 극복.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즉 그런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정리했었고요. 책 깎는 소년 기억하시죠? 자, 이책 깎는 소년도 어느 시대예요? 예,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우리 역사 공부하는 친구들 다알 거야. 조선 후기에 아주 인기 있었던, 네, 베스트셀러 뭐였어요? 예, 바로 소설이었죠. 고전소설이라고 하죠. 고전소설. 예. 자, 이 고전소설 하면은 뭐, 춘향전이라든가, 그치? 흥부전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예,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봤단 말이지. 그 책을 만드는 그 작업을 하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예, 장호와 봉훈. 물론, 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돼요. 자, 이 친구는 그럼 왜 성공할 수 있었느냐? 바로 추구하는 가치가 노력, 끈기, 책임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어때요? 나는 책판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책을 만들고 그걸로 난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돈, 물질적 가치, 효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로 여겼던 친구죠. 우리 교재에는 그 결말까지, 아주 최종 결말까지 안 나오지만, 나중에 이 봉훈이라는 친구는, 예,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판을 깎아서 만들고, 그것으로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가 있었던 거죠. 네. 한번 기회가 되면 책 깎는 소년을 구해서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 장호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도 얘기할까? 아, 이거 미리 얘기하면 혹시 안 읽어보면 어떡하지? 아, 얘기해야겠다. 얘기하기로 마음먹고 들어왔어. 자, 이 봉은이가 나중에 정말 책판을 만듭니다.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요. 물론 우리 교재에는 거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런데 이 책판이 사라졌어. 없어졌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 손에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봉은이가 만들어 놓은 책판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 도와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누가 도와줬을까? 예, 안 가르쳐주지. 예.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아, 이렇게 같은 상황인데, 이 상황이 중요하다고 했죠? 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여기에 가치를 두고, 한 사람은 여기에 가치를 두어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 즉, 무엇의 문제다? 이 가치라는 것은

무엇의 문제라고 했어요? 선택의 문제라고 했어요. 기억하죠?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모두 달라질 수 있다. 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캬,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든지 그냥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맘이야 막 이러지 마시고 어떤 걸 선택해야 결과가 좋을까? 예, 이 두 친구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이빙대 위에서 기억하시죠? 인물들이 추구한 가치를 자신의 삶과 관련 짓기가 우리 학습 목표였어요. 자, 이 친구가 둘 있었어요. 둘 다 자매죠. 언니, 동생. 예, 언니, 여동생. 예, 자매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랑 비교해 보는 거지. 나 자신하고. 그래, 나라면 버드리처럼 생각할까? 아니면 나루처럼 생각할까? 예, 이게 바로 자신의 삶과 관련 짓기예요. 나라면 난 버드리처럼 살 것 같아. 나는 나루처럼 살 것 같아. 이렇게. 자, 여기까지 들어가 보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네. 자, 그럼 인물이 처한 상황 뭐였어요? 버드리가 수영을 그만두고 무엇을 하겠다? 언니는 나 수영 안 할 거야. 나 다이빙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한 상태예요. 저는 다이빙을 할 것을 결심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죠. 자, 이유가 있었어요. 언니, 왜 다이빙 하는 건데? 물어보니까 나는 진짜 할 만큼 해봤어. 아주 그냥 엄청난 노력을 해봤어. 이 말이죠.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해봤어. 자, 그래서 이제 나의 결정에 아쉽지 않아. 그리고 너 그거 알아? 은근히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이 버들은 자신이 충분히 생각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분야로 간 거죠. 자, 얘는 그걸 추구하는 친구야. 내가 즐겁게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그런데 나루는 좀 달랐어. 언니, 아니 7년 넘게 잘해놓고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내 기록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한단 말이야? 난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죠. 다이빙은 다이빙도 힘들면 또 그만두겠네. 그리고 막 이렇게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놀리는 거죠. 뭐 그만두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얘기했죠. 전 시간에 나루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수영을 끝까지 하고 싶은데 언니처럼 이렇게 기록이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난 용납할 수 없어. 이제 이런 거였죠.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지문을 읽어가면서 이제 정리 싹 했으니까 다 풀어볼 수 있어. 그쵸? 자,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의병장 윤희순, 예, 그 글에 있는 것만 풀어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책 깎는 소년하고 다이빙대 위에서 읽어봅니다.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군. 누구야? 예, 윤희순의 말이죠. 윤희순은 그 길로 뛰쳐나가 숫가마를 만들었다. 마을에 들르는 숫장수한테 숯을 구워서 팔기로 한 것이다. 자,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반 찐며느리가 숫장사를 한다고 수군거렸어요. 자, 이때 시대 상황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양반 찐며느리 시대 상황이 나오죠. 여러분 역사 공부하니까 알 거예요. 어디 양반이 뭐 이런 거 있죠. 어디 양반이 뛰어다녀. 양반은 이렇게 하고 다녀야지. 이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이 양반집의 며느리가 그냥 가만히 집안에 앉아서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바느질을 하거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숫장수한테 숯을 구워서 팔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냔 말이죠. 아니 양반집 며느리가 이게 할 일이야? 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수근거렸다는 거예요. 아유 그 집 며느리가 말이야 뭐 이러면서. 하지만 윤희수는 어떻게 누군가 날 흉보고 있어? 그게 아니라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야. 다른 사람이 야 이쪽으로 가 그럴까? 저쪽으로 가 그래요? 이런 사람보다 옆에서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네, 자기 할 일 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정말 네, 강한 사람이죠. 열심히 숯을 굽고 팔았어요. 그럼 아유 나 돈 많이 벌었다 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의병 부대의 식량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이 시대 상황 보라 그랬죠? 시대 상황.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안 쉬워요. 지금 봐요. 지금 봐. 어? 나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았어. 이걸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해야지. 쉽죠. 아니, 뭐 안 쉽다고? 물론 뭐 막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지만 그렇게 내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양반이. 응? 어떻게 수출 구워서 그것도 팔아서 게다가 어디에? 의병부대에 식량을 사서 날랐다는 거지. 먹을 걸 들고 날랐다는 거예요. 자, 유니스는 자신은 끼니 걸러가면서 밤낮 없이 수출 구웠지만 혼자 힘으로 도저히 힘에 부쳤어요. 몸도 고달프고 마음도 한없이 무거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나랑 같이 누군가 같이 하면 좀 덜 힘들잖아. 그런데 이런 일을 자기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했지만 혼자 하다 보면 외롭죠. 더 힘들죠. 자, 그래서 유니스는 마침내 붓을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 저는 운동해요. 저는 뭐 놀러 가요. 그럴 것 같죠? 이분은 붓을 들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자, 어떤 노래냐? 우리도 뭉쳐지면 외놈 잡기 쉬워라. 저번에 노래했지? 저 창피하다고 이러고 노래했지? 조금 두 번 한다고 약간 뻔뻔해졌어요. 예, 이런 노래를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예, 시대 상황이 드러나 보이는 말이 되겠죠. 외놈, 이 외가 뭘까요? 이 외는요, 일본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임진왜란 할 때 왜? 일본이 란, 난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죠? 임진년에 왜란, 일본 사람들이 란, 난을 일으켰다 해서 임진왜란이에요. 그런데 일본 또는 일본인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조금 낮잡아서 낮잡자죠? 낮잡자가 아니고 네, 잡자예요. 낮잡아서 만든 말입니다. 낮춤이에요. 예. 괜히 지웠네. 낮잡아서. 그러니까 일본 분이시군요. 근데 이걸 굉장히 하대하고 낮잡아서 외인이구나. 뭐 아니면 외놈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 소냐. 우리 남자 아니고 여자지만 우리 나라 사랑할 수 있어. 나라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예, 이 말은 우리도 독립운동할 수 있어. 우리도 의병 활동할 수 있어. 이 말이죠. 남녀가 유별한들. 남녀가 물론 다르지만 이 나라 없이 남녀 구별해서 뭐해? 이 말이고요. 의병을 도와주자. 우리나라 성공하면 우리나라 만세야. 우리 안사람. 안사람이 뭐라고요? 예, 집에 있는 아내들. 그렇죠? 아내. 예. 우리 안사람입니다. 예, 나의 아내다 이 말이에요. 그 반대말 뭐라고 했어요?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바깥 양반이에요. 뭐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반대말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안사람 의병가라는 거고요. 이분이 자그마치 8곡을 만드셨어요. 이 의병가를. 대단하시죠? 지금으로 치면 아마 가요계의 혜성같이 나타난 작곡가, 뭐 작사가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참 신기한 일이었다. 노래를 흥얼거리자 유니스는 그렇게 고단했던 몸이 봄 햇살에 눈 녹듯이 사라졌다. 사라졌다. 빨리 사라졌어. 어떻게? 눈 녹듯이. 마치 노래가 마법이라도 부린 것 같았다. 며칠 뒤 숲가마에 이른 유니스는 자신의 귀를 심했다. 숲 굽는 일을 도와주는 옆집 처녀 담비가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었는데 자신이 만든 안사람 의병가였고요. 아리랑 노래에 맞췄어요. 그래서 후렴구가 이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얼싸 패띠워라 막 이래요. 네, 자 구성지게 불러요. 선생님처럼 잘 못 부른 게 아니라 아주 잘 불렀다. 유니스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담비의 노래 솜씨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았고요. 유니스는 담비한테로 다가가 말을 건넸어요. 야, 너 그 노래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겠어? 라고 합니다. 자, 유니스는 남몰래 의병부대에 식량을 보내기 위해 한 일은 예, 그냥 찾아보면 되겠죠. 숫장사, 수출 구워서 팔았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다 정답으로 인정. 유니순이 만든 노래 가사에서 아내를 예사롭게 또는 낮추어 부르는 말을 찾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아내라고, 아내.

사내를 예사롭게, 그러니까 보통으로 이런 말이에요. 보통으로 뭘까요? 안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안 사람. 네. 안 사람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르랴, 모를 소냐, 뭐 이렇게. 자, 기역이 의미하는 것,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이거 뭐예요? 남녀 구별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남녀가 구별한대! 뭐 이런 거. 뭐 남녀 구별이 아니죠. 남녀 유별이죠. 선생님 오늘, 저기 뭐야. 지우개 두번 썼네. 남녀가 유별한대! 이런 말이죠. 자, 남녀가 유별한데 이럴 때, 유교에서 또 썼었던 말이죠. 여자는 나라 사랑을 잘 모른다. 여자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여자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여자는 뭉쳐서 외놈을 쉽게 잡을 수 있다. 그래서 4번.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문제 자체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자, 니은에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노래를 흥얼거리자 윤희수는 그렇게 고단했던 몸이 봄 햇살에 눈 녹듯이 사라졌다. 참이 표현이 좋지요. 봄 햇살 어때요? 따뜻하잖아. 그치? 그 따뜻하니까 눈이 어떻게 녹겠어요? 녹아줄까 말아줄까 이러지 않죠? 사르르르 녹아요. 그쵸? 그 말은 자, 고단했던 나의 이 외로움과 힘듦이 어떻게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사라졌다는 뜻일까? 실제로 몸이 이렇게 녹았다는 뜻일까? 아,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드셨지? 우리 선생님은? 네. 실제로 녹았을까? 아니면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졌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을까? 고단함이 빠르게 사라졌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외워두세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외워두면은요,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내가 글을 쓸 때도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은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표현력이 좋아져요. 네. 자, 한번 외워봐. 봄 햇살에 눈 녹듯이 사라졌다. 너에 대한 나의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 저걸 먹고 싶었지만 먹고 싶은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 뭐 이렇게. 여러분이 외워놓으시고, 어느 상황에든, 어느 글에든,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 담비와 윤희순의 관계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세요. 경쟁자! 누가 먼저 노래를 부르나 봅시다. 누가 많이 노래를 만드나 봅시다. 아니죠. 서로 방해하는 인물. 이 노래가 퍼지지 않도록 하겠어. 이런 거 아니죠. 아무 관련 없는 인물.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드셨지? 이 문제 만드신 분은. 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물. 그래서, 라가 되겠고요. 자, 경쟁자다. 서로 방해하는 인물이다.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갈등 관계라고 합니다. 갈등 관계에 있는 사이다. 예,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야기를 읽을 때, 갈등이란 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두 인물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충돌. 예, 충돌하는 관계. 서로 예뻐할 수가 없어. 경쟁하거나 서로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걸 우리는 갈등 관계라고 하고요. 이 갈이 재밌는 게 칡나무예요. 칡나무. 우리 칡차도 있잖아. 등은 뭘까요? 등나무. 얘네 뿌리가 어떻다고요? 얘네 뿌리가 곧고 그냥 튼튼해 보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꼬여서 막 나와. 이 뿌리들이 막 이런 게 막. 그러니까 뭐예요? 막 서로 엉겨 있어. 이렇게 편안하게 곧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막 싸움하듯이 엉겨 있다고. 그래서 갈등 관계입니다. 아니, 우리 같은 여자들이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소? 자칫 괜한 목숨만 버릴 뿐이요. 이것도 뭐예요?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예, 우리가 노래 잘못 불렀다가, 예, 일본, 뭐, 헌병이나 일본 사람들한테 잡혀갈 수 있어요. 이게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술렁거렸고,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가 금세 차갑게 식을 판이었어요. 에이, 뭘 나라 사랑이야. 그냥 우리 하던 일이나 해. 뭐, 이렇게 될 판이었다. 그럼, 나라를 빼앗기고 외놈들 종으로 살자는 겁니까? 여기, 외놈, 종다 시대 상황을 알려주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어떻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어울리겠죠? 자, 그래서 마을 아낙네들의 눈길이 또다시 윤희순에게 쏠렸고요. 그 틈을 안 놓치고 곧장 말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식을 외놈의 종으로 살게 내버려두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면 우리 자식도 어떻게 돼요? 예, 일본 치하에.

그냥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그렇게 물려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말씀 잘하시죠? 그러니 우리 여자들도 사내들을 도와 외놈들을 몰아내는데 한 몫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 한 몫. 한 몫. 요거 읽을 때는요, 여기, 요 한 몫은 어렵지 않아. 오늘 지우개 세 번 써요. 네. 기록이야. 자, 한 몫을, 네. 이렇게, 요렇게. 한 몫을, 네. 요렇게 읽으시면 돼요. 한 몫을, 이렇게, 예. 자, 거침없이 내뱉는 윤희순의 말에 여기저기 고개를 끄덕였다. 그 틈에 누군가 구성진 목소리로, 아무리 외놈들이 포악하고 강성한들, 우리도 뭉쳐지면 외놈 잡기 쉬울세라. 담비였죠? 둘레에 빙 둘러섰던 말아랑네들이 같이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뭐예요?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안사람 의병대를 드디어 만들었다. 의병을 도와 나라를 구합시다. 맨 먼저 안사람 의병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예, 돈을 모았다라는 뜻이에요.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의병을 도와주세요. 안사람 의병대의 눈물 어린 하소연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어떤 사람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노쇠, 구리,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밥그릇 이런 거 있지. 예, 그런 거 막 줬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무기를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알. 예, 총알을 이런 걸로 만들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가진 돈을 몽땅 내놓기도 했다. 그러니까 윤희순이 큰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기억의 말에서 느껴지는 감정으로 알맞은 것. 아니, 우리 같은 여자들이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자칫 괜한 목숨만 버릴 뿐이죠. 이거 뭐예요? 아, 일본이 저렇게 강한데 우리가 다치면 어떡해?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니은의 말에 담긴 윤희순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이한, 외놈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야. 뭐가? 그럼 나라를 빼앗기고 외놈들 종으로 살자는 것입니까? 이랬어요. 자, 외놈들로부터 나라 지키기 위해 행동하자. 외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겼지만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 싸움을 피하자. 나는 도망간다. 이거였을까? 아니죠. 자, 그래서 승헌. 네, 승헌. 잘못 이해했어. 승헌아, 정신 차려. 윤희순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 무서워서, 말이 거침이 없어서, 안사람 의병과 부르려고, 자식과 나라의, 자신의 자식과 나라의 미래를 떠올려서. 이거죠? 네. 부모는 강합니다, 여러분. 네. 여자들이 나서도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글에서 담비의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의 기호를 써봅시다. 윤희순의 말을 방해했다. 사람들의 갈등이 심해지게 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노래에 어떤 힘이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힘이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만의 뭐, 문화라고 하던데, 떼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때로 그냥 다 같이 한 노래를 부르는 거야. 떼창. 예. 그거 다른 나라에 있나? 없는 것 같은데. 합창 이런 건 있어. 근데 합창하고 떼창은 좀 다르죠. 네. 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이 담비의 노래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윤희순을 도와주는, 윤희순을 도와주고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담비. 윤희순에게 본받고 싶은 점을 생각해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거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술형입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 평가에서 서술형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이렇게 서술형 문제가 내 앞에 딱 떨어졌다면 여기에서 뭐라고 쓰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힌트는요, 제일 좋은 것은 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자, 별표해야 돼. 자, 왜 그런지, 왜 별표해야 되는지 잘 봐. 우리 이 공부를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냥 재밌는 거 읽으려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읽을 때 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나의 삶과 한번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자가 목표였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에 맞는 것을 여기다가 써주는 친구가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해 앞장서는 애국심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 윤희순이라는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와 예, 그 관련이 있는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 서술형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요. 물론 마음대로 쓸수 있지만 점수는 내가 장담 못해. 말 잘하는 걸 배우고 싶어요. 뭐 이런 거. 노래를 잘 만드는 걸 본받고 싶네요. 뭐 이런 거. 그럼 조금 다르죠? 추구하는 가치와.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이렇게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라면 문제 볼까요? 나라면 풀수 있는 문제. 실제 위인의 삶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한 글을 무엇이라고 할까? 1번 논문, 2번 신문, 3번 지지직 전기문. 전기, 전기가 올 무렵 하나? 전기. 자, 라면 문제 여러분 답 써주시고요. 다음 시간 단원 평가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확률 중단원 서술형 대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레벨 2의 문제들 풀어갈 텐데, 1, 2, 3, 4번에 비하면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서술해 내려가는 과정은요, 객관식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흐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문제를 풀어드리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면 그게 바로 서술형 풀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의 구원픽 두 문제 골라봤습니다. 7번 문제, 9번 문제 두개볼 텐데, 이두 문제 서술하는 방식 잘 생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번 문제부터 볼게요. 빨간 공 5개, 파란 공 X개, 초록 공 Y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자, 이 상자에서 공을 하나 꺼낼 때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이거 식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빨간 공이 나올 확률 3분의 1은 전체 공의 개수 분의 빨간색 공의 개수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공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5가 되고 분자가 빨간 공의 개수니까, 아, 분자가 5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분자가 5인 분수가 3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려면 어때야 해요? 분모가 15여야 하고, 그렇다면 x 플러스 y는 10이어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식에서 x 플러스 y가 10이다라는 거 하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파란색 공이 나올 확률이 5분의 2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5분의 2가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고요. X 플러스 Y가 10이라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니까 분모가 10.

15구나. 전체 공 15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중에 파란색 공 X개가 차지하는 비율이 5분의 2다라고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겠죠. 그럼 X 구할 수 있겠다. 따라서 X 값 생각하시면 X는 6이야라는 거알수 있겠네. 결국 X랑 Y 더해서 10이니까 Y가 4라는 것도 알수 있고요. 여기 있는 XY에 대해서 X-Y의 값을 구하여라 이야기했으니까 빼주시면 X-Y는 2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네요. 괜찮죠? 이렇게 서술형 풀이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위에다가 빨간색 공을 뽑을 확률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라고 한글로 문장을 하나 써주시면 알아보기 좋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 학교에서 서술형 채점할 때 그런 말이 없더라도 이렇게 식이 쓰여져 있으면 아, 빨간 공을 뽑을 확률 3분의 1을 네가 전체 공의 개수분의 빨간 공의 개수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 계산을 했구나라고 인정하면서 이식 하나만 보고 선생님들이 찾아서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 다른 학교에서도 막 비슷한 방식으로 채점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굳이 문장을 쓰지 않아도 감점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만 칠판에 쓰여 있는 대로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자. 6번 문제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집 학교 도서관을 연결하는 길이 있는데 하영이와 언니가 각각 출발해서 학교를 들렸다가 도서관으로 간대요. 그랬을 때 언니가 간 길이 하영이가 간 길과 겹치지 않을 확률을 구하랍니다. 자, 하영이는 그냥 가요. 그러니까 여기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세 가지,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네 가지 길 중에 하나씩 선택해서 갈 거니까 하영이가 그냥 지나가는 길의 모든 경우에서는 12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언니가 지나갈 때 하영이가 갔던 길과 겹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하영이가 지나간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빼고 나머지 길을 지나간다라는 생각하면 되겠죠. 전체 경우는 하영이가 지나가는 경우의 수 생각해 볼 겁니다. 결국 하영이는 3개랑 4개 선택할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4, 총 12가지 경우의 수를 따라서 집에서 학교를 거쳐서 도서관까지 움직였어요. 그런데 언니는 어때요? 언니가 움직이는 경우의 수를 A라고 얘기해 본다면 하영이가 움직인 길이 하나씩 있을 텐데 그 길은 빼고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갈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의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또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갈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의 경우가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니가 선택해서 갈수 있는 하영이와 겹치지 않게 갈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섯 가지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하영이랑 언니가 길이 겹쳐지지 않도록 움직일 확률은 12분의 6 계산해서 2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문제가 경우의 수를 찾는 게 절대 어렵지 않은데 문제의 상황에서 하영이가 먼저 출발해서 하영이가 움직인 길을 선택하는 게 전체 경우 12가지다라는 그것만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7번 문제 볼 텐데 7번은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7번 문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고른 문제입니다. 자, 어느 자물쇠는 비밀번호 세 자리를 맞춰서 여는 방식이고요. 각 자리는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랬을 때세 자리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만들었는데 각 자리 숫자 중에 겹치는 숫자가 없을 확률을 구해봐라 이야기했네요. 그럼 전체 경우는 뭡니까? 아무렇게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거죠. 000, 110, 115뭐 이런 거다 괜찮, 다 가능한 그런 상황이 전체 경우의 수죠. 겹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n 생각해 보면 제일 윗칸을 결정하는 방법 수 10가지, 두 번째 칸을 결정하는 방법 수 10가지, 아래 칸을 결정하는 방법 수 10가지 하고 만들어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아, 1000가지 경우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생각해 봅시다. 각 자리 숫자 중에 겹치는 숫자가 없을 경우의 수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려면 처음 골랐던 숫자는 피해서 골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A라고 이야기해 보면 제일 윗줄에 있는 숫자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는 10가지로 변화가 없는데 그 아랫줄에 있는 숫자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수는요. 윗줄에서 선택했던 숫자는 빼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겹치면 안 되니까.
10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가지가 돼야 된다, 아홉 가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제일 아래에 있는 자리에 숫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그 위에 있는 두 개의 숫자를 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두 숫자가 서로 다른 숫자니까 0, 1, 2, 3, 4, 5, 6, 7, 8, 9, 10개의 숫자 중에 두 개의 숫자를 제외하고 8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 각 자리의 숫자 중에 겹치는 게 없도록 골라놓은, 네, 그런 숫자, 그렇게 숫자를 고르는 방법수다, 얘기해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n과 a에 대해서 확률 p 생각해 봐라고 하면 1000분의 720하고 쓸수 있고요. 자, 여기 있는 720과 1000에서 0 하나씩 약분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숫자 나누어 가도록 합시다. 자, 이 1000을 4로 나누면 너 25분의 하고 쓰여지고, 71을 4로 나누면 18하고 쓸수 있기 때문에 25분의 18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자, 괜찮니? 좋아. 근데 여기까지 하고서 우리 공부할 겸 이거 하나만 더 생각해보자. 여기 있는 19, 8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아, 세 개의 숫자를 서로 겹치지 않도록 골라내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따로 우리 경우의 수를 찾았는데, 한꺼번에 저걸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봐봐, 얘들아. 10개의 숫자가 있어. 0, 1, 2, 3, 4, 5, 6, 7, 8, 9. 그 중에 세 개를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방법 수를 생각하면, 제일 앞에 있는 게 제일 위로, 그 다음에 있는 게 중간으로, 그 다음에 있는 게 아래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비밀번호의 개수하고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아, 10개의 숫자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수 10 곱하기 9 곱하기 8 하고서 한꺼번에 A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생각, 이게 더 중요한 생각이다. 일일이 하나씩, 아, 첫 번째 자리에 10가지, 두 번째 자리에 9가지, 세 번째 자리에 8가지 생각하는 거 좋지만, 고등학교적인 생각은 숫자 0, 1, 2, 3, 4, 5, 6, 7, 8, 9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이 여기 있는 자물쇠의 자리에 숫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랑 똑같구나. 이렇게 줄 세우는 방법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에 19, 8이라고 쓸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수 있겠죠? 요 생각을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골랐다, 요런 얘기 해도 될것 같네요. 자, 그럼 결국 여기 있는 7번 문제의 정답은 25분의 18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갑시다. 8번 가보자. 1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이중한 장을 뽑아 1이 나오면 빨강, 2가 나오면 노랑, 3이 나오면 파랑, 4가 나오면 초록으로 영역을 색깔을 칠한대요. 색깔 칠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까요? 전체 경우의 수 생각하면, 자, A라는 영역 색깔 칠하는 거몇 가지예요? 네 가지예요. 1, 2, 3, 4 숫자 하나 뽑아가지고 그거에 해당되는 색깔 칠하면 되니까 결국 색깔을 칠하는 방법수가 숫자를 뽑는 방법수하고 똑같고, 숫자가 1, 2, 3, 4, 4개가 있으니까, 아, A라는 영역을 칠하는 방법의 수가 네 가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B라는 영역에 색깔을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죠. 그냥 숫자를 뽑아서 색깔을 칠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전체 경우는 뭐 겹쳐지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숫자를 뽑은 걸 가지고 색깔을 칠하는 게 전체 경우죠. 그래서 B라는 영역을 색깔 칠하는 방법도 네 가지예요. C도 네 가지, D도 네 가지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256가지야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숫자가 좀 커질 거기 때문에 약분하려고 256은 곱하지 않고 그냥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로 내버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문제에서는 카드를 4번 뽑아서 4개의 영역을 색깔을 칠하는데 어떤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냐면,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바꿔서 생각하면, 이웃하는 영역끼리는 서로 다른 숫자를 선택할 확률을 구해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웃하는 영역에 서로 다른 숫자를 선택할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A라는 영역에 1, 2, 3, 4 중에 하나의 숫자를 선택한다고 해보자. 경우의 수몇 가지야? 네 가지야. B라는 영역은요, A라는 영역에서 골랐던 숫자를 제외하고 골라야죠. 인접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B라는 영역의 숫자를 선택할 방법 수는 세 가지예요.

즉, 그러면 서로 다른 색깔이 칠해진다라는 거죠. 자, C라는 영역은 그래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A와 B와 모두 지금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A에서 칠한 색깔, B에서 칠한 색깔을 피해서 칠해야 돼요. 그 말은 A에서 뽑은 숫자, B에서 뽑은 숫자를 피해서 숫자를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1, 2, 3, 4, 4개 중에서 두 개의 숫자를 피해서 뽑아야 되니까 아, 경우의 수는 두 가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습관적으로 마지막에 1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주의하십시오. D라는 영역을 보세요. D는요, B랑은 이웃하지 않고 있습니다. B에서 뽑았던 숫자는 또 뽑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A와 C에서 뽑았던 두 개의 숫자만 피해서 뽑으면 되는 거겠죠. 몇 가지?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 곱셈으로 계산해도 괜찮은데 확률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위아래에 있는 것들 써보자.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로 쓸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4와 4 약분되고요. 2두 개와 4 하나 약분된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결국 16분의 3이라는 확률을 찾아줄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계산이 조금 더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수 있겠죠? 자, 색깔 칠하는 문제와 카드 뽑는 문제를 엮어서 지금 확률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어딘가 봤던 두 개의 문제가 섞여 있는 네, 그런 문제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자, 이거 오늘의 구원픽으로 고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쉬운 문제예요. 근데 말뜻을 이해를 못해서 이게 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 저 최소값이라는 단어를 아예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문제를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1 이상 6 이하의 눈이 나와야 확률이 1이지라고 얘기하면서 6 빼기 1은 5 이런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버린 친구들도 있는데 최소값이라는 단어를 인지를 못하고 답을 맞췄으면 우연히 맞춘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왜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을 했는지 이유도 알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값이 A가 1, B가 6일 때 5가 된다라는 것도 알수 있어야 합니다. 자, 됐죠? 답은 맞췄을 수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다음 사건의 확률이 1이 되도록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A와 B를 결정해 보래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눈이 있으니까 아, 1 이상 6 이하의 눈이 나오면 확률이 당연히 1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들아, 이걸 1 이상 6 이하의 눈이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마이너스 100 이상 6 이하의 눈이 나와라 라고 이야기해도 어때? 1, 2, 3, 4, 5, 6은 저 조건을 만족시키고, 무조건. 그럼 확률이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이 네모 안에 있는 사건의 확률이 1이 되려면요. A 값이 반드시 1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1보다 작아도 되고요. 1과 같아도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됐니? 마찬가지 방법으로 B는 어때? A가 1이라고 이야기하고 B가 6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 참이지만 B가 8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아, 주어져 있는 거 확률 1이구나. 주사위를 던졌을 때1 이상 8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당연하지라고 얘기하면서 확률 1이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B는 어때요? 6일 수도 있지만 6보다 커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B는 6 이상이더라라는 거예요. A는 1 이하고 B는 6 이상일 때 B-A의 최소값을 구해봐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는 B-A가 최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어떤 두 수에서 뺄셈을 진행했는데 최소가 되려면 어때야 돼? 앞에 뺌을 당하는 수는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 값이 작아질 거고요. 뒤에 큰 수는 빼는 수는요. 크면 클수록 우리 주어져 있는 전체 값이 최소가 될 거다라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B에서는 제일 작은 값을, A에서는 제일 큰 값을 선택해야 최소가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B의 제일 작은 값이 얼마야? 6이고요. A의 제일 큰 값이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이 600이 1.

돼서 이게 최소값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얼마? 5라고 쓸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논리적인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보고, 아, 이거 주사 위에 누르는 1, 2, 3, 6 이하지라고 생각해서 600이 1 정답 썼으면 지금 문제를 맞췄을지 몰라도 나중에 문제에서 함정을 파면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왜 문제가 최소값을 구하여라라고 했는지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나중에 분명히 어려운 문제에 가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틀리게 될 거라는 거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따져야 되는 문제예요. 쉬운 문제였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넘어갑시다. 9번, 10번 보죠. 연하의 플레이리스트에는 한국 노래가 3곡, 영어 노래가 4곡이 있다. 이 중에 서로 다른 두 곡이 임의로 재생이 된대요. 아, 요거 중요한 말이야. 서로 다른 두 개의 곡이 재생된대요. 그랬을 때 적어도 한 곡은 영어 노래일 확률을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자, 문제에서 지금 적어도 한 곡은 영어 노래일 확률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가 우리 문제의 케이스를 좀 복잡하게 만든다라는 거 느낌이 드시죠? 적어도 하나가 영어 노래라는 얘기는 첫 번째 노래가 영어 노래고 두 번째 노래가 한국 노래고 이 경우 되고요. 첫 번째가 한국 노래인데 두 번째가 영어 노래인 경우도 되고요. 둘다 영어 노래인 경우도 돼요.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풀겠다는 거야? 1에서 빼겠다는 거지. 두곡 모두 한국 노래일 확률을 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1에서 뭘 빼야 돼? 첫 번째 노래가 한국 노래일 확률에다가 두 번째 노래도 한국 노래일 확률을 곱한 걸 빼줘야겠죠. 자, 전체 7곡 중에서 한국 노래가 3곡 있으니까 첫 번째 노래가 한국 노래일 확률은 7분의 3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 전체 노래가 몇 곡이에요? 한 곡은 이미 플레이를 해버렸고요. 그 곡은 다시 플레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노래는 6곡이고요. 그 중에 한국 노래는요. 이미 앞에서 한국 노래 한 곡을 플레이했으니까 두 곡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7분의 3 곱하기 6분의 2라고 써주셔야 된다. 7분의 3 곱하기 7분의 3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곡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다. 이식을 계산해 주셔야겠죠? 그렇다면 1에서 7분의 3 곱하기 3분의 1, 즉 7분의 1 빼주는 거니까 정답은 7분의 6이야라고 쓸수 있는 문제가 10번 문제였습니다. 어때? 할 만하십니까? 좋았어. 요거 앞에서 우리 문제 풀면서 여사건의 확률로 적용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그것과 비슷한 느낌의 문제예요. 거의 동일한 문제니까 우리 친구들 잘그 문제랑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에 18번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문제랑 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다음 거 보자. 아빠와 지환이 여동생은 어느 놀이공원의 게임장에서 풍선 맞추기 게임에 참여를 하려고 한답니다. 그때 다트를 던져서 맞출 확률이 각각 5분의 2, 4분의 1, 5분의 1일 때세 사람이 다트를 한 번씩 던져서, 자, 여기 또 나왔네. 적어도 한 명은 풍선을 맞출 확률을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경우가 많아요. 아빠만 맞출 경우, 지환이만 맞출 경우, 동생만 맞출 경우, 아빠랑 지환이가 맞출 경우, 아빠랑 여동생이 맞출 경우, 지환이랑 여동생이 맞출 경우, 전체 다 맞출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접근하겠다? 1에서 모두 맞추지 못할 확률을 뺄 겁니다. 자, 1에서 모두 맞추지 못할 확률을 빼주면 적어도 한 명은 맞출 확률이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 빼기. 자, 모두 맞추지 못할 확률이니까 맞출 확률에서 맞추지 못할 확률 생각하면 되죠. 아빠가 맞출 확률은 5분의 2예요. 그럼 아빠가 못 맞출 확률은 5분의 3이고요. 지환이가 맞출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지환이가 못 맞출 확률은 4분의 3이고요. 여동생이 맞출 확률은 5분의 1이니까 여동생이 못 맞출 확률은 5분의 4입니다. 이것들을 전부 곱해 주셔야겠죠. 왜? 아빠도 못 맞추고 지환이도 못 맞추고 여동생도 못 맞춰야 되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혹은 수학적으로 봤을 때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에서 여기 있는 이가 빼주면 됩니다. 자, 정리할 거 정리합시다. 4하고 4 약분해서 없애버리면 결국 이 값은 1 빼기 25분의 9라고 쓰여지고요. 25분의 16을 정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어때요?

사건 문제 이제 좀 느낌이 오세요? 적어도라는 말 들어가면 이게 좀 대놓고 여사건을 사용하도록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문제죠. 저 말이 없으면 좀더 어렵습니다. 저 말이 있으면 아, 여사건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가보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서 처음 뽑은 수를 X, 두 번째로 뽑은 수를 Y라고 이야기할 때 저식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X는 어때? 1에서부터 10 사이에 있는 자연수여야겠죠. 그치? Y도 어때요? 당연히 1에서부터 10 사이에 있는 자연수여야 합니다. 괜찮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어. 지금 이 문제에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넘어왔는데 어떤 말이 있냐면 서로 다른 두 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저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XY가 1에서 10 사이에 있다라는 조건 만족하는 건 당연한데 그 X랑 Y가 서로 같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조건까지 하나 더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괜찮아? 실수하기 딱 좋은 문제죠. 됐죠? 네, 그랬을 때 EX 플러스 Y가 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네. 자, 이렇게 무언가 방정식, 부등식의 형태로 나타나면 선생님이 어떤 문자부터 먼저 숫자를 대입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개수가 더큰 거. 그래, Y 앞에 개수는 1, X 앞에 개수는 2니까 아, X 앞에 개수 2를 보고 X에 먼저 숫자를 대입해봐야겠다라는 생각해야죠. 그리고요, X에 1부터 대입하실 거예요? 10부터 대입하실 거예요? 지금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부터 대입해서 Y의 범위를 생각하는 게더 문제를 풀기 편한 그런 방법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경우, X가 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X가 1이면 2 플러스 Y가 6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야기고요. Y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아, X가 1일 때 Y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경우의 수는 1, 2, 3, 4, 네 가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정말? 그래. 우리가 예전에 풀었던 문제는 X랑 Y가 서로 달라야 된다라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부등식을 보고서 X가 1일 때 Y가 1, 2, 3, 4, 네 가지가 있어라고 그냥 결론 내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y가 4보다 작거나 같긴 하는데 1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1 빼고 2, 3, 4세 가지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야죠.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세 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이세 가지가 뭐예요? 결국 x가 1, y가 2. x가 1, y가 3. X가 1, Y가 4인 경우라는 거죠. X가 1, Y가 1인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X가 1인 경우 세 가지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로 X가 2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X에 2 대입하면 4 플러스 Y가 6 이하여야 하고 Y가 2 이하여야 합니다. 자, 그럼 Y는 1, 2두 가지가 될수 있겠지만 X가 2니까 Y가 2가 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에선 몇 가지 경우만 만들어진다? 한 가지 경우만 만들어진다. 이한 가지가 의미하는 게 X가 2고 Y가 1인 한 가지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연습이니까 이 노란색으로 써드렸지, 실제로는 노란색 쓰지 않고 개수만 세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다음에 X가 3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Y가 0 이하여야 되는데 해볼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그쵸? 왜?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y가 0이다라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4가지밖에 안 된다. 그럼 확률 구해보자. 1부터 10까지 10장의 카드 중에 하나를 뽑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요. 첫 번째는 10가지, 두 번째는 9가지를 뽑을 수 있어서 전체 경우는 90가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두 개가 그 EX 플러스 Y가 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경우를 만족시키는 게세 가지, 한 가지, 총네 가지가 있으니까 90분의 4라는 확률 갖게 되겠죠. 자, 이거 분자분모 2로 나누어주면 45분의 2가 되면서 우리 12번 문제의 정답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13번으로 가보자.
자, 13번에 은유와

수연이 두 사람이 각각 한 번씩 주사위를 던져서 눈의 수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비기면 다시 게임을 한대요. 그랬을 때, 세 번째 게임에서 승부가 날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게임을 세번 진행하는데, 첫 번째 비기고요, 두 번째 비기고요, 세 번째 승부가 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비길 확률만 구하면 승부가 날 확률은 자연스럽게 알수 있겠네. 자, 비길 확률 생각할까요? 주사위를 던져서 눈에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비긴다는 얘기는 눈이 같단 이야기고, 주사위를 두 사람이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는 36가지인데, 눈의 수가 같아지는 경우는 6가지밖에 없기 때문에요. 비길 확률이 6분의 1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승부가 날 확률은, 비기지 않으면 승부가 나는 거니까, 승부가 날 확률은 6분의 5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세 개의 시합이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니까, 결국 216분의 5가 지금 13번 문제의 정답이 되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간단하지, 그치? 이렇게 접근하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14번으로 갑시다. 14번 보자. 자, 14번은 그림과 같은 회로도의 전구에 불이 들어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닫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0.7의 확률로 닫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요, 둘 중에 하나만 닫혀 있으면 되겠죠? 그 경우가 너무 많아요. A만 혹은 B만 아니면 둘다 닫혀 있는 경우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1에서 모두 열려 있는 경우의 확률을 빼버릴 겁니다. 자, A가 닫힐 확률이 0.4였으니까 열릴 확률은 0.6이고요. B가 닫힐 확률은 0.7이었으니까 열릴 확률은 0.3이어서 자, 1에서 0.18을 빼면 0.82야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겠죠. 결국 B가 닫혀 있을 확률 0.7과 A 앞쪽에 있는 요둘 중에 최소한 적어도 하나가 닫혀 있을 확률 0.82가 동시에 성립해야 불이 들어올 테니까 0.7 곱하기 0.82가 정답이 될 것이고 이 값이 0.574다라고 하면서 우리 14번 문제 해결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 15번부터 끝까지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모기 박사 호떡이.
1: 모기 물린데 가려워.
2: 배 아파.
1: 가려운데 긁을까?
0: 아니야 아니야. 긁을까? 안돼.
2: 아우 배가 너무 아파. 알들이 나오려고 일어나.
0: 이게 다 모기 때문이야. 모기 너.
3: 모기 나? 혹시 나 숨고 들켰나?
0: 잡히면 가만 안 될 거야. 에이, 에이,
1: 에이. 어휴, 가려워. 참아야 돼.
3: 곱방이한테 들켰다간 큰일 나겠는데?
2: 아직 알을 낳을 때가 아닌데 왜 이러지?
0: 그러니까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냐고. 왜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왱왱왱왱왱왱왱왱왱.
4: 오! 아이고 배가 요란하게 흔들리는 걸 보니 알을 낳을 때가 된 모양이구만.
5: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4: 아니 많이 답답하다고. 그래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갈 때가 되면 답답할만하지. 그럼 이 할미가 시원하게 내보내주마.
5: 벌써요? 아직 나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6: 너 때문이잖아. 네가 요란하게 흔드는 바람에 엄마가 우리를

0: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아. 어서 알 낳을 곳을 찾아야 해. 알을 키우려면 물이 필요해. 어디가 좋으려나? 마침 비가 와서 물웅덩이가 많잖아. 좋아, 여기서 골라보자.
1: 삼파먹이 2절.
0: 임주! 임주! 임주!
2: 순풍!
3: 순풍!
0: 아이들아, 무사히 나왔구나.
2: 엄마!
3: 어? 여긴 또 어디지?
2: 야호! 물이다! 엄마, 우리가 물 좋아하는 거 딱 알고 딱 좋은 물웅덩이에 넣어주셨나요?
4: 아, 저는 저기 물웅덩이가 더 좋은데.
0: 알아. 여긴 화분 받침대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4: 그럼 여기 있으면 들킬 일도 없겠네요?
0: 그럼 당연하지. 알에서 나올 때까지 여기 숨어있자.
5: 네, 엄마!
6: 넌 대답 안 해?
3: 응? 네! 엄마 모기는 물웅덩이에 알을 낳는구나. 돌아가면 화분 받침대 물부터 없애야겠어. 반드시!
0: 반드시 뭐라고 했니, 알아?
3: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돼요?
0: 긁으면 저렇게 되겠지?
3: 아니야.
0: 긁을까 말까? 긁을까 말까?
7: 네네, 어서 시원하게 긁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도파민이 최고의 쾌감을 선사드리겠습니다.
8: 아니, 되옵니다. 긁었다간 큰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7: 쾌감을 놓치는 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요? 어서 시원하게 팍팍 긁으라고 하십시오.
8: 아니, 대원님.
3: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긁어라, 시원하게 긁어라.
7: 결정 잘하셨습니다요, 내님.
8: 네? 네, 모기 물려 가려운데 긁으라고 하십니다.

0: 누님 어떠십니까?
1: 가슴이 빵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구나. 그래 이 맛이야.
0: 자 그럼 더 팍팍 긁으라고 하십시오.
1: 그래 더 팍팍 긁어라.
2: 네. 자 더 팍팍 긁으라고 하십니다.
1: 가려워. 더 시원하게 팍팍 긁을 거야.
3: 오 상처다. 호빵이 손톱밑에 숨어있기 답답했는데 잘됐다. 상처 속으로 들어가 볼까.
4: 히루딘 전쟁의 신 히스타민의 폭탄을 받아라.
3: 그만 그만. 나 그렇게 대단한 악당 아니라고요. 모기 여왕님이 피를 쭉쭉 빨아먹는 동안 피를 굳지 않게 하려고 왔을 뿐이라고요.
5: 저렇게 구구절절 말이 많으면 꼭 죽던데.
6: 그러게.
7: 설마.
4: 말이 너무 많아. 히스타민의 폭탄을 받아라.
6: 히루딘이 죽었어.
8: 이 전쟁의 신 히스타민님도 좀 잠잠해지시려나?
1: 아마 아닐걸. 히스타민님은 전쟁의 신이시잖아.
4: 난 멈추지 않는다. 싹 다 쓸어버려라. 으악!

0: 뚫어놓은 곳으로 침투하니까 쉽네.
1: 염증 발생. 염증 발생.
2: 염증.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히스타민.
3: 침입자가 또 나타났다고? 폭탄을 덮어부어라.
4: 히스타민님이 폭탄을 더 터뜨리고 있어.
5: 히스타민님 일어나, 우리도 같이 와요.
3: 전쟁이신 히스타민, 나의 임무는 침입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침입자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
2: 아, 제발 그만하세요. 저를 더 이상 자극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더 가렵고, 그럼 옷방이 또 가렵고,
0: 그럼 세균도 쉽게 들어오지롱.
3: 세균, 이 녀석, 널 제거할 때까지 폭탄을 퍼둬라!
2: 렌이 괴로워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6: 괴로워요.
7: 라고 피부 신경세포가 전해왔습니다.
8: 왜요? 괴로워? 도파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긁으면 시원할 거라면서! 쾌감을 느낄 거라면서!
9: 이 도파민의 쾌감은 아주 짧습니다. 그럼 이만!
8: 왜야? 왜? 어딜 도망가는 것이냐? 이리 오너라!
7: 뇌님, 그러니까 긁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목이 물린 데가 난리가 났습니다. 호빵이 손에 숨어있던 세균까지 침투해서...
8: 세균까지? 호빵이 손 안 씻었대?
7: 그랬다네요.
8: 아오, 이런, 아오! 아, 혹시 말이다, 그 모기한테 물렸을 때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원충 같은 건 안 들어왔다지?
7: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신경세포, 피부마을 백혈구, 나와라 오바!
4: 네? 뭐라고요? 모기한테 물렸을 때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왔냐고요? 전 못 봤는데, 잠시만. 저결구 너 봤어?
10: 난 못 봤는데? 나도 못 봤는데?
11: 나도 못 봤는데? 너도 못 봤지? 말라리아!
12: 말라리아! 나 말이야?
5: 말라리아 원충이다!
12: 말라리아 원충은 저결구 영양분이 좋아! 뺏어 먹을 거야! 저결구야! 이리 와!
4: 어? 아, 싫어, 싫어, 싫어!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말라리아 원충! 적혈구 괴롭히지 마!
3: 뭐야? 침입자가 또 있었어? 아, 세균이냐, 말라리아 원충이냐. 누굴 먼저 잡는다? 뭘 망설이는가? 전쟁이신 히스타민은 둘 다 잡는다! 폭탄을 퍼둬라!
2: 지금쯤? 내 침에 들어있던 말라리아 원충까지 들어가서 호빵이의 피부 마을은 난리도 아닐걸. 앵앵앵앵앵앵앵앵앵앵앵앵.
13: 안 돼. 누나한테 빨리 가서 알려줘야 해.
2: 알드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 호빵이 호떡이도 모를 테니까 안심하고 어서 놀아, 놀아.
14: 네, 엄마. 우리 놀자, 놀아.
13: 아니. 내가 돌아가면 엄마 모기가 알을 낳을지 모르니까 물 웅덩이는 찾아서 다 없앨 거야.
14: 뭐?
13: 그리고 호빵이 누나한테도 모기 물릴 때 절대 긁지 말라고 알려줄 거라고.
14: 어? 누구죠? 모기 박사? 모기 박사가 여기 있는 거야? 어? 사라졌다.
2: 설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들키는 건 아니겠지?
11: 모기 물릴 때 너무 가려워.
13: 어, 누나 긁지 마.
11: 어?
13: 엄마 모기가 누나 피를 쪽 빨아먹으려고 피를 굳지 않게 히로딘을 내보낸 거야. 그래서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나타난 거지.
11: 뭐라고? 그럼 지금

0: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간지러웠던 거야?
1: 그런데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누나, 손 씻었어?
0: 손 안 씻었다.
1: 이렇게 더러운 손으로 모기 물린 데를 긁으면
2: 설마
0: 세균이! 어떡해! 얼른 손부터 씻어야겠다! 근데 그러고 보니 호떡이도 모기박사네! 어?
1: 모기박사? 이제부터 나를 모기박사 호떡이로 불러주세요! 누나 얼른 손 씻어! 나는 물 웅덩이를 찾아 없애겠어!

0: 미국인 잡으려고
1: 히스타민 출동해
0: 핏줄 묶고 가려워서
1: 자꾸 긁고 싶어져
0: 상처나 염증 생겨
1: 세균까지 들어오면 히스타민은 못 참지 전쟁이다!
2: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 꼭 갖고 말 거야.
4: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5: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6: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4: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6: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7: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지난 이야기. 화가 요정에게서 초록색 조끼와 비누를 선물 받은 그린. 비누 마법에서 깨어난 도도를 통해 자신이 그린 조끼 구조대란 사실을 깨닫고는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러 떠납니다. 멸종위기의 동물과 식물을 돕는 그린 조끼 구조대. 과연 오늘은 어떤 친구를 구하게 될까요?
1: 코뿔소를 구해줘. 어?
2: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0: 뭐?
1: 안녕, 그린. 그린아, 지금 빨리 가봐야 돼.
2: 어디?
1: 동물들을 치료하러. 우리 그린쫓기 구조대는 오늘 의사가 돼서 의료봉사하러 가는 날이거든.
2: 내가 잘 동물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1: 동물들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못할 게 없도도. 자, 가봅시다. 그린쫓기 구조대.

저기요, 저기.

0: 선생님, 제발.
1: 제발, 뭐요?
0: 제발요.
2: 아, 그러니까요. 제발, 뭐요? 말해봐요.
0: 제 발이요, 발.
1: 발이 덫에.
2: 어쩌다 다치셨어요?
0: 사냥꾼이 놓은 덫에 제 발이 걸리고 말았어요.
1: 어이구, 저런. 그 약 발라드리고 붕대 감아드릴게요.
0: 예예. 예.
1: 아이고.
2: 미안해요. 사냥꾼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할게요. 곰을 잡겠다고 덫에 놓더니 정말 나빠요.
0: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1: 앞으로 덫 항상 조심하시고요.
0: 예, 안녕히 계세요.
1: 안녕.
0: 아유, 이제 안 아프다. 아유.
1: 그럼 다음 환자분.
3: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병원이 맞나요?
2: 아이고,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3: 고맙습니다.
1: 근데 환자분 눈에 쓰고 있는 게 마스크 맞죠?
3: 아, 네.
2: 근데 왜 마스크를 눈에 띄고 갔었어요? 마스크는 입이랑 코에 쓰는 건데.
3: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모의를 찾으러 다니는데 사람들이 길에 버린 마스크에 머리가 껴서 다시 빼려다가 이렇게 끄니 엉켜버렸어요.
1: 세상에.
2: 불편하겠다. 잠시만요.
4: 됐어요.
3: 아, 시원하다.
1: 잘했어.
2: 미안해요, 새 환자님. 마스크를 아무데나 버린 거 사람들이 대표해서 제가 사과할게요.
3: 고마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 안녕.
1: 잘 가요.
2: 뭐야?
1: 저기 코뿔소 환자분.
5: 네.
2: 코뿔소님,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5: 아, 어디가 아픈 건 아니고요. 혹시 이 코뿔 좀 없애주실 수 있나요?
1: 네. 코뿔소가 뿔을 없애달라니. 무슨 일이 도도?
5: 그냥 이 코뿔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이 뿔 좀 없애주세요. 네? 네?
2: 도도 어떡하지?
1: 아이, 그러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2: 어떻게?
1: 지금부터 코뿔소의 뿔을 없애느냐 마느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신이 코뿔소다 생각하시고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코뿔소의 코뿔을 없애는 거 반대합니다.
1: 왜죠?
6: 자, 제가 알기로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코뿔소의 종류는 총 다섯 종류입니다. 검은 코뿔소, 흰 코뿔소, 인도 코뿔소, 자바 코뿔소, 스마트라 코뿔소. 종류별로 뿔의 모양이나 크기가 다 달라서 뿔만 보고 어떤 종의 코뿔소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코뿔소가 뿔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다섯 종류의 코뿔소 중 어디에도 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외톨이가 되겠죠? 괜찮으시겠습니까?
1: 좋은 의견 감사하도도.
7: 저도 코뿔소가 뿔을 없애는 거 반대합니다. 코뿔소는 뿔을 먹고 사는 온순한 동물이지만 자신을 공격하는 다른 동물과 싸울 때는 뿔이 꼭 필요합니다. 사자랑 싸우다가 그때 내가 뿔을 없애지 말걸 하고 후회해봤자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겁니다.
1: 좋은 의견 감사하도도.
2: 저도 코뿔소의 뿔 없애는 거 반대합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코뿔소입니다. 뿔이 없으면 이게 코뿔소입니까? 그냥 이거 소예요, 소.
8: 하마 같은데?
7: 말 같은데요?
8: 하마 아니야?
7: 비물이 여왕 아니네.
1: 아, 조용.
2: 코뿔소님, 예. 이래도 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4: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 뿔을 없애고 싶어 하는지 말씀드리죠.
6: 집중.
4: 그 이유는 바로
9: 여기 병은 맞죠?
1: 어디 가세요?
9: 제가 제대로 찾아왔군요.
1: 어서오 도도. 그런데 여긴 동물병원입니다만.
9: 제가 좀 급해서 말이죠. 제가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온몸이 다 아플 때는 그걸 먹으면 싹 낫는다고 하던데.
1: 뭔데요?
9: 코뿔 속에 꿀!
10: 코뿔 속에 꿀!
9: 코뿔 속에 꿀을 갈아서 약을 만들면 온갖 병이 다 낫는 만병통치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기 코뿔 속 안 왔습니까? 이상하다, 이상해. 분명 여기 들어오는 걸 본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2: 코뿔소는 없지만 코뿔소 똑같은 건 있어요.
9: 코뿔소 똑같은 거? 그게 뭐지?
1: 잠시만요.
9: 똑같은 게 뭐지?
1: 그거.
9: 뭘까?
1: 꼼짝만!
9: 왜?
2: 코뿔소의 뿔 대신
1: 따끔한 뿔주사 드리겠죠.
9: 아이고!
1: 코뿔소의 꿀은 코뿔소 거야. 왜 당신이 그걸 가져가려고 그래?
2: 맞아요. 코뿔소의 뿔이 사람 몸에 좋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9: 다 거짓말이라고요? 사실이 아니라고!
2: 코뿔소의 뿔은 사람의 술독과 비슷한 성분이래요. 그러니까 뿔로 약을 만들어봐야 아무 효과 없다고요.
1: 그런데도 밀렵꾼들이 뿔을 가져가려고 코뿔소를 해치는 바람에 지구에 사는 코뿔소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러다가 코뿔소가 지구에서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오죽하면 코뿔소가 자기 뿔 없애달라고 우리를 찾아왔겠소. 당신 같은 사람들이 뿔 때문에 자기를 해칠까봐 그러는 거잖아.
9: 듣고 보니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2: 이 뿔주사 때문에 뉘우치는 척하는 거 아니고요?
9: 아니야. 진짜 아니야.
1: 그럼 코뿔소한테 사과하세요. 코뿔소, 들어와.
9: 코뿔소야,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다시는 네 뿔을 탐내지 않을게.
2: 또 그러면 알죠?
9: 아유, 알았어. 다시는 안 들어올게. 나 간다.
2: 코뿔소, 이제 다시는 뿔 없애달라고 하지 마. 네 뿔이 얼마나 멋있는데.
4: 알겠소.
1: 앞으로도 나쁜 사람들이 괴롭히려고 하면 우리 그린쪽기 구조대가 너희 옆에서 지켜줄게. 약속. 여기는 본부, 여기는 본부. 그린이 대원, 들리나 오바.
11: 들린다 오바.
1: 거기가 어딘가 오바?
11: 소백산이다.
1: 어? 소백산? 소백산은 왜 갔나 오바?
11: 여기에 동물들 구하는 멋진 그린조끼 대원이 있다고 해서 왔다 오버.
1: 오, 궁금하도도. 어서 만나봐라 오버.
12: 안녕하세요.
11: 어떤 일 하고 계세요?
12: 저는 자연자원에 조사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11: 저 진짜 그린조끼 구조 좋았네요.
12: 맞다니까요. 오늘 그린 구조대원님이 왔으니까 저랑 같이 불법으로 놓인 덧들의 제거를 한번 가볼까요?
11: 진짜 그래도 돼요?
12: 당연히 되죠. 그럼 가보실까요?

0: 동물들 될 거 줄 알아? 그린조키 코토대
1: 출동!
2: 외모에 누구가 걸려요?
0: 멧돼지나 고라니 같이 큰 애들이 많이 걸려요.
2: 근데 외모에 걸리면 동물들이 어떻게 돼요?
0: 동물들은 보통 바로 죽지 않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죽게 돼요.
2: 근데 사람들은 왜 불법으로 하는 걸까요?
0: 사람들이 외모를 놓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 동물을 잡기 위해서도 있고 자기 밭을 지키려고 불법으로 막 놓는 사람들이
2: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동물들을 해치다니 동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
0: 그린이 근처에서 올무 한번 찾아볼까요?
1: 네, 좋아요.
2: 아, 여기 동물들을 잡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걸어둔 올무가 있어. 하지만 그린조끼 구조대가 동물들을 지킨다. 얍!
1: 불법 밭 수거 완료!
2: 오늘 진짜 재밌고 보람 있었어요. 대원님 최고!
0: 감사합니다. 그린이도 최고예요.
2: 앞으로도 동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 주실 거죠?
0: 네, 그럴게요. 잠깐, 오늘 그린이 고생했으니까 선물.
2: 이게 뭐예요?
0: 포포쇼 패치인데 제가 붙여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1: 꽃필사, 난 내 거야!
2: 그럼 그린조끼 구조대 파이팅!
1: 네. 오늘 그린이와 야생동물 보호단 선생님은 동물을 불법으로 잡으려는 무서운 물건들을 치워서 야생동물들을 도왔으니까 대표로 호플소 패치를 따! 호플소야, 늘 건강해야 해. 그럼 동물을 사랑하는 친구들 도도가 기다린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못다 푼 문제들이 많지요.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마저 쇽쇽쇽 풀어보고요. 단원 2회 문제,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도 풀어볼 건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아하 주제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마저 촥 풀어보고요.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도 10문제 만나볼 거니까요. 배운 내용 잘 떠올리면서 오늘의 문제들 촥촥촥 함께 신나게 풀어보자고요. 그럼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선생님이요, 선생님 얼굴만한 왕 리본 머리띠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자, 우리 수상한 선글라스 글 읽었던 거 기억나나요? 탁! 선글라스를 딱 끼면은 막 새로운 게막 보였던 그 재밌었던 그글 말이죠. 자, 먼저 우리 12번 문제는요, 그 글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1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니까요. 한번더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읽었던 부분 떠올리면서 한번 다시 보자고요. 자, 아이들 말에 코수염 아저씨는 선생님이 예전에 코수염 썼던 것, 이렇게 붙였던 거 기억나나요? 자, 코수염 아저씨는 어깨를 으쓱하고 올렸다 내렸습니다. 얘들아, 그럼 2시간만 빌려줄까? 빌려주는 건 무료거든. 돈안 받아도 돼요. 대신 꼭 2시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돼. 아저씨가 너희를 믿고 빌려주는 거니까 말이야. 자, 코스염 아저씨는요, 빙그레 웃으며 선글라스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아저씨의 코스염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실룩거렸습니다.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여기 장터를 돌아보고 집에 돌아갈 때꼭 돌려드릴게요. 약속해요. 네, 저희를 믿으셔도 돼요. 꼭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신이 난 은소리와 한소리는 제자리에서 통통 뛰었습니다. 선글라스를 파는 아저씨도 기분이 좋은지 코수염을 슥슥 잡아당겼습니다. 쌍둥이는 선글라스를 끼고 분실물 장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분실물 장터는 주인이 찾지 않은 버려진 물건들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공원이나 도서관 등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오랫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이었지요입니다. 자, 12번 문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 무료, 장터, 시설, 실록, 분실물 중에서는요,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분실한 물건, 즉, 분실물이 정답이지요. 따라서 12번, 5번 척척척 적어주고, 바로 이어지는 문제, 13번 문제 보자고요. 기억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친구들, 경험은요, 사람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래요. 경험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정답이 이것만 있어요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이런 기억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낀 경험이면 다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우개가 없을 때, 지우개가 없을 때, 가위가 없을 때, 준비물을 안 가지고 왔을 때, 친구가 빌려줘서, 내거 써. 빌려줘서, 빌려주어서, 고마웠다. 뭐 이런 거. 힘이 되고 든든했다. 참 고마웠다. 이런 나의 경험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내가 지우개가 없을 때 친구가 빌려주어서 고마웠다처럼 말이죠.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꿀단지 친구들은요, 다른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기꺼이 도움을 주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친구들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문제 14번 문제인데요. 다음은 이 글을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과 그 까닭을 쓴 글이래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은소리와 한소리가 제자리에서 통통 튀었다는 부분이 재미있었어. 아저씨의 코수염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실룩거렸다는 부분이 재미있었어. 어디가 재미있었는지 이야기를 하고요. 삐리리, 삐리리. 신이 나서 제자리에서 뛰는 것을 통통으로 표현했기 때문 이유. 삐리리, 삐리리, 아이들에게 선글라스를 빌려주고 흐뭇했을 아저씨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야,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고 감동이 느껴졌는지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뒤에 까닭을 이야기할 때는 왜냐하면 무엇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 표현했잖아요. 따라서 또한,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왜냐하면 중에서, 왜냐하면의 짝꿍, 때문이야가 있기 때문에, 바로 5번이 정답이에요.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인데요. 다음은 이 글을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을 표현한 거래요. 우리가 배웠다시피, 어떤 글을 읽고, 재미나 감동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만화로 그리기, 역할극으로 표현하기, 작품 소개자료 만들기, 신화 그림, 뭐 작품 속 인물에게 편지 쓰기 다 좋아요. 자, 그런데 이 방법은 뭘까요? 보죠. 코수염 아저씨께,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아저씨께서 은소리와 한소리에게 선글라스를 빌려주시는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유, 저도 지우개나 연필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친구가 흔쾌히 빌려주면 정말 고마웠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의 짝꿍 때문입니다. 은소리와 한소리도 아저씨께 정말 고마움을 느꼈을 거예요. 언젠가 아저씨를 꼭 만나고 싶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효준 올림이라는 거 봐서 바로 이것은 편지를 쓴 거죠. 누구에게? 작품 속 인물 아저씨, 코수염 아저씨께 말이죠. 따라서 이 방법은 바로 5번 작품 속 인물에게 편지 쓰기 방법으로 재미나 감동을 표현한 것이구나라는 것알수 있기 때문에 15번 문제 정답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이야기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역할극으로 표현하는 순서로 알맞은 거 묻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방법 역할극인데요. 이러한 순서입니다. 한번 보죠.
자, 가장 먼저 처음 해야 될 것은요. 일단 골라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재미나 감동

소외감을 느꼈는지 뭐 그런 부분을 역할극으로 표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 고르기가 첫 번째입니다. 가가 먼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역할놀이 발표, 대본을 보며 연습, 역할 정하기, 친구들의 발표 보기 중에서 일단 친구야, 너는 코스염 아저씨 해, 너는 은솔이 해, 너는 한솔이 해처럼 역할을 정해야 됩니다. 라가 두 번째고요. 역할을 정했다면 열심히 대본을 보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대사를 읽으면서 연습하는 다가 세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는 이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그 다음이죠. 발표가 끝나면 친구들의 발표를 보고 새로 느낀 재미나 감동을 이야기해 봅니다. 나그 부분 재밌었어. 나이 부분 생각 못 했는데 재밌네. 이렇게 말이죠. 마가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가라, 다나, 마. 2번이 정답이니까 이렇게 2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작품에서 느낀 재미나 감동을 역할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생각하여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이 친구는요, 요 부분이 재미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요, 요렇게 역할극 대본으로 표현했어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죠. 자, 하레비가 신발 사왔단다. 하레비가 신발 사왔단다. 신어보렴. 세 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 아이는 신발을 신고 아장아장 걸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신발에서 삑삑 소리가 나자 꼬마 아이는 신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래, 이 맛에 돈을 벌지. 할아버지는 함박 웃음을 지으면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요 부분을요, 요렇게 역할극으로 표현했대요. 자, 등장인물이 나오지요. 그리고 괄호 안에는 그 인물의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표정 같은 것을 지시하는 부분 지문입니다. 옆에는 대사고요. 손자를 찾아가 하레비가 신발 사왔단다. 신어보렴. 아이가 신나서 손뼉을 치며 걷는다. 신발에서 삑삑 소리가 난다. 그리고 할아버지 대사입니다. 그래, 이 맛에 돈을 벌지. 이 대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면서? 그래, 이 맛에 돈을 벌지? 아니면 웃으면서?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할아버지는 함박 웃음을 지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할극으로 표현할 때는요, 요걸 참고해서 뭘 지으며? 울상? 아니죠. 바로 웃음은 웃음인데, 함박 웃음을 지으며, 즉, 함박 웃음을 지으며 이 대사를 하면 조금 더이 등장인물의 알맞게 역할극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빈칸에 알맞은 말은 웃음은 웃음인데 활짝 웃는 웃음, 함박 웃음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함박, 함박 웃음으로 말이죠. 자, 얼마나 좋았으면 이 손자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시는 거예요. 비록 이 할아버지께서 어렵게 어렵게 돈을 모으셨지만 이 손자에게 새 신발을 주고 이 손자가 막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아이고 뭐 그래 힘든 건 그까짓 거뭐이 맛에 돈을 벌지라고 하면서 좋아하시면서 함박웃음을 지으시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또 역할극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17번 문제 정답, 함박 웃음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8번 문제 보죠. 다음 낱말을 바르게 읽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는 문제인데요. 자, 1번은 착한, 2번이 딱하구먼입니다. 자, 어떻게 발음될까요? 1번, 2번, 1번, 2번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자, 받침, 기역 뒤에 히읗이 오고 있고요. 2번도 받침, 기역 뒤에 히읗이 오고 있지요. 이렇게 받침, 기역 뒤에 히읗이 오면요. 이 기역이 바로 키읔으로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착한이 아니라 착한이 되는 것이고요. 딱하구먼이 아니라 딱하구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역이 키읔으로 발음되는 착한 역시 딱하구먼. 각각 1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장면과 짜장면처럼 두 낱말 모두 표준어로 짝지어

떨어지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낱말이 모두 표준어인 것도 배운 바가 있는데요. 선택지 1번부터 보죠. 날개와 날개 모두 둘다 표준어예요. 날개도 표준어, 날개도 표준어. 다음 2번은요. 만날, 맨날 역시 둘다 표준어입니다. 너는 맨날 늦잠 자니, 만날 늦잠 자니, 둘다 표준어. 다음 3번 댓글과 덧글인데요. 댓글은요. 인터넷에 올린 글에다가 답으로 올린 글을 댓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댓글은 표준어인데요. 이 덧글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아, 예쁘다. 리본이 예쁘다. 이쁘다. 둘다 표준어가 맞고요. 5번, 와장창창 깨뜨리다. 깨뜨리다. 둘다 표준어가 맞습니다. 따라서 댓글만 표준어인 3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19번 정답 3번이라고 표시해 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단원 정리 평가 1회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살펴봅니다. 다음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우리 이글 많이 읽어 봤습니다. 한번더 읽어보고 문제 차분히 풀어 볼 텐데요. 이렇게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물어보면은요. 선택지에 핵심 낱말을 잘 찾아보고요. 그 낱말의 앞과 뒤를 잘 보면 됩니다. 함께 볼까요? 자, 먼저 1번부터 보죠. 김치를 짠지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김치와 짠지를 찾아보죠. 김치와 짠지는요, 이 문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충청도에서는 김치를 짠지라고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맞습니다. 2번, 충청도는 젓국을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충청도와 젓국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충청도는 젓국을 많이 쓰지 않고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알맞네요. 3번은요, 겨울에는 무로, 여름에는 배추로 김치를 담근다라고 했는데요. 이 겨울과 여름은 바로 여기 들어 있죠. 한번 볼까요? 충청도에서는 김치를 짠지라고도 하는데, 겨울에는 주로 배추로, 여름에는 무로 담가 먹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지에서는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겨울에는 무로, 아닌데, 겨울에는 배추인데, 여름에는 배추로, 아닌데, 여름에는 문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알맞지 않구나, 알수 있습니다. 4번은요, 충청도 김치는 소박하면서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라고 했습니다. 핵심 낱말 잘 보면은요, 소박하다, 담백하다 이런 낱말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가늘하여, 소금만으로 가늘하여, 소박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특징이에요. 무엇이? 충청도 김치가. 따라서 4번도 알맞습니다. 5번은요, 나박김치를 담글 때 삭힌 풋고추, 미나리 등을 함께 넣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박김치를 한번 찾아볼까요? 나박김치는요, 두 번째 문장 여기 들어 있습니다. 나박김치를 담글 때 삭힌 풋고추, 미나리 등을 함께 넣어 먹기도 하고 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5번도 알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요, 정답 3번이기 때문에 20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다음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알맞지 않은 것 묻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 친구들도요, 선생님이 한 것처럼 선택지에 있는 핵심 낱말을 찾아서 그 핵심 낱말 앞과 뒤를 자세히 보면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지 또는 알맞지 않은지 조금 더 쉽게 찾을 수가 있답니다. 우리 꼭꼭 기억하기로 해요.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1번과 2번 문제도 보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세요라고 했네요. 기역, 흥부전을 잃고 흥부가 부러진 제비다리를 치료해준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다.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자, 니은, 나는 제비가 왜 나무 위가 아니라 처마 밑에 집을 짓는지 궁금했다. 나의 궁금증이에요. 경험이 아니라. 자, 그리고 니은, 제비의 다리가 부러진 까닭 아니죠? 나의 궁금증에서 대해서 썼습니다. 자, 4번, 디귿은 감동을 느낀 까닭을 쓴 문장이다. 감동을 느낀 까닭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구체적인 이유를 잘 적었죠?
디귿은 흥부전을 잃게 된 딸입니다.

까닭이 아니라 감동을 느낀 까닭이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1번과 4번 두 가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2번인데요. 이 글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인지 역시 두 가지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모든 문장의 줄을 바꾸어 써서. 어때요? 그렇죠. 정말 모든 문장의 글을 바꾸어 썼죠? 이럴 필요가 있나요? 우리 배운 것처럼 하나의 문단에서는요, 문장의 줄을 바꾸지 않고요, 그대로 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단이 바뀔 때 줄을 바꿨습니다. 라고 배웠지요. 따라서, 아예 모든 문장을 바꾸어 써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네. 하나 골랐고요. 또, 문장의 내용 중에서 갑자기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 여기서 감동이었어. 그리고 여기서 감동을 느낀 까닭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제비집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져요. 따라서 5번.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비집에 대한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더 글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따라서 1번과 5번을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부터 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글의 아래를 보면 3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3번 문제는요, 글 가나다 가운데 다음 문장을 뒷받침 문장으로 쓸수 있는 문단의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문단이 뭔가요, 친구들? 문단은요, 문장이 모이고 모여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가지는 글의 단위를 바로 문장의 덩어리, 문단이라고 배웠고요. 여기서 말하는 뒷받침 문장은 뭐예요? 문단에는 중심 문장이 있고요. 뒷받침 문장이 있는데요. 중심 문장은 그 문단의 중심 생각을 품고 있는 문장. 그리고 뒷받침 문장은요. 그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예를 들어주거나 덧붙여 설명하는 그런 문장을 바로 뒷받침 문장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뒷받침 문장으로 쓸수 있으려면 어울려야겠죠. 한번 볼까요? 플라스틱을 태우면 해로운 물질이 나와 공기를 오염시킨다. 플라스틱의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들어갈 수 있으려면 그 문단이 플라스틱의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겠지요. 가부터 보면은요, 플라스틱에 좋은 점이 많아요라고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는요,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이 오염돼, 땅도 오염돼,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 환경을, 바다 환경을 해치기도 해.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은요. 이렇게 플라스틱은 좋은 점도 있지만, 이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기도 해. 라고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뒷받침 문장으로 쓰려면, 바로 나쁜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 문단이 조금 더 어울리겠네요. 정답은 나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인데요. 글 나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있는데요. 중심 문장은 바로 나에서 기억입니다.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기도 해라고 이어주고요. 뒷받침 문장은요. 바로 니은과 디귿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염돼라고 해서 뒷받침해주고 있죠. 2번과 3번으로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5번은요,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달을 보면 이렇게 이러한 플라스틱의 두 얼굴, 좋은 점, 나쁜 점 기억해야 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선택지 4번에 있는 플라스틱의 두 얼굴이 어울리죠? 5번의 정답 4번으로 잘 표시해주면 이렇게 3번부터 5번 문제까지 풀수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 6번 문제 해결해 볼 텐데요. 다음은 짜임새 있게 문단을 갖추어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하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이래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래요. 자, 선제는요. 어떤 문장은 그 문단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잘 드러나게 써야 된다. 효은이는요. 뒷받침 문장은 이 문장을 도와주는 내용으로 써야 된대요. 자, 어떤 문장일까요? 알것 같나요? 그 문단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장은 바로, 중심 문장. 뭐라고요? 중심 문장. 한번 더. 중심 문장이죠. 그리고 뒷받침 문장은 바로

바로 중심 문장을 도와주는 내용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요, 중심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심 문장. 이렇게 하나의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써야 또 우리가 짜임새 있게 글을 쓸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6번 문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7번 문제, 그리고 9번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예요. 7번은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건 묻고 있어요. 이렇게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알맞지 않은 것 물어보는 문제는요, 글을 자세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에서 나오는 낱말을 잘 보세요. 그리고 찾는 겁니다. 1번, 학예회는 11월에 열린대요. 학예회를 찾아라. 삐리삐리. 삐리삐리. 학예회를 찾아라. 삐리삐리. 학예회는 어딨나요? 운동회를 지나, 방과 후 발표회를 지나 11월 교육과정 발표회가 열립니다. 반 친구들이 갈고 닦은 꿈과 끼를 펼치는 행사. 이것이 바로 학예회죠. 11월 맞습니다. 2번. 운동회는 어린이날에 열린다. 운동회를 찾아봅니다. 운동회. 삐리삐리. 여기 있었죠. 어린이날에 열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맞고요. 3번. 운동회는 전교생이 함께 한다.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맞고요. 4번. 10월에는 방과 후 발표회를 한다. 방과 후 발표회. 여기 있죠. 방과 후 발표회는 바로 10월에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고요. 5번. 방과 후 발표회에는 반 친구들 모두 참여합니까? 저는 방과 후 교실에 참여하지 않아서 발표회를 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들렸어요.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고요. 이어지는 문제 8번입니다. 이 글의 중심 문장을 찾아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문장들을 모두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장은 바로 맨 처음에 나오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이 문장이죠.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요. 다이 문장을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기억을 보고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라고 그대로 보고 중심 문장 하나 골라서 척척척 적어주겠습니다. 열립니다. 이렇게 말이죠. 중심 문장. 문단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장. 중심 문장 적어봤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9번입니다. 기역과 이응 가운데 문단에서 짜임새 있게 연결되지 않는 문장. 뭔가 하나 이상한 게 있었죠. 저, 다양한 행사, 운동회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모여서 하고요. 운동회 때. 방과 발표회도 있고요. 또, 이런 거 발표하지요. 그리고 11월에 학예회도 있지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는 방과 후 교실에 참여하지 않아 발표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은요,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참여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따라서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는, 짜임새 있게 연결되지 않는 문장은 바로 비읍이다. 여기다가 비읍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인데요. 1학년 동생들에게 우리 학교에 있는 장소를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하는데요. 글을 쓰는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배운 내용 떠올리며 척척척 나열해 보죠.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요. 먼저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요. 골라야 돼요. 뭘? 소개하고 싶은 장소를 골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먼저 고른다. 가를 맨 처음에 적어 주고요. 자, 다음은요. 골랐으면 나 무슨 내용 소개하지? 뭐, 위치라든지, 이용 시간, 방법 등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떠올려 봐야 되겠죠? 다가 두 번째입니다. 자, 떠올리면서 이 내용을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떠올린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글을 멋지게 한 문단으로 써보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나를 마지막에다가 적어주면 가다 라나. 그러니까 장소 고르고 내용 떠올리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정리해서 한 문단

으로 멋지게 쓰는 이 순서로 적어주면 가다라나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2회 1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오늘의 아하 문제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이번 시간에 문제를 풀며 더 알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요,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못다 문제는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풀어볼 거니까 미리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네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신나고 재미있게 공부해봐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게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세 가지가, 와,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이세 가지가 앞으로 여러분 수학 시험에 진짜 많이 활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요, 실제로 닮음이라는 단원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내용들을 공부해 놓으면 고등학교에 가서도요, 닮음을 활용해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단원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딱 선생님이 제목을 보여드리자마자 생각나는 게 있죠. 선생님, 앞에 있는 이 문자들이 뭔가 삼각형의 합동 조건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라는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서 뭔가 하나만 바꿔놓으면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닮음 조건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그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문제에 적용해 보는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구성은요, 앞쪽에 개념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선생님이 다 설명을 드리고요, 뒤로 문제를 계속 천천히 풀어가면서, 아, 이렇게 적용을 하는구나라는 연습을 아주 세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오늘 선생님 문제를 왜 이렇게 천천히 풀어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 내가 닮음을 좀잘 적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게 처음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처럼 천천히 그림을 그려가면서, 표시해 가면서, 그렇게 비교해 봐야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풀이가 너무 느리다라고 느껴진다면, 아, 내가 닮음을 잘 이해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인내심 있게 바라봐 주시고요. 선생님이 기호를 표시하는 방법들, 그림을 그려서 비교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개념 설명 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요, 삼각형의 닮음 조건 중에서 SSS 닮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은 닮음을 생각해 볼 겁니다. 세상의 대응 변의 길이가 완벽하게 똑같아지면 SSS 합동이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길이가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길이의 비가 똑같아진다라는 게 바로 닮음 조건입니다. 아래쪽에 합동 조건 선생님이 써놨거든요. 딱이 비라는 단어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그럼 어떻다? 삼각형 두 개가 존재하는데 대응변 A와 A', B와 B', C와 C'의 길이의 비가 전부 다 일정하게 주어지더라. 그러면 우리 이두 삼각형을, 그렇지, SSS 닮음, 변 길이 세 개의 비가 똑같은 닮음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할 얘기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좀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 두 번째 거, SAS 합동이라는 것에서 양쪽에 있는 변이 길이가 똑같다가 아니라 길이의 비가 똑같다로 바뀌어지겠죠. 그래. 그 내용 그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요,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우리는 두 삼각형을 SAS 닮음이라고 불러줍니다. SAS 합동은 두 쌍에 대응하는

존재하기는 하겠죠. 여기 있는 변 BC와 여기 있는 변 B', C'은요, 길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길이가 주어져만 있다면 몇대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의 대응변끼리의 길이의 비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양쪽 끝 각의 크기만 같아지면 우리 두 개의 삼각형은 닮음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변의 길이에 상관없이 각만 보고 우리가 닮음을 찾았기 때문에 AA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할 거다. 각두 개가 같아지면 그렇죠. 닮음이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각도 당연히 같아지게 될 거고요. 자, 괜찮니? 자, 그래서 요세 가지의 닮음 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SSS 닮음, SAS 닮음, AA 닮음까지 세 개의 닮음 조건을 생각하고 문제를 보면서 왜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인지, 그리고 그때의 닮음 B가 몇대 몇인지, 대응하는 변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유제 1번부터 천천히 시간 되는 데까지 풀어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한번 이 내용들 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유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니 그게 안 되는 거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조건은요, A 대 D, 그리고 B 대 E, 그리고 C 대 F가 전부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A 대 E 볼까요? 자, A와 E 여기 있네, 여기. A 대 D를 볼까요? A 대 D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 둘의 B가 C 대 F의 B와 같아지고 B 대 E의 B와 같아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두 개의 삼각형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AB라는 선분의 대응변을 우리는 DE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두 삼각형이 닮았다고 얘기하려면, 그런데 그 둘의 B가 C 대 F로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선분 BC와 선분 EF도 대응변인데 그것의 B가 A 대 D로 주어져요. 근데 그 둘이 서로 어떻대요?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응변끼리의 길이의 B가 C 대 F가 A 대 D하고 똑같고 또 B 대 E하고도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 세 개의 대응변끼리 길이의 B가 전부 다 같아지는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SSS 닮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요, 닮음이 돼요. 2번은 보세요, 2번. 자, 2번 이제 조금 더 간편하게 표현할게요. 자, 2번 보시면 A 대 D가 B 대 E하고 같대요. 아, A 대 D의 비율과 B 대 E의 비율이 같구나. 그리고 각 C와 각 F의 크기가 같아진답니다. 각 C와 각 F의 크기가 같아진대요. 자, 그러면 어때? 두 변의 길이의 B가 각각 같아지고요. 또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SAS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딱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이 구조는 SAS 합동에서 그림 그렸던 것과 구조가 똑같지. 단지 길이가 달라졌을 뿐인 거지. 그런데 요 길이가 확대되는 비율이 B가 2로 확대되는 비율이랑 완벽하게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 닮음 조건 만족하죠. SAS 닮음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닮음이 돼요. 자, 3번 볼까요? 자, A 대 D. 자, A 대 D의 길이의 비가 C 대 F, C 대 F의 길이의 비랑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각 B와 각 E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B와 각 E가 같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어때요? 역시나 두 변의 길이의 B와 또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지니까, 아, 이것도 SAS 닮음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1, 2, 3번이 전부 다 닮음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중이죠. 자, 4번 보기 보죠. 4번. 4번은 A 대 D, 자, 이렇게 길이의 B, 그리고 B 대 E, 이렇게 길이의 B가 같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각의 크기가 같다고 주어진 게각 A와 각 D예요. 각 A는 이 위쪽에 존재하고요. 각 D도 여기 위에 있습니다. 같은 위치이기는 하지만, 대응각이기는 하지만, 그 대응각이 길이의 B가 같은 두변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곳에 있죠. 그렇다면 SAS 닮음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SAS 닮으려면 어때야 돼요?
각이 반드시 길이의 비가 똑같은 그 두 변 사이에 끼어 있어야 돼요. 근데

끼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아, 닮음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4번은 항상 닮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골라내셔야죠. 5번은 가능한지 볼까요? 5번 봤더니 각 B와 각 E의 크기가 같아진답니다. 대응각 길이 크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각 C와 각 F의 크기가 같아진대요. 아, 여기 있는 각 C와 각 F의 크기가 같아진대. 그렇다면 실은 삼각형의 세 개의 각이 모두 다 같아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어쨌든 대응하고 있는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니까 AA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두 삼각형은 닮음이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5번도 닮음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아닌 거 골라봐라라고 얘기한 거몇 번? 4번 보기를 답으로 골라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닮음 조건들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보는 문제들 아마 시험에서 물어볼 겁니다. 자, 연습 하나 더 해볼게요. 이제 2번 보자. 오른쪽 그림에 삼각형 ABC와 DEF가 서로 닮음 도형이 되게 하려면 다음 중 어떤 조건을 추가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1, 2, 3, 4, 5번 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기를 봤더니요. 선분 AB의 길이가 9cm, 선분 DE의 길이가 12cm라고 SAS의 구조를 갖춰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6대 9의 B는 2대 3이라서 애초에 닮음 B가 2대 3으로 주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9와 12의 비가 2대 3이 되지 않죠. 이건 비율이 3대 4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대응하고 있는 변들끼리 길이의 비가 같지 않아요. 어떤 변은 2대 3, 어떤 변은 3대 4니까 SAS 닮음의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킨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주는 위치는 좋았는데 실제로 주어진 값이 닮음을 만족시킬 수 있게 주어져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요. 2번 보기와 3번 보기를 보면요. 정보를 주는 위치조차도 좀 이상합니다. 보시면 선분 AC의 길이가 8cm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선분 DE의 길이가 12cm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줘버리면 두 변의 길이와 사이의 끼인 각이라는 위치조차도 만족을 못 시키고 있죠. 전혀 엉뚱한 곳에 변을 지금 길이를 주고 있습니다. 닮음이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3번 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4cm로 주어져 있고요. 이번에는 DF의 길이가 6cm로 주어져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닮음이란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자, 4번 보기 볼게요. 4번 봤더니 각 A가 50도, 각 D가 60도라는 조건 주어져 있네요. 자, A가 50도다, 각 D가 60도다라고 이렇게 조건 주어져 있죠. 그러면요, 나머지 각이 70도, 60도로 주어지면서 이두 삼각형에서 각이 두 개가 서로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AA 닮음을 말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될 거고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모양이 정삼각형은 아닌 거지. 닮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자, 5번 보기 살펴볼게요. 5번은요, 각 C가 70도로 주어져 있고요. 각 F가 50도로 주어져 있대요. 자, 그래서 60도, 70도, 60도, 50도 이렇게 각이 서로 다르니까 선생님 이것도 AA 닮음이 아닌데요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반대쪽에서 50도라는 각 그리고 반대쪽에서 70도라는 각 이게 주어지니까 어떻습니까? 50도와 70도로 하나의 변의 양 끝각이 주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 삼각형의 모양을 뒤집으면, 아, 완벽하게 닮음이구나라고 대응하고 있는 점의 위치까지도 맞춰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각의 크기가 양쪽이 같아진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5번이다. AA 닮음이 되는 건 5번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요. 다른 변 가지고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분 AB라고 이야기하는 변이 양 끝각을 50도와 60도로 가지고 있으니까 양 끝각을 50도와 60도로 가지고 있는 선분 FE와 대응하는 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 AA 닮음이야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닮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두 삼각형이 닮음이 되는 경우는 5번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5번에 AA 닮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좋아. 유제 1번과 유제 2번에서는요, 삼각형의 닮음 조건들을 일일이 하나씩 확인하는 형태들의 문제였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 다음에 있는 유제 3번에서는 이제 도형을 조금 주고
닮음 조건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은 도형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보기에서 옳은 거 골라봐라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기억, 각 B가 30도라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각은 당연히 60도라는 걸 알아낼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각 E가 30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30도, 60도, 90도, 30도, 60도, 90도로 만들어지는 두 삼각형이니까, 아, AA 닮음이구나라는 거 우리 생각해 볼수 있겠죠. 네, 기억은 닮음이 되는 조건을 정확하게 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니은 볼게요. 각 E가 30도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어요. 자, 요각이 30도다라는 조건은 주나 안 주나 애초에 알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각이 30도고 이각이 60도다라는 얘기 해야 되는데 삼각형 ABC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지. 그래서 AA 닮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렇다고 해서 이두 개의 삼각형에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모두 다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니은 같은 경우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치?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EF의 길이가 16cm로 주어져 있고요. 자, 이 길이가 16cm로 주어져 있고 각 C의 크기가 60도로 주어져 있대요. 자, 그러면 이거 닮음이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거 16cm라는 이 대응변, 16cm의 대응변이 12cm다라는 거 눈에 보이죠? 그래서 대응하고 있는 변들끼리 길이의 비를 생각해 보면 12대 16, 3대 4가 되는데 그리고 다른 변도 역시나 6cm 대 8cm, 3대 4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60도로 각의 크기 같아진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두 대응변끼리 길이의 비가 똑같은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완벽하게 같아지니까 SAS 닮음이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괜찮니?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문제에 각 C가 60도다라는 조건만 주어져도요. 이게 60도니까 나머지 하나 30도 되면서 세 개의 각의 크기가 완벽하게 다 같아지는 AA 닮음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변의 길이까지 정확하게 주고 있으니까 그 변의 길이의 B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같아져 라는 걸 생각하면서 SAS 닮음을 확인해 봐라 라고 물어보는 문제의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 유제 3번 구별을 조금 해볼 수 있었겠습니다. 자, 유제 4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의 길이들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 요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이거 별표 하나 붙이고 갈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좀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할 텐데 아까 앞에 있었던 문제처럼 두 개의 삼각형을 따로 그려놓고 그 둘이 닮음이야라고 이야기하면요. 대응변들을 찾기가 너무 쉽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대응변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삼각형 두 개가 서로 닮음인지를 빠르게 확인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변의 길이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고 변의 길이가 일정한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선분 BC의 길이가 20cm다라는 것에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는 선분 BC의 길이가 20cm라면 10cm에 두 배가 된다라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그리고 5cm에 두 배가 10cm다라는 것도 눈에 보이죠? 그래. 그리고요, 그두 개의 변 사이에 각 B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선생님, 안 돼요. 저 눈에 안 보여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지? 맞아. 그게 정상이에요. 선생님도 중학교 2학년 때 이게 한 번에 눈에 보였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냥 눈으로 딱 보자마자, 아, 5cm의 두 배가 10cm, 10cm의 두 배가 20cm, 길이의 비가 1대2로 유지가 되고, 그 1대2로 유지되는 길이의 비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각 B로 공통이구나.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이면요. 삼각형을 따로따로 그려주세요. 앞에 있었던 유제 3번이 쉬웠던 이유는 뭡니까? 닮아 있는 삼각형 두 개가
그래, 따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면 따로 그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ABD라는 삼각형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 볼 거예요. ABD. 그리고 각 B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두 변의 길이가 10cm와 5cm로 주어져 있죠. 자, 이 길이가 10cm, 자, 이 길이가 5cm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괜찮니? 그 다음은요. 그래, 이것과 닮은 도형일 것 같은 걸이 모양을 보면서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지. 아, 얘 둔각삼각형?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 말고 커다란 삼각형이 닮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저 모양을 그대로 좀더 크게 표현해서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요, 예, 대응점들을 정확히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커다란 둔각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요 점이 A고요. 이 점이 C고요. 이 점이 B가 되는 상황. 그각 B가 위에 있는 각이랑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변의 길이 선분 BC를 생각해 보면 이 길이가 20cm가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선분 AB의 길이 생각해 봤을 때너 10cm가 된다라고도 이렇게 적어 볼수 있겠죠. 따로따로 두 개를 떼 놓으면 10cm 대 20cm 1대 2, 5cm 대 10cm 1대 2. 그리고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동일하게 각 B로 똑같아 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구나. 닮음 B가 1대 2구나 라는 것도 발견해 볼수 있는 겁니다. 괜찮니?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이야기했어?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AD의 길이를 X cm라고 이야기한다면 선분 AC의 길이가 X cm에 두 배가 되면서 네가 2x cm가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네요. 근데 문제에서 이 선분 AC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이 2x cm가 얼마로 주어져 있습니까? 16cm로 주어져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2x가 16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x는 8이다. 아, 그 x가 선분 AD니까 선분 AD의 길이가 8cm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네요. 괜찮아? 처음부터 이걸 보자마자, 아, 10대 20, 5대 10, 그러면서 가운데 끼어 있는 거 있어. 못 발견해요. 아,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잘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때? 직관적으로, 삼각형의 모양이 어떤 게 비슷할까라는 걸 문제의 그림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림들을 그려내자 이거죠. 이런 연습들을 하다 보면 나중에 매번 주어지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더 익숙하게 써 내려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데 변의 길이를 최대한 많이 알고 있는 삼각형이 삼각형 ABC야. 그러면 이 삼각형 ABC와 모양이 닮아 있는 건 어디 있을까? 삼각형 ABD 하고 찾으면서 각각 변의 길이의 B를 비교해 보는 거죠. 선생님, 그러다 틀리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변의 길이의 B가 안 맞으면, 아, 내가 닮음 삼각형을 잘못 정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삼각형으로 찾아보시면 되는 거겠죠. 됐니? 한 번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인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대신에 그림을 따로따로 그려놓아야 B를 생각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 그림에서 자, 10cm 대 20cm가 1대 2. 그게 바로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변을 하나하나 길이의 비를 따진 거고요. 또 5cm와 10cm가 1대 2. 그게 바로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를 하나하나 따진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삼각형 자체에서 길이의 비를 생각하는 게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대 5의 비율이 20대 10의 비율하고 똑같으면 그러면 10대 20이 5대 10인 것과 같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고? 자, 보자. 처음에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건 10대 20이 1대 2고 5대 10이 1대 2여서 아, 이거 1대 2, 1대 2 길이의 비가 같구나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20과 5를 곱하고 10과 10을 곱하는 게 바로 위에 있는 비례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례식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 비례식은 어떤 거냐면 10대 5는 20대 10이다라는 비례식도 당연히 동일한 결과를 얻는 비례식이에요. 그러니까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라는 걸 체크할 때긴 작은 삼각형 대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 대큰 삼각형 찾는 것보다 하나의 삼각형에서 10대 5, 2대 1이구나. 다른 삼각형에서 20대 10, 2대 1이구나. 여기서 2대 1, 여기서 2대 1. 길이의 비가 똑같구나. 자, 이렇게 찾아내는 게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너랑 너 어차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삼각형 대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 대큰 삼각형 이렇게 보는 것보다 작은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의 비, 큰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의 비를 따로따로 보는 게더 편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됐니?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이거 닮은 삼각형을 찾을 때 이렇게 찾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5대 10, 1대 2. 그래, 10대 20, 1대 2.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두 개가 서로 닮음이구나라는 걸 발견하거든요. 선생님은 위쪽보다 아래쪽을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책에서는 위에 있는 것처럼 쓰고 있어요. 해설도 위에 있는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진다면 아래쪽처럼 발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삼각형의 닮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계속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하면서 연습시킬 겁니다. 아셨죠? 네, 유제 5번도 볼 겁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C가 선문 AD와 BE의 교점으로 주어져 있을 때 DE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얘기했네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이 표시된 두 개의 각이 맞꼭지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서 작은 삼각형에서 대응변이 4대 8, 또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대응변이 4대 8,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대응변이 5대 10. 그러니까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똑같으면서 양쪽 변이 1대 2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SAS 닮음이네라는 생각 할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6cm와 여기 있는 선분 DE도 역시나 몇대 몇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할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선분 DE의 길이가 12cm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선생님, 왜 이건 그림 따로 안 그려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림이 따로 그려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따로 그리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요두 개의 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죠? 그랬을 때이 각의 크기가 똑같은 각을 양쪽 옆으로 두고 있는 변이 4대 5의 비율 가지고 있지. 작은 삼각형에서만 먼저 볼게요. 4대 5. 근데 그 비율이 그대로 어디에서도 큰 삼각형에서도 4대 5의 비율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개가 닮음이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4, 8, 5, 12,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작은 쪽에서 하나, 큰 쪽에서 하나 이렇게 변들을 골라서 길이의 비를 생각하는 거 이것도 맞는 방법이지만 작은 삼각형에서 4대 5가 큰 삼각형에서 8대 10이랑 같아지더라. 그래서 SAS 닮음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해도 된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요, 이렇게 풀어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음 비가 1대 2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12cm라고 찾았는데 그렇지 않고 닮음이라는 걸 생각했다면 요렇게 4대 6이 2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도 2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12cm를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게 4대 6, 4대 6, 2대 3, 8대 12, 2대 3. 이게 똑같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5대 6으로 찾을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도 5대 6의 비율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12cm여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삼각형의 닮음에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뭡니까? 그림이 안 보이면 따로따로 떼내서 그려봐라. 그리고 길이의 비를 찾을 때, 작은 삼각형 쪽에서만 먼저 길이의 비를 찾고 큰 삼각형 쪽에서 그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뒤에 있는 문제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과학 분야의 글 세 번째, 네 번째 지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고 왔죠, 친구들? 재밌지 않나요? 아, 과학 분야의 글은 왜 이렇게 더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지식을 좀 알려주는 그런 분야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지문 제목은 화학의 달력,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글은 단풍의 색은 어디에서 오는가? 가을이 되면 단풍놀이 우리 가잖아요. 너무 예쁜 단풍들. 저 색깔은 과연 어디서 온 거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글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문으로 이해하는 독해의 지식. 여기서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비유. 우리 국어 시간에 한 번씩은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죠. 자, 표현하려는 대상을 그와 유사한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인상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방법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사용된 그 부분을 보면 두 대상이 나오겠죠.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고 이것을 빗대어 표현한 다른 대상이 있는데 그 둘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유사한 다른 사물. 자, 비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등이 있다. 우리 국어 시간에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 글에서는 어떤 비유가 쓰였나? 현재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1905년 스위스의 화학자 알프레드 베르너가 작성했다. 이 역시 원소들의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된 이전보다 긴 형태의 주기율표로서 화학의 달력이자 화학 여행의 지도라 할 수 있다. 무엇이? 주기율표가 화학의 달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엇은 무엇이다. 주기율표는 화학여행의 지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무엇은 무엇이다의 방식으로 빗대는 표현 방법, 비유법을 은유법이라고 하죠. 아, 이런 그 비유가 문학작품에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럼요.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얼마든지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화학의 달력, 주기율표입니다. 화학에도 달력과 같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요일과 같은 규칙이 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어 나타난다라는 건데 그 특징을 지금 달력으로 표현을 했죠. 자, 주기율표와 달력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복되어 나타난다. 자, 1869년 러시아의 맨델레예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며 화학 교과서, 화학의 원리를 집필했는데 그는 교과서를 쓰는 동안 화학 원소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뭔가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당시 알려져 있던 63개의 원소를 각각 한 장의 카드로 만들고 원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적어두었다. 그는 카드를 원소의 성질에 따라 나열해 보기도 했어요. 원소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성질에 따라 나열을 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낮잠을 자던 맨델레예프, 참 그 과학자들 중에 보면 신기한 분들 있어요.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는데 뭐 잠을 자다가 뭐 산책을 하다가 길을 가다가 불현듯 떠오르는 것, 그죠? 자, 맨델레예프는 낮잠을 잤어요. 문득 원자량 순서대로 카드를 나열하면 논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대요. 사실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뭐 불현듯 떠오르는 게 아니라 계속 그에 대해 생각을 한 거죠. 이 원소들을 말이야, 이거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좀 잘 이렇게 보기 좋게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없을까 계속 고민을 하던 끝에 원자량 순서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원자량이 뭔데요? 원자량은 원자의 부피와 원자 속에 있는 양성자 그리고 전자의 수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누가 과학 지문 아니랄까봐 과학과 관련된 여러 용어들이 나오죠. 어쨌든 원자량은 그렇대. 맨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서대로 카드를 나열했는데 자, 여기서 인상적인 점을 발견합니다. 그게 뭘까요? 중요하겠죠. 그는 원자를 원자량 순서대로 왼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늘어놓으며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바로 옆줄에 오도록 배열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무리하게 꽤 맞춘 건 아니야. 여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여기 넣어볼까? 이게 아니고 유사한 성질을 나타내는 원소가 없을 경우가 있지. 그럴 때는 그냥 그 칸을 비워뒀어요. 빈 칸으로 내버려 두었다. 자, 이것이 뭐냐?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의 원리,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기까지 1문단,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의 기본 원리예요.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바로 옆줄에 오도록 했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일부러 막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에, 넌좀 성질이 안 맞지만 그래도 대충 비슷하니까 와봐. 이게 아니라 그냥 비워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멘델레예프는 가로줄에 8장씩 카드를 놓으며 표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을 하게 됐대요. 뭔데? 바로 같은 열, 그러니까 세로줄이죠. 같은 열이니까 원소들의 성질이 어머? 서로 비슷해. 아니, 배울만 했을 뿐인데 서로 성질이 비슷하네? 새로운 발견 첫 번째예요. 그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 역시 빈칸으로 비워뒀다 그랬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비워둔 채 나머지를 각각의 성질에 따라 표에 배열을 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멘델레예프가 이 표를 이용하여 빈자리에 들어갈 원소들의 원자량과 그들이 결합하게 될 화합물 등을 예측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아, 이 자리가 빈칸은 빈칸이지만 이 자리에는 그러면 원자량은 이 정도 되는. 그리고 그들하고 결합하게 될 화합물은 이런 화합물하고 결합하겠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게도 됐다는 거죠. 왜냐면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하다 보니까 그걸 예측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발견 두 번째. 자, 여기까지 이 문단.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면서 새로 발견한 점입니다. 뭔가 좀 논리적으로 퍼즐이 맞춰진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이 과학자가 얼마나 진짜 설렜을까요? 그럼 정말 놀라운 뭔가 발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정말 기분이 좋았을까? 굉장히 설레고 막 흥분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 자, 이 사실은 주기율표를 이용하면, 자, 주기율표가 뭐죠? 우리 제목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 글의 중심 화제죠. 주기율표를 이용하면 원소의 성질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율표만 잘 봐도, 아, 얘가 몇 번이야? 아, 그럼 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겠네. 이런 화합물과 결합을 하겠네. 이런 걸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기율표가 갖는 의, 가치를 알수 있네요. 마치 달력에 표시된 입춘이 되면 봄의 소식이 들려오고, 처서가 되면 더위가 멈추고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주기율표 속의 원소의 위치는 그 원소가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여기 달력이라는 얘기가 또 나왔죠. 이 글의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화학의 달력인 거예요. 자, 3문단입니다. 멘델리에프 주기율표의 의. 자, 이어서 볼까요? 그의 주기율표는 대단한 발견이었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있었대. 뭔데? 원자를 원자량 순서로 배열함에 따라 몇몇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성에서 벗어난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 또한 빈칸으로 남아있는 부분, 여기 뭐가 들어갈 건데? 그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멘델리에프 주기율표의 한계인데, 자, 주기성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성질에 따라서 나누는 거잖아요. 배열을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바로 옆, 줄에 오는 거는 이런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측이 되는 건데, 배열을 하다 보니, 그거에 안 맞는 애가 옆에 오는 거예요. 또는 성질이 비슷한데 저 멀리 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럼 원자량으로 그렇게 배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자,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자량은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적합한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멘델리에프가 그 활용한 게 원자량을 가지고 지금 배열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게 된 거죠. 자, 한계가 생긴 원인입니다. 자, 멘델리에프 주기율표가 지닌 한계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걸 고쳐봐야 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20세기가 됐어요.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전자에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전자가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영국의 모즐리가 원소들을 원자량이 아닌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원소의 화학적 성질에 대한 주기성은 유지되면서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에서 드러난 단점도 보완하는 새로운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의 한계를 극복한 방법은 뭐다?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을 했다는 거예요. 참,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생기잖아. 아니,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하는데 왜 이런 한계가 극복이 될까? 이게 왜그 화학적 성질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전자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원자번호 순으로 했다는 건데,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하는 거랑 전자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아요? 찾아봐야지. 여러분은 바쁘잖아.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봤더니 원자 번호는 그 양성자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고. 그 원자 번호 1번이 뭐죠? 헬륨이죠. 헬륨이 1번이에요. 왜 1번인 줄 알아요? 양성자 한 개라서. 그다음에 뭐예요? 수소. 아, 1번은 수소네요. 2번이 헬륨이네요. 아, 수소 헬륨이 맨날 헷갈려. 수소가 1번, 양성자가 한 개라서 1번이에요. 2번이 헬륨이에요. 왜? 양성자가 두 개죠. 3번은 리튬이에요. 왜 3번이 양성자가 세 개라서? 전자라니까요. 근데 중성 원자의 경우에는 양성자 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양성자가 플러스고 전자가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해서 중성 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는 전자 수가 한 개고, 헬륨은 전자 수가 두 개고, 그러니까 중성 원자의 경우에 리튬은 세 개인 거예요. 그러니 이 화학적 성질과 관련이 있게 지금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주기성에서 벗어나는 원소와 빈칸으로 남은 부분을 해결한 주기율표가 탄생하게 된 거죠. 현재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1905년 스위스의 화학자 알프레드 베르너가 작성을 했는데, 이 역시 원소들의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된 이전보다 긴 형태의 주기율표로서 화학의 달력이자 화학 여행의 지도라 할수 있다. 우리 그 방금 전에 그 독해 지식에서 봤던 그 은유가 사용된 표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심 화제 바로 그 주기율표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죠. 요문단이에요. 주기율표의 발전 과정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 만나볼게요. 스텝 2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도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인데, 먼저 멘델레예프의 시도 나왔죠. 원자를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하면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바로 옆줄에 오도록 배열을 했습니다. 적절한 원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빈칸으로 내버려뒀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다가 이제 멘델레예프의 발견이 나옵니다. 두 가지 새로운 발견. 같은 열에 있는 원소들의 성질이 서로 비슷하구나라는 것. 그리고 빈자리에 들어갈 원소들의 원자량과 그들이 결합하게 될 화합물 등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발견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의 한계도 나와 있는데요. 원자를 원자량 순서로 배열함에 따라서 몇몇 원소들이 어때?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성에서 벗어나더라. 빈칸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한계가 생겼냐? 그 원인은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뭐였다? 원자량이 아니라 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기율표가 발전하게 됐죠. 모젤리는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하는 주기율표를 만들어내게 됐고, 이어서 현재 베르너죠. 1905년에 현재 사용하는 주기율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는 화학의 무엇이다? 달력이자 화학여행의 지도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재밌는 글이었죠. 아, 너무 재밌었어요. 이어지는 문제 보겠습니다. 스텝 3, 1번 볼까요?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주기율표는 과학자들의 경쟁 덕분에 더욱 완성되어 갔다고 할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 물론 여러 과학자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들끼리 경쟁했다는 내용은 없죠.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완성되어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일치하지 않네요. 자, 나머지 볼까요? 주기율표는 원소의 성질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자료다라는 내용 3문단 찾을 수 있고, 초기 주기율표의 빈칸은 화학의 발전과 더불어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것, 5문단에 있죠. 주기율표와 달려 규칙성 있게 배열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내용이 1문단, 5문단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원인이 바뀌면 주기율표의 배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겠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나중에 그 화학적 성질, 전자와 관련이 있다, 전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게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원자량에서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하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다시 연구를 해서 그 원인이 전자가 아니라 또 다른 거다라는 게 밝혀지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5번 내용도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2번입니다. 보기는 윗글의 주요 내용을 도표로 정리를 했어요. 가부터 마에 들어갈 내용이 알맞지 않은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가는 멘델리에프 주기율표의 배열 기준이에요. 원자량 순서 맞죠? 그리고 나는 장점입니다. 원소의 성질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 발견, 맞죠? 다는 단점입니다. 몇몇 원소의 성질이 주기성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빈칸이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해결이 되죠. 자, 알맞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이어서 갑니다. 라를 보면 모질리의 주기율표와 베르너의 주기율표 배열 기준인데, 원자량과 원자번호 순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5문단 볼까요? 영국의 모질리가 원소들을 원자량이

아닌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량과 원자 번호 순서라는 설명은 잘못됐습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 자, 마는 의예요. 이 모듈리의 주기율표, 베르너 주기율표의 의인데 원소의 화학적 성질에 대한 주기성 유지 및 멘델리에프 주기율표의 단점을 보완한 주기율표였다. 맞는 설명이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질문 먼저 배경 지식부터 볼게요. 단풍이 드는 원리. 그러니까 봄 여름에 그렇게 초록초록하던 이파리가 어떻게 이렇게 빨갛게, 어떻게 저렇게 노랗게 물드냔 말이죠. 가을이 오면 여름보다 기온이 낮아지고 낮 길이가 짧아지면서 식물들은 생장을 정지한다. 제일 먼저 나뭇잎 속에 엽록소 합성이 중단돼요. 기존의 엽록소는 파괴된대요. 반면에 엽록소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았던 색소들이 드러나 엽록소 이외의 색소들이 늦도록 합성되어서 단풍색이 나타나게 된다. 아,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던 색소들인데 그동안에 엽록소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색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합성되어 나타나게 되면서 단풍이 드는구나. 자, 제시된 사진, 우리 교재에도 사진이 있어요. 단풍 너무 예쁘게 들었죠? 안토시아닌이 많이 합성되어 붉은색을 띠는 단풍이라고 합니다. 아,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이 합성되면 붉은색이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1문단은 단풍이 물드는 이제 가을 숲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화재, 단풍은 어떻게 드는 걸까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2문단 갈게요. 여름이 더욱 여름답고, 여름이 더욱 여름답다는 건 뭘까? 더운 거죠. 아, 더워. 어? 여름 더운 게 뭐가 있겠어? 아주 쨍쨍 더운 거지 뭐. 가을날의 아침 저녁이 극적으로 쌀쌀하면. 자, 가을이 되어 아침 저녁이 극적으로 쌀쌀하다는 것은 일교차가 크다는 거겠죠. 그럴 때 극적으로 쌀쌀한. 즉, 이게 아름다운 단풍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단풍을 기대할 수 있대요. 예상치 못한 차가운 밤 공기는 나뭇잎의 푸른색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극적인 비장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 단풍이 들었을 때 극적인 비장감이 든다 이런 생각 한 번이나 해본 적 있나요? 저는 사실 여러분 때를 돌아보면, 여러분 나이 때는 단풍이 예쁘고 꽃이 예쁘고 이런 거 몰랐어요. 아니요, 뭐, 가을이 되니까 단풍이 드는 거고, 뭐, 봄이 되니까 꽃이 피는 거지, 뭐, 이랬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단풍 너무 예쁘고, 꽃 너무 사랑스러워요. 정말 극적인 비장감.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뭄이 계속되거나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면, 엽록소가 급격히 파괴되어 나뭇잎은 더욱 선명하고 아름다운 단풍색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가뭄이 계속되거나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는 것도 아름다운 단풍의 조건이 되는 거죠. 가을 밤바람이 유난히 차가우면 화려해질 단풍색을 떠올리며 위로받을 수 있다. 이거 글쓴이 문학을 쓰시는 분인가? 표현이 되게 문학적이죠? 아니, 그걸 왜 위로라고 표현을 했을까? 아무래도 이제 단풍이 드는 계절, 가을이 되면 뭔가 쓸쓸해요. 아, 또한 해가 다 가는구나. 쓸쓸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근데 그 화려한 단풍의 모습이 그런 쓸쓸한 마음을 좀 위로해준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문단, 단풍이 유난히 아름다울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이어서 볼게요. 단풍의 그 고운 빛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본론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중심 화제예요. 도대체 그 단풍의 색은 어디서 오는 걸까? 푸른 나뭇잎 속에는 사실 처음부터 단풍의 색이 들어 있었다. 우리 앞에서 봤던 배경 지식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원래 있어. 나뭇잎 속에는 여러 가지 색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흔히 초록색을 나타내는 엽록소. 여름에 이제 광합성을 잔뜩 하게 되면 이 초록색을 나타내는 엽록소가 막 합성이 되다 보니까 나뭇잎들이 다 초록초록해 보이는 거지. 근데 그 이외에 카로티노이드와 안토시아닌 게 색소가 주를 이루고 있대요. 아, 이런 색소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뭇잎에 포함된 또 다른 색소인 거죠. 자, 카로티노이드는 어때? 잎을 비롯하여 뿌리, 줄기, 꽃, 열매의 색소체에 존재하여 노란색, 오렌지색, 적색 등을 나타내게 한다. 카로티노이드는 엽록소가 놓친 청색광과 보라색광을 흡수한대요. 오, 청색광이나 보라색광도 흡수를 해? 그래서 광 흡수 효율을 높이는 거야. 그리고 빛이 강한 환경에서 엽록소가 타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카로티노이드의 구체적인 역할이 나와 있네요. 나뭇잎은 과거 자신들이 성장해왔던 불완전한 지구의 환경을 아직 잊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지구 초기의 그런 환경들 있잖아요. 잊지 않고 있어. 그때는 뭐 햇볕도 지금처럼 따사롭게 뭐늘 비슷하게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있지 않았겠죠. 어떨 때는 뭐 되게 세고 뭐 자외선 하면 뭐 엄청 세고 어떨 때는 또다 가려져가지고 한동안 또 햇빛이 없고 뭐 이런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카로티노이드는 부족한 빛 조건에서 살아가기

0: 위한 보조 장치예요. 그래서 그 엽록소가 놓친 청색광이나 보라색광도 흡수할 수 있는 거죠. 자, 카로티노이드의 역할입니다. 암흑 속에서도 합성될 수 있기 때문에 빛이 부족한 곳에서 자란 식물은 주로 노란색을 띈다고 하네요. 카로티노이드 합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3문단입니다. 카로티노이드의 역할 나와 있네요. 이어서 볼게요. 안토시아닌 그룹은 뭐냐? 다소 호들갑스러운 사치성 물질들로 꽃이나 잎, 열매의 붉은색, 보라색, 청색을 만들어 종자의 번식과 수분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 안토시아닌 그룹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한여름날 뒤뜰에 앉아 아름다운 꽃색으로 손톱을 물들이는 봉숭아꽃 빛. 치 바로 안토시아닌에서 온 거래요. 안토시아닌은 맑고 서늘한 날씨가 계속될 때 잎에서 합성되어 액포에 축적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는 안토시아닌의 역할입니다. 두 가지 색소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을날 아름다운 단풍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맑고 서늘한 날씨가 계속되어야 한다. 가을이 시작되면서 기온이 낮아지면 엽록소는 파괴되기 시작하지만 카로티노이드는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잎속에 그대로 남아요. 그리고 안토시아닌이 합성되어 나뭇잎은 이제 단풍색으로 물들게 되는 것이죠. 단풍이 드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5문단 내용이네요. 이어서 볼게요. 단풍의 색은 색소들을 고르는 식물의 취향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치? 단풍색이 하나는 아니잖아요. 자, 식물의 취향이에요. 안토시아닌이 많이 합성되면 선명한 붉은색을 띠게 되며, 카로티노이드를 선호하는 나무는 노란색을 띠어, 숲을 가득 메우고 있는 참나무류는 카로티노이드 계통의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단풍은 단조로운 갈색을 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6문단, 식물의 색소에 따른 단풍의 다양한 색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내용이었어요. 앞으로 이제 단풍 보면, 아, 이거 붉은색이야? 어이, 안토시아닌 합성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색소에 따른 단풍 색깔 변화, 그 내용이 6문단의 중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문제 가볼게요. 스텝 2, 3번 문제 봅시다. 구조도를 채워서 윗글의 내용 정리를 해보죠. 먼저 아름다운 단풍을 위한 조건부터 설명하고 있었어요. 여름의 고온, 그리고 가을의 일교차가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로 계속된 가뭄 또는 갑자기 낮아진 기온. 이 아름다운 단풍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색소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죠. 먼저 카로티노이드 보면 잎을 비롯하여 뿌리, 줄기, 꽃, 열매의 색소체 존재를 하고 노란색, 오렌지색, 적색 등을 나타내게 하고 광 흡수 효율을 높입니다. 엽록소가 타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부족한 빛 조건에서 살아가기 위한 보조 장치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이어서 안토시아닌 보면 꽃이나 잎, 열매의 붉은색, 보라색, 청색을 만들어요. 종자의 번식과 수분을 용이하게 하고 손톱을 물들이는 봉숭아의 꽃빛을 나타낸다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단풍이 드는 원리 설명하고 있죠. 일정 기간 맑고 서늘한 날씨가 계속돼. 그러면 기온이 낮아져 엽록소가 파괴돼.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카로티노이드는 그대로 잎속에 남고 안토시아닌이 합성되어 단풍색이 나타나게 되는데 노란색 단풍은 카로티노이드가 많이 합성된 나무에서 나타나고 붉은색 단풍은 안토시아닌이 많이 합성된 나무에서 나타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쭉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자, 그러면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스텝 3,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윗글이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어요. 윗글의 내용, 우리 방금 구조도에서도 살펴봤는데, 일단 단풍이 만들어지는 조건 먼저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단풍이 드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을 숲이 주는 느낌을 표현한다? 물론 중간중간, 되게 좀 문학적인 표현이다라는 건 있었지만, 이게 느낌 자체가 중심 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가을 숲의 변화가 주는 교훈 전달, 우리 교훈 같은 건 찾을 수 없었고요. 가을 숲의 단풍에 얽힌 추억 회상, 또 전혀 아닙니다. 단풍에서 비롯된 가을 숲의 가치, 가을 숲은 이러이러한 가치를 가진다? 그런 내용도 없죠. 가을 숲의 변화 원인, 가을 숲이 변화한다는 건 단풍이 드는 거야. 왜 단풍이 드는지, 그 원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윗글의 목적. 이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 설명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가볼까요? 보기는 단풍과 관련된 방송 내용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보기 먼저 볼게요. 아나운서. 지금 단풍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뿅뿅산에 나가 있는 리포터 뿅뿅뿅 씨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터. 네, 여기는 뿅뿅산입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단풍이 유난히 선명하고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하니까,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 몇 년째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올해 유난히 단풍이 아름답다고 하는군요. 뿅뿅사는 단풍색의 조화로움으로 유명한데요. 산 정상 부분에 붉은색 단풍. 산 정상에는 붉은색 단풍이래요. 그러면 어떤 색소? 그렇지. 안토시아닌 색소. 떠올릴 수 있죠. 이어서 산 서쪽을 장식하는 노란색 단풍. 서쪽에는 노란색 단풍이래. 그렇다면 카로티노이드 계열. 그죠? 생각할 수 있어요. 자랑한다면 산자락이 갈색으로 변한 숲. 자, 갈색은 뭐였어? 카로티노이드가 많은 참나무류. 그죠? 아, 그래. 이제 어떤 색깔 단풍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색소를 합성했는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답을 찾아봅시다. 올해 여름은 작년에 비해 평균 기온이 더 높았을 것이다. 올해 지금 단풍이 더 선명하게 예쁘게 물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조건 중에 여름에 고온 있었죠.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높았을 것이다. 맞네요. 올가을은 날씨가 맑고 서늘했으며 일교차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자,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조건을 보시면 가을날의 아침 저녁이 극적으로 쌀쌀하면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다? 일교차가 컸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지 않았을 것이다는 잘못됐습니다. 가을이 날씨가 맑고 서늘하다는 것은 조건 중에 들어가요. 오문단에 보시면 일정 기간 맑고 서늘한 날씨가 계속돼야 한다라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틀렸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 답은 2번이죠. 산 정상 부근의 나무의 나뭇잎들은 안토시아닌 그룹의 색소가 많았을 것이다. 그쵸? 왜? 붉은색 단풍이 들었다고 했으니까. 산자락에는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많은 참나무류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을 것이다. 맞죠? 왜? 산자락에는 갈색 숲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산 서쪽에는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많이 함유된 나무들이 다수 분포되어, 역시 맞죠? 왜? 노란색 단풍이 들었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모두 맞다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문제를 만나봤어요. 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는 우리 어휘 보물상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어휘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주기성이에요. 주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진행하거나 나타나는 성질을 뜻합니다. 글에 보면 원자를 원자량 순서로 배열함에 따라 몇몇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성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는 그 성질에서 벗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뜻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어휘는 비장감입니다. 비장감은 슬프면서도 그 감정을 억눌러 씩씩하고 장한 마음이에요. 우리 뭐, 비장한 마음이 든다. 뭐 이런 비장미를 갖추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슬퍼. 그런데 그것을 억눌러서 씩씩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야. 씩씩하고 장한 마음. 자, 그래 보면 예상치 못한 차가운 밤 공기는 나뭇잎의 푸른색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극적인 비장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 슬프면서도 그 감정을 억누르는 씩씩하고 장한 마음, 그런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두 개의 어휘와 함께 다른 어휘들도 우리 친구들 잘 몰랐다면 글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어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비문학을 공부하는 매력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어휘들을 많이 알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역시 계속해서 과학 분야의 글을 만나보게 될 텐데 제목이 지구의 불청객 운석 그리고 플로지스톤설과 라부아지에입니다. 정말 그 과학 분야에서도 아주 흥미롭다는 주제들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두 개의 지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미리 아주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꼭 재미있게 먼저 읽어보고, 읽기만 하지 말고 문제도 좀 미리 만나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2: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제 마지막 단원 공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단원은요, 별과 우주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흥미롭기도 하고, 다양한 시각 자료가 나오는데, 이거 공부하고 나면 자꾸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점점 넓어질 수 있고, 탐색할 것들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이 단어는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별과 우주라고 하는 것 중에 오늘은 별에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주를 떠올리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주는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그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별들이 있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혹시 궁금하신가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별들은 도대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까? 오늘은요, 이 별까지의 거리를 한번 같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 정리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연주시차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 연주시차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시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 하나 딱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눈 앞에 굉장히 가깝게 두는 거예요. 한 번은 오른 눈으로, 오른쪽 눈, 한 번은 왼쪽 눈, 왔다 갔다 하면요, 분명히 내가 손가락을 가만히 있었는데,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거든요. 아, 이게 보이는 뭔가 차이가 생기는구나.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손가락을 멀리 한번 밀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오른쪽 눈으로, 왼쪽 눈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은 다르게 손가락이 조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바로 여러분이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경험해봤던 거, 이걸 우리가 시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게요. 여기에 지금 관측자 있어요. 그리고 이 관측자가 저 멀리는 배경이 있겠죠. 그리고 그 배경보다 가까운 나무를 바라볼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관측자가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이 나무가요, 바로 왼쪽으로 치우쳐져서 보여지게 되겠죠. 나머지 다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 움직일 거냐면 관측자가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관측자가 움직였고 똑같은 물체를 바라보더라도 멀리 있는 배경을 가지고 이 나무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 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시차입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물체가 관측자와 가까워지게 되면 시차는요, 커지게 되는 거고, 이 물체가 뒤로 멀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그 각도는 줄어들게 되겠죠. 시차는 감소하는 것이다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금 우리가 이해한 시차를 그대로 별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똑같이 보시면 되냐면 태양이 있고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공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죠. 아, 관측하는 지점이 달라지는구나. 그럼 그때 먼 별을 배경으로 상대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별 S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E1이라고 하는 지구, E1.

시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차의 절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차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고, 바로 요만큼이 바로 연주 시차다라고 지금부터 정확한 개념을 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주 시차의 정확한 정의 볼게요. 지구에서 별을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한 바퀴 도니까 6개월이면 태양의 반대편으로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해서 측정한 시차의 절반, 바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바로 연주 시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연주 시차는 그러니까 각도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각도의 개념 뭐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는 뭐가 있냐면 도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도, 뭐 이런 2도, 3도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도라는 단위는요, 너무 커요. 별은 너무나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이 1도를요, 60등분을 합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 그걸 우리는 바로 1 분이라고 하고 시간 아니고 각도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1분도요, 너무 커요. 그래서 다시 얘를 60등분하면 그 중에 하나, 그걸 우리는 바로 1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바로 이 연주 시차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초 단위를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주 시차가 1초인 바로 이 별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정의했거든요. 우리 그걸 바로 별의 거리 1 파색이라고 하는 단위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바로 우리가 거리 생각하면 킬로미터, 미터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별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그런 단위 쓸 수가 없고 우리가 천문 단위라고 해서 파색이라고 하는 단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별의 거리와 연주 시차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별이 가까이 있으면 시차가 크죠? 연주 시차가 커요. 그럼 별까지의 거리는 작은데, 즉, 짧잖아요. 거리 값은 작을 때는 연주 시차 값은 커지는 거죠. 반대로, 거리가 멀어져요. 거리 값이 커지면 연주 시차 값은 작아지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하나가 커질 때 그와 관련된 다른 요인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별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연주 시차의 역수를 취해서 구할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연주 시차가 예를 들어 0.1초인 별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주어졌다면 역수를 취해서, 그럼 얘 10분의 1인 거죠? 다시 역수 취해주면 그 별까지의 거리는 10파색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방법 찾은 거예요. 별까지의 거리가 너무 궁금한데 그첫 번째는 연주 시차 이용하면 되는구나. 그럼 연주 시차로 다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연주 시차는요. 별이 너무 멀어지면 각도가 너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먼 별까지는 연주 시차 가지고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0파색 이내의 별들은 연주 시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100파색보다 멀어지게 되면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 방법은 우리가 별의 바로 밝기 등급에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연주 시차 좀 정리하고 갈 건데, 요런 그림은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해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진인데, 그걸 여러분한테 사진으로 제공하면 이건 또 무슨 사진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 바로 요 부분만 잘라서 문항에 출제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요렇게 또 주지도 않고, 반 으로 툭 잘라가지고요. 원은 원대로 모여 있는 사진 하나, 투는 투대로 모여 있는 사진 하나를 따로 주는 경우입니다. 자, 그 따로 주는 경우가 지금 보시면 A, B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6개월 후에는 BA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결국에 똑같은 자료 해석인데, 이렇게 결과만 주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아, B는 요만큼 움직였구나. 물론 요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 거지만, 대략적인 비교만 하는 거예요. A는 이만큼 움직였다면, A의 연주 시차가 더
큰 거죠. 연주 시차가 더 크다는 거는 더 가까이 있는 거구나. 따라서 A가 B보다는 더 가까이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 크기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 다른

자료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태양 있고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공전하고 있는 모습, 그것 때문에 지구의 관측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가까운 별 X를 봅니다. 그때 제시되어 있는 지금 그게 시차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절대로 혼동하지 마시고 시차의 절반을 해줘야지만 우리는 연주 시차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연주 시차 0.01초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역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거고, 아, 그럼 이 별은 백파색에 위치한 별이구나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2번에는요, 여기에 보시면 0.01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0.01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시차가 되는 거니까 얘도 반으로 이렇게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연주 시차를 구해 주실 수 있는 거고, 그럼 그때는 0.005초가 되는 거고, 이거에 역수를 취해야 별까지의 거리를, 연주 시차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제시가 되면 여러분 요 각도가 시차를 제시한 건지 연주 시차를 제시한 것인지 구분을 해주시고요. 연주 시차에 역수를 취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위까지 여러분들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너무 멀어지면 이 연주 시차 이용해가지고 별까지의 거리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두 번째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의 밝기 그리고 등급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별의 밝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간단한 실험으로 우리 비교할 수 있거든요. 저기 지금 제가 손전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방출하는 빛의 양이 큰 손전등이고요. 하나는요, 조그매요. 방출하는 빛의 양 자체가 작은 거죠. 거리는 동일한 상태에서 저 검은색 종이에다가 비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방출하는 빛의 양이 많은 손전등이 더 밝을 것이다 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제가 동일한 손전등이에요. 그럼 방출하는 빛의 양은 동일하잖아요. 근데 거리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방출하는 빛의 양이 같을 때 보다 좁은 면적을 비추기 때문에 그 빛의 양이 그 면적에 다 도달하니까 더 밝게 보이고, 반면에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넓은 면적을 비추게 되니까 더 어두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별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방출하는 빛의 양과 바로 거리가 그 요인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을 바로 우리는 별의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별의 밝기에 대해서 먼저 결정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등급으로 가기 전에 바로 이런 별의 밝기, 방출하는 빛의 양, 이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더라도 경험적으로 알수 있거든요. 분명히 가로등의 밝기가 다 같은데 저 멀리 있는 가로등은 가까이 있는 것보다 굉장히 더 밝지 않고 뭔가 뭐더 어둡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도대체 별의 밝기와 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 교재의 244쪽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별이 방출하는 빛이 있어요. 방출하는 지금 빛을 방출하는 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별이 방출하는 빛 총량을 우리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1이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거리가 1배만큼 떨어져 있는 만큼 얘가 지금 요만큼의 면적을 비추고 있다. 그러면 요 면적에 도달하는 빛의 총량은 1일 겁니다. 되셨죠? 자, 근데 이제 거리가 2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추는 빛이 점점점 퍼지니까 가로도 2배가 되고 세로도 2배가 되죠.

자, 그럼 비추는 면적은 몇 배가 되죠? 그렇죠. 가로도 두 배, 세로도 두 배, 비추는 면적은 2의 제곱, 4배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전체 면적에 도달하는 빛의 총량은 몇이에요? 그렇죠. 1이 그대로 도달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리가 3배 돼요. 그러면 가로도 3배, 세로도 3배, 비추는 면적은 9배가 되겠구나. 그러나 이 9칸에 도달하는 빛의 총량은 역시나 1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밝기를 비교할 때요 같은 면적을 비교한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한 칸만을 비교해 볼게요. 자, 얘는 1이 한 칸에 다 들어오니까 1이죠. 그런데 얘는 네 칸에 1이 도달하고 있으니까, 아, 밝기는 4분의 1로 감소하는구나. 얘는요, 9칸에 1이 도달하니까 9분의 1로 감소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아, 거리가 2배 되었더니 밝기는 2의 제곱의 반비례 4분의 1배 되었고, 거리가 3배 되니까 어떻게 돼요? 3의 제곱의 반비례 9분의 1배 되었습니다. 그럼 일반화 해볼게요. 결국 별의 밝기라고 하는 것은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1배, 그리고 2배, 3배 되었을 때 비추는 면적이 2의 제곱, 3의 제곱으로 되면서 밝기는요, 제곱의 반비례하고 있는 거, 이렇게 같은 면적을 비교하고 있는 요 그림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별의 밝기라고 하는 것은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구나라고 해서 먼저 별의 밝기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방출하는 빛의 양 그리고 거리인데, 특별히 거리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면서 별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거예요. 과학은 애매한 걸 싫어하거든요. 이 별이 진짜 밝다, 엄청 밝아요, 제일 밝아요? 이러한 수식어로는 도대체 무슨 별이 더 밝다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얘를 3만큼 밝습니다. 5만큼 밝아요. 1만큼 밝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비교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별의 밝기를 등급, 수치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바로 별의 등급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별의 등급을 보면 지금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먼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등급이 낮을수록 여러분 밝은 별이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밝은 별이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두운 별인데요. 여기엔 지금 1등급과 6등급 6가지만 나와 있지만, 1등급보다 만약에 더 밝아요. 그러면 0등급, 아니면 더 밝으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6등급보다 더 어두우면 7등급, 8등급 점점 숫자를 높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1등급과 2등급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소수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등급끼리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1등급은 2등급보다 약 2.5배가 밝아요. 즉, 한 등급끼리는 2.5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1등급은 6등급보다 얼마나 밝은 것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하기 쉽도록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이 그림 보면 우리 6등급을 전구 하나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2.5배 더 밝은 게 지금 5등급이라고 했으니까 전구 2.5개 켜놓은 것 같은 거죠. 또 2.5배 밝아집니다. 4등급. 또 2.5배 밝아져요. 3등급. 거기서 또 2.5배 밝아져요. 2등급. 거기서 또 2.5배 밝아지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는 2.5, 그럼 여기는 2.5의 제곱. 여기는요, 2.5의 세제곱. 또 여기는 2.5의 4제곱. 여기는요, 2.5의 5제곱이 되는데, 2.5의 5제곱은 약 100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문항이 어렵게 나오면 어디까지 여러분들 보셔야 되냐면, 볼게요. 어떤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이요, 거리가 10배 멀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앞에 거 이해됐는지 해보는 거예요. 거리와 밝기는 여러분 관계가 있잖아요. 거리가 10배 됐어요. 밝기는

0: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거리가 10배 되면 밝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아, 10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100분의 1배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100이라는 숫자는 2.5의 5승이라면서요. 그럼 약 100분의 1배 됐다는 것은 5등급 더 어두워진 거죠. 등급이 올라가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 속에서 어떻게 많이 물어보냐면 6등급의 별을 거리가 10배 멀게 두었습니다. 그럼 몇 등급으로 보여지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6등급이었는데 거리가 10배 멀어졌어? 밝기는 100분의 1배 됐겠네? 그러면 아, 100배라고 하는 것은 2.5의 5승이었으니까 5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바로 높아졌겠구나. 그럼 6등급에다가 5를 더해 주셔야 되는 거죠? 11등급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요.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10배 더 가까워졌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요, 밝기가 100배 밝아진 거죠. 그럼 5등급 내려가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6등급이 1등급의 별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관계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별의 밝기와 등급 관계 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등급은 또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별의 등급이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거거든요. 하나는 겉보기 등급이에요. 겉보기 등급은 말 그대로 내 눈에 보이는 밝기 등급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눈에 그냥 보이는 밝기 등급으로만 별의 밝기를 표현한다면 어떤 별들은 실제로 엄청 밝은 별이 아니어도 가까이 있으면 그렇죠. 밝아 보여요. 어떤 별은 진짜 밝은 별인데 너무 멀리 있으면 나한테 밝게 안 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 별의 실제 밝기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별들에게 공정한 기준을 줘야 돼요. 바로 지구로부터 10파색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10파색의 위치에 두었을 때 별의 실제 밝기를 기준으로 한 등급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 절대 등급입니다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밝기 공부하는 또한 가지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별까지의 거리가 궁금한데, 연주시차 가지고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별까지의 거리를 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별의 밝기 등급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별들 사이의 거리를 비교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별이 내 눈에, 우리 눈에, 겉보기 등급이죠. 바로 2.1등급으로 보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겉보기 등급이 1.1등급입니다. 근데, 그 별을요, 10파색에 가져다 놨습니다. 그때의 밝기를 기준으로 했어요. 별의 실제 밝기 기준으로 한 거죠? 그랬더니, 2.1등급이에요. 지금 같은 등급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렇죠. 그 별은 원래 10파색에 있었던 별입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보시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다면 그 별은 원래 10파색에 위치했던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별들이 있어요. 아, 겉보기 등급은 지금 마이너스 26.8등급이요. 그럼 마이너스인데 심지어 26.8등급? 엄청 밝은 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실제 밝기 궁금해서 10파색에 가져다 놨더니 그때는요, 4.8등급이래요? 그럼 별로 밝은 별이 아니었네? 그럼 왜 밝게 보였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가까이 있어서 그랬구나. 그래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비교했을 때 절대 등급이 만약 크다면 그 별은 10파색보다 가까운 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번엔 거꾸로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 게 0.5등급이고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1등급이에요. 내 눈으로 볼때 0.5였는데 10파색에 가져다 놓으니까 더 밝아졌네. 얘 원래 엄청 밝은 별이었구나. 근데 왜내 눈에 어둡게 보였지? 아, 얘 멀리 있었거든. 그러면 지금 두개 비교했을 때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다면 그 별은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입니다. 이렇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하면서 별들의 거리를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밝기 등급에 대한 별까지의 거리 비교까지 여러분들 내용 정리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로 문항이 출제될 때는 이렇게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에 밝게 보였는데 18색에 가져다 놓으니까 어두워졌죠. 아, 얘는 가까이 있어서 그랬구나. 얘는요, 지금 두 개 보면 내 눈에 별로 안 밝아 보였는데 18색에 가져다 놓으니까 밝아졌어요. 아, 얘는 18색보다 멀리 있었구나. 얘 지금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이 같아요. 아, 얘는 18색에 위치한 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연습 꼼꼼하게 해주시되 공식 암기하지 마시고요. 겉보기 등급 밝은지 어두운지 보시고 절대 등급 보면서 18색에 가져다 놨더니 어떻게 변했는지를 생각해보면 18색보다 가까이 있는지 18색보다 멀리 있는지를 판단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런 연습을 여러분 여러 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별의 밝기 등급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바로 별의 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별의 색은요, 이 별의 색을 알면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향성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청색 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파란색 빛을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결국 파란색 쪽, 청색 쪽은 표면 온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반대로 적색 쪽은요.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다. 그래서 표면 온도 낮은 별일수록 붉은색을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뜨거운 물 하면 빨간색, 찬물 하면 파란색을 떠올려서 많이 혼동하는데 일상생활 우리가 그 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거 말고 과학에서 온도가 높은 것은 푸른색을 띠죠. 그래서 청색이 표면 온도 높은 거, 적색은 표면 온도 낮은 걸로 기억하시면서 중간에 백색, 황색 기억해 주시면 그 중간은 청백색, 중간은 황백색, 중간은 주황색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암기한다기보다는 아, 청색 쪽이 주로 온도고 표면 온도가 높고 적색은 표면 온도가 낮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겨울철에 보이는 이런 오리온 자리 주면서 베텔게우스, 리겔 비교해봐라. 그럼 리겔이 지금 보다 푸른색 계열에 가깝죠? 아, 리겔의 표면 온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문항이 출제될 수도 있어요. 다양한 이러한 별들을 보여주면서 색깔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표면 온도 높은 순서로 나열해보세요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지금 청색을 띠는 알리타크가 가장 표면 온도가 높을 것이고 그 다음이 바로 황백색, 그 다음 황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적색이 될 것이다. 그러한 경향성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우리가요, 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큰 전제 아래에 여러분들의 각각의 별의 특성까지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별의 색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경향성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한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별은요, 어디에 있는 별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숫자예요. 넣어주시고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보고요.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

0: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신념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1: 왕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쌤이에요. 자, 오늘 우리 과학 4단원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났죠. 지난 시간에 과학 4단원에서 필요한 우리 개념들 많이 공부했어요. 문제 풀고 틀린 거 잘 복습하고 왔죠? 좋아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퀴즈는 이 뼈를 감싸고 있으며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답은요? 그렇죠. 바로 근육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몸의 뼈가 스스로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의 길이 변화를 통해서 뼈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 뼈와 근육 모형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공부할 내용 소개할게요. 오늘은 첫 번째 소단원, 우리 몸속 기관의 구조와 기능, 단원평가 2회 풀어보고 그 뒤에는 두 번째 소단원인 몸속 기관이 서로 주고받는 영향에 해당되는 단원평가 1회 문제까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재미있게 과학 공부하러 가봅시다. 네, 우리 친구들 교재의 181쪽이고요. 첫 번째 소단원에 해당되는 단원평가 2회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뼈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1번. 종류와 생김새가 다양하다. 맞죠? 우리 지난 시간에 머리뼈, 팔뼈, 갈비뼈 이런 것들 뼈의 모양과 생김새가 굉장히 다양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2번,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우리 몸에 뼈가 없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뼈는 우리 몸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맞죠? 3번, 우리 몸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찰흙 인형을 만든다라고 생각해보면 쉬워요. 우리가 찰흙 모형을 만들 때 그 안에 철사로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찰흙을 붙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뼈가 몸의 형태를 잡아주고 그 위에 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뇌, 폐, 심장 등 몸속 기관을 보호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머리뼈는 안에 있는 뇌라는 기관을 보호하고 또 갈비뼈는 그 안에 있는 뭐 폐나 위와 같은 이런 다양한 기관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5번. 길이가 달라지면서 몸을 움직이게 한다. 자, 이 부분 많은 친구들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뼈를 움직일 때는 뼈 자체의 길이가 달라지면서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뼈에 연결된 근육의 길이가 달라지면서 뼈가 움직인다라는 거. 자, 이제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 정리할게요. 2번에서 3번 다음은 팔을 굽힐 때와 펼 때 근육의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가그림은 지금 팔이 굽혀져 있는 거고 나는 팔이 펴져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2번,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지금 무엇의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이것과 연결된 이것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 두 가지 그림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무엇의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뼈? 아니죠. 근육입니다.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2. 근육과 연결된 무엇? 뼈가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팔이 굽혀지기 위해서는 팔과 연결된 팔 안쪽 근육이 길이가 줄어들고 팔이 다시 펴지기 위해서는 팔 안쪽 근육의 길이가 늘어난다라는 거. 이 근육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라는 거. 자, 기억해 두세요. 3번. 위, 나와 같이 굽힌 팔을 펼 때 팔 안쪽 근육의 길이 변화를 쓰세요. 자, 이렇게 굽혀져 있던 팔이 펴질 때 팔 안쪽 근육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길이가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라고 써주어야겠죠. 길이가 늘어난다. 팔이 굽혀져 있을 때는 팔 안쪽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펼 때는 안쪽 근육의 길이가 늘어난다라는 거. 자, 4번에서 6번 문제는 소화기관에 대한 문제예요. 4번, 앞 그림에서 음식물이 지나가지는 않지만 소화를 돕는 기관의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어디 있나요? 그렇죠. 바로 니은에 있습니다. 자, 음식물이 지나가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입에서 시작되죠. 자, 입에서 시작돼서 입을 지나서 기어 식도로 음식물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식도를 통해서 디귿 위에 도착을 하죠. 위에서 잘게 쪼개어졌다가 잠시 보관되어 있던 음식물이 그 다음 어디로 이동한다? 그렇죠. 리을의 작은 창자로 이동을 합니다. 작은 창자에서 음식물은 더 잘게 쪼개져요.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수분이 최대한 많이 흡수가 되죠. 그리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미음의 큰 창자로 이동해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수분이 한 번 더 흡수되고 그리고 마지막 항문으로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대변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나가지 않는 것은 니은이 된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니은의 이름도 우리 친구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니은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바로 간입니다. 간으로 이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지는 않지만 간에서는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쓸개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음식물이 더 잘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5번.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방금 우리가 복습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입을 지나서 기어, 그 다음 디귿, 위를 지나서, 그 다음 리을 작은 창자를 지나서 미음 큰 창자로 이동한다. 기어, 디귿, 리을, 미음 찾아줄게요. 어디 있나요? 4번에 기어, 디귿, 리을, 미음 답으로 체크하면 되겠죠. 6번. 리을과 미음이 하는 일을 비교해서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리을은 무엇이었죠? 작은 창자였고요. 작은 창자. 그 다음 미음은 큰 창자였어요. 작은 창자를 둘러싸고 있는 굵은 관이죠. 작은 창자가 하는 일과 큰 창자가 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작은 창자가 하는 일이 더 많지요. 작은 창자에서는 소화 효소가 분비되어서 이 음식물이 더 잘게 쪼개어질 수 있게 도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음식물에서 영양소와 수분을 최대한 많이 흡수하죠. 그 다음 큰 창자로 이동했을 때 큰 창자는 이 음식물을 더 잘게 쪼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창자에서는 더 이상 소화 효소가 나오지 않아서 음식물을 잘게 쪼개지는 않지만 마지막 남은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죠. 자,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리을은 음식물을 더 잘게 쪼개며 영양소와 수분을 흡수합니다. 자, 이렇게 작은 창자가 하는 일을 정리하고 미음, 큰 창자는 음식물 찌꺼기에서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비교해서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에서 8번은 이제 호흡기관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자, 다음은 호흡기관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해보세요. 7번. 호흡기관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하나씩 그 기관의 이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기억은 무엇일까요? 제일 처음 공기를

들이마시는 곳? 그렇죠. 코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코로 들어온 공기는 니은은 숨관으로 이동하죠. 숨관. 숨관을 통해서 공기는 디귿의 숨관가지로 가고요. 숨관가지를 지나쳐서 바로 리을 폐로 들어갑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럼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기역은 공기가 드나드는 곳이다. 그렇죠. 우리는 코를 통해서 공기를 들이마시기도 하고 내쉬기도 합니다. 니은은 주름진 굵은 관 모양이다. 자, 니은은 숨관인데요.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예요. 주름진 굵은 관 모양 맞습니다. 3번, 니은은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이다. 맞죠? 디귿은 나뭇가지 모양처럼 생겼다. 자, 숨관가지,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겨서 숨관가지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5번, 디귿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자, 디귿은 어디 있나요? 숨관가지죠. 숨관가지가 직접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건 바로 이 리을의 폐가 하는 역할입니다. 숨관가지는 숨관과 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헷갈리지 마세요. 5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5번이 정답. 8번, 위에서 리을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쓰세요. 자, 리을 다시 한번 보면 폐였죠. 폐. 자, 우리 폐가 호흡기관 중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 기체를 교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소를 필요로 하고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배출해야 하거든요.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바로 폐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몸 밖에서 들어온 산소는 받아들이고 몸 안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한다. 이렇게 기체를 교환하는 역할을 한다. 기체를 맞바꾸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내용 모두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다음은 숨을 내쉴 때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기역에서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기관을 각각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 숨을 내쉰다 라고 했죠. 자,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이렇게 들이마시는 건데 내쉬는 것은 이렇게 숨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우리 친구들. 자, 그 과정을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숨을 내쉬기 때문에 코로 바깥으로 나가는 게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렇죠. 바로 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폐에서 우리가 밖으로 배출해야 될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이 공기가 폐에서 시작해서 어디를 통해서 나간다? 그렇죠. 폐와 연결된 숨관가지를 통해서 이동하고 숨관가지를 거쳐서 더 굵은 관인 숨관으로 이동을 하고 마지막으로 코어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에서 11번. 다음은 우리 몸의 순환기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해보세요. 자, 10번은 위 기역과 니은의 이름을 각각 쓰세요네요. 순환기관에 포함되는 기관 두 가지 배웠죠. 자, 바로 여기 펌프 작용을 하는 기역은 심장이 되겠고요. 심장. 그 다음 심장과 연결되어서 우리 몸 온몸에 퍼져 있는 이 혈액이 흐르는 통로는 바로 니은 혈관이 되겠죠. 혈관. 이 혈관은 우리 몸 온몸에 퍼져 있어서 우리가 이 손끝을 바늘로 살짝 찔러도 바로 혈액이 나와요. 이 끝에까지도 이 혈관이 잘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11번, 위 순환기관에 대해 잘못 설명한 사람의 이름을 쓰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심장과 혈관이 포함된 이 순환기관에 대해서 세 친구들의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현이, 기역은 펌프 작용으로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켜. 자, 기역, 심장이었죠. 심장은 주물렀다 폈다, 주물렀다 폈다 이런 펌프 작용을 통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킨다. 맞습니다. 지안이, 기역에서 나온 혈액은 혈관에 따라 온몸을 한 바퀴 돌고 혈관 밖으로 나가? 아니죠. 자,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혈관을 따라서 온몸으로 돌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서 또 다시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순환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 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은 지안이가 되겠죠. 지안이 왜 잘못됐냐? 바르게 고쳤으면 기억에서 나온 혈액은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이동하고 혈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해라고 적어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언이도 한번 살펴볼게요. 니은은 온몸에 퍼져 있고 가늘고 긴 관이 복잡하게 얽힌 모양이야. 자, 니은은 혈관이었죠. 혈관은 한눈에 봐도 온몸에 퍼져 있고 굉장히 가늘고 긴관 모양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12번. 배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의 기호를 쓰세요. 자,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속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기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이야. 이것은? 그렇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대한 설명이죠. 니은, 우리 몸에 생긴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야. 이게 바로 배설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니은이 정답이고요. 디귿도 확인해 보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이야. 자, 이것을 우리 친구들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음식물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배설이 아니라 배출이에요.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 찌꺼기를 바깥으로 대변으로 내보내는 것은 배설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렇죠. 배출이다. 우리 친구들, 니은과 디귿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배설에 대한 설명은 바로 니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13번, 다음은 배설기관에서 콩팥을 골라 기호를 쓰고 하는 일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콩팥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기역이지요. 이렇게 등허리 쪽에 위치한 강낭콩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기역이다라고 쓰고 이 하는 일을 적어주면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무엇으로 만든다? 오줌으로 만듭니다.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어 오줌을 만든다. 여기서 꼭 들어가야 할 키워드는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로 잘 정리해서 적어 보도록 하세요. 14번. 우리 몸 속에 방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방광은 배설 기관 중에 하나였죠. 이렇게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오줌관을 통해서 이동해서 방광에 모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보기 읽어볼게요. 강낭콩 모양이다. 이것은 콩팥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오줌이 저장된다. 오줌이 저장된다. 이게 바로 방광에 대한 설명이죠. 오줌을 걸러내는 곳이다. 아니고요. 가슴 양쪽에 하나씩 있다. 이것은 오히려 폐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심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줌이 저장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원 평가 2회 모두 마쳤고요. 이제 두 번째 소단원 공부하러 가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요, 이러한 다양한 몸속 기관들이 서로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럼 단원평가 1회 문제 만나볼게요. 1번, 운동을 할때 나타나는 몸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의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운동을 할때 기어, 땀이 난다, 맞죠? 숨이 찬다, 호흡이 가파지기 때문에 우리는 숨이 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귿, 열이 나서 덥게 느껴진다. 이것도 맞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근육이 열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열이 나서 덥게 느껴진다. 맞고요. 리을, 심장이 느리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맥박을 측정해 보면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옳지 않은 것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2번에서 4번.

때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제자리 달리기 전, 제자리 달리기를 한 직후, 5분간 휴식을 한 후에 체온과 1분 동안의 맥박수 그리고 호흡수를 측정하고 결과를 표로 나타냈습니다. 물음에 답해보세요. 자, 제자리 달리기, 즉 운동을 하기 전, 후 그리고 휴식을 취한 후의 체온, 맥박, 호흡의 수입니다. 자, 이번에 위 실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자, 하나씩 보기를 살펴보면서 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간다. 체온이 올라갔죠. 2번, 운동을 하면 호흡수가 증가한다. 자, 호흡수 이쪽에 증가했죠. 3번, 운동을 하면 맥박수가 증가한다. 심장이 뛰는 횟수도 마찬가지로 증가했습니다. 4번, 체온에 비해 맥박수의 변화가 더 뚜렷하다. 자, 체온은 이렇게 아주 작게 한 1도 정도 올라갔지만 맥박은 40회나 더 높아졌죠. 변화가 뚜렷하다. 맞습니다. 5번, 운동을 해도 맥박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맥박수는 굉장히 크게 변화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죠. 3번, 제자리 달리기를 한 후에 호흡수가 변하는 까닭을 쓰세요. 자, 호흡수가 이렇게나 높아졌잖아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활동을 뜻하는데 왜 운동을 하면 우리는 더 빠르게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 산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평소보다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바깥에서 산소를 들이마시려고 하겠죠. 그래서 호흡이 빨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 운동을 한 뒤에 5분간 휴식을 취했을 때 체온, 맥박수, 호흡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운동을 하기 전, 후, 그리고 5분 동안 휴식을 취했죠. 휴식을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체온은 다시 돌아오고요. 맥박수도 운동을 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오고 호흡수도 마찬가지로 운동하기 전과 같게 돌아옵니다. 자, 그럼 보기 살펴볼게요. 체온이 올라간다? 아니죠. 다시 낮아집니다. 맥박이 빨라진다? 아니죠. 맥박도 다시 낮아져요. 호흡이 빨라진다? 아니죠. 호흡도 다시 느려지고요. 4번에 운동을 하기 전과 비슷해진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5번, 운동 직후와 똑같은 상태가 유지된다. 아닙니다. 휴식을 취하면 다시 운동을 하기 전의 모습으로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정답 4번. 5번, 운동할 때 몸을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는 우리 몸속에 어느 기관에서 얻는지 쓰세요. 자, 우리 공부했어요. 산소, 영양소 각각 다른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먼저 산소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호흡기관을 통해서 바깥에서 들이마시죠. 산소는 호흡기관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반면에 영양소는요? 그렇죠. 영양소는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하게 되죠. 이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은 바로 소화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었습니다. 정리해서 적으면 우리 몸을 움직일 때 필요한 영양소는 어디? 소화기관에서 흡수할 수 있고 산소는 호흡기관을 통해서 바깥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각각 소화기관과 호흡기관이라는 말을 꼭 넣어서 답을 작성해 주도록 하세요. 6번, 몸이 움직이기 위해 배설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 옳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자, 배설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했었죠. 하연이 소화기관으로부터 노폐물을 받아 온몸에 전달해. 자, 이것은 배설기관이 하는 일 아닙니다. 민율이 호흡기관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온몸으로 운반해. 온몸으로 운반을 하는 것은 바로 혈액이 하는 거죠. 순환기관입니다. 배설기관 아니에요. 은초, 순환기관으로부터 노폐물을 받아서 이 노폐물을 오줌의 형태로 만들어서 몸 밖으로 내보내. 자, 이게 바로 배설기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은초입니다. 7번,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 순환기관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운동을 할때 우리 몸에 순환기관, 즉 심장과 이 혈관, 혈액이 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자, 옳은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소화를 더잘 되게 한다. 이것은 소화기관에 대한 설명이죠. 2번, 숨을 더 빠르게 쉬게 한다. 숨, 즉 호흡을 더 빠르게 하는 것은 호흡기관이고요. 3번, 영양소와 산소를 더 빠르게 많이 공급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순환기관이 하는 역할이죠. 순환기관 속에 포함된 이 혈액이 바로 영양소와 산소를 싣고 다니다가 온몸에 빠르게 빠르게 공급, 즉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4번, 체온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땀을 흘린다. 이건 순환기관이 아니고요. 5번에 혈액 속의 노폐물을 소화기관으로 전달한다. 자, 노폐물을 소화기관으로 전달하면 안 되겠죠. 어디로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배설기관으로 전달을 해야겠죠. 5번도 땡!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8번. 질병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의 기호를 쓰세요. 자, 질병입니다. 기억, 우리 몸의 각 기관에 생기는 질병의 종류는 다양하다. 맞죠? 소화기관에 해당되는 질병, 호흡기관에 해당되는 질병 모두 종류가 다양합니다. 니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다. 맞죠? 디귿, 질병에 걸리면 저절로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자, 질병에 걸리면요, 우리 친구들, 웬만하면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서 알맞은 치료도 받고 또는 약을 먹고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귿이 틀린 설명. 9번. 다음 질병과 관계 있는 우리 몸의 기관을 쓰세요. 비염은 코에 염증이 생기고, 감기는 코와 목, 천식은 이 순환이 좁아지는 거고요. 폐는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이것에 관련된 것은 바로 우리 몸의 호흡기관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0번. 순환기관과 관계 있는 질병끼리 옳게 짝지은 것은 무엇일까요? 순환기관은 바로 심장과 혈관이죠. 감기, 천식은 호흡기관, 위염, 변비는 소화기관, 빈혈, 기관지염은 빈혈은 혈액이 맞지만 기관지염은 호흡기관이죠. 방광과 신장은 배설기관이고요. 바로 심장병, 고혈압이 순환기관과 관련된 질병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11번에서 12번, 다음은 수진이의 일기의 일부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수진이는 장염에 걸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사도 하고 구토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수진이가 걸린 질병과 관계 있는 우리 몸의 기관, 자, 장에 염증이 생긴 것은 바로 소화기관이 되겠죠. 소화기관. 12번. 장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한 가지 쓰세요. 자, 이 장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웬만하면 음식을 익혀 먹고 또는 뭐 물을 끓여서 마신다든지 손을 깨끗이 씻는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13번. 소화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을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음식물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수 있어요.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는다. 이렇게 해야 소화가 잘 이루어지겠죠? 음식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이 좋아? 아니죠. 적당한 양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물을 먹고 바로 운동을 한다.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알맞은 친구는 서아. 14번. 문제 13번의 답처럼 생각한 까닭을 소화기관이 하는 일과 관련지어 쓰세요. 자, 아까 이렇게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라고 했죠? 왜 소화기관이 하는 일?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그 속에 있는 영양소가 잘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적어주면 만점짜리 정답이 되겠죠? 15번.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한 생활 방식으로 옳지 않은 거. 심장병을 예방하려면 음식을 싱겁게 먹는다. 맞죠? 방광염을 예방하려면 오줌을 오래 참는다. 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세균이 잘 번식해서 방광염에 걸릴 수 있어요. 정답 2번이죠. 소화 불량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을 급하게 먹지 않는다.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2번.

네, 오늘 준비된 문제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활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과학 4단원 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오늘의 속담은 자업자득 인과응보란 말과 관련이 깊소. 자업자득,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된다는 뜻이오. 인과응보, 현세에서의 어떤 선악의 결과를 다음 생의 행과 불행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오.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죠.
1: 뉴스 봤어? 땡땡땡 연예인이 학창시절에 친구를 많이 괴롭혔다고 해.
2: 그러게. 최근 인기가 상승하여 많은 사람이 좋아했는데 정말 실망이야.
1: 본인은 장난을 심하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피해자들이 계속 증언을 했다고 해.
2: 은퇴하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매우 많아. 이제 연예계 생활을 못하겠구나.
0: 오늘의 속담,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남에게 악한 짓을 하면 자기는 그보다 더한 벌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친구의 비밀을 함부로 퍼뜨렸던 성준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혼자 남게 되었구나.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라는 속담이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장화 홍련 전. 평안도 철산에 배좌수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에게는 장화와 홍련이라는 효심 깊고 예쁜 두 딸이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배좌수는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다. 계모는 처음부터 착한 두 딸을 눈엣가시처럼 미워하기 시작했다. 계모는 장화를 내쫓기 위해 쥐를 잡아 껍질을 벗긴 후 마치 자신이 유산한 것처럼 거짓말을 꾸몄다. 계모의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간 배좌수는 분노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장화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라고 하인에게 명령했다. 하인은 장화를 물에 빠뜨려 죽게 했고 장화의 억울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언니 장화가 비극적으로 죽은 것을 알게 된 홍련은 하루하루 슬픔과 억울함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언니와 동생은 모두 억울한 원혼이 되었다. 그 후 철산 고을에는 밤마다 장화와 홍련의 귀신이 나타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부임하는 고을 사또마다 무서움에 떨며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도망치거나 병을 얻어 죽는 일이 반복되었고 마을은 불안에 떨게 되었다. 드디어 정동호라는 용감하고 현명한 사또가 부임하게 되었다. 새 사또는 괴이한 소문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밤에 나타난 두 자매의 원규에게 억울한 사연을 들은 사또는 조사를 시작했다. 하인의 증언을 통해 계모의 거짓 모함과 잔인한 악행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게 되었다. 사또는 계모와 관련자들을 죄에 따라 엄하게 처벌했고 억울함을 푼 장화와 홍련은 환생하여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 작품은 억울하게 희생된 두 자매가 원혼이 되어 진실을 밝히는 내용을 통해 남에게 악행을 행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의 탐구 주제는 헬륨, 네온, 아르곤의 유사성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잠깐, 오늘은 깜짝 퀴즈로 시작을 해볼까요? 선생님이 말하는 원소들의 원소 기호를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우선 헬륨의 원소 기호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HE. 그러면 네온은요? 맞아요. 네온의 원소 기호는 NE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르곤의 원소 기호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아르곤의 원소 기호는 AR이죠. 이 세 원소는 우리 생활에서 서로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지만 주기율표에서는 같은 위치에 속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율표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일정한 규칙으로 배열한 표이며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족이라고 합니다.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헬륨, 네온, 아르곤은 몇 족 원소에 해당할까요? 맞습니다. 18족 원소에 해당합니다. 이번 탐구활동에서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 세 원소들의 이용 사례와 성질을 살펴보며 이 세 원소가 왜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기율표에서 18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자료를 바탕으로 추론해 보는 것이 오늘의 활동 목표입니다. 그럼 실험 준비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헬륨, 네온, 아르곤의 이용 사례를 조사합니다. 각 기체가 실제 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사해봅시다. 이때 왜 해당 기체가 그 용도로 적합한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헬륨, 네온, 아르곤이 가진 공통된 성질이 이용 사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의 성질을 정리합니다.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이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헬륨, 네온, 아르곤의 유사성을 탐구해보았습니다. 오늘의 활동 결과를 표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헬륨은 잠수부의 호흡기체로 네온은 광고 간판이나 조명에 아르곤은 전구의 충전기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은 모두 실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용해도 성질이 쉽게 변하지 않으며 주변 물질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헬륨, 네온, 아르곤은 주기율표의 18족에 속한 원소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동족 원소입니다. 또한 반응성이 매우 낮아 비활성 기체라고 불리며 이번 활동을 통해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파워 레벨 1. 오늘도 멋진 독해 탐험을 즐기러 온 우리 탐험대원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함께하는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가 탐험하게 될 섬은 어디일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탐험지는 바로 Psychology Island. Psychology라고 하면 심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리의 섬입니다. 이 심리의 섬에서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이 행동들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글을 읽기 전에 꼭 필요한 단어들의 의미부터 챙겨봐야겠죠. 여러분 교재 91쪽을 펴주시고요. 우리 단어들 함께 읽으면서 의미 적어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Quickly, 빨리. Tell, 알다. Usually, 보통. Slowly, 느리게. Look down, 아래를 보다. Question, 질문. Second, 시간 단위, 초. Answer, 답하다. Blink, 눈을 깜빡이다. Reason, 이유. Need, 필요로 하다. Touch, 만지다. Response, 반응, 응답. Distinguish, 구별하다. Look away, 눈길을 돌리다. Come up with, 무엇을 떠올리다. Lie, 거짓말하다, 거짓말. Shy, 수줍어하는. 자, 이렇게 단어들의 의미를 한번 다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이제 탐험할 준비가 됐죠? 자, 12쪽에 나오는 지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sometimes라고 하면 때때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sometimes, 때때로, people lie.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How can you tell?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tell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말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죠. 자, 근데 이 맥락에서 tell은 알다 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how can you tell?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When people lie. 자, 여기 접속사 when 표시하고요.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they often touch their noses. 그들은 often, 종종이란 뜻이에요. 자, 그들은 종종 touch their noses, 그들의 코를 만진다고 합니다. Or 또는요, blink는 눈을 깜빡이다 라는 뜻이죠. Blink their eyes quickly, 그들의 눈을 빠르게 깜빡인데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보통 무엇을 한다? 코를 만지거나 눈을 빠르게 깜빡인다. Also, 자, 여기서 also라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어가 또 나와요. 자, 연결어라고 하면 우리가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 그랬죠. 여기서 also는 또한이란 뜻이에요. 아, 그럼 거짓말을 할 때 어떤 또 다른 행동이 나오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Also, 또한 some people look away. 자, look away라는 표현 아까 단어를 읽으면서 봤는데요. 눈길을 돌리다 라는 뜻이에요. Look away. 어떤 사람들은 눈길을 돌리고요. Or 또는 look down when they lie. 자, look away는 눈길을 돌리다 라는 뜻이고요. Look down은 어디를 보는 걸까? 그치, 아래를 보다 라는 뜻이에요. 아, 아래를 본다 라고 합니다. 뭐 할 때요? When they lie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니까 Others lie for good reasons.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For good reasons라고 하면 좋은 이유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 코를 만지거나 뭐 시선을 돌리거나 아래를 보거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이들은 좋은 이유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라는 좀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보니까 A부터 E까지 문장들이 쭉 나오고요.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을 우리가 고른

하는 문제를 이따가 풀어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 D가 좀 흐름과 관련이 없구나라는 걸 미리 찾은 거죠. 자,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re is a fast way. 자,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Of distinguishing lies from truth.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 있대요. 자, 지금 여기서 distinguish라고 하면 구별하다라는 동사예요, 동사.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이렇게 동사 뒤에 ing가 붙으면 뭐라 했지? 동명사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distinguish는 동사 뒤에 ing가 붙은 무슨 형태다? 동명사의 형태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동명사를 써준 이유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전치사 of 때문에 그래요. 전치사 of는 뒤에 동사가 그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 of 뒤에 넣기 위해서 동명사로 바꿔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빠른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 있다. 자, 뒤에 가서 살펴볼게요. Ask a person a question. 자, ask라고 하면 물어보다란 뜻이죠.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Does the person answer slowly? 자, slowly는 무슨 의미의 부사다? 느리게라는 뜻이죠. 그 사람이 느리게 답변을 하나요? Then. 자, 여기서 then. 그러면이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that person, 그 사람은 may be lying. 뭐 할지도 모른다.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may는요. 조동사예요, 조동사. 자, 조동사는 뒤에 동사를 취하는데 동사가 어떤 형태로 나온다? 원형으로 나온다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면 비동사가 원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때 조동사 메인은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that person, 그 사람은 maybe lying,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여기 조동사 이렇게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It usually takes people 0.5 seconds. 자, 여기서 takes 0.5 seconds라고 하면 0.5초가 걸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usually 보통이라는 의미의 부사죠. 자, 보통 사람들은 0.5초가 걸립니다. 무엇을 하는데? To answer a question. 질문에 답을 하는데 보통 0.5초가 걸린대요. But, 그러나, when people lie,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you can see a different response. 자, 여기서 can, 뭐할수 있다란 뜻이죠. 그래서 can see, 볼수 있다. 당신은 무엇을 볼수 있다? 다른 response, 반응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response, 반응이란 뜻이 되죠. It's because. 그리고 뒤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표시하고요. They need more time.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대요.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 come up with an answer 이라고 합니다. come up with는 무엇을 떠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보니까 앞에 이렇게 to가 붙었어요. 이걸 우리가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to 부정사라고 하는데요. 이 to 부정사 구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앞에 나오는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해석을 할때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 To come up with an answer. 대답을 생각할, 더 대답을 떠올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밑줄 친 a different response, 이 다른 반응이 무엇인지는 이따가 문제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아마도 뒤에서 보니까 그들은 대답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즉, 0.5초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반응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키를 찾기 위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가서 위글의 흐름으로 보아 A에서 E 중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아까 우리가 이미 골라봤습니다. 무슨 문장이었죠? 그치, 바로 D번 문장이었는데요.
Others like

for good reasons. 다른 이들은 좋은 이유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이미 앞에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때 어떤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에 대한 이유가 네, 굉장히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이죠.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위글의 밑줄 친 a different response. 이 다른 반응이 의미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자, 아까도 우리가 뒤에 문장을 읽어봤듯이 그들은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어떤 시간? To come up with an answer. 대답을 떠올리기 위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봤어요. 자, 그러면 보통은 사람들이 0.5초 만에 대답을 하는데 거짓말을 할때더 느리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정답은요. 5번이 되겠네. 대답할 때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의미가 a different response가 되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자, 3번은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어구를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합니다. 지금 두 칸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읽어보면, Don't blank when you walk. 걸을 때 이것을 하지 마라. 라는 문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 I'm shy. 나는 부끄러움이 많아요. I blank when I talk to people.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요. 자, 이 어구를 우리가 그래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look down, 아래를 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표현을 한번 넣어볼까요? Don't look down when you walk. 오, 이거 괜찮네. 그치? 걸을 때 아래를 보지 말아라. 자, 그리고 수줍음이 많으면요. 사람들과 말을 할때 눈을 잘못 마주치죠. 그래서 I look down. 나는 아래를 봅니다. When I talk to people.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look down. 아래를 보다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봤고요. 자, 그러면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에 형태를 바꾸어라 라고 합니다. 자, A. Mike opened and closed his eyes very quickly. 마이크는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매우 빠르게 떴다가 감았다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눈을 깜빡였다라는 말로 쓸수 있겠죠. 자, 우리 깜빡이다. blink인데요. 지금 opened and closed his eyes. 앞 문장의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blink, 눈을 깜빡이다라는 단어도 우리는 ed를 붙여서 과거형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He blinked his eyes. 그는 그의 눈을 깜빡였습니다. 자, B번. How many blank are there in an hour? 자, 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이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시간이라는 단위 안에 초랑 분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 글에 나왔던 단어는 초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초. 그래서 how many seconds are there in an hour? 한 시간에 몇 초가 있나요? 라는 식으로 문장을 완성해 줄수 있겠죠. 자, 이때 blink 뒤에 ed가 붙는 거, 그리고 second 뒤에 s 이렇게 붙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워크북으로 한번 가서 영작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워크북의 B번이고요. 1번 문장부터 볼게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때 그들은 종종 그들의 코를 만진다. When people lie. 자, when이 들어간 절까지는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문장을 우리가 쓰면 되겠죠. 그들은 they 그리고 종종 often이라는 부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touch. 자, 무엇을 만진다? Their noses. 그들의 코를 만진다. 그래서 they often touch their nose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거짓말을 진실과 구별하는 빠른 방법이 있다. 자, 그러면 there is 뒤에 우리는 먼저 빠른 방법이라는 명사를 써주면 돼요. There is a fast way of. 그리고 요 of라는 전치사 뒤에 아까 distinguish 뒤에 ing가 붙는 동명사 형태를 써줬죠. 그래서 of distinguishing. 자, 구별하는 것인데요. 무엇을? Lies. 거짓을 진실과 구별하는.

0: 대처하는 빠른 방법이 있다. 그래서 there is a fast way of distinguishing lies from truth.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빠른 방법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Then that, 그까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person이란 명사를 적어줘야겠죠. 자, 그 사람은 뭐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 추측의 의미를 가진 조동사로 표현해줄 수 있습니다. 자, 조동사 may, 아까 봤었죠. That person may be lying. 자, 그 사람은 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4번 볼게요. When people lie,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여러분은 다른 반응을 볼 수 있다. 자, 이때 여러분, you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you, 여러분은 볼 수 있다. 그치, 조동사 can이 먼저 나오고요. 그 뒤에 see. 자, 무엇을 볼 수 있다? 아, a different response. 다른 반응을 볼 수 있다. 그래서 you can see a different response.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이때 when이 들어간 이 접속사가 있는 종속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다가 좀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나오면요. 콤마로 구분을 해줍니다. 물론 이 절이 주절 뒤에 나오면 콤마를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 나올 때는 콤마로 구분을 해준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5번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이 답을 떠올리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일단 우리는 they need, 그들은 필요합니다. 무엇이?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먼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답을 떠올리는데 이거를 아까 전에 투부정사구가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more time to 일단 to가 들어가고요.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Come up with 무엇을 떠올리다라는 표현이죠. 자, 무엇을 떠올리는데? An answer, 답을 떠올리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they need more time.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적어주고요.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답을 떠올리는데 더 많은 시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문제를 이렇게 열심히 다 풀어봤는데요. 오늘의 키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벌써 네 번째 키를 모았는데요. 오늘의 핵심 표현은 바로 may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예요. 자, 이때 may는 무엇이다? 조동사. 이 조동사는 반드시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하고요. 동사의 어떤 추가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무엇일 것이다. 라는 추측의 의미를 가졌어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예문 한번 볼게요. Then that person. 그러면 그 사람은 may be lying.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죠. 자, 여러분의 핵심 표현 노트에 꼭 적어주시고요. 오늘의 탐험 인증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벌써 네 번째 탐험 인증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이 문장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서 저 오늘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라는 걸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Then that person may be lying.

우리 오늘 독해할 글의 제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독해할 글의 제목은요, 친구의 어려움에 무심했던 닭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다양한 등장인물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도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한 부부가 이 이야기에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치킨, 닭도 보이고요, 마우스, 쥐도 있죠. 그리고 지금 덫에 걸린 스네이크, 뱀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살펴봐요. 자, 첫 문장을 보시면 Once upon a time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옛날 옛적에 라는 의미의 덩어리 표현이에요. 자, 옛날에 There lived a mouse in a house. 집 안에 누가 살았대요? 쥐한 마리가 살았다고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One day, 하루는 어느 날, the house owner bought a mouse trap 이라고 하였네요. 자, 일단 우리 어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wner 나와 있네요. 우리 own 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own 하면 소유하다, 갖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owner 하면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인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럼 house owner 하면 뭐겠어요? 집주인이 되겠죠. 자, 어느 날 집주인이 mousetrap을 사왔다고 합니다. mousetrap은 뭘까요? 우리 mouse 하면 쥐인데 trap은 덫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mousetrap은 쥐덫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쥐덫을 사왔어요. 쥐덫을 왜 사왔겠어요? 쥐를 잡으려고 사왔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The mouse was scared. 이를 보고 쥐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라고 해요. Scared 하면 겁먹은, 무서워하는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He ran to the chicken for help. 그는요. 즉, 이 쥐는 닭에게 달려갔어요. 뭘 구하러? For help. 도움을 요청하러가 되겠죠. 그러면서 he said, 그가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를 나타낼까요? 앞에서 언급한 쥐를 나타내겠죠. 이 쥐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There's a mousetrap in the house. 집 안에 쥐덫이 있어 라고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닭에게 요청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닭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Well, it's none of my business. 자,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 서운할 것 같아요. It's none of my business 라고 하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my가 나타내는 것은 누구일까요? 네, 앞에 나온 치킨, the chicken이 되겠죠? 닭이 말합니다. 내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자, 계속 보겠습니다. The mouse was sad. 그 말을 들은 쥐가요? sad, 슬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One night, 하룻밤에는, 즉, 어느 날 밤, 이런 뜻이 되겠죠? 어느 날 밤, a loud noise was heard from the mousetrap 이라고 하였네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1강에서 공부했던 중요한 구문이 나와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동사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가 나오면 수동태라고 해서 뭐뭐 되다 혹은 뭐뭐 당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자, hear이라고 하면 듣다라는 뜻인데요. was heard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들렸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뭐가 들렸을까요? A loud noise. 큰 소음이 들렸대요. 자, 근데 어디에서 들렸어요? 쥐덫에서 들린 거예요. 쥐덫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the owner's wife, 집주인의 부인이 ran to the mousetrap. 쥐덫으로 달려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러 간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Since it was dark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since는요,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유의 접속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since it was dark 하면, 밖이 어두웠기 때문에가 되는 것이죠. 밖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녀는, 즉, 집주인의 부인은요,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that 이하를. 자, 뭘볼 수가 없었는지 볼게요. A snake was caught in the mousetrap. 자, 그러니까 뱀이 쥐덫에 잡혀 있었는데 그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너무 어두워서. 그쵸? 자, 여기서도 수동태 구문 하나 나와 있습니다. 표시해 볼게요. 비동사 있고요. catch의 과거 분사 형태인 caught 나와 있습니다. 우리 catch 하면 붙잡다잖아요. 근데 was caught로 쓰였으니까 뱀이 붙잡혔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되었을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When she got near the snake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when이 이렇게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요. 보통은 뭐뭐 할 때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뭐뭐 할 때. 자, 그러니까 그녀가 집주인의 부인이 뱀에게 다가갔을 때가 되겠죠. 뱀에게 다가갔을 때, it bit her. 자, bit는 bite의 과거형이에요. 그것이 그녀를 물었대요. 즉, 뱀이 집주인의 부인을 쾅문 것이죠.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The next day, 다음 날, the owner decided to make some chicken soup. 자, 집주인이 뭘 결정했을까요? 약간의 치킨 수프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대요. 근데 누굴 위해서? For his sick wife. 그의 아픈 부인을 위해서. 자, 그러면 부인은 지금 왜 아플까요? 누구에게 물렸으니까? 뱀에게 물렸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녀를 위해서 지금 집주인이 치킨 수프를 만들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자, 계속 볼게요. He went out to get the main ingredient라고 했네요. 자, 그는요, 나갔습니다. To get the main ingredient 한번 볼게요. Ingredient 하면요, 레시피에 사용되는, 음식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를 뜻해요. 그럼 메인 인그리디언트는 뭘까요? 주재료가 되겠죠. 자, 그는 주재료를 구하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치킨 수프를 만들 때의 주재료가 뭘까요? 치킨이겠죠, 그쵸? 이 치킨을 구하러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Can you guess what happened to the unconcerned chicken? 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추측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근데 누구에게? 그 닭에게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unconcerned라고 하는 조금 복잡하게 생긴 단어 나와 있는데요. 우리 concerned라고 하면요. concerned라고 하면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unconcerned 하면 뭐겠어요?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는 이런 뜻이니까 무심한이 되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는. 그럼 여러분, 이 치킨은 왜 무심하다고 했을까요? 왜 무심해요? 쥐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차갑게 외면했잖아요. 그래서 무심한 닭이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뒤에 he는 누구를 나타낼까요? 앞에서 언급한 주인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되었다면 우리 바로 comprehension check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시면 위그레 밑줄 친 A부터 E 중 가리키는 것이 같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우리 독해하면서 바로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A와 B는 쥐를 나타내었고 C와 E는 닭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D는 집주인을 나타내었으니까 C와 E가 연결된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2번으로 갈게요. 위클 다음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마지막 문장 생각해 보시면요. 그 무심한 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추측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당연히 주인에 의해서 잡혀서 요리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닭이라는 주재료를 구하러 나갔다고 했거든요. 그쵸? 따라서 닭이 주인에 의해서 잡히는 모습인 1번을 골라주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위그를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이라고 하였네요. 자, 세분의 내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Why was the mouse scared? 라고 했어요. 왜 쥐가 무서워했습니까? 왜 쥐가 겁을 먹었습니까? 왜 겁먹었어요? 주인이 뭘 사와서? 쥐덫을 사와서. 이유가 뚜렷하게 나와 있었죠. 따라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번을 보시면 Did the chicken help the mouse? 라고 했거든요. 닭이 쥐를 도왔습니까? 닭이 쥐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우리는 no라고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답할 수가 있고요. 3번을 보시면 What happened to the owner's wife? 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의 부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죠? 뱀에게 물렸습니다. 그쵸? 답을 할 수가 있고요. 4번에 보시면 What did the owner decide to make for his wife? 이 집주인이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주기로 결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Chicken soup이었습니다. 답할 수가 있겠네요. 자, 5번 갈게요. Where did the owner learn to cook chicken soup? 자, 해석을 해보면 이 집주인이 치킨 수프 요리하는 방법을 어디서 learn, 배웠습니까? 거든요. 자, 그런데 이 치킨 수프를 어디서 배워왔는지, 뭐 요리 학원에서 배워왔는지, 아버지로부터 배웠는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린 정답을 5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4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우리 A부터 한번 볼게요. Mr. Kim is the 빈칸 of the beautiful house라고 했거든요. 아름다운 집의 빈칸이다. 우리 본문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나왔잖아요. 집 주인, 그쵸? 따라서 주인이라는 단어 owner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by the shore 하면 해안가에 이런 뜻이에요. 자, 이어서 B를 가볼게요. Jack doesn't care or worry about his sister. Jack은요, 그의 여자 형제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고요, 신경도 안 씁니다. 걱정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걸 우리 무심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심한이라는 의미로 unconcerned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unconcerned 하면 무슨 뜻이에요? 무심한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본문 내용 이해해 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단어와 구문 정리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워크북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A부터 보시면요.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입니다. 자, 여러분, 1번 보시면 owner 나와 있죠? 계속 연습했던 단어예요. 바로 주인이란 뜻이죠. 이어서 mousetrap 하면요. 쥐, 덫입니다. trap 하면 덫이에요. 그리고 business인데요. business 하면 우리 친구들 사업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네, 사업이라는 뜻도 되고요. 우리 본문에서는 it's none of my business라고 해서 내일 혹은 내 소관이 아니야.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다음으로 noise인데요. 소음 혹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bite 하면 물다 라는 의미고요. 우리 본문에서는 과거형인 bit, bit가 나와 있었어요. 자, 이어서 decide인데요. 결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ingredient 하면 무슨 뜻이죠? 네, 재료예요. 그래서 main ingredient 하면 주재료였죠. 다음으로 unconcerned인데요. 무심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scared 꼭 알아둡시다. 굉장히 무서워하는 혹은 겁먹은이라는 뜻이었죠. 우리 글에서는 the mouse was scared. 쥐가
겁을 먹었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chicken 하면 닭이고요. reply 하면요. 대답하거나 응답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loud 하면 굉장히 큰 소리의 혹은 시끄러운 이라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a loud noise 하게 되면요. 시끄러운 큰 소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wife 하면 부인, 아내라는 의미고 snake 하면 뭐예요? 네, 뱀입니다. 자, 여기까지 단어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B로 넘어갈게요. 자, 영작 훈련해 보겠습니다. 괄호 안의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어느 날 밤 쥐덫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라고 했고요. One night 뒤에 큰 소리 먼저 써주는 거야. A loud noise was heard. 근데 어디서 들렸죠? 쥐덫에서 들린 거잖아요. 따라서 from the mousetrap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was heard는 수동태 구문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2번 가겠습니다. 그녀는 쥐덫에 뱀이 걸려든 것을 보지 못했다 라고 했네요. 자, 그녀가 보지 못했다, she didn't see가 되겠고요. 우리 대절로 연결시켜 줄게요. 그래서 that 이하를 보지 못했다 라고 해석해 줄 거예요. 자, 뭘 보지 못했냐면 뱀이 걸렸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갈게요. 그녀가 뱀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인데요. 자, 우리 뭐뭐 할 때라고 할 때는 when으로 시작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when이 뭐뭐 할 때라는 의미를 갖는 시간 접속사예요. 그래서 when she got near the snake 하면요. 그녀가 뱀에게 가까이 갔을 때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4번을 보시면요. 그 다음 날 그 주인은 치킨 수프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인데요. The next day 뒤에 주어와 동사를 써주면 the owner decided가 됩니다. 주인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기로 결정했는지도 써줘야겠죠. To make some chicken soup. 약간의 치킨 수프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5번으로 가볼게요. 그 무심한 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는가?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짐작할 수 있는가? Can you guess? 해주시면 됩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무엇을 그 무심한 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니까 what happened로 이어주시면 되겠죠. Can you guess what happened to the unconcerned chicken? 그 무심한 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영작 훈련까지 오늘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어려웠던 내용이 있다면 꼭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복습해 보세요. 오늘 중요한 구문은 구문 포커스로 정리해 보시고 파이널 체크까지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파워 레벨 3를 함께하는 은정쌤입니다. 저희 오늘 또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데이 2의 스토리 B 돌고래와 인간이라는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예습은 필수인 거 아시죠? 어휘는 가장 기본이고요. 해석도 미리 하면서 막히는 곳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늘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진짜 공부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리딩 파워는 비교 또는 대조 구조를 내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활용하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읽는데요. 뭔가 대상이 두 개가 나와요. 그리고 계속 얘네를 비교해요. 뭐, 둘다 이래요. 또한 이래요. 뭐, 아까 both라든지 also라든지 대조를 할 때는 however 같은 표시어가 또 등장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계속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 주제가 앞에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 얘네들에 대해서 비교할 거야. 이제 구체적으로 글이 이어질 확률이 좀 높다. 근데 여기서는 주제가 앞에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아, 그래서 이 글은 이두 대상을 비교하는 그 자체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구나. 그거 자체가 핵심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글이 아마도 그런 구조니까 선생님이 이러한 리딩 파워를 가지고 왔겠죠? 자, 우리 어떤 대상이 비교가 될지 같이 독해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보죠. Dolphins and people have many traits in common. 자, have something in common. 이것도 중요한 구문인데요. 무언가를 공통으로 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무언가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olphin 하면 돌고래죠. 돌고래와 인간들이요. 갖고 있어. 공통으로. 근데 뭐를? many traits. 많은 특성들을 이런 해석이죠. 그쵸? 그래서 trait 하면 특성이란 단어로 나와 있었고요. So, 그래서 이런 뜻이죠. They belong to many of the same animal groups. 그들은, 즉, 이 돌고래와 인간들 그대로 받으면서 belong to는 어디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또 중요한 뜻이죠. 그래서 어디에 속하냐면 많은 똑같은 동물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부터 우리가 주제가 좀 느껴지는데요. 아, 돌고래와 인간이 공통점이 많구나라고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 내용이 이어지겠구나. They are both vertebrates, which means they both have a backbone. 계속해서 아까 both 이런 거 많이 나올 거다라고 했어요. 주로 공통점으로 두 대상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둘 다, 즉 계속해서 돌핀과 인간 생각해 주시고, 그러니까 영어에서 계속 they, it 이렇게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대명사를 엄청 언급한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머릿속으로는 이게 뭔지를 넣으면서 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은 그것이 그녀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무슨 말이지? 할수 있어요. 독해가 어려워지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데이가 뭔지 본능적으로 캐치하면서 가야 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 dolphin people 둘다 vertebrates 그러면 척추동물이란 뜻이에요. 그쵸? 척추동물이라고 합니다. Which means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 그들 둘다 have a backbone, 이 등뼈죠? 척추, 등뼈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 A에 지금 콤마 위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요게 우리 2번 문제가 A에서 이중 어법상 어색한 걸 고르는 문제라서 이 밑줄은 우리가 어법 관점에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콤마 위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위치란 우리가 어법, 문법에선 우리 친구들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배우게 될 텐데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사물, 그러니까 앞에 언급되는 사물명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거, 얘는 명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앞문장 전체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위치는 잘 봤더니 그들이 둘다 척추동물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그쵸? 이걸 통째로 받으면서 바로 그 사실이 의미합니다. 이둘다 등뼈가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콤마 위치가 앞문장 전체 수식 가능하다. 두 단어로는 and, it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말 그대로 계속 쭉 이어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말 그대로 계속

쭉 이어서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는 어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죠. They are also mammals. 그들은 또한 계속해서 공통점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mammals 하면 이제 포유류, 포유동물이에요라는 뜻이죠. This means, 그럼 이것은 또뭘 의미하냐면, they produce milk for their young. 그래서 여기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면서 이 돌고래와 인간이 produce milk. 아, 우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젖을 만들어낸다. 누굴 위해서? 그들의 새끼를 위해서 이제 젖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their young are born live. 그들의 새끼들이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그냥 산채로, 그쵸? 태어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Not hatched from eggs. 알에서 부화하는 게 아니고요. 그쵸? 뭐, 새가 아니잖아? 조류가 아니잖아요? 알에서 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그대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유동물을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Also, 계속해서 공통점 이어질 것 같아요. As mammals, 포유류로서, 포유동물로서, they use lungs to breathe. 그들은 호흡하기 위해서 배를 이용합니다. 다시, 그들은 폐를 사용합니다. to breathe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란 부사적 용법으로 정말 많이 해석이 되고 있고, 여기서도 역시나 그렇게 해석이 잘 되면서 어법적으로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To breathe. 호흡하기 위해서. A dolphin swims to the surface of the water. 돌고래는 물의 표면으로 헤엄쳐서 나온대요. 그쵸? It takes an air through an opening. 그리고 이슨 돌핀을 받으면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뭘 통해서? 바로 구멍을 통해서 마시는데요. 뭐라고 불리는 구멍이냐면, 이게 뭐 분수공이라고, blowhole이라고 불리는 이제 돌고래 여기 머리에 구멍이 있대요. 이걸 통해서 공기를 마셔요. 근데 그 분수공이 바로 on the top of its head, 머리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뭐 이런 해석이 되겠죠. 자, C의 밑줄도 어법상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는 저런 걸 PP 과거분사라고 하는데요. 수식하는 명사 입장에서 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구멍 입장에서 blowhole이라고 불려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분사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자리다. 이것도 OK이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이어가 보죠. People breathe air through their nose and mouth.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인간은 또 호흡을 하는데요. 공기를 이 코와 입으로 호흡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폐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Dolphins and people consider intelligent animal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돌고래와 인간들은 consider 하면 무슨 뜻이냐면 고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고려해요? 아주 지능이 있는 동물들을 고려합니까? 뭔가 해석이 좀 어색해지죠? 얘네들이, 얘네 되게 지능 있는 애들이야 라고 여겨지는 거겠죠. 그쵸?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여겨지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해석이 어색하고요. 이들이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여겨지는 입장이다. 이런 걸 우리가 수동태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수동태는 비동사 필요하고요. 뒤에를 PP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D가 어법적으로 틀렸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They both have large brains. 둘다 뇌가 크대요. For their body size. 그러면 그들의 신체 크기에 비해서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의 for는. 자, 그러면 their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 주어가 they입니다. 그러니까 their로 받는 거 너무 괜찮죠? 그들 둘다 그들의 신체 크기에 비해서 뇌가 커요. 그래서 intelligent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문제로 한번 이어가 보죠. 자, 윗글의 제목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본문 쭉 읽으면서, 그냥 돌고래하고 인간을 계속 비교하고 있었어요. 둘의 공통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도 그 내용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4번이 눈에 띄는데요. 4번을 먼저 해석해보면, Dolphins and people have much in commo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돌고래와 인간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have in common이 뭐뭐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much가 들어가면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완벽하죠? 4번이 적절한 제목이 될것 같고, 1번은 vertebrates 하면 척추동물이었잖아요. 척추동물들은 belong to mammals, 포유류에 속합니다.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을 고르시면 안 돼요. 큰 맥락이 뭐냐? 그래서 오늘의 reading power도 그거였죠. 크게 굴의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한다. 그것 자체가 글의 주제니까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번은 the world's smartest animal is born live.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동물이 뭐 그 산채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랑 전혀 제목으로 볼 수가 없고요. 3번은 traits of animals, 이 동물의 특성들이죠. From the same group, 똑같은 무리의 동물의 특성들 아니고 differences in the way dolphins and humans breed. 그러면 이 돌고래와 인간이 호흡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점. 또 폐로 호흡하는 방식 똑같고 단지 어디로 공기를 들이마시느냐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언급이 됐는데 이것도 큰 제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좋아요? 자, 요거 우리 이미 풀어봤습니다. 바로 이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는 게 아니라 돌핀과 인간이 되게 인텔리전트한 동물이라고 여겨지더라. 그래서 이 자리는 수동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B 플러스 PP의 형태로 바꿔주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을 윗글에서 찾아서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문을 한번 보면 What are four traits that dolphins and people have in common? 자, 돌고래와 인간이 공통으로 이 구조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성이 무엇입니까? 라는 게 질문입니다. 자, 이 부분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좀잘 보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독해 그대로 질문 갖고 왔어요. 특징이 잘 나와 있는 부분. 자, 첫 번째가 둘 다 vertebrates 해서, 아, 척추동물이다. 라는 부분 찾아봤고요. 자, 두 번째는 또한 둘 다 mammals 라고 하는 포유류이다. 세 번째는 둘 다 포유류로서 use lungs, 폐를 사용한다 라는 부분도 찾아봤고요. 허파, 그쵸? 그리고 dolphins and people are considered intelligent animal 이렇게 여겨진다. 마지막에 정답으로 잘 바꿔 선생님 제시를 해봤고요. 둘 다 아주 지능이 있는 동물이라고 여겨집니다. 좋아요. 자, 마지막 복화 퀴즈 풀어볼까요? This animal is 빈칸인데요. 이 동물은 이렇대요. Because it has the ability think, understand, learn things quickly. 어떤 것 같아요? 뭔가 생각도 하고 이해도 하고 빨리 배우고요. 그러니까 intelligent, 지능이 있다라고 이 동물이 여겨집니다. intelligent 넣어주시고. 자, 이번은 the air was so dirty. 이 공기가 너무 더러워서요. We could hardly, 우리가 뭐할수 없어요. 공기가 너무 안 좋으면 숨쉬기가 힘들죠. 그래서 마지막에 호흡하다, 숨쉬다라는 단어 breathe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빠르게 워크북으로 이동해서 우리 친구들 또 어휘 실력과 영작 실력 쑥쑥 키워보도록 하죠. 자, 우리 어휘는 우리 친구들 미리 다 썼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무언가를 공통으로 가지다. Have something in common.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Belong to 하면 어디어디에 전치사예요. 뭐 명사 같은 거 나옵니다. 속하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호흡하다, 숨쉬다는 breathe라고 발음해 주면 되고요. 명사로 breath, 요거랑 헷갈리지 마시고, 요거가 이제 호흡, 숨, 이렇게 명사로 해석이 되고, 발음도 breath라고 좀 다르게 발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take in 하면 받아들이다. 요런 해석이 있을 수가 있고, 자, 마지막에 consider라고 여기다, 여겨지다라고 하려면 be considered라는 수동태를 취해야 됐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영작 훈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번과 3번은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고요. 선생님과 2번, 4번, 5번을 한번 풀어볼 텐데 먼저 2번 볼까요? 그들은 둘다 척추동물이며 이는 둘다 등뼈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They are both vertebrates. 이게 바로 척추동물이다 까지는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해요.
이제 이렇게 이어주고 싶거든요.

들이마신다. 그것은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동사를 쓸 차례 되겠습니다. 들이마셔요, 받아들여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takes in, 뭐를? air, 공기를요. 뭘 통해서? 전치사가 먼저 나와야 되죠? through an opening. 이게 바로 구멍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 구멍이 불리는 거야. 뭐라고? blow hole 이라고. 분수공. 이라고 불리는 이런 해석이었죠. 그래서 다시 그것은 takes in air 뭘 통해서요? Through an opening. 그러면 구멍을 통해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Blowhole이라고 불리는 구멍을 통해서요. 이렇게 다시 한번 영작해 주시고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돌고래와 인간은 지능이 있는 동물로 생각됩니다. 여겨집니다. 마지막에 이제 어법 문제로도 풀어봤었던 문장, 영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olphins and people 주어이죠. 자, 그러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된다, 여겨진다 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비동사를 먼저 써주고, 그러니까 수동태의 기본 구조는 be plus pp다라고 하는 포인트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are 나오고 considered 또 친절하게 pp로 잘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are considered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어 지능 있는 동물로 여겨집니다. 순서 잘 맞춰서 intelligent animals. 다시 한번 dolphins and people are considered intelligent animals.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능동태와 수동태를 묻는 문항이 생각보다 문법적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해석을 할 때도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 해석이라는 거꼭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완강 미션 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대상을 제시해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반복하는 글의 구조에서는 주제가 글의 앞 또는 뒤, 어떤 부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았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자, 요거 오늘만 해도 정말 많이 반복이 됐었어요. Have something in common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내가 직접 내 스스로 문장을 만들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완강 미션 게시판에 남기면서 마무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독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형 기출로 영문법 중2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오늘은 워크북 실전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수동태를 끝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 2번은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she was satisfied with. 1초 만에 보여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be satisfied with를 같이 써서 어디 어디에 만족하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the shoes are covered with. 얘도요, be covered with. 뭐뭐로 뒤덮여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얘는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with를 바로 찾아서 정답 골라주면 되겠죠? 얘는 그녀는 맛있는 음식에 만족했다. 그리고 신발이 dirt 하면 먼지, 흙,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먼지로, 흙으로 뒤덮여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도 볼게요. I 빈칸이 옵니다. 그렇죠? I 빈칸 English. 자, 여기 봤더니, 여기에는 과거형이 되겠죠. 나는 영어를 뭐뭐 했다. 중학교에서 작년에.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여기도 taught을 넣어서 말이 되어야 하죠. 근데 얘는 비동사가 있어요. 즉, be taught 뭐예요? 저 가르치는 걸 받은 거네요. 그럼 뭐예요? 반대로 배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죠? 나는 배웠습니다라는 거죠. Not to steal other people's blah blah 이렇게 가니까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지 않아야 되는 걸 배운 거죠. 않아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같은 형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 즉 이걸 제대로 영작한 거 고르면 되죠. 이 사진은 주어가 되겠고, 메리에게 찍혔다. 그럼 이 사진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여기서는 메리가 사진을 찍는 거고, 사진 입장에서는 찍힌 거죠. 그래서 this photo was taken. PP형이 taken이죠. 그래서 was taken 잘된거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메리에 의해서 by Mary까지 있으니까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주어진 문장을 이번에는 능동태로 바꾸래요.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꾼 것 보겠습니다. 자, 해리포터는 쓰여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조앤 롤링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그렇죠. 능동태의 주어가 되겠죠. 다 주어는 맞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주어는 다 맞고 그러면 이 사람이 썼어요. 과거에 능동태로. 그럼 어떻게 돼요? 과거형 wrote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는 Harry Potter이 되니까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에 수동태로 바꿀 수 없는 것. 우리 수동태가 안 되는 경우 뭐 있었나요? 소유나 상태 동사 그리고 자동사.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가 될수 없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찾으면 됩니다. 자, take care of는 누구누구를 돌보다니까 수동태 만들 수 있고요. 여기는 keep the room clean.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목적어 있으니까 수동태 만들 수 있어요. 자, I have a yellow umbrella. 얘도 동사고 얘는 목적어니까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얘는 소유잖아요. 나는 노란 우산을 가지고 있다. 소유예요. 소유 동사는 수동태가 될수 없기 때문에 정답 3번이고요. 4번은 he asked his father some questions.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다 있고요. 그 다음 그녀는 우리에게 스테이크를 저녁으로 요리해 준 거죠. 역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모두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은 밑줄 친 부분 중 생략할 수 있는 것. 자, 사실 이렇게 by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경우에요? 일반적인 거.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하거나 맥락에서 너무나 파악이 되는 것. 그리고 사실 내가 숨기고 싶거나 잘 모르거나 이러면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앞뒤 맥락이 없잖아요. 얘가 숨기고 싶은지 잘 모르는지 앞뒤가 없고 한 문장만 있기 때문에 알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략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물어봤다는 뜻은 결국 뭐예요? 생략해도 아무런 의미의 지장이 없는 것을 고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1번에 봤더니 신발이 사람들에 의해 사져요. 팔리는 거죠, 신발이. 그러면 당연히 신발은 사람들이 사겠죠. 뭐 동물이 산다거나 뭐 다른 물건이 신발을 산다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신발이 팔린다는 건 아, 사람들에게 많이 팔리는구나. 너무 당연한 얘기. 그래서 얘를 생략해 봤자 크게 의미의 변화가 없죠. 너무 일반적인 대상일 때, 이럴 때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좀 특별한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쵸? 얘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라는 거고, 얘는 클라우드 모네, 특정 사람이죠? 그리고 저 여자, 다른 사람 안 돼요. 그쵸? 저 여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 다 특정한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기 이 문장만으로 봤을 때는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하나하나 볼까요? 자, 토끼가요, 사냥꾼에 의해서 뭐 했을까요? 잡혔겠네요. 수동태 골라야 합니다. 자, the store will, 그 가게는요, 다음 주에 뭐 할까요? close란 동사예요. close가 문을 닫다가 아니라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무엇을 닫다, 가게를 닫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가게 입장에서는 우리는 가게 닫았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가게가 닫혀진 거죠. 그래서 수동태를 써야 합니다. 여기는 조동사 뒤니까 be closed가 되겠고요. 그다음 the girl pinkan a necklace. 목에 목걸이를 한 거예요. 그렇죠? 하는 거고 한 거고 결국 능동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로 were 골라주시면 되겠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에서 9번은 올바른 문장. 4개는 틀렸고 하나만 맞네요. 자, 1번은 맞나요? 틀렸나요? The news are announced. 그 소식이 그 리포터에 의해서 어제 발표되었다. 그렇죠? 어제니까 were인가요? were 아니죠? was입니다. 자, 뉴스 S 붙은 것 같지만 우리 뉴스라는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was로 고쳐야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장료가요. 지불이 될 거예요. 나에 의해서. paid가 되죠? 얘는 PP형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she was took 안 되죠? 얘도 PP형이 잘못됐네요. 그녀가 학교로 데려다 진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에 의해서. 그 다음 the CD release 하면 발매하다, 출간하다, 뭔가를 세상에 내놓다거든요. CD가 내놓는 게 아니라 내놓아진 거죠. 그래서 was가 되겠습니다. was released. 그쵸? 그럼 5번이겠네요. 나무로 만든 의자가 만들어졌어요. 우리에 의해서. 괜찮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그 다음 9번도 볼게요. 자, 그 환자는요. 우리 look after 돌보다요. 돌봐줬다. 그의 아들에 의해서. 괜찮죠? 그 다음, the movie will release, 아니죠? 방금 앞에서도 CD 입장에서는 발매가 되는 겁니다. So will be released. 이렇게 수동태가 되어야겠고요. 3번, when did the concert held? 자, 과거 시제 가져갔죠? 얘가 과거형이죠? 근데 또 과거형? 안 돼요. 자, 그럼 문장에서 동사가 과거형은 한 단어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능동이라면 need하고 동사 원형이 올 거고, 수동이라면 얘가 was가 되어야겠죠? 어떻게 돼요? hold는 개최하다예요. 그러면 콘서트는 개최되는 거니까 얘를 was로 해서 수동태가 되어야겠죠. 콘서트는 언제 열렸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그 사과는요. was been eaten. 비동사. 비동사의 PP형. 어쨌든 비동사. PP. 비동사와 비동사? 그쵸? 여기만 보면 was PP. 비동사 PP니까 수동태. 얘도 비동사 PP니까 수동태. 수동태가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진 아주 이상한 형태죠? 얘를 빼면 되겠죠? 사과는 새에 의해서 먹혀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래가 불러질 것이다. 그녀에 의해서. PP형을 써야겠죠? Sing의 PP는 song입니다. Will be sung 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에서 11번은 어색한 걸 골라라. 자, 다 맞는데 하나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 칼은 매우 조심히 사용되어야 한다. 괜찮고요. 자, 고기는요. 우리 뒤에 여기 지금 비동사 PP가 있고 조동사가 있어요. 이때는 조동사에 부정을 붙이죠. 낫을 붙이죠. 그래서 should not be overcooked. 괜찮고요. 그다음에 그 발표가요. must not be released. 여기도 must 있고 not 그리고 be PP. 괜찮죠. 그죠? 자, 그다음에 the law must is followed 어색하죠? 다 어때요? 조동사 뒤니까 동사 원형을 써야 해서 BPP. BPP 썼는데 얘만 is를 썼어야죠. Must be followed가 되어야 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The computer will be used. 사용될 것이다. 괜찮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괜찮고 4번만 틀렸습니다. 그 다음 11번 볼게요. 자, 그 러브레터가요. was written 하고 나에게. 나에게 쓰여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괜찮습니다. 그 다음, I was given이 왔어요. 이때는 내가 받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내가 선물을 받았네요. 내 친구에 의해서. 친구에게 받은 거죠. 진아 was made예요. 그쵸? 진아가 만들어졌다? wine을 만들어졌을까요? 이상하죠? 자, 와인이 만들어졌다, 진아에 의해서 진아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식일 때 간목, 직목,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가 다 주어가 될수 있지만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만들어봐서 말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내가 주어지는 걸 당했으니까 반대 입장에서 봤다죠. 근데 진아가 만들어진 걸 당한 건 아니죠. 그럼 만들어주다의 반대말 여기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쓸수 없습니다. 간접 목적어로 수동태를 쓸수 없기 때문에 the wine was made for Gina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the wine with grapes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얘가 목적어를 다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by time 뭐 이런 식으로 고쳐야 돼요. 어쨌든 주어가 Gina가 될 수는 없고 the wine 또는 the wine with grapes 이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a message was sent 괜찮죠? 누구에게 전치사 her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아침이 요리되었다. for me. for이라는 전치사 적합하죠? 그래서 정답 3번으로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 11번은 어법상 어색한 것, 대화가 좀 어색한 것 찾으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다 풀어봤겠지만, 뭐 수동태 이런 걸로 현재 완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5번에 봤더니 was하고

This building built에요. 자, was 있고 built 있으니까 수동태네. 자, 이 건물이 리차드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나요? 물어봤더니 yes래요. 그러면 긍정이죠. 근데 뒤에 뭐래요? It wasn't built by Richard. 말이 안 되죠. 그쵸? So no를 하든지 아니면 yes, it was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맞춰줘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은 A에서 이중 어법상 어색한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어떤 차 사고가 있었네요. 도로에서 어젯밤에 있었는데 한 여자가 치였어요. 차에 의해서. hit은 3단 변화가 똑같죠. 그래서 BPP, 친걸 당한 거죠. 치였다, 이렇게 차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 차에 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건너고 있었어요. 길을. 언제요? 그 차가 crash into 하면 뭐뭐를 이렇게 박는 거, 충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와 충돌을 했을 때 그녀가 길을 건너고 있었고 she was seen falling이 왔어요. 자, 지각 동사가 우리 수동태가 됐을 때 분사가 보어에 있었다, 목적격 보어에 있었다 그대로 쓸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목격되는데 막 떨어지는 거, 이제 부딪혀서 이렇게 넘어지는 거, 그게 나에 의해서 목격이 된 거고 내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요. 나는 걱정을 했네요. 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 잘 썼어요. 그쵸? 그녀를 걱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녀가 자, was heard예요. 자, hear도 지각 동사죠.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뒤따라서 그녀가 뭐뭐 했다고 들렸다. 그녀의 소식이 들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어였어요. 그러면 수동태 할 때는 그렇죠. to get으로 바꿔줘야 하는 거 여러 번 강조했죠. 그래서 to get well this morning이라고 한다면 그녀가 오늘 아침에 괜찮아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우리말로는. 그래서 나는 be pleased with 괜찮죠? 그죠? 나는 그 소식에 기뻤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다음 중 수동태로 바르게 바꾼 것이라고 했네요. 자, 아빠가 나에게 초콜릿을 좀 사주셨고, 초콜릿이 주어가 됐어요. 그러면 was bought for me가 돼야겠죠? by는 for이라는 전치사가 필요한 동사. 자, 그 다음 우리는 파스타를 잘, 너는 파스타를 잘 요리해야 돼. 파스타 입장에서는 요리가 되어야죠. should be cooked가 되어야 하고요. 자, 이 가게는 허락하지 않아요. 개가 들어오는 걸. 자, 그러면 개의 입장에서는 dogs are not allowed. 자, 이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빠르게 찾아야겠죠. 복수로 써야 합니다. 그죠? 그다음 my teacher taught me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 하라고. 그쵸? 자, I가 주어로 와서 was taught 하고 목적격 보어 그대로 to be honest 바로 쓰고요. by my teacher. 완벽한 문장. 4번이 정답이고요. 자, I saw her run away. 지각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어일 때는 그렇죠. was seen to run 되어야 합니다. 그죠? 정답 4번. 그다음 15번. 어법상 어색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다 고르면 됩니다. 자, he is none, be none, by는 없어요. 그죠?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그림 실력, 재능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 재능 때문에, 이유니까 for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TV는 생산되었어요. 그 노동자들에 의해서 괜찮고요. 자, 그 책은 읽혀집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괜찮고요. 자, 그 차는 wasn't drove, 아니죠. drive의 PP형은 driven입니다. 그래서 그 차는 그 주인에 의해서 운전되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 목걸이는 금으로 만들어졌다. 누가 봐도 딱 금인 거 바로 보이죠? of 괜찮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 D가 들어있는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6번.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이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콘서트에서 얘는 뭐 마지막에 이렇게 빠져 있고요. 자, 그 음악은 주어겠죠. 밴드에 의해 연주되었다라는 수동태 과거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The music 단수니까 was played by the band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그다음 17번 두 문장 뜻이 같아야 돼요. 자, 요거 좀 재밌는데 자, 요 표현은 사실 많이 나와서 이런 식의 문제가 종종 나와요. 뜻이 같죠. 뭐뭐로 가득 차다예요. 근데 전치사가 달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어법상 틀린 거 골라라 할 때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be filled with고요. be full of예요. 두개 뜻은 같아요. 근데 전치사가 다르죠?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다음 18번 다음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라.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찾아봅니다. 경찰이 자, 멈추게 했어요. 저 무엇을 내 오토바이를 얘가 동사 목적어겠죠? 오늘 아침에 경찰이 내 오토바이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막아 세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목적어였던 애가 주어로 갑니다. My motorcycle was stopped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By the police고 오늘 아침 시간 표현을 마지막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에서 20은 배열 문제네요. 보겠습니다. 자, 그 소녀는 주어예요. 자, 내가 시켜가지고 설거지를 하게 되었다예요. 자, 하게 된 거예요. 능동적으로 한게 아니라 시킴을 당한 거네요. 자, 굳이 내가 시켜서를 써준 이유는 뭐뭐 하게 시키다라는 사역 동사를 제대로 써봐라, 수동태에.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그 소년은이 주어가 오고, 사역동사 여기서 뭐 보이죠? made가 보입니다. 그러면 소녀의 입장에서는 이 시킨 걸 당한 거니까, 시킴을 받은 거니까, the girl was made를 쓰면 되겠죠. 그럼 뭐 하라고? 원래 목적격 보어였던 거. 설거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원래는 Do the dishes 또는 wash the dishes 가능하죠? 여기는 wash가 있고요. 근데 동사원형 그대로 쓸수 없죠. 뭘? 그쵸. to를 붙여서 to 부정사를 수동태에는 써야 합니다. 따라서 the girl was made 그다음 to wash the dishes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나에 의해서 내가 시킨 거죠? by me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번. 이 시계는 탐에 의해 내게 주어졌다. 자, 우리말로 너무 어색하지만 여러분들 영작 잘하라고 써준 거예요. 그죠? 이 시계는 자, 주어졌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 의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계는 주어예요? 뭐예요? This watch가 되겠고요. 자, 주다는 give지만 주어진 거니까 was given이 되겠습니다. 자, 나에게 주어졌어요. 간접 목적어죠? 전치사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to 쓰면 되죠? to me가 오고요. 마지막에 by Tom 써주시면 이 문장을 올바르게 수동태로 쓴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도 내가 받았다.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그렇죠? 사형식이니까 수동태가 두개 나옵니다. 그래서 복습하면서는 I를 주어로 수동태를 어떻게 쓸수 있을지 한번 써보면서 복습을 해주세요. 자, 21번 가면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고쳐서 완전하게 다시 쓰라고 했네요. The dinner will be able to. 저녁은 될수 있을 거다라는 건데 뒤에 뭐예요? prepare 뜻이 뭐죠? 준비하다. 저녁이 준비하는 게 아니죠.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 prepared가 되어야 하고 to 뒤에 동사 원형, to 부정사니까 그대로 be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dinner will be able to be prepared soon.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자, 22에서 24도 어법상 어색한 부분 찾아서 고치는 건데 얘는 전체는 아니에요. 어색한 부분, 고친 부분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나는 초대했다네요. 능동태인데 to Mira's birthday party. 미래의 생일 파티에 초대 받았다. 초대 되었다겠죠. 그러면 얘가 틀렸고 얘를 수동태로 써야겠네요. I was invited.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그다음, Did your luggage delivered? 자, 여기도 과거 시제 얘가 가져갔어요. 과거요. 근데 또 과거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was delivered가 되든지 did deliver이라는 동사 원형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너의 짐이에요. 짐은 배달을 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배달이 되어지는 거니까 did를 뭘로 고칠까요? was. 그래서 너의 짐이 배달되었니? 그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24번. English is speaking in many countries. 영어가 많은 나라에서 말해지는 거죠.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로 사용이 되는 거니까 speak이란 동사를 썼는데 is는 뭐 그대로 두면 돼요. 수동태 쓸 때도 필요하니까. 그럼 얘를 뭘로 써야 돼요? PP형? spoken으로 고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speaking을 spoken으로 고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5에서 27번은 문장을 지시대로 바꾸래요. 자, 이런 문장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래요. 자, 이 책이 읽어진다. 제이크에 의해.

해서 이런 표현인데, 그러면 제이크가 이 책을 읽는다 하면 되겠죠. 읽다. read를 그대로 쓰면 되나요? 제이크가 뭐예요? 3인칭 단수, 시제, 현재. 3단현이니까 reads 써줘야겠죠. 제이크가 이 책을 읽는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번. 자, 딸기들이 are grown. 자랐어요. 그쵸? 자랍니다. 어디에서? 들판에서. 그쵸? 근데 의문문으로 해요. 그러면 수동태의 의문문일 때는, 원래는 의문문이면 동사가 주어 앞으로 가요. 근데 수동태의 의문문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가지 않고 비동사만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are the strawberries 갔어요. 남아있는 grown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grown in the fiel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번. She made me water the plants. 자, 여기서 보면 시킨 거예요. 내가 물을 주라고. 얘는 동사 원형이 쓰인 목적격 보어겠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 식물에 물을 주라고 그녀가 나를 시켰어요. 자, 이걸 수동태로 해야 되는데 여기 I 이미 주어는 있어요. 그러면 I was made가 되겠죠. 수동태로. 그런 다음에 이 동사 원형인 이 목적격 보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To water. To 부정사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I was made 쓰고요. To water the plants. 이렇게 to를 넣어서 수동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A에서 E 중에 어법상 어색한 것에 기호를 쓰고 고쳐야 합니다. 답이 두 개라고 아주 큰 힌트를 줬습니다. 자, 봤더니 did the flower bud? 자, 이거 계속 나오죠. 틀렸죠. Did든 bud이든 하나는 틀렸어요. 무조건. 그쵸? 자, 그런데 해석을 해보니까 그 꽃이 줄리아에 의해 구매되었니? 가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수동태가 되어야 하므로 PP는 괜찮죠? 그러면 did가 안 되는 거죠. Was the flower bought? 이렇게 BPP 수동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를 was로 고쳐야 한다. 하나 있고요. 자, 그다음 no it didn't 아니죠. was로 물었잖아요. 그러면 C도 wasn't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wasn't. 그래서 얘는 대문자로 쓰면 좀더 정확하겠죠? Was 얘가 시작점이니까 그렇죠? Was the flower 이렇게 가고 여기는 No, it wasn't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9번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아래 문장을 바꿔 써라라고 했고요. 수동태로 바꾸라는 문제입니다. 자, 주어는 이걸 해라 줬어요. 그러고 봤더니 아하, 나에게 우산을 가져다 준 거네요. 목적어가 두 개라서 얘로 주어를 써라 라고 정해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단어 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뒤에는요, 건드릴 게 없어요. 비가 왔기 때문에,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얘는 건드릴 필요 없고 수동태를 할 때는 얘만 바뀌죠. 그죠? 얘는 문장 끝에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단어는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를 주어로 가면 어떻게 돼요? The umbrella 하고 was brought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me가 남아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전치사 필요합니다. 그죠? Bring은 to 쓰면 돼요. 그죠? 그리고 그럼 the umbrella was brought to me because it was raining 하고 열두 단어가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By her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단어를 맞춰야 한다. 사실 얘를 생략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의미가 주어져 있고 단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까지 쓰는 거.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있던 표현 그대로 써주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은 A에서 E 중 어법상 어색한 것 기호 쓰고 고치기입니다. 자, 보니까, Walt Disney, 여러분들 월트 디즈니 아시죠? 너네 월트 디즈니를 아니? 이렇게 물어봤고요. 자, 이게 사실 사람 이름이거든요. 우리는 디즈니라고 하는데, 사람 이름이에요. 이건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애니메이터이고 영화 제작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the popular animations인데, such as 뒤에는 예시예요. 그쵸? 피노키오, 신데렐라, 밤비 다 아는 영화죠. 자, 이런 것 같은, 이러한 유명한 애니메이션들이 were produced. 괜찮죠? 복수니까 were도 괜찮고요. PP 형태, BPP, 수동태죠.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생산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제작했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 he was born. 이것도 괜찮죠? 그는 태어났어요. 1901년에. 아주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그죠? 자, he was interested in. 이거 어때요? 괜찮죠? Be interested in. 어디 어디에 흥미를 갖다, 관심을 갖다는 거죠. 자, 그는 그림에 관심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을 그렸겠죠. 사실 요즘은 컴퓨터로도 그릴 수 있고, 그림을 잘못 그려도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직접 다 손으로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에 흥미가 있었다. When he was a child. 그가 아이였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he was presented with many awards 라고 했어요. 자, present 하면 지금 was presented. 상을 수상한 거거든요. 근데 with를 씁니다. with를 씁니다. 사실 이제 with에는 밑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을 안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많은 상을 받았다라는 수동태로 잘 쓰여 있고요. including 하면 뭐뭐를 포함하여라는 전치사처럼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아카데미 상을 포함해서 많은 상들을 수상을 했다, 받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he also opened. 그가 열었네요. 디즈니랜드를 1955년에. 그렇죠? 1955년에 이제 이런 것들 잘 되고 이런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우리 디즈니랜드를 1955년에 첫 문을 열었나 봐요. 이때 딱첫 오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every Disneyland around the world. 지금 이제 이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가 정답일 것 같은데, 자, are visiting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너무나 큰 힌트예요. visiting? 그쵸. 여기서 보면 모든 디즈니랜드예요. 전 세계의 모든 디즈니랜드가 방문을 해요? 디즈니랜드가 걸어 다니면서 움직이나요? 아니죠. 얘가 방문을 할수 없어요. 그럼 뭐예요? 수동태다. 그러면 be visited 써야 되니까, 얘를 고치면 되겠다. 맞나요? 자, 여기서 보면요. 모든 디즈니랜드라서 여러 개니까 선생님 복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알고 있죠? every 뒤에는 뭐예요? 여기 S 없죠. 디즈니랜드 여러 개면 S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every는 항상 단수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every Disneyland라고 쓴 거고, 얘도 단수로 바꿔야 돼요. 그럼 뭐예요? 이를 is visited로 바꿔야 해요. 그래서 이는 찾았는데 요걸 틀렸다? 그러면 이제 이 every 표현을 조금 공부를 더 하셔야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문제 다 풀어봤고, 수동태 오늘로서 끝이 났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챕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24번째 시간인데요. 국어 공부 또 열심히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번 단어는요. 의논하며 토의해요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이전 단원, 그러니까 국어 네 번째 단원 이름은 대상을 설명해요였잖아요. 이 설명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단원 이름은 의논하며 토의해요입니다. 의논은 의견을 논할 논, 의견을 나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토의는 무슨 뜻일까요? 이따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 주제 바로 확인해 볼 건데요. 이번 시간 공부 주제는 토의하기인데 뭘 이해하며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며 토의하기 공부해 볼 겁니다. 관점이 나왔는데요. 또 관점은 뭘까요? 토의와 함께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 시작할 준비 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자, 토의가 뭘까요? 관점이 뭘까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의가 있고요. 그리고 토론이라는 것도 있지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며 토의하기가 바로 오늘의 공부 주제였기 때문에 관점이라는 것도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토의라는 건요,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토의입니다. 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토의입니다. 그럼 토 뒤에 의 대신 론이 왔어요. 토론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 찬성과 반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은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로를 설득이라고 하죠. 내 의견 주장에 이렇게 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막 의견을 펼치는 것, 주장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토론이에요. 정리하면 토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것,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상대편을 설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토론입니다. 우리는 토의와 토론 중에서 의논하며 토의해요. 이 토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거랍니다. 그럼 이 관점은 뭘까요? 관점이라는 거는요, 비슷한 말로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관점의 뜻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의 태도, 방향, 처지 이런 것들이 바로 관점이에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한 사람의 태도, 방향, 처지 이것이 바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사람마다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의 생김새가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처럼 관점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마다 다양한 관점이 있구나라는 것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부 주제가 바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며 토의하기였잖아요. 자, 이제 토의와 토론, 관점의 의미 알수 있겠죠? 그럼 오늘의 공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학습부터 출발해 볼 건데요. 우리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가볍게 읽으며 가볍게 준비 운동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어느 마을에 살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려고 시장으로 가고 있었대요. 있었습니다. 아들은 걷고 아버지는 당나귀를 끌고 가자. 이를 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면 편할 텐데.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대요. 이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말이죠. 어느 정자 앞을 지나는데 정자 앞 노인이 말했대요. 아이고, 나이 드신 아버지를 걷게 하고 아들이 타고 가다니, 버르장머리가 없군. 이 말을 듣고 이번엔 아버지가 당나귀에 타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노인 말을 듣고 바로 바꾼 거예요. 아버지가 당나귀에 타고 가고 있는데, 지나가던 농부가 말했대요. 이번엔 농부입니다. 어휴, 아들은 걷고 아버지만 타고 가네. 당연히 같이 타고 가야지. 아버지와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이번엔 또 바로 또 함께 당나귀에 탔대요. 바로바로 바꾸네요. 그러자 어떤 청년이 말했대요. 이번엔 청년. 아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당나귀에 타니까 당나귀가 힘들어서 허걱대잖아. 불쌍해라.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또그 말을 듣고 당나귀를 짊어지기로 했대요. 에구머니나. 그러나 다리를 건너다 당나귀가 그만 강에 빠지고 말았답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1번 보죠.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데리고 시장으로 가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알맞게 짝진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각, 의견을 한마디씩 했잖아요. 자, 먼저 노인부터 보겠습니다. 노인은 아들이 당나귀를 타야 한다. 그 앞을 보죠. 노인은, 아이고, 아들이 타. 아버지를 태워야지 버르장머리가 없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들이 당나귀를 타야 한다 아닙니다. 2번 농부예요.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야 한다 볼까요? 자, 농부는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아들은 걷고 아버지만 타고 가네. 당연히 같이 타고 가야지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3번 아주머니예요. 아버지와 아들 모두 타야 한다라고 했나요? 자, 볼까요? 아주머니, 아들이 타야지. 그래야 편할 텐데.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서 모두 아니에요. 청년,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당나귀를 타면, 당나귀가 힘들다. 아이고, 그래서 헉헉대잖아. 이것이 정답이죠.

여기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알맞게 말한 친구의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을까요? 그랬다면 듣지도 않았겠죠. 아주머니가, 노인이, 농부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갔을 텐데,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은 의견을 받아들일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생각했어야 돼. 그냥 다 받아들이니까 나중에는 당나귀가 그만 강에 빠지고 말았잖아. 이게 바로 정답이죠. 두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냥 무분별하게 생각 없이 다 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버지도 못하, 아들도 못하, 당나귀까지 강에 빠지는 결과가 되고 말았죠.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기의 뜻을 참고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 쓰시오. 보기 뜻은요.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 방향, 처지,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이것에서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아까 이뜻 배웠잖아요. 토의 토론 이야기하며 관점 이야기했습니다. 알맞은 낱말 관점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함께 꼭 알아둬야겠네요. 자, 3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준비 운동했으니까 단원 학습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다양한 관점 파악하기인데요. 첫 번째, 가글부터 볼게요. 제목이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 문화 행사입니다. 이 글은 제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글의 얼굴이기 때문에 제목만 봐도 이 글쓴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세계 문화 행사인데 즐거움이 넘친다. 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어디에? 세계 문화 행사에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죠.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더욱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 좋은 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먼저,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가 있대요.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포용력 있는 태도, 어떤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고 바람직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계 문화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장벽은 어떤 장애물인데, 그걸 넘어 마음을 나누며 사람들과 친밀감을 쌓을 수가 있대요.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4번. 제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선택지 쭉 보면 1번. 비용이 많이 들것 같아. 문제점 이야기할 것 같아.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아. 4번. 세계 문화 행사를 체험하며 얻는 즐거움을 이야기할 것 같다. 이것이 정답이죠. 즐거움이 넘치는 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아. 정답은 4번 선택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인데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에 좋은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했어요. 1번. 특정 문화만 강조될 수 있다라고 했나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력도 기를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포용력 있는 태도, 바람직한 세계 시민. 4번, 다른 나라의 문화 관습 배울 수가 있다. 우정도 쌓을 수가 있다. 친밀감. 따라서 정답 1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기억부터 미음까지 중 성격이 다른 표현 하나라고 있는데요. 이 낱말을 보면 또 글쓴이의 관점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해하고 존중한다. 포용력 있는 태도, 또 바람직한 세계 시민, 우정을 쌓는다. 딱 긍정적인 느낌이 팍팍 들어가 있는데, 미음은 어때요? 장벽, 장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벽을 넘어라고 하면 긍정적인 의미지만, 장벽만 놓고 보면은 좀 표현이 다른 것과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따라서 다른 것 하나는요, 바로 미음이라고 기호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다음은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래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찾아 쓰시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친구들은 이글 속에 있는 낱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같이 보죠. 자, 1번. 어디에 참여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 있다.

하고 있네요. 자, 어디에 참여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앞을 볼게요. 특별한 행사라고 했지요? 따라서 여기에 특별한 행사를 그대로 적어줘야 됩니다. 왜? 찾아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 행사만 적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대로 다 적어주세요. 자, 마음을 나누며 사람들과 뭐를 쌓을 수 있나요? 마음을 나누며 사람들과 친밀감을 쌓을 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그대로 가지고 와서 2번에 친밀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 쓰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8번 문제. 세계 문화행사단 설명으로 알맞은 것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자, 무엇보다 세계 문화행사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역시 긍정적인 낭만 팍팍 들어갔네요. 세계 문화행사에서 평소 할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학교나 지역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다면 새롭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종합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행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넓고 다채롭게, 다양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양한 세계 문화나 축제를 경험하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끝을 맺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세요. 행사를 즐기는 사람들 방긋방긋 웃고 있고요. 다른 나라의 전통 복장도 함께 입고 있지요. 긍정적인 의미를 또 내포하는 그림까지 곁들여 있습니다. 자, 알맞은 거 동그라미 표해보죠. 1번, 세계문화행사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라고 했죠. 동그라미 해주고요. 자, 세계문화행사를 경험할 기회는 이미 충분하다.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했나요? 기회가 많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맞지 않고요. 세계 문화행사를 통해 각 문화의 차이점을 알수 있다.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알맞은 것은 여기 1번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그림을 보고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 세계 문화행사를 하면 낭비되는 자원이 많은 것 같아. 어때요? 이건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아이고, 자원이 낭비되어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런데 글쓴이는 이 세계 문화행사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규정이는 세계 문화행사는 시민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나요? 아닌데요. 리진, 나도 이런 축제에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 모습이야. 그래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바로 리진이가 이렇게 그림을 보고 알맞게 말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리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10번.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아, 자, 우리 방금 제목도 봤고요. 또 핵심 낱말 같은 것도 봤고요. 그림도 봤죠. 자, 1번부터 볼까요? 글에 사용된 문장의 개수를 세나요? 아닌데요. 2번. 글에 사용된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 좋고요. 제목 또 보면서 내용도 짐작해 보고요. 또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여 글쓴이의 생각도 알아보는 것 좋습니다. 또 글에 포함된 사진이나 그림을 보는 것도 좋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 11번 문제는 이러한 글쓴이의 관점을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글을 쓰는 글쓴이는요, 이 세계 문화행사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세계 문화 행사에는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쁜 점? 아니요. 좋은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적어 봤습니다. 글쓴이의 관점을 정리해서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관련 문제도 풀어봤지만 한눈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관점 파악 방법 첫 번째는요. 먼저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보면 아,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도 잘 보고요. 또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사진,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고

하는 의미도 한번 파악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글쓴이가 글을 쓰면서 아무 관련이 없는 그림 넣지 않았겠죠. 내 관점과 관련이 있는 사진 그림 넣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는 또 글을 자세히 읽고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파악하면서 글쓴이의 생각, 관점을 알아본다. 이것이 바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또 다른 글을 한번 읽어 볼 텐데요. 방금 봤던 그 방법들 떠올리며 같이 한번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나글인데요. 세계 문화 행사, 문제점은 없을까라고 했습니다. 문제점이 바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제목을 봤을 때는 이 글쓴이는 이 세계 문화 행사에 조금 고려해 볼 점,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글을 쓰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같이 보죠. 요즘에는 세계 여러 문화를 우리나라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문화 행사에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흥미 위주의 행사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음식이나 춤, 노래와 같은 오락적인 활동에만 집중하고 그 문화의 깊은 역사나 의미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에 치중하다 보면은 단순히 재미라는 기억만 추구한다면 진정한 문화적 의미를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좀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행사 진행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자원도 많이 낭비된대요. 한번 사용한 의상이나 장식은 오랜 기간 보관하거나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도 합니다라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번. 제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 알맞게 말한 친구. 나정. 세계 문화 행사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것 같다. 맞고요. 화려함 아닌데 세계 문화 행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이 아니라 뭔가 문제점에 대해 초점을 맞추겠구나. 제목을 보고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알맞게 말한 친구 나정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뜻은 거짓이나 가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 깊은 역사나 의미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단순히 재미라는 이것만 추구한다면 진정한 문화적 의미를 배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형태, 목적, 껍데기, 알맹이, 울타리 중에서 이 껍데기의 사전적 의미는요, 어떤 조개나 달걀 같은 겉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이 바로 껍데기인데요. 이럴 때 쓰이면 바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어떤 껍데기만 추구한다면 이란 의미는 어떤 거짓이나 가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헷갈리는 의미 중에 껍질이 있습니다. 껍질은요, 포도 껍질처럼 단단하지 않은 겉을 바로 껍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껍질이 아니라 껍데기예요. 따라서 알맞은 말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4번 문제.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즐거운 문제점, 문화적 의미, 들어가는 비용, 이해하는 방법 중에 제목을 보니까 바로 문제점이라는 것 쉽게 고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으로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 보죠. 화영이는 글쓴이는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해 긍정적인,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뭐요? 제목만 봐도 알수 있죠. 문제점은 없을까? 아니나 다를까? 세계 문화 행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동그라미 해주면 되고요. 송지, 맞아. 진정한 문화적 의미, 자원도 많이 낭비됩니다. 라는 표현만 봐도 알수 있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관점에 어울리는 표현에는 말 그대로 부정적인 표현이겠죠. 진정한 문화적 의미보다는 자원도 많이 낭비됩니다.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요. 이런 쪽이 좀더 부정적인 관점에 가까운 표현이겠죠. 여기에 동그라미 해주면 이렇게 15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 세계 문화 행사가 지나치게 상업화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알맞은 것.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자, 계속해서 보죠. 그리고 세계 문화 행사가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특정 문화만 강조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예를 들어, 인기 있는 문화만 부각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는 제대로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일부 문화만 접하게 되

다른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오해할 위험이 있다고 했고요. 따라서 세계 문화 행사의 필요성을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나 지역사회는 불필요한 행사를 운영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세계 문화 행사 그냥 열지 말고 필요성부터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라는 의견을 펼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문제점 두 가지 골라보죠. 1번, 인기 있는 문화만 부각될 수 있다. 2번,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를 제대로 소개할 수 있다. 3번, 다른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오해할 위험이 있다. 4번, 지나치게 많은 문화에 대해 소개하여 혼란을 줄수 있다. 5번,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중에서 특정 문화만 강조, 오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바로 1번과 3번이 정답이라는 것알수 있죠? 따라서 1번과 3번 선택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 그림에서 알수 있는 것, 알맞게 짐작한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행사가 끝난 뒤 버려진 물품들이라고 해서 잔디밭에 사람들이 가득 버리고 간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걸 보고 알맞게 짐작한 것. 1번. 세계 문화 행사를 할때 자원이 낭비된다. 그래요. 쓰레기, 자원이 낭비된다. 맞고요. 2번. 세계 문화 행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넣었지는 않았겠죠. 3번. 세계 문화 행사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 이것도 역시 긍정적인 면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자원이 낭비되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가 끝난 뒤 버려진 물품들 사진을 넣었겠죠? 따라서 알맞게 짐작한 것첫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니은 디귿 중 글쓴이가 글을 통해 전달하려는 주요 내용을 기호로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주요 내용이라고 하면 글쓴이가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의견이거든요. 자, 기역부터 볼게요. 특정 문화만 강조된다. 또 니은 제대로 어떤 문화는 소개되지 않아요라고 했고요. 디귿 따라서라고 했습니다. 이 따라서는요. 그 위에 있는 내용을 다 종합하면서 이처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을 종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문단 첫 번째 문장인 이 따라서가 글쓴이의 중심 의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면, 따라서 세계 문화 행사의 필요성을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주요 내용은 디귿이다. 디귿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19번 문제 함께 볼 텐데요. 자, 우리 지금 이번 시간에 봤던 글가와 글나처럼 같은 주제, 같은 세계 문화 행사라는 주제라도 다양한 관점을 가진 글을 비교하며 읽으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 보기에서 알맞은 낱말을 찾아서 빈칸에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같은 주제라도 관점은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관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관점처럼 말이죠. 자, 이런 관점을 파악하며 비교하며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뭐할수 있을까요? 이해, 균형, 점검, 뚜렷하게, 애매하게인데요. 나도 세계 문화 행사에 어떤 관점,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며 읽으면, 내 생각은 어떠한지, 또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내 생각을 점검하며 읽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생각을 점검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점검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글의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뭐할수 있냐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며 읽으면 말이죠. 따라서 이번에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해 적어주면 되겠네요. 3번, 여러 글을 비교하며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을 뭐 가질 수 있다. 균형, 뚜렷하게, 애매하게 중에서 바로 나의 관점을 뚜렷하게 가질 수가 있겠죠. 읽어보니까 확실히 나는 세계 문화 행사의 긍정적인 관점이었네. 나 세계 문화 행사 좋아하네. 이렇게 나의 관점을 뚜렷하게 가질 수 있다라는

0: 친구들은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비교하며 읽으면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함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19번 문제까지 열심히 풀어보았는데요. 또 그냥 헤어지기 또 아쉽죠.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수강무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인데요.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방금 봤던 19번 문제와 비슷한 질문인데요.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지 또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올린 글도 보면서 어? 이런 좋은 점도 있잖아. 같이 배우면 좋겠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토익 그리고 관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 이어나가보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또 봐요.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대비하는 만점왕 단어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금 과학 2단원 함께 공부하고 있죠? 바로 물체의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 바로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인데요. 바로 단원평가 1회 그리고 단원평가 2회를 만나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서 한번 문제풀이에 적용해 볼게요. 먼저 단원평가 1회 시작합니다. 자, 과학에서 정의하는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1번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옳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기억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이것이 변할 때 물체가 운동한다고 한대요. 자, 과학에서 운동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엇이 변할 때? 그렇죠. 바로 위치가

변할 때. 그래서 기억에는 시간, 니은에는 위치가 들어가야 운동한다 라는 말의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기억 속도 아니죠. 자, 위치는 맞는데 속도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위치 시간도 아니고요. 시간 위치, 그렇죠. 바로 3번이 정답이네요. 속도 빠르기도 아니고요. 빠르기 속도도 아닙니다. 바로 3번이 알맞은 말을 옳게 짝지은 것이네요. 2번, 운동하는 물체를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운동하는 물체래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운동한다고 하는 것은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위치가 변할 때 우리가 운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경우들 중에서 운동하는 물체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 나무에 붙어있는 매미. 시간이 나도 위치가 변하지 않죠? 그럼 운동하지 않는 물체. 니은, 놀이터에 있는 미끄럼틀. 시간이 지나도 미끄럼틀의 위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운동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디귿, 하늘을 날고 있는 비둘기래요. 그러면 비둘기가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위치가 변하겠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리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 학생. 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대요. 그러면 처음 있었던 위치와 나중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운동을 하는 물체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 두 가지를 골라라. 바로 디귿, 리을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3번부터 4번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처음에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축구공을 딱 골대를 향해서 차려고 하고 있어요. 나무도 있죠. 그런데 2초 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것은 운동을 하였고 어떤 것은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3번, 위 그림에서 운동하지 않는 물체의 기호를 두 가지 쓰래요. 자, 운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도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기억, 골대, 니은, 나무, 디귿, 축구공, 리을, 이 친구의 다리, 이 친구의 몸. 자, 그러면 운동하지 않는 물체 위치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것인가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골대, 축구 골대 그대로 있죠? 그 다음 나무도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하지 않는 물체의 기호는요, 기억과 니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아이와 축구공은 위치가 변했죠? 그래서 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4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3번과 같이 생각한 까닭을 물체의 운동과 관련지어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우리 3번과 같이 대답한 거, 바로 기억과 니은은 운동하지 않는 물체다라고 생각한 까닭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도 위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2초 뒤 축구 골대와 나무는 위치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운동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이 답을 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들어가도록 썼다면 아주 좋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물체는 어느 것입니까?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물체래요. 그러면 이거 우리 다른 말로 운동하는 물체다. 이렇게도 불러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결국 운동하는 물체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1번, 공원에 있는 나무. 자, 나무가 막 발이 달려서 걸어다니나요? 아니죠.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위치 변하지 않습니다. 운동하지 않는 물체. 2번, 운동장에 있는 미끄럼틀 어떤가요? 미끄럼틀도 막 움직이나요? 막 오전에는 여기 있다가 오후에는 저기 있다가. 아니죠. 이것도 운동하지 않는 물체예요.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표지판도 마찬가지예요. 표지판이 뭐 다음날에 다른 위치로 가고 그 다음날은 또 다른 위치로 가고 아니면 뭐 1시간 지나면 5m씩 뒤로 가나요? 아니죠. 그대로 있습니다. 위치 변하지 않아요. 운동하지 않는 물체. 아파트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우리가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잖아요. 이게 막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위치 변하지 않죠? 운동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천안에서 서울로 가고 있는 기차래요. 자, 기차가 그냥 멈춰있는 상태라면 운동하지 않는 상태이겠지만 지금 천안에서 서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천안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서울로 가게 되겠죠. 위치가 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번, 이것은 바로 운동하는 물체가 되겠습니다. 바로 5번이 정답이죠. 6번, 20초 동안 철봉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운동하는 물체인지 운동하지 않는 물체인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20초 동안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선생님, 저거 운동하는 거잖아요. 진짜 힘들겠어요. 20초 동안 매달려 있으면 팔도 아프고요. 아, 뭔가 몸이 튼튼해질 것 같은데 운동하는 거 아닌가요? 자, 우리 과학에서는 이렇게 운동을 정의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과학에서의 운동한다는 건 뭐예요?

뭐라고 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엇이 변해요? 위치가 변할 때 우리가 이것을 운동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철봉에 그냥 매달려 있기만 했대요. 위치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럼 우리 이것을 운동하지 않는 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운동하지 않는 물체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않는 물체. 그렇죠. 가만히 매달려 있었으니까 위치는 변하지 않은 거죠. 다음 7번, 6번과 같이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바로 20초 동안 철봉에 매달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위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지나도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아주 좋은 답이 됩니다. 알겠죠? 8번, 공원의 모습을 2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기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모두 찾아 쓰시오 라고 합니다. 여기 처음에는 공원의 모습이 이랬어요. 그런데 2초 뒤 공원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운동하는 물체를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달라진 경우를 찾아봐야겠죠. 나무, 새,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 휠체어를 탄 사람, 그리고 강아지입니다. 자, 먼저 나무를 볼게요. 나무는 처음이랑 나중 위치가 변하지 않았죠. 운동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새를 볼까요? 새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2초 뒤엔 여기로 날아갔네요. 그럼 위치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 처음에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그 다음에도 똑같이 앉아있으니까 운동하지 않는 물체. 그 다음 휠체어를 탄 사람은 맨 처음 여기에 있었는데 2초 뒤에 여기까지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만큼 위치가 달라진 거죠. 운동하는 물체. 그 다음 강아지도 맨 처음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이동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위치 이만큼 이동을 했구나.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를 모두 골라 써라. 그러면 새, 그리고 휠체어에 휠체어를 탄 사람, 탄 사람, 마지막, 그리고 강아지까지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9번, 운동을 옳게 표현한 것에 기호를 쓰시오. 자, 운동을 바르게 표현한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운동을 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시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느 시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설명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나중 위치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거리, 그 다음 방향을 가지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집에서 학교까지 운동했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는 나와 있지만 시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는 20분 동안 학교까지 운동했어. 시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중 위치 나와 있지만 처음 위치가 나와 있지 않아요. 나는 15분 동안 학교에서 집까지 운동했어. 시간, 처음 위치, 나중 위치까지 잘 표현이 되었죠? 그러니까 운동을 옳게 표현한 것은 바로 디귿이 되는 거죠. 알겠죠? 다음 10번부터 12번입니다. 코끼리와 얼룩말이 10초 동안 운동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왼쪽에는 코끼리의 운동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얼룩말의 운동을 표현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 볼게요. 나무를 기준으로 코끼리의 운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쓰세요. 한번 볼게요. 코끼리는 동쪽으로 3칸, 북쪽으로 4칸 위치에서 10초 동안 동쪽으로 무슨 칸, 북쪽으로 무슨 칸 위치까지 이동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나무를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나무가 여기에 있는데 코끼리는요, 바로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동쪽으로 하나, 둘, 셋만큼 가서 동쪽으로 3칸, 그리고 북쪽으로 하나, 둘, 셋, 4칸만큼 이동한 위치에서 처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10초 동안 동쪽으로 얼마만큼 갔나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그런데 나무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나무를 기준으로 코끼리와 나중 위치가 여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만큼 갔죠? 그러면 동쪽으로 여섯 칸만큼 간 것이고 그 다음 북쪽으로는요 하나, 둘, 셋, 네 칸만큼이니까 북쪽으로 네 칸 위치까지 이동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6, 니은은 4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에는 11번입니다. 나무를 얼룩말에, 나무를 기준으로
얼른 말해.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가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역시 비슷합니다. 얼룩말은 동쪽으로 몇 칸, 북쪽으로 한 칸 위치에서 몇 초 동안 동쪽으로 몇 칸, 북쪽으로 다섯 칸 위치까지 이동했다. 한번 볼게요. 일단 몇 초 동안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 10초 동안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나무의 위치를 기준으로 원래 얼룩말은요, 동쪽으로 한 칸, 두 칸만큼, 그 다음 북쪽으로 한 칸만큼 간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얼룩말이 말이죠.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 여기까지 이동을 했는데 동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만큼, 동쪽으로 다섯 칸만큼, 그리고 북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만큼 간 위치에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위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요. 2, 10, 그리고 5를 순서대로 적어주면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12번, 10번과 11번으로 보아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이건 필수입니다. 그렇죠, 바로 일정한 시간, 걸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하죠? 그래요, 바로 처음 위치, 그 다음 나중 위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그리고 걸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꼭 빼먹지 않고 잘 썼으면 좋겠어요. 다음 13번입니다. 다음 문장은 운동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해 볼게요. 나는 학교까지 운동했어. 학교까지. 그럼 이건 바로 나중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올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알아야 되나요? 그렇죠. 걸린 시간이랑 처음 위치를 알아야겠죠. 나중 위치 속력 아니고요. 나중 위치 걸린 시간도 아닙니다.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아니죠. 나중 위치 나와 있으니까. 처음 위치와 걸린 시간. 그렇죠. 나중 위치와 물체의 빠르기 알맞지 않아요? 바로 4번이 바르게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14번에서 15번이에요. 공원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보니까 사람도 있고 강아지도 있네요. 자, 여러분 동서남북 방향도 확인하시고요. 한 칸은 1m를 의미합니다. 14번 위 그림에서 강아지의 운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기역,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강아지의 운동이래요. 강아지는 1초 동안 어느 쪽으로 몇 미터를 이동했다. 자, 운동을 표현한 거예요. 방향과 거리를 표현한 거죠. 강아지는 처음 위치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방향은 어느 쪽인가요? 그렇죠. 바로 동쪽이죠. 동쪽으로 얼마만큼? 자, 한 칸이 1m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만큼 갔으니 바로 8m를 이동한 거죠. 그래서 기역에는 동, 니은에는 8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볼 수 있겠네요. 15번 위 그림에서 사람의 운동을 바르게 표현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사람의 운동도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사람의 운동, 일단 1초 동안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사람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했으니까 동쪽으로 이동한 거죠. 얼마만큼? 하나, 둘, 셋, 네 칸만큼 갔으니까 4m만큼 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1초 동안 동쪽으로 4m를 이동했다. 이렇게 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답을 쓸 때에요. 이 세 가지를 꼭 써야 합니다. 1초 동안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말이죠. 자, 알겠죠? 이렇게 15번까지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단원평가 1회를 모두 해결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단원평가 2회를 만나볼게요. 단원평가 2회입니다. 1번부터 2번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처음엔 이런 모습이었는데 2초 뒤에는 이렇게 바뀌었대요. 1번 위 그림에서 처음과 2초 뒤 그림을 비교했을 때 위치가 달라진 물체는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잘 찾아볼게요. 먼저 나무입니다. 자, 나무 어때요? 처음 여기 있었는데 그 다음에도 위치 그대로 있죠. 위치 변하지 않았어요.

철봉 찾아볼까요? 철봉 여기 있죠. 철봉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 변하지 않은 겁니다. 축구공 볼까요? 축구공이 여기 있었는데 2초 뒤에는 위치가 여기로 변했어요. 아, 그러면 위치가 달라졌네요, 축구공은. 4번 긴 의자? 오, 긴 의자 여기에 있었는데요. 그대로 그 위치에 있네요. 위치 변하지 않았어요. 축구 골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었는데 그대로 있죠? 그럼 위치 변하지 않은 겁니다. 위치가 달라진 물체는 바로 3번 축구공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축구공은 뭐라고 하죠? 운동하는 물체라고 해요. 2번 위그림을 보고 운동하는 물체의 공통된 특징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사실 여기 축구공 말고도 더 많아요. 이렇게 날아가는 새도 있고요. 채집에 있다가 이렇게 나왔죠. 달리기 하고 있는 사람, 축구하고 있는 사람, 모두 다 운동을 하는 물체예요. 이 운동하는 물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무엇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가 변해요? 그렇죠.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한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시간, 그리고 위치가 변한다. 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3번 위 그림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모두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처음 그리고 얼마 뒤인데요. 여기 있는 이 물체들을 보고 나서 운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배입니다. 배는 여기에 있었는데, 오,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더커 보이죠? 이건 위치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했다면 운동하는 물체죠. 배는 운동하는 물체. 다음 등대 볼게요. 등대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얼마 뒤에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죠? 그러면 운동하는 물체 아니고요. 갈매기는 여기에 있었는데 저기로 날아갔네요. 그러면 이거. 운동한 거죠.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동그라미.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 처음에 이 위치에 있었는데, 얼마 뒤에도, 오, 움직이지 않았어요. 위치가 똑같죠. 그럼 운동하지 않는 물체.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었는데, 오, 강아지가 열심히 달려서 이렇게 사람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변했죠.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됩니다. 바위는 어때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운동하지 않는 물체. 나무도요? 운동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따라서 동그라미는 이렇게 3개 쳐주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4번이에요. 위 그림에서 운동하지 않는 물체를 두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것들 중에서 시간이 지나도 위치가 변하지 않았던 것들을 써보면 되겠죠. 여러분, 무엇을 쓰고 싶은가요? 여러분 자유예요.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일단, 등대요. 등대 위치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대는 운동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또 그다음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나무 보세요, 나무. 나무 안 움직였잖아요. 위치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무도 운동하지 않는 물체가 됩니다. 이것 말고도 뭐 휠체어를 탄 사람, 난 바위 같은 것들도 운동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썼으니까 여러분들도 찾았다면 모두 다 맞았다고 동그라미 해주세요. 다음 5번입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물체와 운동하지 않는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의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기억. 축구를 하는 친구가 발로 찬 공은 운동하지 않는 물체이다. 자, 축구하는 친구가 발로 공을 찼어요. 그럼 이 공은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가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네, 달라지죠. 운동을 하는 물체가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죠. 니은, 축구 골대, 미끄럼틀 등은 운동하지 않는 물체이다. 그렇죠. 축구 골대랑 미끄럼틀은 시간이 지나도 위치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운동하지 않는 물체죠. 디귿, 축구 골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친구는 운동하는 물체이다. 자,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축구 골대에서 멀었다가 축구 골대로 점점 가까워지겠죠. 위치가 달라지고 있으니 운동하는 물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에 기호를 써라 라고 했으니까 기억 하나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6번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처음 그리고 2초 뒤에요. 한번 옳은 설명 찾아볼게요. 1번 새는 운동하는 물체이다. 새가 처음엔 여기 있었는데 2초 뒤엔 여기까지 이렇게 날아갔어요. 위치가 달라졌죠? 그러면 운동하는 물체죠. 그럼 정답 벌써 찾았네요. 2번. 강아지는 운동을 하지 않았다. 강아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달려나갔잖아요? 그럼 위치가 달라졌으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동을 하는 물체가 되겠죠? 나무와 그리고 가로등의 위치가 변하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잖아요? 운동하지 않는 물체.

4번 휠체어에 탄 사람의 위치는 휠체어에 탄 사람의 위치는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나요? 자, 이 끝에 있었다가 바로 이만큼 앞까지 왔어요. 그러면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운동하는 물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옳지 않고요. 5번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운동하는 물체인가요?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위치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운동하지 않는 물체가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죠. 7번 운동하는 물체는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물체를 한번 찾아볼게요. 바다에 있는 바위, 위치 변하지 않아요. 운동장에 있는 철봉, 위치 변하지 않아요. 도로 주변에 있는 나무도 역시 시간이 지나도 위치 변하지 않아요. 자전거 보관함에 세워진 자전거, 세워졌어요. 달리는 중 아니죠? 그러면 위치 시간이 지나도 자전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위치 변하지 않아요. 5번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 학생. 그럼 처음에 있었던 위치랑 나중 위치가 달라지겠죠. 위치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5번은 운동하는 물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8번 5초 동안 나무에 새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 위치, 운동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이 새의 운동을 표현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5초 동안 나무에 새가 앉아 있었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위치가 변했나요? 아니죠.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새는 운동하는 물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 앉아있는 새는 시간이 지나도 위치가 변하지 않으므로 운동하지 않았다. 운동하지 않는 물체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의 말을 꼭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다음 9번 물체의 운동을 옳게 표현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걸린 시간, 처음 위치, 그리고 나중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나비가 1분 동안 이동했대요. 걸린 시간밖에 없죠. 그러면 알맞지 않고 버스는 20분 동안 목적지로 이동했다. 걸린 시간과 나중 위치만 나와 있어요. 사람이 공원에서 지하철역으로 이동했다.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만 나와 있죠. 걸린 시간이 없습니다. 4번 강아지가 15분 동안 집에서 공원으로 이동했다. 자, 걸린 시간, 처음 위치, 나중 위치 모두 나와 있으니까 운동을 잘 표현한 거예요. 5번 자전거를 탄 사람은 5분 동안 도서관으로 이동했다. 걸린 시간과 나중 위치만 나와 있죠. 알맞지 않습니다. 물체의 운동을 옳게 표현한 것은 바로 4번이 되는 거죠. 다음 10번부터 11번입니다. 꽃이 피어있는 정원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위 그림에서 분수를 기준으로 꽃의 위치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꽃이 있죠? 나중 위치를 봅니다. 자, 유채꽃은 분수에서 왼쪽으로 두 칸 떨어져 있나요? 분수에서 왼쪽으로 두 칸 아니죠. 오른쪽으로 두 칸, 그리고 위로 하나, 둘, 세 칸만큼 있죠? 그래서 알맞지 않고. 자, 제비꽃은 분수에서 아래쪽으로 두 칸 떨어져 있나요? 아니죠. 반대예요. 위로 두 칸 떨어져 있습니다. 3번 유채꽃은 분수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그 다음 위쪽으로 세 칸 떨어져 있다. 그렇죠. 꽃의 위치 바르게 설명했네요. 3번. 자, 4번. 수선화꽃은 분수에서 왼쪽으로 두 칸, 위쪽으로 세 칸 떨어져 있나요? 아니죠. 왼쪽으로 하나, 둘, 세 칸만큼 떨어져 있죠. 5번. 진달래꽃은 분수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아래쪽으로 한 칸 떨어져 있나요?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쪽으로 한 칸이니까 알맞지 않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바로 3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11번. 진달래꽃에 있던 꿀벌이 4초 동안 화살표 방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꿀벌의 운동을 표현하시오. 자, 보니까 진달래꽃에서 유채꽃으로 이동을 했나 봐요. 그러면 이 꿀벌 4초 동안 이동한 것, 우리 운동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꿀벌은 4초 동안 처음 위치인 진달래꽃에서 나중 위치인 유채꽃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떻게도 할 수 있나요? 4초 동안 진달래꽃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네 칸 떨어져 있는 유채꽃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우리가 방향과 거리를 설명해 주어도 좋습니다. 자,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썼다면 모두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12번입니다. 각 물체의 운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에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동시간 5초라고 나와 있죠? 사람과 강아지의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도 나와 있습니다. 기억, 사람은 5초 동안 서쪽으로 4m를 이동했습니다.

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처음이 치역이고 나중이 치역이에요. 자,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했나요? 그렇죠. 바로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동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만큼, 그러니까 5m만큼을 이동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니은, 강아지는 5초 동안 북쪽으로 3m를 이동했대요. 처음이 치역이고 나중이 치역이니까, 아, 북쪽으로 이동을 했네요. 세 칸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3m만큼 이동한 것 맞아요. 자, 그러면 바르게 고쳤으래요. 사람은 5초 동안 어느 쪽? 동쪽으로 몇 미터? 5m를 이동했다.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때에는요, 걸린 시간, 그 다음, 방향, 그리고 거리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다음 13번입니다. 운동을 표현할 때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기역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물체의 위치 변화는 처음 위치로부터 나중 위치에 이것과 이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위치 변화. 처음 위치로부터 나중 위치에 무엇과 무엇? 그렇죠. 바로 방향과 거리로 표현할 수 있죠. 동쪽으로 몇 미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 둘의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방향 이렇게 썼어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다음 14번입니다. 사자가 그림과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여 20초 동안 나무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5칸, 북쪽으로 3칸인 위치까지 이동했습니다. 사자의 나중 위치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20초 동안 이동을 했대요. 나무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5칸. 자, 동쪽 여기죠? 그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만큼. 그다음 북쪽으로 세 칸이죠? 북쪽 위로 가야 됩니다. 세 칸. 하나, 둘, 세 칸만큼 가서 여기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사자의 위치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14번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오늘의 마지막 순서 단단 퀴즈입니다. 물체의 운동을 표현할 때에는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린 이것과 물체의 위치 변화로 표현합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호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2단원 단원 평가 문제 만나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도 단원 평가 1회 그리고 2회를 만나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저기에는 산을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구름을 그리고 아야! 내가 한 시간 동안이나 열심히 그린 그림이 엉망이 되었잖아. 너 때문에 그림을 망쳤잖아.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그림을 망쳐서 많이 화가 났구나. 미안해. 가방이 걸려있는 줄 몰랐어. 야옹! 여자아이가 넘어지면서 남자아이의 그림을 망치게 되었어요. 남자아이는 열심히 그린 그림을 망쳐서 속상했겠죠? 하지만 큰 소리로 화를 내니 실수한 여자아이도 속상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결국 두 친구 모두에게 속상한 상황이 되었어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야옹이의 말처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고운 말을 사용해야겠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이어서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로 대화하는 방법도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과 오늘 공부 열심히 하면 친구들과 고운 말로 대화하면서 더욱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준비됐죠? 그럼 우리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오늘 배울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자신의 경험 발표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경험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겠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일, 본 일, 들은 일,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요. 이걸 우리는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여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발표하고 싶은 경험을 말하는 방법.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는 언제 경험한 일인지 말해야 합니다. 지난 주말에, 또는 내가 어제, 내가 작년에, 내가 1학년 때, 내가 1시간 전에, 이렇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먼저 말을 해주세요. 그 다음, 어디에서 경험한 일인지도 말해줍니다. 아, 내가 집에서, 내가 어젯밤에 집에서, 내가 오늘 아침에 학교 교문 앞에서, 내가 지난 주말에 한글 박물관에서 이렇게 어디에서 경험한 것인지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말해줍니다. 내가 어젯밤에 우리 집에서 아주 무서운 영화를 봤어. 오늘 아침에 교문 앞에서 진짜 친한 친구를 만났다. 지난 주말에 한글 박물관에서 만화 영화를 봤어. 이렇게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를 쓸 때에도 내가 경험한 일을 자세하게 떠올린 다음 무얼 더하라고 했나요? 그래요. 바로 생각, 느낌을 더하라고 했죠. 똑같아요.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은 어땠는지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젯밤에 집에서 아주 무서운 영화를 봤는데, 옆에서 오빠랑 같이 봐서 괜찮았어. 오빠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싶은 경험을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경험을 발표하기는 하는데, 바른 자세로 발표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예전에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그래요. 우리가 발표를 할 때에는 바른 자세로 말끝을 흐리지 않고 끝까지 또박또박 이야기해야 한다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신의 경험을 바른 자세로 발표하는 방법. 첫 번째, 바른 자세로 서서 말합니다. 이렇게 턱을 괴거나 또는 발장을 끼거나 다리를 짚거나 몸을 흔들흔들하지 않고 바른 자세로 서서 말합니다. 그리고 말끝을 흐리지 않고 말해야 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에 한글 박물관에 이렇게 말하면 뭔가 자신이 없어 보여요. 끝까지 문장을 완성해서 말해줘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알맞은 빠르기와 목소리 크기로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도 안 되고요. 너무 작아도 안 돼요. 또는 목소리가 너무 빠른 것도 좋지 않고요. 너무 느리게 말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선생님, 저 근데 어떤 빠르기와 어떤 목소리 크기가 알맞은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실을 둘러보세요. 우리 반에서 발표 진짜 잘하는 친구 한 명은 있죠. 그럼 그 친구가 어떤 목소리 크기로, 어떤 빠르기로 말하는지 한번 하루 이틀만 잘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친구를 따라하면 다른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잘하는 친구를 보고, 아, 저 정도 목소리 속도가 아주 알맞구나, 이렇게 느껴보는 거죠. 마지막,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을 짓습니다. 내가 좋았던 경험이라면 활짝 웃으면서, 내가 슬펐던 경험이라면 그런 느낌을 담아서 표정을 지어주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3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일, 본 일, 들은 일,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두 글자죠. 정답?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 찾았나요? 몇 번인가요? 그래요. 경험 바로 여기 있었네요. 1번이죠? 관찰, 생각, 소개, 발표는 알맞지 않은 설명이에요.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서술형 문제예요. 나의 경험 중에서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여 써보세요. 이렇게 빈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일, 본 일, 들은 일들을 떠올려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한글 박물관에 갔던 일을 적어볼게요. 한글 박물관에 다녀온 일. 언제 있었던 일인가? 또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 지난 주말. 어디에서? 한글 박물관에서. 여러분도 이렇게 때와 장소를 써보는 거죠. 지난 주말에 한글 박물관에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때 나의 생각이나 느낌도 함께 써주면 좋은데요.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적어 봅니다. 또는 여기에 더해서 한글 박물관에 볼거리가 많아서 재미있었다. 이런 내용까지도 써주면 좋겠죠. 자, 그럼 15번도 한번 볼게요. 서술형 문제입니다. 14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싶은 나의 경험을 글로 써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14번에서 적어 보았던 내용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서 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적어볼게요. 자, 시작은 아마 언제 있었던 일인지 이걸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지난 주말에 나는 한글 박물관에 갔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지 쓰는 거죠. 무엇을 보았는지. 한글 박물관에는 한글에 대해 알수 있는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어떤 내용을 써주면 좋겠어요? 나의 생각, 그리고 느낌을 적어주면 좋겠죠? 한글을 만드신 세종 대왕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요.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써주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쓴 것처럼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생각과 느낌은 어땠는지만 들어간다면 전부 다 정답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도 해결해 볼게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기 위해 떠올린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가위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알맞지 않은 내용 무엇일까요? 먼저 선주예요.
우리 오빠는 지금 중학생이고

운동을 아주 잘해. 나는 이런 오빠가 자랑스러워.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떠올린 내용으로 알맞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선주가 떠올린 내용은요, 오빠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떠올릴 때 알맞은 것이죠. 그러니 알맞지 않고요. 민준, 영화를 보려고 가족과 영화관에 갔는데 동생이 자꾸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걱정이 됐어. 자, 어때요? 자신의 경험, 영화관에 가서 동생이 큰 소리로 이야기해서 난처했던 경험을 잘 떠올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선주와 민준이 중에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기 위해 떠올린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떠올린 사람은 바로 선주가 되겠네요. 선주, 여기에 가위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17번 중요한 문제예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발표할 때의 바른 자세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발표할 때의 바른 자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일단 흔들흔들하지 않고 삐딱하게 서 있지 않고 바른 자세로 말해야겠죠. 바른 자세로 말합니다. 2번, 바닥을 보며 말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한글 박물관에 이렇게 바닥을 보면서 말하면 자신의 경험을 발표할 때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 알맞지 않고요. 3번, 말끝을 흐리며 말합니다. 말끝을 흐리지 않고 말을 해주어야겠죠. 이것도 알맞지 않아요. 4번,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그렇죠. 발표의 기본. 바로 듣는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4번도 제대로 설명하고 있죠. 5번, 알맞은 빠르기와 목소리 크기로 말합니다. 네, 이것도 발표를 할때 항상 주의해야 하는 거죠. 그럼 발표를 할때 바른 자세로 알맞은 것 모두 고른다면 1번, 4번, 그리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잘 해결해 보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 개념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로 대화하기. 자, 여러분, 이 상황 기억나죠? 그래요. 여기에 있는 이 남자아이가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었어요. 아마 미술 시간인 것 같죠? 그런데 여자아이가 저 사물함에서 무언가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실수로 이 남자아이의 가방에 걸려가지고 꽈당 하고 넘어졌어요. 아야 하면서 넘어지는데 이때 하필 이 남학생을 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림을 열심히 그리던 이 남학생은 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열심히 그려놓은 그림을 다 망쳐버렸잖아? 아, 저 친구 때문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렸는데. 너 때문에 그림을 다 망쳤잖아.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남자아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입은 크게 벌리고, 눈썹은 이렇게 올라가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화가 많이 난것 같아요. 근데 여학생 표정을 한번 보세요. 뭔가 속상하고 난처한 표정이죠. 땀이 뻘뻘 나요. 그림을 망쳐서 많이 화가 났구나. 미안해. 가방에 걸려있는 줄 몰랐어. 맨 처음에 선생님은 이 남학생만 속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망쳤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림을 보니까 이 여학생도 꽤나 속상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크게 화를 내니까, 내가 진짜 큰 잘못을 한것 같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된것 같고,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대화가 끝난다면, 이두 친구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이 남자아이는 아마 계속 화를 낼 거고요. 이 여학생은 막 사과를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하면서 아마 둘이 같이 더 싸우게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이두 친구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대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어떻게 고운 말로 대화를 할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로 대화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야 돼요. 상황을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지? 지금 저 여학생이, 나한테 와서 부딪혔어. 그림을 망쳤는데, 보니까 여학생이 일부러 넘어진 게 아니라 가방에 발이 걸려 넘어졌네. 이렇게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친구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여학생이 내 그림을 망치긴 했어. 근데 이 여학생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미안해하는 표정이네. 굉장히 난처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여학생 되게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겠구나. 마지막,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을 사용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저 남학생이에요. 상황 파악했어. 저 여학생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가방에 발이 걸려 넘어졌어. 여학생이 나한테 사과를 하네.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미안한 표정이야. 그러면, 그래. 일단 속상한 마음은 전달을 하긴 해야겠다. 근데 고운 말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야, 괜찮아. 다음에는 앞을 잘 보고 다녀줘. 일단 지금은 괜찮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남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학생은 남학생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요. 다음에 남학생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고운 말로 대화했을 때 좋은 점이죠. 자, 아래를 보면 고운 말을 사용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을까? 일단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져요. 오, 사과했더니 잘 받아주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결국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랑 사이가 멀어지고 싶은 친구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선생님, 저 친구들 진짜 많이 사귀고 싶어요. 진짜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고운 말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마음에 드는 친구와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림 한번 다시 볼게요. 18번. 그림 1에서 남자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발표를 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운동을 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답 여기 있네요. 친구들과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옳지 않죠. 그림 속에서 남자아이는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9번이에요. 그림 4에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한 말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남자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 때문에 그림을 망쳤잖아.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이 말은 실수니까 괜찮다고 한 건가요? 아니죠. 실수니까 괜찮다고 한건 아니에요. 앞을 잘 보고 다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요.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라고 했으니 정답 여기 있었네요. 3번, 그림을 다시 그려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았죠? 따라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한 말로 알맞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서술형 문제예요. 그림 4에서 남자아이의 말을 들은 여자아이의 기분은 어땠을지 쓰세요 라고 합니다.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에게 아주 크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럼 이 여자아이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 여자아이는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닌데, 남자아이가 화를 많이 내서 속상했을 것입니다. 또는 슬펐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썼다면 모두 다 정답입니다. 21번 중요한 문제죠. 그림사의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로 어떻게 말하면 좋겠나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조용히 해줄래? 조용히 해줄래는 어울리지 않죠? 이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아요. 내 그림 다시 그려줘. 내 그림 다시 그려줘? 이것도 고운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내가 먼저 탈게. 기다려 줄래? 상황과 어울리지 않죠? 무언가에 타는 상황이 아니에요. 4번, 책 읽는 친구들을 생각해서 조용히 해줘. 이 여학생이 떠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알맞지 않죠? 5번, 일부러 그림을 망친 것도 아닌데 화내서 미안해. 자, 그래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자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로 말한 게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을 거예요. 고운 말로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로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운 말 사용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나요? 또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나요? 축하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고마워, 미안해, 축하해는요, 아무리 말해도 아깝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고운 말을 사용해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135쪽이에요. 자, 이 상황을 보니까 여학생이 무거운 책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남학생은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남학생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한번 이 상황과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22번. 그림 가의 상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어떤 상황인가? 1번, 남자아이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상황은 아니죠? 2번,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장난을 치고 있지? 않아요. 3번, 여자아이가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림 가의 상황은 여자아이가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정답은 3번이고요. 23번 중요한 문제. 그림 가의 여자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고운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무언가 무거운 걸 이렇게 낑낑 덜이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 남학생이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아, 너 무겁겠다. 내가 좀 도와줄까? 어때? 너 혼자 갈수 있겠어? 이런 말들을 해주면 진짜 좋겠죠. 보기 볼게요. 1번. 그것도 못 드니? 무시하는 말이죠. 이것은 고운 말이 아니고요. 도와줘서 고마워. 이 여학생이 남학생을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도와줘서 고마워는 알맞지 않아요. 3번. 많이 무겁지? 나눠서 들자. 어때요? 선생님이 이 여학생이라면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나누어서 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해줄 수 있는 고운 말이죠. 4번, 실수로 그런 거니까 괜찮아. 이 여학생이 실수를 한건 아니죠? 알맞지 않고요. 5번, 조심했어야지. 너 때문에 다칠 뻔했잖아. 이것도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그렇죠.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나 그림도 볼게요. 운동장에서 이 남자아이가 무언가를 하다 넘어졌나 봐요. 넘어졌는데 무릎에서 피가 나요. 이 아이를 보고 이 여학생이 옆에서 손가락을 입에 가져대고 뭔가 걱정을 하는 것 같죠?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24번. 그림 나에서 남자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남자아이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가,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가, 괜찮아? 많이 아프겠다. 나, 별로 안 다친 것 같은데 그만 일어나. 자, 어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가요? 자,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다쳤어요. 그러면 친구가, 괜찮아? 많이 아프겠다. 이렇게 걱정해주면, 뭔가 고마운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에게 해줄 말로 알맞은 것은 바로

그래서 힘든 거예요. 분명 불편한 상황일 텐데요. 이때 화를 내면서, 야, 물 그만 튀기라고! 이렇게 화를 낸다면 고운 말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25번입니다. 그림 다에서 여자아이는 남자아이에게 고운 말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고운 말로 말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황을 잘 살펴보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를 내가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이 남자아이가 세수를 하고 있지만 꼭 일부러 튀긴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운 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차가워! 이건 틀린 건 아닌데 고운 말로 이야기했다기에는 조금 놀란 느낌이 들죠. 2번, 장난 좀 그만해. 이 남자아이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3번, 내 순서를 기다려줄래? 순서를 기다리는 상황도 아니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 먼저 사과해. 이런 상황도 그림과는 어울리지 않죠? 마지막 5번, 물이 튀기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어. 그래요. 이렇게 고운 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해준다면 친구하고 더 사이가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퀴즈입니다. 고운 말을 사용하여 대화하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이것이 좋아집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만점왕 나라로 떠나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통 악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5단원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 서술형 평가 문제 풀어보면서 5단원 마무리해 볼게요. 자, 그럼 신나게 출발해 볼까요? 1번 문제 풀어볼게요. 두 학생이 문제 해결을 위해 떠올린 방법은 무엇입니까? 태우와 지연이의 대화 들어볼게요. 태우, 휴대전화 중독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지연, 그래. 휴대전화는 편리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쉽게 중독된다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친구들에게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제 방법이 나오겠죠? 태우, 휴대전화 중독의 위험성을 글로 써보자. 자,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위험성을 글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1번, 휴대전화 중독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아니고요. 2번,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한 과정 살펴보기 아니죠? 3번, 주장하는 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아니고요. 4번, 휴대전화 중독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글쓰기. 이게 정답이죠. 5번, 휴대전화 중독의 위험성에 빠진 친구들 알아보기도 아닙니다. 정답 몇 번? 4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이어서 2번입니다. 글을 쓰는 과정을 점검하면서 글을 쓰면 좋은 점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모두 쓰시오. 자, 우리는 주장하는 글을 쓸때각 과정마다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정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진아, 내 글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자, 친구들, 점검 질문에 의해서 우리가 각 단계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윤호, 글의 짜임에 맞게 썼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은하, 내 생각을 글에 잘 표현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좋은 점 알맞게 말한 친구는 윤호와 누구예요? 은하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부터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 문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은 편리해졌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편리한 것은 아니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자, 뭐예요? 오늘날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이거 뭐예요? 기억, 주장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자, 가는 서론 부분입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나 부분인데요. 셋째예요. 아, 벌써 셋째 이유가 나온 것이죠. 자, 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 하나요? 이유는 뭐가 되겠어요? 이유죠. 왜 줄여야 하냐면,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 된대요. 사회적 불평등. 자, 우리는요, 수많은 정보가 생기고 활용되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요, 정확한 정보 얻지 못하고 이 정보를 공유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이제 일자리, 복지 같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귿은 뭐예요? 동그라미 신문에 나온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인터뷰. 이거 뭐예요? 근거죠. 자, 근거 자료를 제시했어요. 어떤 사람의 인터뷰를 근거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하면 이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죠? 지금 디귿은 근거입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글 가와 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글 가는요, 서론 부분이었고요. 글 나는 본론 부분이었습니다. 제시한 주장의 이유와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구성되어 있는 문단은 나였죠. 본론. 글을 쓴 문제 상황을 밝히고 글쓴이의 의견인 주장을 분명하게 나타낸 건 서론 부분 글가였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 주장, 이유, 근거에 해당하는 것에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아까 기역, 니은, 디귿 찾았죠? 기역이 뭐라고 했어요? 주장이라고 했고, 니은은 이유라고 했고, 디귿은 근거라고 선생님이 글 읽으면서 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이 글을 읽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글은요, 주장하는 글이에요. 주장과 이유가 명확한지 확인해야죠. 주장 이유 근거가 관련 있는지 확인해야죠. 근거가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잘 짜여져 있는지도 확인해야겠죠. 주장하는 글. 자, 글쓴이가 펼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한 이유가 주로 결론에 있는지 확인한다? 자, 주장에 대한 이유는 주로 어디에 있어요? 본론에 있죠. 결론에서는요, 정리하고 주장을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6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서로 다른 말이 들어간대요. 자,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죠? 자,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없는 말은 무엇인지 보기에서 찾아라. 자, 그럼 우리 글 읽으면서 빈칸에 들어갈 말 생각해 줄게요. 자,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자료 등을 자신의 말이나 글에서 사용하는 거래요. 이거 뭐예요? 인용이죠. 기역은 인용이네요. 자, 다른 사람이 만든 말, 도표, 자료 등을 가져다 쓸 때에는 기역은 인용이니까 인용의 무엇을 밝혀야 돼요? 그렇죠. 인용의 출처를 밝혀. 자, 무엇의 권리를 뭐 해야 돼요? 출처를 밝히는 것은 그렇죠. 그 자료를 만든 사람, 즉 저작자의 권리를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출처를 밝히는 거죠. 자, 따라서 들어갈 수 없는 말은 2번 매체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7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표를 보고 인용의 출처를 확인해 쓰시오. 자, 지금 초등학생 희망 직업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출처를 밝혔어요. 자, 우리 출처를 통해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은 어디인지, 또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 자료 이름이 뭔지, 어디에 실렸는지 확인할 수 있죠? 자, 일단 이 자료는 누가 만든 거예요? 교육부가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에는 교육부. 자, 자료를 만든 시기, 괄호 열고 2025년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이제 인용한 자료명, 자료 이름, 초등학생 희망 직업입니다. 초등학생 희망 직업.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있는 것은 자료가 실린 곳이에요.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에 초등학생 희망 직업이라는 자료가 실려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출처 읽는 방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8번에서 10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글은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라는 주장하는 글의 일부분입니다. 자, 일단 첫째 나왔어요.
자, 어떤 첫째냐? 본론 부분인 것 같은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요. 재활용을 철저히 해야 한대요. 아, 이 부분이네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 첫 번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재활용을 철저히 하자. 자, 무엇에 따르면 인용했죠? 출처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매립되거나 자연에 그대로 버려져요. 자,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요,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지구를 병들게 하고 인류의 건강에 해로움을 끼쳐요. 자, 따라서 일회용 플라스틱 병 대신 텀블러나 재사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하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사용한다면 분리배출 어떻게 해라? 올바르게 하자. 그럼 미세 플라스틱 줄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자, 이게 첫 번째 실천 방법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실천 방법이죠.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두 번째 실천 방법은 법을 만들고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대요. 자, 이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2015년에 마이크로비드 금지법 시행된 것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친환경 재료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해 사용을 확대하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플라스틱을 사용하자.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이 글에 어울리는 인용 자료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방금 우리가 읽은 글은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 두 가지였어요. 자, 그러면 이 자료와 이 자료 중에 이 글에 어떤 게 어울려요? 자, 우리 이 자료는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 현 주소. 우리나라 요즘에 오늘날에 플라스틱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자료이지요? 자, 이 자료가 우리가 읽은 글에 더 어울린다라고 할수 있죠. 자, 우리나라 플라스틱 이렇게 오늘날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플라스틱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야 돼요.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래가 플라스틱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림인데, 물론 이 글과 관련이 없는 그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읽은 글에 더 어울리는 인용 자료는 바로 1번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9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인용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뭐뭐에 따르면 하면서 인용할 때 출처를 글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 이때에는요,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을 적어주고, 괄호 열고, 이제 그 자료를 만든 때, 시기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는요, 이렇게 시기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한국방송공사일까요? 한국방송공사 조사 보고서일까요? 자, 이 자료를 만든 기관명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1번이 되겠죠? 한국방송공사 조사 보고서는 아마 자료의 이름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알맞게 이제 적으면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0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중심 문장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우리는 중심 문장을 골라야 돼요. 이 글의 중심 문장은 뭐예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 두 가지가 중심 문장이에요. 첫 번째 실천 방법 뭐였어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분리배출하자. 두 번째, 미세 플라스틱 관련 법을 만들고 친환경 재료 개발하자죠. 그게 중심 문장입니다. 자, 그럼 1번.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 자, 이곳을 중심 문장으로 체크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중심 문장은 아니에요. 지금 첫 번째 실천 방법은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일단 줄이는 게 먼저예요.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재활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거죠.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문장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중심 문장이라기보다는 이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문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마이크로비드 금지법을 시행하여 미세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한다? 자, 이것도 이제 법을 만들자라는 이 중심 문장의 뒷받침 문장이죠.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여야 한다? 자, 이것도 어떻게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는지 이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 주는 문장이에요. 5번.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고 친환경 재료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두 가지가 중심 문장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어서 11번에서 1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나가야 할 때이다.
생활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실천한 작은

노력이 모이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를 더욱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대요. 주장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더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미래를 만들자. 자, 글쓴이의 주장 알수 있고요.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과 관련 있는 그림 실었고 출처도 밝혔습니다. 2023년에 국립생태원에서 만든 자료이고요. 이 그림의 제목, 고래가 플라스틱을 먹는다고요? 그리고 실린 곳은 국립생태원 누리소통망에 실렸네요.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이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글의 마지막 부분에 주장이 있었어요. 미세 플라스틱을 모으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 지금 미세 플라스틱 줄이자라고 주장하고 있죠? 아니고요.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자? 지금 줄이자고 하고 있어요. 아니죠? 3번,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더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미래를 만들자. 마지막 문장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가 실린 곳을 쓰시오. 자, 지금 자료를 만든 기관, 그리고 시기, 그리고 자료 이름, 그리고 자료가 실린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국립생태원.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국립생태원. 누리 소통망. 자, 우리 출처 읽는 방법 공부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 방법대로 정확하게 출처를 쓸수 있어야 합니다. 순서대로. 자, 이어서 13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발표 계획을 세울 때 발표를 들을 대상, 발표 목적, 발표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우리 주장하는 말하기 할때 발표 계획 세우죠? 자, 그때 이세 가지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읽어보고 알맞게 연결해 줄게요. 자, 인터넷 중독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는 말하기를 해야지. 그럼 인터넷 중독은 뭐예요? 발표하고 싶은 문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학급 친구들에게 내가 발표해야지. 뭐예요? 발표를 들을 대상이 됩니다. 자, 내가 이것을 발표하는 목적은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어. 이게 발표 목적이야. 그럼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발표 내용을 구성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즉, 계획 세울 때 우리 발표를 들을 대상, 발표 목적, 주제,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1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인용의 출처를 밝히며 발표할 수 있도록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을 글의 짜임에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우리 주장하는 글쓸 때, 그리고 주장하는 말하기 할 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 내용 정리한 거 있거든요? 읽어보고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연결해 주자라는 거예요. 자, 1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생활에서 분리하지 못하고 있다. 자, 요즘 이런 말 나오면 뭐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의 상황, 문제 상황이죠. 자, 그럼 이 말은 어디서 해야 돼요? 서론 부분에서 해야죠. 자, 2번. 이와 같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을 적당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자. 이거 뭐예요? 주장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이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인터넷을 적당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자. 그럼 주장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결론 부분에서 할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첫째. 자, 지금 이렇게 첫째 했으니까 주장에 대한 이유죠. 인터넷을 오래 사용하면 건강에 해롭다. 자, 동그라미 방송 뉴스에 따르면 근거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한 거북목 증후군 환자 수가 2024년에 비해 8%나 증가했다고 한다. 자, 이유와 근거는 이제 본론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주장에 대한 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해 보고 그렇게 판단한 까닭을 쓰시오. 자, 지금 주장은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예요. 이게 주장이에요. 자, 그런데 주장에 대한 이유가 있죠. 주장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왜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나요?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지금 이유가 타당한가요? 자, 첫 번째, 주장과 이유가 관련이 있나요? 이유가 주장을 잘 설명하나요? 어때요? 지금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구체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이제 근거 자료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요,
주장과 이유가 관련이 매우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유가 주장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매우 그렇다. 자, 그렇게 판단한 까닭은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요, 중요한 문제예요. 따라서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는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보기 때문에 선생님은 주장과 이유가 관련이 있고 이유가 주장을 잘 설명한다라고 표현해 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의 생각 표현해 주세요. 자, 이어서 16번입니다.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근거는요, 이유를 설명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죠. 자, 책이나 자료에서 사실 확인하는 거 좋고요. 신문, 뉴스에서 실험이나 조사 결과 괜찮죠. 문제 상황과 관련 있는 전문가의 의견 좋습니다. 통계나 도표 등 수치 자료를 찾아 근거로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객관적이니까. 친한 친구들의 생각을 알아본 뒤 정리해서 나타낸다? 친구들, 친한 친구들의 생각은요, 주관적인 거잖아요. 근거로 적합하지는 않아요. 근거는 객관적일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17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 읽어볼게요. 글쓰기 과정에서 떠올린 내용들을 제시하는 순서를 정하는 과정이 이제 내용 조직하기인데, 이때에는요, 글에 이것을 고려해야 된대요. 글에 티읕, 이응, 시옷입니다. 뭘까요? 글에? 내용을 조직할 때? 전체적인 글에? 통일성이죠. 자, 통일성이라는 것은요, 친구들, 글에 적힌 내용과 모든 문장들이 어떤 주제를 향해 똘똘 뭉쳐 있는가? 그것이 통일성입니다. 자, 따라서 내용 조직할 때는요, 글에 통일성이 있도록 내용을 조직해야 돼요. 자, 이어서 1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글쓰기 과정은 무엇입니까? 자,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한 것을 바탕으로 처음 글을 쓰는 과정이래요. 글을 쓰는 거래요. 그럼 뭐예요? 표현하기죠. 따라서 정답은 2번, 표현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입니다. 다음의 활동을 글쓰기 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글쓰기 과정입니다. 중요한 부분 밑줄 치면서 순서 생각해 볼게요. 글의 주제 생각하기. 자, 주제 생각은 계획하기에서 하는 거죠. 자, 니은 떠올린 내용 조직하기입니다. 디귿, 쓴 글에서 이미 글을 썼네요. 수정할 부분을 찾아서 고치기. 리을,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한 것을 바탕으로 글쓰기. 리음, 글을 쓰기 전에 글감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떠올리기. 그럼 이거 내용 생성하기잖아요. 자,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그리고 글로 쓰기, 쓰고 나서 고치기가 되겠죠. 자, 순서대로 기호를 적어준다면, 기역, 그 다음에 미음, 그리고 니은, 그리고 리을, 그리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쓰시오. 자,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점검할 수 있는 질문.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주장, 이유, 근거 같은 것들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이런 점검 질문 해볼 수 있어요.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 내용을 떠올릴 때,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떠올렸나요? 즉, 글에 쓸 내용을 생각하려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떠올렸나요? 이게 생성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떠올린 내용이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가요? 내가 떠올린 내용이 주제와 알맞은 내용인가요? 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어서 서술형 평가 문제도 풀어볼게요. 서술형 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장하는 글의 짜임에 맞게 다음 글의 중심 문장을 정리해 쓰시오. 자, 우리 주장하는 글은요,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이 있죠. 자, 지금 선생님이 문제부터 보자면 가문단, 나문단 있고요. 다문단, 라문단이 있어요. 자, 이 문단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의 중심 문장. 본론의 중심 문장, 각 문단별로 그리고 결론의 중심 문장을 정리해 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글을 읽을 때에 중심 문장을 표시하면서 글을 읽을게요. 자, 가 부분은요, 서론 부분이겠죠.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한다.
지금부터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라고 했어요. 자, 앞으로 이유를 얘기할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서론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론에서는 주장을 밝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서론에는 이 문장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 본론 부분,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중심 문장 뭐예요? 첫째, 디지털 소외 계층의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지금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죠. 이거 적어주면 돼요. 디지털 소외 계층의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 문단에서의 중심 문장 뭡니까? 본론에서. 두 번째 중심 문장, 둘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게 중심 문장이에요. 때문에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뒤에 있는 문장들은요, 이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라, 결론 부분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기르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로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를 마주하는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한다.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장을 강조하고 있죠? 즉, 불편함이 없도록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모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 된다. 이 주장을 강조하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론 부분에 아까 표시했던 중심 문장들을 우리 친구들이 정리해서 적어주면 돼요. 서론에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이자. 주장 들어가면 되고요. 본론에는 이유 두 가지 넣어주면 되겠죠? 자, 결론에서는요, 주장을 강조한 문장, 모든 사람이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추어서 생활 속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돕자. 주장을 강조한 중심 문장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 3번 문제 함께 풀어볼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다음으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자. 자, 첫 번째 실천 방법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히 해야 한대요. 자, 그리고 이 실천 방법을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있네요. 그리고 인용한 자료 출처도 밝혔고요. 자, 미세 플라스틱 줄이는 실천 방법 첫 번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히 하자. 자, 그럼 다음 문단 뭐겠어요? 두 번째 실천 방법이겠죠. 둘째,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고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실천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은요, 이제 뒷받침 문장이죠. 법을 만들고 이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이크로 비드 금지법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친환경 재료 뒷받침하는 문장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멈췄네요. 자, 그럼 물음에 답할게요. 2번.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법 두 가지 쓰시오. 자, 지금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서 적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실천 방법 뭐였죠? 그렇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철저히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세 플라스틱 줄이는 관련 법을 만들고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 이렇게 실천 방법 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제시한 인용 자료의 출처를 쓰시오. 자, 우리 가에서 제시한 인용 자료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 현 주소예요. 자, 지금 자료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디에 실려 있는지 출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처 땡땡. 자, 가장 먼저 뭐 적으라고 했죠?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을 적으라고 했어요. 지금 기후에너지 환경부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아,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만들었구나.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리고 괄호 열고 자료를 만든 시기를 적어주는 겁니다. 2021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 2021년에 만들어진 자료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료의 이름, 인용한 자료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 현 주소. 아, 이 자료의 이름이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 현 주소구나. 자, 그럼 인용한 자료명,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 현 주소.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용한 자료명 다음에 이 자료가 어디에 실려 있는 것인지 자료가 실린 곳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 현 주소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이라고 적혀 있죠? 따라서 자료가 실린 곳은 아,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 자료가 실려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수 있죠. 즉, 출처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알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 부처인데 2025년에 이제 만들어진 부처예요. 그 전에는 환경부였는데 환경부가 새롭게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1년에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환경부에서 2021년에 만들었고 이제 표기를 할때 오늘날 부처명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를 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의아한 부분이 있다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주면 돼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국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많은 내용 공부했는데요. 우리 5단원에서 공부한 내용 꼭 기억하고요. 다음 국어 시간에는 6단원 새롭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우리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좋아요.
0: 제목이요. 여자친구는 눈치 백단.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뭔가 그냥 나는 뭐 특별한 의도 없이 어딘가를 봤는데
1: 예.
0: 지금 누구 봤어?
1: 오.
0: 이런 느낌.
1: 그렇죠. 그리고 네. 그날 심기일전에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 남자친구인데 뭐 오늘 나 고백하려고
0: 와.
1: 하면서 먼저 알아채는 친구들 많이 봤고
0: 눈치가 좀 빠른 편이세요?
1: 저도 빠른 편인데 어허. 다행히 프로포즈 할 때는 못 알아채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0: 와, 다행입니다.
1: 네.
0: 네. 자, 그래서 뭔가 눈치와 관련해서 오늘 대화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밌겠네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1: 아우, 아니 뭐 눈길 정도는 지나가니까 줄 순 있는데 미소까지 지었으면
0: 미소. 아이고.
1: 일이 커집니다.
0: 맞춰서.
1: 일이 커져요.
0: 남자친구가 굉장히 심장이 덜컥했을 것
1: 그렇죠, 그렇죠. 잠깐 우리 시간을 갖자 나올 수
0: 같아요.
1: 있어요.
0: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왜 말을 더듬어? 죄책감 드는 거야? 마법소사. 지금 왠지 슬기 씨의 목소리가 좀
1: 네, 그래요.
0: 들리는데요.
1: 약간 목소리 톤이
0: I
1: 전데요.
0: know. 자,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저기,
2: 예?
1: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2: Sorry, can you tell me in English?
1: 이러니까 내가 자꾸 의심을 하는 거야. 아직도 지금 한글을 몰라? 아,
2: Is
1: 오케이.
2: everything okay?
1: 오케이. 침착하자.
2: Okay.
1: You smiling now. Look so beautiful woman, right?
2: Her?
1: Now, you. I see you.
2: Her?
1: Yeah.
2: No, she just looked familiar.
1: 응?
2: She just looked familiar.
1: Your family?
2: No, familiar. Like, I think I.

0: I know her, maybe.
1: 아아 아.
0: Maybe.
1: 아니 근데 왜 말을 더듬어? 뭐 죄책감 드는 거야?
0: Huh?
1: You the why
0: Me?
1: you say this is you look her and smile. Oh, so beautiful. You think like that, right?
0: Nonsense.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1: No.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You are lying.
0: Oh, my throat.
1: 잠깐 시간을 갖자. 안 되겠다.
2: 아니,
1: 예.
2: 남에게 따지면서 본인도 지나가는 남성분을 쳐다봤다는 소문이
1: 아우,
2: 있어요.
1: 자꾸만. 아, 눈에 이렇게 자꾸 보이는데
2: 보인다.
1: 어떡해요? 보이는 거는 봐야 돼요.
2: 안 됩니다.
1: 예.
2: 안 됩니다. 자, 오늘 뭔가 남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실생활에 쓰이는 표현들이잖아요. 뭐
1: 그쵸.
2: 영화에서도 그렇고, 뭐 미드에서도 그렇고, 우리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네.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id you just smile at her?
4: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3: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4: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2: 미션부터 가볼게요.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1: 아하.
2: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건
1: 예.
2: 둘 다 앞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1: 그렇죠.
2: 그걸 느끼나 봐요.
1: 그게 다 느껴져요. 왜 봐요? 누굴 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2: 눈이 여기 있는 것처럼.
1: 예. 이게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진짜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2: 굉장히 이게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1: 맞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2: okay.
1: Did you smile at her? 그녀의 미소를 지었냐?
2: 아하.
1: 아, 근데 방금이 들어가 있네요.
2: 방금이요?
1: 예. 그러면 did you just smile at her?
2: 왠지 그것만 들어가도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1: 예.
2: 지금 표정도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
1: 지금 뭐야? 금방 미소 졌지?
2: 본 거야?
1: 약간 비아냥 쪽 들어가면서.
2: 오케이. Okay. So did you just smile at her? 오케이. Mm-hmm. Okay, 정답은? 맞습니다.
1: Yes.
2: just라고 하는 게 그냥이란 뜻도 될 수 있지만 방금이란 뜻도 될
1: 네.
2: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건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에요.
1: 그죠?
2: 확신이죠?
1: 네.
2: 오케이. So did you just smile at her 했고요. 누군가에게 미소 짓다라는 동사가 일단 나왔는데 동사 자체는 미소 짓는 게 뭘까요?
1: smile.
2: smile. 이거는 뭔가 소리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1: 네.
2: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smile만 쓰는 거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at 활용을 해서 smile at someone 이렇게 쓰면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는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소 짓는 건 보통 정확하게 누구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1: 그쵸.
2: at은 보통 정확하다라는 느낌을 좀 줄 때가 있어요.
1: 아 그러면 smile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항상 smile at을 같이
2: 가주면 좋죠.
1: 아 그래야겠네요.
2: Right. 물론 이제 누구에게 미소를 짓는지 굳이 얘기를 안 하면 안 써도 돼요. at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1: 네.
2: 예를 들어서 oh, I'm just smiling. You know, okay. 그렇게 가능하고요.
1: 네.
2: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배우는 그 팬들에게
1: 네.
2: 미소를 지었어.
1: 어.
2: 자, 그러면 그 배우는 미소 지었다.
1: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2: 그렇죠.
1: Yeah.
2: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1: Smiled.
2: How about this? 나 그녀에게 미소 안 지었어. 나는 미소 짓지 않았어.
1: 어쩌면 이거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2: 그러니까요.
1: 예. I don't.
2: Don't?
1: I didn't.
2: 과거니까.
1: I didn't smile at her.
2: I didn't smile at her.
1: Yeah.
2: 이렇게 부정할 수도 있겠죠. Alright. So at과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1: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2: I didn't smile at her.
1: I didn't smile at her.
2: Alright.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소 짓는 거 말고 있잖아요.
1: 네.
2: 소리를 내서 웃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1: Laugh.
2: Laugh?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여기 써주세요.
1: Laugh at.
2: 스펠링을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1: Laugh 같은데요?
2: GH는 F와 비슷하게 발음이 됩니다.
1: 네.
2: So laugh at someone. There you go. 자, 이거는 소리를 내면서 누군가를 보고 웃는 겁니다. 그런데
1: 네.
2: 이게 사전이나 이런 데 잘못 보면 무조건 비웃다라고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1: 네.
2: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누군가를 보면서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비웃는 거겠지만
1: 네.
2: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조크를 했어요. 농담을 했는데 그것에 대고 웃는다는 거는 분위기 좋게

0: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1: Yes.
0: 그래서 뭔가를 대고 웃다 혹은 누군가를 비웃다. 이거는 맥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id you just smile at her?
1: Did you just smile at her?
0: 자, 이랬을 때 깜짝 놀라죠.
1: Oh.
0: 그래서 어? 아니야. 그냥 뭔가 낯이 익어서 그래 보여서.
1: Oh, no. She just looked
0: Yes.
1: 아, 그러니까 보긴 봤네요.
0: 아,
1: 예, 보긴 본 거예요.
0: 인정.
1: 예, 예. 그냥 단지 looked 보인다. 모처럼 보였다.
0: 어때 보여요?
1: 익숙하게 낯이 익어 보이는 게 익숙한
0: 맞아요.
1: 거니까.
0: 이 단어는 아마도 왕초보 영어에서 한 번도 전에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러면은 낯설다는 strange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strange.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면은 strange를 반대로 해가지고 this strange로 한번 가볼까요?
0: This strange.
1: 예.
0: Okay.
1: 그런 말이 있나 봐요. 저는 솔직히 처음 써보거든요.
0: 아, 그렇군요. 저도 처음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1: 그러면은 왜? 벌써? 안 그런 척 하시나요?
0: 아니, 뭔가 틀려봐야.
1: 예, 예.
0: 나중에 맞을 수 있거든요.
1: 기억이 또 선명하게 남죠. 예.
0: 자, 아마 슬기 씨도 알 거고요.
1: 네.
0: 여러분들도 들어는 봤을 수 있는 바로 단어입니다. 뭐냐면, familiar. familiar 한가요?
1: 예, familiar.
0: familiar 해요?
1: 알죠, 알죠.
0: Okay. So, 진짜 왜냐면은 이게 친숙한, 익숙한이라는 뜻인데, family도 우리 굉장히 친숙한 거잖아요. 그죠?
1: 가족이니까요.
0: Alright. 그래서 그렇게 연결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amiliar. 그래서 familiar 보다는 familiar. 그래서 familiar. MI 쪽에 강세를 주고 한번 발음해 볼게요.
1: 네.
0: You guys? Familiar. Familiar.
1: Familiar.
0: Very
1: familiar.
0: Nice. Okay, very nice. So, 뭔가, 그러니까 이거죠. 아니,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을 좀 줄
1: 네.
0: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나온 오랜만에 또 나왔습니다. 이 표현 우리 많이 했었지만 패턴. 어때 보인다라고 할 때 동사?
1: Look.
0: yes. Look이요?
1: Yeah.
0: Okay. 자, look 뒤에 형용사를 쓰면 그런 상태로 보인다. 근데 그게 팩트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1: 네.
0: 겉에서 봤을 땐 적어도 그렇다. Look, 바로 형용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정말 뭐 거의 원어민들도 암기된 수준인데요.
1: 네.
0: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당신은 친숙해 보여요. 현재형으로 그냥 쓰면 돼요.
1: 아.
0: So, 어떻게 할까요?
1: You look familiar.
0: Exactly.
1: Oh.
0: Hey, you look familiar. Oh. Aren't you 슬기?
1: Oh.
0: 이러면서 많이 쓸 것 같잖아요.
1: 저 진짜 많이 쓰는 말이에요.
0: Oh, yes, yes.
1: 어디서 많이 봤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이러면서.
0: 많이 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1: You look familiar.
0: Alright.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로고는
1: 네.
0: 뭔가 촌스러워 보였어.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촌스럽고 좀 그런 거는 cheesy하다고 좀 얘기할
1: cheesy.
0: 수 있어요. Cheesy, right?
1: Cheesy. The logo.
0: 과거로.
1: The logo looked cheesy.
0: There you go. 이런 식으로 시제도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네.
0: 바로 형용사 나와야 돼요. Like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You look familiar.
1: You look familiar.
0: The logo looked cheesy.
1: The logo looked cheesy.
0: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look 형용사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해보는 게 있죠.
1: 예?
0: 이걸 질문형으로 했을 때 동사를 잘 쓸 수 있는지. 나 나이 들어 보여? 나 올드해 보여?
1: Do I look old?
0: 저 지금 충격받았어요. 네. 많은 분들은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뭐 구조인가요? 하실 수 있는데
1: 저 정말 일취월장이에요.
0: Old 때문에 예. 자기도 모르게 Am I old? Am I look old? 그건 더 안 됩니다.
1: 네.
0: 오케이.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지만 얘는 주인공이 look입니다.
1: 그쵸.
0: Old가 아니라. So 일반 동사 받아주는 두 동사로 쓰셔야 돼요. So, do I look old? 이렇게. 나이스.
1: 네.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약간 놀라면서.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1: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0: There you go. 두 문장이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just smile at her? Did you just smile at her? 어? No, she just looked familiar.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0: 네, 미션 또 가볼게요.
1: 네.
0: 왜 말을 더듬어? 죄책감 드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0: 하면서.
1: Why are you, are you feeling guilty? 너 죄를 느꼈니?
0: 아.
1: 그럼 여기에 말을, 너가 말을 더듬다가 와야 되는데,
0: 네.
1: 더듬다라는 말은 제가.
0: 생각도 안 해봤죠?
1: 네. 전혀 안 떠오르는데요.
0: 오케이. 아니,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It's okay.
1: 자존심 상해요.
0: 아, 자존심 상해요?
1: 예.
0: 오케이.
1: 혹시, give me a hint.
0: 힌트요?
1: 예.
0: 아, 이거는 힌트를 드릴 수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어떤 방식으로도 비슷한 뭐가 없기 때문에.
1: 그러면은 이 말 자체가 좀 약간은 생소하군요.
0: 네. 생소할 겁니다. 발음은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1: 오케이.
0: 오케이. stutter.
1: 야, stutter. 정말 처음 들어보네요. 와. 그냥 여는 게 낫겠어요.
0: Mm-hmm.
1: Please open it.
0: Okay.
1: Yeah.
0: Why are you, are you feeling guilty야? Stuttering.
1: Stuttering?
0: ING를 건 것뿐입니다.
1: 아.
0: 처음 들어보셨어도
1: 네.
0: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예?
0: 자, 말을 더듬다라는 걸 앞으로는 우리 알게 된 겁니다. 바로
1: 네.
0: stutter. 얘는 어려운 stutter. 단어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단어예요.
1: 그렇겠네요.
0: Yes. stutter. 근데
1: stutter.
0: 여기 뒤에 있는 TT 부분을 flap을 내서 리을 비슷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stutter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 네.
0: 한번 가볼게요. stutter. stutter.
1: stutter. stutter.
0: 영화 같은 데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따지듯이 얘기를 딱 한 다음에
1: 네.
0: 뭐라고? 상대방이 그러잖아요.
1: 예.
0: 못 알아들은 것처럼.
1: 어.
0: Did I stutter? 이렇게
1: 오.
0: 얘기해요. 내가 말을 더듬었나? 아니잖아. 너 알아들었잖아.
1: 왜 못 알아?
0: 이런 식으로.
1: 아, 왜 못 알아듣는지.
0: Right. 그렇죠.
1: 이렇게.
0: 자, so stutter도 알아두는 김에 아, 왠지 이것도 모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웅얼거리는 거 있죠. 말을 막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서 저는 이제 영어 할 때 이 웅얼거리는 거 하지 말라고 항상 강조하거든요.
1: 그렇죠.
0: 최악의 습관이에요. Right? 소리가 아예 안 들리고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아세요? 웅얼거리는 거?
1: 웅얼거리는 거요? 오, 글쎄요.
0: 이것도 처음 들어봤죠, 그죠?
1: 예.
0: Right, okay. 자, 바로 mumble.
1: Mumble.
0: 되겠습니다. Okay, so stop mumbling. 그럼 뭐 이렇게 웅얼거려 혹은 궁시렁거려
1: 아~
0: 이런 식으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So 이 두 개는 사실 대체를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1: 이렇게 하면 어때요? Say, no, don't say.
0: 웅얼거리는
1: 거. No.
0: What are you doing? 이럴 수 있어요.
1: 예.
0: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왜 너는 stutter 하고 있니? 더듬고 있니? Are you 느끼고 있니? feeling 하고 있니? 뭐를?
1: guilty
0: 함을.
1: Yeah.
0: 오케이. 자, 누군가가 guilty 하다는 것은 원래는 유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유죄인. 근데 이 유죄임을 느끼는 거, 죄가 있다고 느끼는 거가 바로 뭐겠어요? 죄책감을 느끼는
1: 그쵸.
0: 겁니다. Right? So guilty는 형용사예요, 여러분들.
1: 예.
0: 왜냐하면 이 명사로 쓸 때는 guilt예요, guilt. So y가 붙으면 guilty 이러면 유죄다, 유죄인. 혹은 유죄인이라는 형용사라고 쓸 수 있고 feel이랑 같이 붙게 되면은
1: 죄책감이
0: 들다.
1: 아,
0: 네.
1: 아하.
0: 그래서 저는 이걸 아예 하나의 동사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고
1: 네.
0: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죄책감 들고 있는 거야? You feeling guilty? 이렇게 쓴다든가.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행형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 나 죄책감 들어. 아, 나 죄책감을 느낀다.
1: Oh, I feel guilty.
0: 그죠? I feel guilty.
1: Yeah.
0: Feel 형용사 하면 형용사하게 느낀다라는 뜻이거든요.
1: 네.
0: I feel guilty. 자, how about this? 그 범죄자는 죄책감이 들었어. 범죄자가 뭘까요? C로 시작하는 거 하나 있는데요.
1: C.
0: 힌트는 범죄는 예. crime이죠. crime.
1: Crimer.
0: 아.
1: Creamer.
0: Criminal.
1: Criminal. 아, Criminal 영화 제목 아니에요?
0: 아,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Smooth Criminal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무튼 so criminal은
1: 예.
0: 이렇게 범죄자입니다. 그 범죄자는 느꼈다. 죄책감을 느꼈다.
1: Criminal feels guilty.
0: 과거형이니까 the criminal
1: felt guilty.
0: Felt guilty.
1: 아하.
0: There you go.
1: Yeah.
0: All right. So feel guilty. Feel guilty. Oh, I feel guilty. 이렇게 죄책감 느끼지 마. Hey, don't feel guilty.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1: Yeah.
0: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I feel guilty.
1: Oh, I feel guilty.
0: The criminal felt guilty.
1: The criminal felt guilty.
0: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교재에 안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
1: 네.
0: 좀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뭐냐면요. Don't put me on a guilt trip.
1: 오?
0: 네.
1: 그쵸?
0: 이게 아까 명사로 죄책감이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나를 죄책감 여행 보내지 마라고 해서
1: 죄책감 들게 하지 말란 얘기군요.
0: 맞습니다. Hey, don't put me on a guilt trip.
1: 우와.
0: 왜 날 그 여행을 보내는 거야?
1: 너무 시적으로 표현을 하네요.
0: 네, 이 표현 굉장히 많이 써요.
1: 아.
0: 네.

0: 오케이? 그래서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flam 나는 거 잊지 말고요. 리을 비슷하게.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1: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0: Alright. Stuttering 발음 쉽지 않죠?
1: Stuttering.
0: Yeah.
1: 오, 어려워요.
0: 얘가 flap인데 다시 또 R 사운드 넣어서 yes, 쉽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 에?
0: 오히려 더 버럭하면서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1: 그러니까요.
0: 그냥 목 가다듬은 거야. 참, 막 이러면서.
1: 정말
0: 화났죠.
1: 예. 네, 그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일단 그 격이네요.
0: 괜히 뭐가 찔려요, 지금.
1: 예. 네. 네.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이게 throat이 목이잖아요.
0: 맞아요.
1: 어. 네. 내 목이 깨끗해지게. 아하. 깨끗해지게
0: 하고 있었다.
1: 했어. 했었어.
0: 새로운 표현 또 예. 가져가죠.
1: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이거 그러면은 no way 할게요.
0: 오, 오케이.
1: 예.
0: No way. 자, no way. 일단은 저는 오늘 다 새로운 거 가져왔어요. 근데 no way 괜찮습니다. 아, no way. 그럼 말도 안 돼. 절대 아니야. 에이.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that's fine as well. 자, 오늘은요. 바로 Nonsense. 이러면서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자, nonsense라고 한 nonsense quiz 뭐 이런 예. 거 들어봤죠, 그렇죠?
1: Nonsense는 그건데요. 네. 오, 오늘 티가 너무 귀여워요, 큐티.
0: 뭐예요? 갑자기요.
1: 아, nonsense면서 약간 아재 개그 아, 그런 느낌인데.
0: 오케이, okay, so sense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 말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 뭔가가 make sense 한다는 건 말이 되는 말이 건데요. 되는 건데. Nonsense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 아하.
0: 그래서 이 자체 단어 하나만으로 예.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So 누군가 oh nonsense 이러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실없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네. 조금 격식에 가깝기는 해요. 그래서 no way가 더 가볍고 캐주얼하긴 합니다.
1: 예.
0: Alright, so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자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아셔야죠. throat하고 neck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1: throat은 네. 그 완전 목 안에 막 네. 편도선 이런 느낌.
0: 목구멍, 네. right?
1: 넥은 겉에.
0: 맞아요. 네. Okay. 그래서 이거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목 소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목 안쪽을 가다듬는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lear 시킨다는 건 뻥 뚫는 거예요.
1: 아하.
0: 뭔가 뚫어버려요. clear 네. one's throat. 이런 거면 앞으로 우리 그런 거. 이렇게 목을 가다듬는 것을 예.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소유격이 나왔기 때문에 나의 목을 가다듬으면
1: clear my throat.
0: My throat. 그녀의 목을 그녀가 가다듬는다. 그러면은
1: clear her throat.
0: 그렇죠. 요거를 계속 바꿔서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1: 그쵸.
0: 제가 목소리가 이래요. 이랬을 때 슬기 씨가 에. 저한테 에. 당신의 목을 가다듬어요. 라고 에.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1: Hey, my Sam?
0: Yes.
1: My teacher?
0: Yes.
1: Yes. Clear your throat.
0: Throat. 그러면 제가 오케이. Okay. Yeah. 이렇게 되겠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 가수는 그녀의 목을 가다듬었다. 여가수인 거예요. The singer cleared 과거로 써야 되겠죠?
1: 아,
0: clear. 가다듬었다? Cleared? 이거 동사입니다. 이거 동사예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럼 cleared?
0: 어허. Uh-huh.
1: The singer cleared her throat.
0: 그렇죠. There you go. 오, 큰일 날 뻔했네요. Clear 여기서 예, 동사로 쓴 거예요. 가다듬다, clear하게 만들다.
1: 예.
0: Okay? So, 이런 문장 나오겠죠.
1: Cleared.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Clear your throat.
1: Clear your throat.
0: The singer cleared her throat.
1: The singer cleared her throat.
0: Alright, 자, 이것도 제가 뭐 하나 그냥 참고 삼아서 가져온 문장이 있습니다.
1: 네.
0: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I have a frog in my throat.
1: Yeah.
0: 자, 이렇게 하면 목을 clear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1: 네.
0: 내 안에 목에 개구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뭔가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목이 살짝 쉰 느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래가 좀 껴있다든가.
1: 그쵸.
0: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해야겠어 라고 할 때 Oh, I have a frog in my throat.
1: 오.
0: So I have to clear my throat.
1: 네,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0: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예.
0: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1: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1: Did you just smile at her?
0: 오케이. Okay. 왜 말을 더듬어? 죄책감 드는 거야?
1: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0: 그렇죠. There you go. Mm-hmm. 자, 그렇다면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Did you just smile at her? Did you just smile at her?
2: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0: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2: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0: (목소리)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 smile, 그 다음에 at이 들어가는 거 잊지 마세요.
1: 네.
0: Alright,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1: 예.
0: 나 걔한테, 그녀한테 미소 지은 거 아니야. 난 그녀에게 미소 짓지 않았어.
1: I didn't uh-huh. smile at her.
0: I didn't smile at her.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러면서. 자, 그 배우가 팬들에게, 그 팬들에게 미소 지었어.
1: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0: 그렇죠. You got it. Mm-hmm. 세 번째입니다.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너 방금 그녀에게 미소 지었니?
1: Did you? Uh-huh. Did you just smile at her?
0: 그렇죠. 과거형 질문이니까요.
1: Yes.
0: Alright. 읽어볼게요. I didn't smile at her.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Did you just smile at her? Okay. 자, 다음은요.
1: Feel guilty.
0: 죄책감 드는 거. Mm-hmm. 나 죄책감 들어.
1: I feel guilty.
0: 그렇죠. I feel guilty. 그 범죄자는, 그 criminal은 죄책감이 들었어.
1: The criminal felt guilty.
0: 그렇죠. 과거형이니까 feel 아니라 felt. Guilty.
1: Yes.
0: 자, 질문형 해보겠습니다. 죄책감 드는 거야. 진행형으로 해볼게요.
1: 네.
0: 너는 죄책감이 들고 있니?
1: Are you feeling guilty?
0: 그죠. Are you feeling guilty?
1: Mm-hmm.
0: 이렇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I feel guilty. The criminal felt guilty. Are you feeling guilty? 뷰티풀 job, you guys. Alright,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id you just smile at her?
4: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3: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4: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0: 네, 오늘 새로운 표현을 굉장히 많이 배웠죠, 그렇죠?
1: 맞아요. 오늘 뭐 단어도 그렇지만 뭐 feel guilty도 그렇고 굉장히 또 재밌고.
0: I have a frog in my throat.
1: 맞아요.
0: That's nice.
1: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표현들이 많았어요.
0: 오케이, 자,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Did you just smile at her?
2: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1: Oh,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2: Nonsense.
1: Huh?
2: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1: Wow.
0: Great job, you guys.
1: Ooh.
0: All 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0: Unit 114. ASE. Let's go. Phonics ASE. Ace, ace, ace. Ace, vase.
1: Ace, vase.
0: Ace, chase.
1: Ace, chase.
0: Ace, case.
1: Ace, case.
0: Ace, bookcase.
1: Ace, bookcase.
0: Ace, pencil case.
2: Annyeong!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은 새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아! 소리가 나는 알파벳 A와 S! 소리가 나는 알파벳 S! 그리고 에! 소리 나는 알파벳 E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Ace Ace Ace. Very good. 그럼 ace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꽃병 vase예요. 여기 ace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예쁜 꽃을 꽃병에 넣어서 보관해요. 꽃병 영어로 vase. Vase. Vase. Very good. Ace 소리 나는 다음 단어는 쫓다, chase예요. 여기 끝에 ace 소리 들렸나요?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 열심히 쫓아가요. 쫓다, 영어로 chase. Chase. Chase.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ace 소리 날까요? 아, 상자. case가 있었네요. 친구들 ace 소리 들렸죠? 우리가 물건을 상자 안에 보관해요. 상자 영어로 case. case. case. Good job. ace 소리가 나는 또 하나의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책꽂이 bookcase예요. 친구들, 우리가 책을 다 읽고 난 후 꼭 책꽂이 안에 넣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책꽂이, 영어로 bookcase. bookcase. bookcase. Good job! ace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필통, pencil case예요. 끝에 ace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연필이나 지우개 등 다양한 필기 도구를 보관하는 필통, 영어로 pencil case. pencil case. pencil case.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ace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야구 베이스

0: 에이스예요. 친구들 야구 경기를 본 적 있나요? 선수가 공을 치고 베이스로 뛰어가는 경기예요. 베이스, 영어로 base. base. base. Great job! 와우! 이렇게 에이스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A 소리 나는 알파벳 A와 S 소리 나는 알파벳 S 그리고 에 소리 나는 알파벳 E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나게요?
1: Ace.
0: 네, 아주 잘했어요. 신기한 Ace. 그럼 우리 세번 발음해 볼게요.
1: Ace, Ace, Ace.
0: Good job! 그래서 Logan, 우리가 배운 첫 번째 단어 있죠? 꽃을 여기에다가 보관하는 건데요. 꽃병, 영어로 뭐였을까요?
1: Vase.
0: That's right, vase. 여기도 ace 소리가 나네요. Look, here's a vase. 여기 vase가 있는데요. 꽃이 없네요. 우리가 예쁜 꽃을 한번 그려봐요. Wow, everyone, look at this. It's a beautiful flower in a vase. 아주 잘했어요. 그럼 꽃병 vase 여러분 다시 따라해 보세요.
1: Ace, ace, vase. Ace, ace, vase. Ace, ace, vase.
0: Good job! 이 다음 단어는 뭘까요?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고 아주 열심히 쫓아가죠. 쫓아가다. 영어로는?
1: Chase.
0: Correct. Chase. 여기 ace 소리가 나는데요. 오, 오늘의 소리 빠졌네요. Ace 한번 붙여볼까요?
1: S-S-E.
0: 아주 잘했어요. A-S-E. Chase. 그럼 우리 로건이가 세 번 읽어주세요.
1: Ace, Ace, Chase. Ace, Ace, Chase. Ace, Ace, Chase.
0: Well done. Okay, Logan, this is a quiz. 우리가 다양한 물건을 어디에 보통 보관하죠?
1: Case.
0: 네, case. 상자에 보관해두잖아요. 여기도 ace 소리 나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Ace, ace, case. Ace, ace, case. Ace, ace, case.
0: Very good. 이 단어도 ace 소리 나는데요. Logan, 우리가 책을 읽고 나면 책을 어디에다가 꽂아놓아야 되죠?
1: Bookcase.
0: 네, 책꽂이 bookcase. 아주 잘했어요. 그럼 우리 다시 큰 소리로 발음해 볼까요?
1: Ace, ace, bookcase. Ace, ace, bookcase. The ace, ace, bookcase.
0: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ace 소리 날까요? 아, 우리가 학교 가면 꼭 들고 가는 필통 ace 소리 나는데 뭐였죠?
1: Pencil case.
0: 네, 맞았어요. Pencil case. 자, 그럼 우리 게임을 해요. 펜슬 케이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Are you ready?
1: Okay.
0: Yes. Okay, you go first.
1: Pencil.
0: Pen.
1: Eraser.
0: Ruler.
1: Sharpener.
0: Wow, you won, Logan. Good job, Logan. 내가 이겼어요. 그럼 필통, 펜슬 케이스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Ace, ace, pencil case. A, ace. Pencil case. Ace, ace, pencil case.
0: Excellent. Ace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Logan, baseball game 본 적 있나요? 선수가 공을 치면 베이스로 뛰어가야 되는데 베이스 영어로 발음 어떻게 했죠?
1: Base.
0: 네, 맞았어요. Base. 여기 ace 소리 들리네요. 그럼 우리 로건이가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Ace, ace, base. Ace, ace, base. Ace, ace, base.
0: Great job! We did it! Wow!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봐요.
2: Let's chant!
3: Let's go! Phonics A-S-E Ace,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ace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ace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친구들 왔어요. 이모 뭐 하고 있었냐고. 이모 라디오 사연 듣고 있었어. 이모는 라디오 듣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달까? 이모는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서. 문어 이모도 라디오에 사연 보내볼까? 문어 이모, 문어 책방에서 책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할 책이 너무 많아서 파리 8개여도 모자란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문어 이모 사연이 뽑힐까? 어쨌든 말이야. 우리 친구들 문어 책방 왔으니까 책 읽어야 되겠지. 오늘은 또 어떤 책 읽고 싶어요? 이모가 추천해줘요. 말만 해보세요. 오!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을 담은 책을 추천해달라고. 사연이라, 사람들의 이야기. 있어. 아주 좋은 책이 있어. 바로, 정우의 사연이라는 책이 있어. 정우는 친구 이름이야. 이 정우가 학교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는데, 그만 어떤 일 때문에 일이 완전히 잘못됐지, 뭐야. 너무 속상하더라고. 안타까워. 우리 친구들도 정우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문어 책방에서 읽고 가. 문어 책방의 보물, 혜은 선생님이랑 책도 읽고, 국어 개념도 공부하고, 오늘 아주 행복한 하루 보내는 거야. 문어 이모 응원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2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 단원 첫 시간마다 단원의 제목을 확인하고, 단원의 제목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자, 오늘 우리 2단원의 제목을 확인하고요. 또이 제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단원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분명하고 유창하게입니다. 분명하고 유창하게. 자, 친구들, 분명하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런 말 자주 사용하잖아요.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분명해. 자, 이런 말 사용하죠. 분명하다라는 것은요, 틀림없다, 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유창하게, 유창하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요, 말을 하는데 정말로 유창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유창하게 말한다는 것은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 거침없이 술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 단원의 제목이 분명하고 유창하게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을 전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겠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할 때 책을 읽어줄 때도 유창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단원에서는요,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전하고 유창하게 말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하고 유창하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2단원에서 공부를 할지 그림 한장 살펴볼게요. 자,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교실의 모습이지요? 칠판에 학습 주제가 적혀 있어요. 학습 주제는요,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어떻게 읽는다고요? 실감나게 읽는다고요. 지금 이 친구가요,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기 위해서 미리 발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친구들 앞에서 말할 문장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문장을 실감나게 읽어야 하는데요. 실감나게 읽기 위해서 이 친구가 미리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읽을까? 내일 친구들 앞에서 잘 읽을 수 있겠지? 공원에는 다음에서 띄어 있고, 어떠하다 부분은 뜻이 잘 전달되게 또박또박 읽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는 중이에요. 자, 이 친구의 생각대로 읽는다면
공원에는 다음에서 뛰어 읽고 어떠하다 부분. 자, 이 문장에서 어떠하다 부분은 많았습니다를 말하는 것이군요. 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요, 뜻이 잘 전달되게 또박또박 읽어준대요. 자, 그럼 이 친구의 말대로 이 문장을 읽는다면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요, 이 문장을 읽을 때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을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단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고 유창하게 말하기 위해서 문장의 짜임을 공부할 거예요. 문장의 짜임을 공부하면 우리가 말할 때, 글을 읽을 때 정말 유창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랑 이 단원에서 공부를 해 보자고요. 자, 그럼 이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꼭꼭 기억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시간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나의 생각을 전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우리 함께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교재 30쪽입니다. 오늘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 주신 정우의 사연이라는 글을 볼 건데요. 먼저 만화를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부터 볼게요. 여기는 학교 복도네요. 자, 이 친구가 지금 정우이고요. 정우 옆에 친구가 있어요. 두 친구가 학교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정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내 사연이 소개되면 좋겠다. 정우가 학교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나 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자, 방송이 흘러나오는데요. 오늘은 3학년 김정우 학생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의 사연이 선택이 되었군요. 친구 집에서 겪었던 일이네요. 잘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정우의 사연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정우가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는데 어떤 내용을 사연으로 보냈어요? 친구 집에서 겪었던 일을 사연으로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 볼게요. 3번 그림이에요. 두 친구가 교실에 도착해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친구가 정우에게 질문하네요. 정우야, 학교 방송국에 사연 보냈어? 그랬더니 정우가 응, 잘 들어봐 합니다. 자, 이제 정우의 사연이 막 방송이 되겠죠? 정우의 사연이 다 방송이 되고 나서 4번 그림입니다. 자, 방송을 듣고 나서 친구가 정우에게 물어봅니다. 정우야, 별님이가 가발을 너한테 줬어? 우리 집엔 강아지 가방도 없는데 뭔가 희한하다는 듯한 말을 하죠. 그랬더니 정우의 대답 보세요. 아니,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앞발을 나한테 내밀었다고 쓴 건데, 뭔가 일이 잘못된 것 같죠. 아마도요, 정우가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는데 그 사연이 정우가 의도한 대로 방송되지 않았나 봐요. 정우가 전하려는 내용과 다르게 잘못 전달이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요, 친구들.

이두 가지 문장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문장은요, 어떻게 띄어 읽느냐에 따라 그 뜻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 한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문장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 방법으로 띄어 읽기 해볼게요.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띄어 읽는다면 이건 무슨 의미가 됩니까? 강아지가 어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띄어 읽기 하면 어떨까요? 강아지 가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띄어 쓰고 띄어 읽기를 한다면 강아지가 어디로 간 것이 되어 가방으로 들어간 것이 됩니다. 아마도 방송에서 띄어 읽기가 잘못되었을 거예요. 정우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방송에서 띄어 읽기가 잘못돼서 가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방송이 된 거죠. 자, 그럼 다음 문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문장도 어디에서 띄어 읽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한번 보세요. 강아지가 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이렇게 띄어 읽게 한다면 강아지가 나한테 무엇을 준 거예요? 발을. 그러니까 앞발을 내밀은 것이죠. 발을 나에게 내밀은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띄어 읽게 하면 어떨까요? 강아지 가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이렇게 띄어 읽기를 하면 강아지가 무엇을 가발이 뭐예요? 가짜 머리카락이잖아요. 우리 가발 머리에 쓰기도 하죠. 강아지가 어딘가에서 가발을 가져와서 나에게 가발을 주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은 문장이지만 어디에서 띄어 읽느냐에 따라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방송이 될때 띄어 읽기가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교재 30쪽 1번 문제입니다. 학교 방송에 나온 사연은 누구의 것인지 쓰시오. 자, 이 사연 누구의 사연이었어요? 맞아요. 3학년 김정우 학생의 사연을 소개한다고 되어 있죠? 3학년 김정우 학생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학교 방송에 나온 사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정우가 어떤 내용을 사연으로 보냈어요? 친구네 집에서 겪은 일을 사연으로 보냈죠. 자, 따라서 사연의 내용은요, 친구 집에서 겪은 일이에요. 1번, 친구가 겪은 일은 아니죠. 정우가 친구네 집에서 겪은 일입니다. 2번, 학교에서 겪은 일 아니고요. 3번, 집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다. 4번, 친구 집에서 겪은 일. 정답이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학교 앞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다. 자, 2번 정답 4번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어서 3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에서 정우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생각해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기억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정우가 실제로 전달하려는 내용이 무엇이었을지 우리가 한번 빈칸 적어 볼게요. 자, 방송을 다 듣고 나서 친구가 질문을 합니다. 정우야, 별님이가 가발을 너한테 줬어? 아마도 별님이는 이 친구 집 강아지 이름인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 집 강아지가 너한테 가발을 줬어? 그리고 우리 집에는 강아지 가방도 없는데? 자, 이렇게 방송이 된 거죠? 자, 정우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나한테 앞발을 내밀었다고 쓴 건데 잘못 전해졌어. 자, 그러면 정우가 실제로 하려던 말은 뭐예요? 강아지가 어디로 들어갔다가? 맞아요.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무엇을 준 거예요? 정우에게 앞발을 준 것이죠. 앞발을 정우한테 주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띄어 읽기를 잘 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우가 전달하려는 것은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아빠를 정우에게 준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만화를 보면 알 수가 있었죠? 4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정우가 당황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방송을 듣고 정우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자, 왜 당황했죠? 그래요. 내가 하려던 말과 다르게 방송이 되었기 때문에 당황을 한 것이죠. 자, 1번. 정우가 쓴 사연이 나오지 않았다. 정우가 쓴 사연이 나왔습니다. 2번. 정우가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났다. 정우는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3번. 정우가 전하려는 내용과 잘 맞았다. 아니요. 전하려는 내용과 잘 맞지 않아서 당황을 한 것이죠. 4번. 정우가 사연에서 전하려는 내용과 달랐다. 맞아요. 그래서 당황을 한 거예요. 5번. 정우의 사연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왔다? 아니죠. 3학년 김정우 학생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있었죠. 자, 따라서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4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친구들, 실제로 어떻게 방송이 되었는지 방송 내용이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 학교 방송국에서 정우의 사연을 발표한 원고인데요. 이 원고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또 아, 이래서 잘못 내용이 전달되었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재 31쪽입니다. 실제로 방송된 원고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 글인데요. 1번 문단은요. 방송 진행자가 사연을 소개하기 전에 앞부분에서 소개하는 멘트입니다. 자, 함께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주 화요일마다 돌아오는 우리의 사연을 읽어주세요 시간입니다. 오, 이 학교에서는요. 매주 화요일마다 친구들의 사연을 받아서 소개를 해주나 봐요. 오늘은 3학년 김정우 학생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사연을 보낸 사람 소개하고 있죠? 친구 집에서 겪었던 일이네요. 잘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인사말을 했어요. 자, 그럼 이 다음에는 실제로 정우가 보낸 사연이 나오겠죠? 자, 정우가 보낸 사연입니다. 2번 문단 읽으면 알 수 있는데요. 정우가 보낸 사연 함께 볼게요. 학교 끝나고 서진이네 놀러 갔습니다. 아, 아까 그 정우 옆에 있었던 친구 이름이 서진이었나 봐요. 서진이네 집에 도착해 강아지에게 손인사를 하자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적혀 있어요? 강아지 가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정우가 의도한 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정우가요, 서진이네 집에 갔는데 강아지한테 이렇게 손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아지가요, 어? 어? 낯설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서진이가 별리마 하고 이름을 불러주면 강아지와 가까워질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 강아지 이름이 별림이군요. 잠시 뒤에 강아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리마 하고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자, 누가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래요, 정우가 강아지를 보고 별리마 하고 이름을 불러준 것이죠. 서진이가 알려준 방법대로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강아지 가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강아지가 가발을 내민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강아지가 발을 내민 것이죠. 앞발을 이렇게 내민 것입니다. 뭐예요? 경계를 풀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정우는 서진이와 강아지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꼈대요. 자,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띄어쓰기가 잘못되었고 따라서 띄어읽기가 잘못돼서 정우의 사연이 다르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두 가지 문장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잘못 전달된 것이죠. 강아지 가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가

아니라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야 해요. 또, 강아지 가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가 아니라 강아지가 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야 정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이 부분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글 이어서 읽어볼게요. 마무리입니다. 정우 학생이 서진이와 강아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네요. 여러분도 서로에게 고마운 일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마무리 멘트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우리 정우가 보낸 사연을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정우가 학교 방송국에 보낸 사연을 들었죠?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 자, 읽고 정우가 겪은 일을 차례대로 정리를 해 보재요. 자, 정우가 친구 집에 갔어요. 그리고 강아지를 봤는데 강아지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자, 그래서 강아지와 친해지는 방법. 별리마라고 이름을 부르면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해서 별리마라고 불렀더니 강아지가 방에서 나와서 아빠를 내민 거죠. 자, 그럼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가. 강아지는 정우를 보자 방으로 들어갔다. 나. 정우는 서진이네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손인사를 했다. 자, 둘 중에 어떤 일이 더 먼저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먼저 일어난 거죠. 정우가 서진이네 집에 가서 강아지에게 손인사를 하니까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자, 다. 서진이는 정우에게 강아지의 이름을 불러주면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법을 알려준 거죠. 라. 강아지가 정우에게 다가와서 발을, 아빠를 내밀었다. 자, 그러면 어떤 순서로 일이 진행된 거예요? 첫 번째, 정우가 서진이네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손 인사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손 인사를 하자마자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서진이가 정우에게 강아지 이름을 불러주면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죠. 잠시 후 강아지가 나왔는데 강아지 이름을 불러주니까 강아지가 정우에게 다가와서 발을 내민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나, 가, 다, 라. 이렇게 일이 일어난 차례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우의 사연을 공부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을 말할 때, 어떤 글을 전할 때, 띄어쓰기, 띄어읽기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잘못되면 뜻이 완전히 다르게 전달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럼 그점 말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주의할 점더 알아볼게요. 자, 글을 활용해 사람들과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때 주의할 점입니다. 자, 첫 번째.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문장을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자, 우리 이 단원 제목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고 유창하게.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각과 느낌을 전할 때에는요, 문장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알맞게 띄어 읽어야 합니다. 방금 우리 띄어 읽기가 바르게 되지 않아서 의미가 정말 잘못 전달된 사례를 보았죠. 따라서 문장을 알맞게 띄어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2단원에서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문장을 알맞게 띄어 읽는 방법 연습할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알맞은 목소리의 크기로 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어떤 목소리요? 알맞은 목소리요. 우리 친구들 글 읽을 때큰 목소리만 좋은 줄 알아요. 자, 그런데 큰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발표하는 상황에 따라 알맞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알맞은 목소리의 크기로 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글자나 낱말을 바르게 써야 합니다.

맞춤법이 틀리면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바른 맞춤법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즉, 글자나 낱말을 우리 친구들 바르게 써야 합니다. 따라서 바른 맞춤법도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글을 활용해 사람들과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때 주의할 점 우리 친구들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1번. 우리의 사연을 읽어주세요. 시간에 나온 학교 방송 내용이다. 맞죠? 우리가 읽은 글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2번. 우리의 사연을 읽어주세요에 사연을 보내줄 것을 부탁하는 글이다. 여기에 사연 보내주세요. 그것을 부탁하는 글은 아니었죠. 자, 따라서 5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정우의 말과 기역의 문장을 비교해 보았을 때 무엇이 잘못되어서 일어난 일인지 쓰시오. 자, 지금 기역 문장 이거예요. 강아지 가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 문장은요, 강아지가 가방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정우는 이 말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어요. 자, 정우의 말을 보면, 아니, 강아지가 어디로?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아빠를 나한테 내밀었다고 쓴 건데, 방이 아니라 가방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말로 방송이 됐어. 자, 이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요. 띄어읽기가 잘못되어서 전하려는 내용과 다르게 전달이 된 겁니다. 자, 그럼 함께 적어 볼게요. 띄어읽기가 잘못되어서 전하려는 내용과 다르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띄어쓰기. 띄어읽기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유를 적어 주었어요. 친구들도 적어 주세요. 자, 그러면 7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니은을 정우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에 맞게 바꾸어 쓰시오. 자, 니은 문장 이것입니다. 강아지 가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이 문장은요. 강아지가 어딘가에서 가발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가발을 주었다. 이런 의미죠? 자, 근데 가발을 준 것이 아니라 뭐를 준 거예요? 정우에게 아빠를 내민 것입니다. 자, 따라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강아지 가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가 아니라 강아지가 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됩니다. 이어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글을 활용해 사람들과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배웠으니까 생각하면서 보기 봐요. 1번, 문장을 알맞게 띄어 읽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글자나 낱말을 바르게 써야 한다. 맞죠? 3번, 띄어 읽기를 내가 편한 대로 한다? 아니에요. 문장의 짜임 생각하면서 의미가 잘 드러나게 띄어 읽기 해야 합니다. 4번, 알맞은 목소리 크기로 글을 읽는다. 좋죠? 5번,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문장을 정확하게 쓴다. 맞습니다.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8번 문제까지 함께 했는데요. 이어서 문어 이모 만나러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공부했어. 오늘 배운 내용 중요한 거 정리를 해보자고. 글을 활용해 사람들과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 문장을 정확하게 써야 해. 두 번째, 문장을 알맞게 띄어 읽어야지. 또 알맞은 목소리의 크기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글자나 낱말은 정확하게 써야 한다는 거꼭 기억해. 자, 그럼 이 문제도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 남겨줘. 문장을 알맞게 띄어 읽어야 하는

0: 발바닥은 무엇일까? 오늘 확실히 생각했지? 그 내용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적어줘.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구. 안녕!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세상을 움직이는 말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치와 관련된 5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평화, 자유, 진리와 같은 가치죠. 네, 그 가치를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학습 목표인데요. 네, 어떤 가치들을 나타내는 만화 그림들인지 쭉 살펴보고 만날게요. 네, 그림들 모두 좀 살펴보셨나요?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단어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장면이에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네, 전쟁이나 갈등이 없고 평온한 상태. 네, 우리 평화라고 하죠. 평화라는 명사, 영어로 peace라고 합니다. 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peace. 한번 더. peace. 네, 잘하셨어요. peace와 관련된 문장들도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평화를 바라요. 네, 평화를 모두가 바라죠. People hope for peac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두 나라는 평화롭게 지내요 라고 얘기할 때 The two countries live in peace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eace는 평화라는 명사잖아요. 그 앞에 in 붙여서, 전치사 in 붙여서 in peace 하면 평화롭게가 됩니다. Live in peace, 평화롭게 지내다 이런 표현이 되니까 in peace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조금 한 남자가 이렇게 막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상태. 네, 자유는 영어로 freedom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freedom. 한번 더. freedom. 잘하셨어요. freedom 넣어서 문장 만나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자유를 원해요. 그렇죠. Everyone wants freedom. 모두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원하죠.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고, 자유에 대한 좀 설명입니다. 자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줘요. Freedom allows people to express their idea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손을 쫙 이렇게 펼치면서 있는 이 freedom 장면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면입니다. 네, 이 그림은 뭔가요? 네, 어느 쪽으로도 지금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있어요. 사람들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상태. 네, 그 가치는 평등이라는 가치죠. 네, 평등은 영어로 equality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equality. 한 번 더. equality. 네, 잘하셨어요. equality, 평등과 관련된 문장들 한번 봅니다. 평등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equality means treating everyone the same. 네,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것이다. 하나 더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평등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Many people work for equality.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상태의 평등, equality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한장 넘어가서. 네, 이번에는 이거 뭐 하고 있나요? 네, 증인으로서 이제 선서하고 있어요. 나는 사실만을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이거나 거짓이 아닌 것. 네, 진실이죠. 네, 진실 영어로는 truth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truth. 한번 더. truth. 네, 잘하셨어요.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해요. We should tell the truth. 네,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하다. 이런 표현. 네, 진실이라는 단어와 함께 같이 살펴볼 수 있는 표현이고요.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the truth finally came ou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실만을 말하겠다 하고, 맹세하고 있는 이 장면과 함께 truth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 친구 잠을 자고 있고요. 네, 꿈을 꾸고 있어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희망이나 목표. 우리가 잠을 잘때 꾸는 꿈도 꿈이고요. 내가 앞으로 이루고 싶고 희망하는 목표도 꿈이죠. 네, 모두 다 영어로도 네, 둘다 꿈, dream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dream. 한번 더. dream. 잘하셨어요? 네, 여기 문장 속에 넣어볼게요. 그녀는 선생님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루고 싶은 희망이나 목표죠. She has a dream to become a teacher.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꿈 절대 포기하지 마. Never give up on your dream.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잠잘 때 꾸는 꿈과 앞으로의 희망과 목표, 네, dream 둘다 dream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 오늘 얘기해 봤고요. 가치를 나타내는 다섯 개 단어 공부해 봤는데요. 짧게 복습하고 퀴즈 풀면서 확실하게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uick Review 시간입니다. 오늘 다섯 가지 가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장면 단어 공부해 봤는데요. 한번 복습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퀴즈 풀어 볼까요? 네, 첫 번째 사진이에요. 저는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하고 맹세, 선서하고 있는데요. 진실, 영어로 뭔가요? 여러분, 크게 외쳐주세요. 네, 맞아요. 진실, 영어로 truth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아, 자유로운, 네, 그런 상태이지요. 자유라는 가치,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외쳐주세요. 잘하셨어요. 정답은 freedom입니다. 네, 세 번째 사진 볼까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죠. 모든 사람이 공평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 가치는 무엇인가요? 네, 평등. 영어로 equality입니다. 네, 오늘 다섯 가지 가치와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 공부해 봤어요. 평화는 peace, 자유 freedom, 평등 equality, 그리고 진실 truth, 꿈 dream까지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장 만들기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모두 다 소중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배운 단어 중 하나 골라서 문장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가치가 소중한지 쓰고요. 그것이 is very important,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Peace is very important, and I want everybody to live in peace. 우리 오늘 배웠던 in peace라는 표현까지. 그래서 peace, 평화는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치와 관련된 다섯 개 단어 공부해 봤는데요. 이렇게 59강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강의 딱 하나만 앞두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단어 다섯 개 들고 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로마. 우리가 이전 시간에 로마 안 다뤘거든요. 오늘 다루고요. 그런 다음에 고대 동아시아와 인도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정치체제라고 했습니다. 군주정과 민주정, 공화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통치했는가, 군주정의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고대 지중해 세계 형성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테네가 민주정, 즉 참정권이 어떻게 확대되었고 페리클레스 때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체제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데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치체제에서 로마는 독특하게도 군주정, 즉 제정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 포인트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로마 공화정의 성립과 발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너무 중요하니까 살펴볼게요. 성립입니다. 기원전 8세기 도시국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왕정에서 출발했는데 귀족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고 점점 평민들이 야, 우리도 정치에 참여시켜줘 라고 요구하게 되면서 평민회, 즉 평민이 주도하는 회의와 호민관이라고 하는 관직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성립이 되게 되었고요. 로마의 많은 민중들,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면서 공화정 체제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발전했던 시점이 바로 전쟁, 로마에서 전쟁 인원이 많이 필요했던 기원전 3세기였습니다. 기원전 3세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와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지중해라고 하는 패권을 둘러싸고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바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카르타고 기억나시죠? 페니키아가 만든 식민도시 중 하나입니다. 자, 아무튼 승리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지중해 서쪽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로마가 엄청 성장하게 됩니다. 당연히 로마에 있었던 많은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그들의 지위가 올라갈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전쟁 이후에 유력자들, 즉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획득하게 됐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농장이라고 하는 게 커졌습니다. 대농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라티푼디움이라고 부릅니다. 이 라티푼디움이 커지게 되니까 일반적인 백성들, 평민들, 그들을 이제 자기 농토를 농사짓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영농이라고 부르는데 상대적으로 자영농은 몰락하게 됐던 것이죠. 즉 정리하자면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는 귀족과 평민이 어느 정도 세력의 밸런스가 맞춰진 상태에서 정치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포에니 전쟁 이후에 귀족들이 힘이 강해지고 평민들의 힘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공화정이 뿌리부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그라쿠스 형제는 지금 유력자들 너무 지금 농사, 농장들 확대를 많이 하니까 농토를

수요를 제한하자. 그리고 가난한 평민들을 위해서 곡물들을 싸게 팔자라고 하는 몇 가지 법안을 제안하면서 평민들의 지위를 다시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귀족들의 강력한 반발에 못 이겨서 그라쿠스 형제가 암살당하게 되면서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은 평민들의 그런 전쟁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참여를 통해서 성장했지만 포에니 전쟁 이후에 흔들리게 됐고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하면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공화정의 운영 체제를 보면은 일단 원로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미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네에서 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왕과 같은 역할처럼 그 로마를 통솔하는 역할이요. 근데 이때 미네 안에서는 평민들만 있는 평민회가 있는데 이 평민회에서는 평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옹호하는 호민관도 같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집정관과 호민관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시스템을 공화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공화정이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어떻게 쇠퇴하게 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라쿠스 형제가 등장해서 개혁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혼란을 수습했던 인물이 카이사르, 영어로 시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로마의 권력을 장악하고 혼란을 수습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공화정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혹은 공화정에서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카이사르의 저런 행동 자체가 공화정을 되게 위기로 몰고 뭔가 황제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한 의심 불러일으키기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결국에 이 반대파, 즉 공화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되게 되면서 로마는 다시 한번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러한 혼란을 최종적으로 수습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뒤를 이었던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혼란을 수습하고 군사권과 행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제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이사르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권력 너무 강하니까 얘 지금 공화정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를 받아서 암살당해서 옥타비아누스는 아 이거 좀 위험한데? 내가 일단 혼란을 수습했지만 군사력과 행정권 다 장악하고 있지만 내가 황제가 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프린캡스라고 부릅니다. 이 프린캡스는 로마의 제1시민이라는 뜻이에요. 황제라고 하는 명칭이 아니라 나는 시민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를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만 보면은 거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와 다름없었다. 그래서 로마의 본격적인 제정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한 자라고 하는 칭호까지 주면서 그의 권한이, 그 위세가 굉장히 높아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200년간 로마는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 시기를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언젠가 위기가 오기 마련이죠. 위기가 오게 되는데 첫 번째 이유가 군대가 정치에 개입합니다. 이때는 그 많은 장군들이 황제를 죽이고 자기가 직접 황제가 되려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공업과 도시가 쇠퇴하게 되었고요. 게르만족과 같은 이민족들이 점점 로마 안으로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가 제국이다 보니까 많은 지역을 통솔하고 있는 그런 국가였는데 각지에 있었던 민족과 국가들이 나 독립할래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점점 혼란스럽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은 3세기 말에 로마 제국을 넷으로 나누어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로마 제국이 너무 넓으니까 통솔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4개로 나눠서 좁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통치하기 쉽잖아. 라고 하면서 4개로 쪼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 혼란이 수습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당시에 많은 대중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던 종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크리스트교인데 그 크리스트교에 원래 로마 때 박해를 했거든요. 되게 못 살게 굴었어요. 근데 이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많은 대중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크리스트교 이제 믿어도 돼 라고 하면서 공인을 해주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지지도가 높아지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미 로마가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폐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동쪽에 있는 도시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 도시가 자기 이름을 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유명한 거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라는 세 가지 정부 형태는 로마를 통치하는 데 있어 분산되어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정치체제라고 했었죠. 두 명으로 구성된 기역의 권한만을 주목하면 완전히 군주정적인 체제로 보일 것이다. 한편 자문기구인 니은의 권한에 주목하면 이번에는 귀족정처럼 보이게 된다. 또 시민들의 권한에 주목하면 이번에는 확연하게 민주정처럼 보인다. 로마는 군주정인지 귀족정인지 민주정인지 다 섞여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이 사료의 핵심적인 그 핵심이고요. 이 중에서 기역은 로마의 모든 일에 대해 중요한 권리를 행사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거는 집정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5번은 날려 보내면 될것 같고요. 니은은 국고를 관리하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제한다. 이거는 원로원이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고대 동아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인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동아시아는 중국 문명에서 이어지는 것인데 중국의 상나라와 주나라로 이어지는 그 체제에서 주나라가 봉건제를 실시했었죠. 근데 이 봉건제가 결국 마지막에 안 좋게 돼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시기가 등장하게 되고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춘추와 전국시대 합쳐서 춘추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극복했던 국가가 진나라와 한나라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진나라와 한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혼란을 수습한 뒤 통일정책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통일정책 수립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인도에서는요, 카스트제와 브라만교라고 하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원주민들을 통치했는데 이게 너무 차별적이었기 때문에 이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석가모니가 만들었던 불교라고 하는 종교였습니다. 이 불교를 바탕으로 성장했던 국가가 마우리아 왕조와 쿠샨 왕조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등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중요한 내용 한컷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인도는요, 여러분들 영토가 너무 넓고 인구도 많아요. 거기 때문에 통치 체제에 대해서 언제나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이따 인도 같은 경우는 불교라고 하는 통치 수단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진나라 같은 경우는 법가와 군현제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춘추 전국시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주나라가 유목민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침입 받았으니까 밑에 있는 제후들한테 도와줘라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왕과 제후 사이에 혈연 관계가 좀더 옅어지게 됐기 때문인데 그때 이 주나라가 동쪽으로 천도하게 되면서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약해집니다. 더 이상 제후들이 주나라 왕 이제 별거 아닌데 힘이 많이 약해졌는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시기부터 제후들의 세력 다툼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춘추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춘추전국시대는 굳이 말하자면 두 가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춘추시대는 여전히, 그래도 주나라 왕에 대한 좀 리스펙이랄까요? 존경심이 좀 남아있는 시기예요. 이때는 그 지도자들이, 제후들이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스로를 후라고 부릅니다. 제후의 후자를 써서. 근데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제후들 중에서 힘이 강한 제후는 내가 주나라 왕보다 센것 같은데? 나도 왕해도 될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지도자가 왕의 이름을 쓰기 시작한 시점을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둘다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조금 더 이제 엄밀하게 말하자면 전국시대가 조금 더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자, 이 춘추전국시대 때 사회 변화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철제 농기구와 소를 이용해서 농경이 확대가 되고요. 즉 경제력이 많이 발전하게 됐고, 자, 그다음에 그런 바탕으로 상공업 발달하게 되면서 도시와 시장이 성장하게 됩니다. 다양한 화폐가 이때 사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춘추전국시대 보면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나와 있죠. 춘추오페라고 하는 거는 주나라 왕을 모셔야 돼. 제후들 나를 따라서 주나라를 모시자라고 하던 대표적인 그 지도자를 다섯 명의 패라고 부르는 거고요. 전국치룡은 이제 전국시대가 됐으니까 각각의 이제 국가에서 스스로 왕을 칭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곱 개의 국가를 전국치룡이라고 부릅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전쟁이 너무 많아졌던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쟁이 너무 많아지니까 백성들이 평화를 그리워합니다. 아, 주나라 때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되게 원하게 되니까 각국에 있는 왕들이 우리나라가 강해져서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좀 부국강병을 논하게 되는데 그 부국강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백가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제자백가는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유가, 도가, 묵가, 법가입니다. 네개다 의미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게 유가입니다. 유가는 힘이 아니라 인과 예로서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자와 맹자가 주장했던 이론인데 여기서 주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가 주나라 초기의 봉건제였던 거죠. 그래서 유가는 일종의 봉건제를 그리워한다, 봉건제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가 같은 경우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추구했고요. 묵가 같은 경우는 차별 없는 사랑과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가는요. 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 성악설을 따르면서 법을 통해서 엄격하게 통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와 법가는 좀 조금 달라요. 유가는 힘보다는 덕으로서, 법가는 힘과 규정으로서, 법으로서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전국에 있는 7개의 국가 중에서 통일했던 국가가 바로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װ진나라 중요해요. 자,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는 어떻게 통치를 했냐? 일단은 제자백가 중에서도 법가라고 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법가를 바탕으로 하면서 이제 중국을 통일하게 됐는데, 통일했던 이제 왕이 내가 이때까지의 왕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칭호를 받아도 될것 같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황제, 시작하는 황제라고 해서 스스로를 시황제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 시황제가 통일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중앙집권입니다. 법가에서 이제 주장했던 것중 하나가 군현을 만들고 그 군현에는 재우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즉 황제가 직접 임명한 관리를 파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군현제는 일종의 법가와 좀 비슷한 그 방향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놔두고 그 밑에 현을 두어서 직접 관리를 파견할 통치했다. 그리고 전국에 도로망을 정비했고요. 발량전이라고 하는 화폐로 전국에 있는, 중국 전역에 있는 화폐를 통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량형이라고 하는 단위, 문자, 수레바퀴의 폭까지 통일하면서 이제 혼란스러웠던 그런 약간 여러 개가 있었던 그런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시켰던 황제가 시황제였던 것이죠. 자, 근데 이 진시황제가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중앙집권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바로 이 법가와 군현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특히나 군현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유가에서는 주나라 초기에 봉건제를 옹호했기 때문에 봉건제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아? 그때가 되게 살기 좋았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진시황제의 통치 방식과 방향성이 반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진시황제가 결정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옛날의 책들과 유생들, 즉 유학을 따르는 사람들을 없애자. 그래서 책을 불태우고 유생들을 이제 땅에 생매장하는 분석액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반대 세력을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제가 폭군이라고 하는 칭호가 있는 이유가 이 분석액류가 너무 잔혹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나라 때 이제 내부적으로 안정됐으니까 대외적으로도 팽창을 했는데 이때 중국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유목민족이 있었어요. 바로 흉노족인데 북방의 유목민족인 흉노를 밀어내고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그들로부터 중국 왕조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진시황제가 죽고 나서 전국에서 너무 가혹한 통치에 반대했던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됐고 그 과정에서 진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 국가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항우가 이끌던 초나라와 유방이 이끌던 한나라가 대립하게 됐던 사건을 우리가 초완지라고 부릅니다. 자, 분석액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의 서적 가운데 의학, 전복, 농업, 임업과 관계되는 것은, 즉 실용적인 것 제외하고는 모두 불태워라. 국가의 명을 거역하거나 황제의 정책을 비판한 자를 잡아 모두 죽여라. 라고 하는 일종의 좀 폭군적인 정책을 했던 게 분석액류였습니다. 자, 아무튼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초나라와 한나라가 대립하는 초완지의 상황이 지속됩니다. 그 과정에서 승리했던 국가가 한나라였습니다. 자, 한나라를 이끌던

그 사람이 한나라 유방. 이 유방이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를 건국하고 결국에 그 중국의 전역을 재통일하게 되는데 황제에 오르면서 스스로를 한고조라고 불렀습니다. 자, 한고조는 보니까 군현제랑 봉건제가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봉건제를 하자니 제후가 반란 일으킬까봐 두렵고 군현제를 하자니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게 두렵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다가 두 개의 장점만 결합한 군국제를 실시합니다. 자, 근데 군국제도 결국에 제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한고조 이후에 또한번 제후들의 반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하게 됐고 결국 한무제 때아 이거 군국제 안 되겠어. 군현제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게 되면서 체제 정비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무제 때는 어떤 정책을 썼냐? 군현제를 다시 확대하게 됐고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법가가 이제 체득화가 됐기 때문에 유교를 좀 가지고 와서 백성을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는 굉장히 대외적인 팽창이 많았고 베트남 북부 고조선 멸망 흉노 몰아내는 것까지 한나라가 완전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소금과 철을 다 팔면서 즉 전매하면서 이거를 재정적으로 보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금과 철의 전매 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바다는 하늘과 땅의 보물을 품고 있어 모두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속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히 사사로이 철기를 만들거나 소금을 굽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모두 몰수하자. 즉 소금과 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물품이 돼버렸는데 국가에서만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그 재정을 오직 국가에서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필요한 물자들을 그 경제력들을 여기서 보완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나라가 이제 한무제 이후로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황제의 아내 쪽 집안을 외척이라고 합니다. 그 외척에서도 왕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학적으로 되게 신망이 높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와, 저 왕망 어르신은 완전 성인군자야. 유학에 통달하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칭찬, 그 명예를 바탕으로 결국에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신나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학자다 보니까 주나라 초기의 정책들을 되게 좋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이미 발전했는데 옛날 정책을 쓰다 보니까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경제 정책이라든지 외교 정책을 쓰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황제권이 점점 약해지게 됐고 각 지역에서 힘이 좀센 사람, 즉 호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호족들의 추대를 바탕으로 이제 황제가 됐던 사람이 유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환나라 황실의 자손이에요. 그 사람이 광무제로 즉위하게 되면서 또다시 한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앞에 있던 한나라랑 비교해서 이 나라를 후한이라고 부릅니다. 후한도 마찬가지로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외척과 한간의 횡포가 심해지게 됐고 결국에 농민들의 반란 발생하게 됐는데 그 농민들의 반란이 황건적의 난입니다. 이 황건적의 난이 유명한 삼국지 소설의 거의 시작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게 됐고 그 영웅들이 건국했던 나라가 위나라, 촉나라, 오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인데 이 시대가 되면서 후한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통치 체제가 중요한데 주나라 같은 경우는 봉건제 실시해서 중앙에 왕이 있고 각 지방에 제후들이 있다. 자, 반면에 진나라는 법가를 바탕으로 군현제를 실시했습니다. 군현으로 두고 황제가 관리를 직접 파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한나라 때는 이 봉건제와 군현제를 장점만 결합했던 군국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했던 지역은 군현을 설치해서 직접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신들 혹은 이제 왕의 가족들에게 주면서 그 지역 다스려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군국제는 한무제 때 군현제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런 포인트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나라 문화는 이제 유교, 역사, 과학, 기술이 있는데 유교는 한무제 때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의 건의에 따라서 통치 이념 채택됐고요.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 그리고 훈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하게 되었다. 역사책으로는 사마천의 사기가 있습니다.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일단 만리장성 있고요. 도로를 건국했고 수도가 함양입니다.
이 국가는

진나라입니다. 1번 피라미드를 건설하였다. 이집트 문명. 2번 전국시대 통일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모헨조다로 유적을 남긴 거는 인도 문명이고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거는 이제 한무제 때 이민족의 침입으로 천도하였다는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는 주나라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도로 한번 가볼게요. 인도는 조금 간단합니다. 불교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됐는데 이게 왜 등장했는지부터 볼게요.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의 영향력이 증가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카스트제와 브라만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자, 그때 기원전 6세기경에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를 창시하게 됐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뭐냐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란 깨달은 사람, 즉 해탈한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은 석가족의 성인이라는 뜻인데 불교를 창시하면서 야,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교리가 뭐냐면 평등과 자비를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부처님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신분에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수행을 통해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인도 각 지역에서 이게 인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많은 왕들과 귀족들이 카스트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옹호하는, 후원하는 그런 입장들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등장하는 국가가 마우리야 왕조와 쿠샨 왕조인데 이두 국가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통치 체제에 활용합니다. 마우리야 왕조 같은 경우는 찬드라굽타 마우리야가 건국하면서 북인도를 통일했는데 언제가 전성기냐? 아소카 왕이라고 하는 왕 때가 전성기입니다. 이때는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을 장악하면서 도로망 정비하고 관리를 파견하면서 일반적인 그런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근데 아소카 왕이 전쟁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통치 체제가 되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라고 하다가 칼링가 전투 이후에 나도 이제 불교에 귀의해야겠다. 불교를 믿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불교를 장려합니다. 그래서 전역에 사원과 탑, 돌기둥 등을 건립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불교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불교의 목적은 부처님이 되는 거, 해탈하는 거가 목적이라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수련해서 해탈하는 거를 상좌부 불교라고 하고 대중들을 이끌어서 너희들 다 해탈하게 해줄게. 우리 같이 한번 수행해보자 라고 하는 게 대승불교라고 하는 건데 마우리야 왕조 때 유행했던 불교는 상좌부 불교였습니다. 자, 아소카 왕때 이후로 이제 쇠퇴하게 됐고 결국 기원전 2세기 때 멸망하게 되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던 국가가 쿠샨 왕조입니다. 쿠샨 왕조는 알렉산드로스의 침입 이후에 등장했던 국가인데 쿠샨족이 건국했고요. 전성기는 카니슈카 왕 때입니다. 간다라 지방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일부와 인도 북부를 확보하면서 동서교역로 장악하고 바닷길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자, 이때도 거대한 사원과 탑을 건립하고 불경 연구를 장려하면서 불교를 되게 융성하게 시켰는데 이때 유행했던 불교 종파가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기 좋은 포인트가 마우리야 왕조 때 그리고 아소카 왕 그리고 상좌부 불교, 쿠샨 왕조는 카니슈카 왕때 전성기고 대승불교라고 하는 차이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를 보면 위쪽으로는 대승불교가 확산되고요, 남쪽으로는 상좌부 불교가 확산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쪽에서는 대승불교, 일본까지 동남아시아에서는 상좌부 불교가 확산된다라고 하는 차이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인도에서는 결국 중요한 포인트가 카스트제와 브라만교를 비판하는 목소리, 거기 대항해서 불교가 등장했고, 이 불교가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받으면서 왕실과 귀족의 후원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마우리야 왕조의 아소카 왕, 쿠샨 왕조의 카니슈카 왕때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둘은 상좌부 불교와 대승불교를 각각 장려했다. 이 포인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칼링가를 정복하면서 나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들의 영토가 수많은 시체로 뒤덮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내 가슴은 온통 찢어지고 말았다. 앞으로 나는 오직 진리에 맞는 법만을 가르치고 실천할 것이다. 여기서 칼링가라고 하는 명칭에서 알수 있는 거 아소카 왕이죠. 마우리야 왕조입니다. 1번, 불교를 창시한 거는 석가모니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마우리야 왕조 세운 거는 찬드라굽타 마우리야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3번은 중국, 진나라에 관련된 설명이고,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잘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거 복습인 거 아시죠? 끝났다고 교재 바로 덮지 마시고, 복습까지 하신 다음에 마무리하시고요.

0: 꿈꾸는 집에 살고 계십니까? 빨간 벽돌에 초록 담쟁이 덩굴. 이 고색 창연한 집의 건축주가 되셨군요.
1: 저는 뭐 이 집의 건물주는 아니고요.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0: 에? 오늘은 건축주 집이 아니에요? 빌려 사는 세입자가 주인공이래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빌린 집 고쳐 살면은 남 좋은 일 아닌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네요, 글쎄.
2: 그냥 내 우리 집이 얼마고 뭐 어떻고 몇 평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얼만큼 있고 그거를 보고 기분이 좋은 집이 되게 좋은 집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 평화롭다. 내가 지금 이렇게 누려도 되나.
0: 빌린 집 고치는 게 남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채널 고정. 오늘은 빌린 집 고쳐 사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빌려서 고친 집 찾아서 서울 신당동으로 먼저 갑니다.
4: 아, 좋네. 야, 야, 오늘 참 날씨도 너무 좋고요. 아니, 오늘 힌트 어떻게 되죠? 안 듣고 싶은데요? 설마 거기 올라가야 돼요?
0: 자고로 계단이랑 산은 올라야 마시죠. 안 그래요, 소장님?
4: 아, 이게 뭘 하냐. 아, 130계단. 아이고야. 와, 이게 역대급이네.
0: 이거 젊은 사람이 벌써 숲이 차면 어째. 이제 시작인데.
4: 와, 도대체 집 어디냐, 집.
0: 아유, 근데 높기는 높다.
4: 오늘 완전 역대급이네. 야, 그래도 풍경은 좋다. 아유, 뭐 거의 고층 빌딩에 올라온 것 같네요. 와. 아, 근데 어떤 집이지?
0: 그러게, 130계단 등반에는 성공했는데 대체 오늘 집은 어딨대요?
4: 아, 이 집! 이 집이네! 한눈에 알겠구만. 야, 잘 쪘다, 80년대. 벽돌집 그대로네.
0: 제법 운치가 있는데요. 빨간 벽돌에 초록 담쟁이라 눈에 확 띄는 보색 대비 벽돌집. 이분이 집주인이시구나. 와우, 주인장도 집만큼이나 튀시는데요.
5: 아유, 소장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아, 어유, 건축주 분이 나와 계시네요.
5: 이 먼 데까지 올라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4: 아, 네. 오. 야, 너무 멋쟁이신데요?
5: 아유, 감사합니다. 와. 만만치 않으신데요?
4: 아닙니다. 아주, 오, 이 빨간 벽돌집이 너무 멋있어요.
5: 그렇죠. 네. 빨간 벽돌집이 갖는 그런 어떤 따뜻함이 있죠. 저는 뭐 이 집의 건물주는 아니고요.
4: 건물주 아니세요?
5: 네, 이 집에
4: 누가 봐도 건물주신데?
5: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4: 아,
5: 여기는 재개발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 7, 8년 뒤에 네. 없어질 그런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단동 빨간 벽돌집에 사는 공간 디자이너이자 전시기획자 강신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강신재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상업 공간들을 디자인해서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활동 영역을 넓혀서 각종 국제 비엔날레 전시 예술 감독으로도 활약이 대단한 분이죠.
5: 여기는 이제 제 지인이 이제 아파트 딱지를 받으려고 한 5년 전에 사놨던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거의 4년 동안을 방치를 해놨다가 어느 우연한 기회에 제가 한번 와서 같이 와서 보게 됐는데 이게 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남산부터 저기 북악산까지 서울을 감싸고 있는 산이 병풍처럼 그렇게 펼쳐진 모습에 제가 너무 반해서 제가 있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가 철거되기까지 그때까지 계약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0: 공간 디자인의 대가가 곧 사라질 집에 월세살이를 결정했다?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있는데? 촉이 오는데?
6: 기가 센 곳에 있는 집. 네, 그렇죠. 들어가 볼까요? 네. 오, 야, 바로 마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뒷마당이네. 야, 이 외부 계단이 이렇게 있네요.
5: 조심해서 잘 잡고 내려오세요. 오. 아주 신기한 공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야, 집 구경하기 전에 또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것도 처음인데요.
5: 아. 네, 바로 여기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6: 이거 없는 것 같은데요. 우와, 호랑이가 한 마리 살고 있네요, 여기. 우와, 이게 뭐예요?
5: 엄청나죠. 네, 이 산 자체가 암반산이기 때문에 그 암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실내로 유입된 거죠. 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네. 여기가 막힐 수 있었어요. 아. 벽체를 철거를 하고 이 바위를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6: 아, 그러셨겠다. 아.
5: 이 바위 자연물에서 그 나오는 그런 에너지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몸이 아팠어요. 오~ 약간 이렇게 좀 눌리는 느낌 있죠. 와~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네. 아침 저녁으로 이제 빡세게 기도를 했죠.
0: 힘들게 기도까지 해서 이런 집에 살 생각을 했다니 나는 그게 더 신기하네. 곰팡이랑 동거하는 옵션? 근데 그 벽을 치고 놨더니 짜라잔 이 바위가 튀어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6: 네, 지금은 보물이네요.
5: 지금 이게 뭐 완전히 보물이고요. 제가 여기를 또 상업공간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뭐 거의 천지 차이죠.
6: 그러니까요.
5: 이 장점.
0: 이 공간 디자인 지분은 신재 씨와 자연이 반반. 뒤에는 바위가 앞에는 초록숲 전망이 숨어있더래요.
6: 근데 지하를 봤더니 너무 이게 약간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 내부가 상상이 안 됩니다. 와, 이거 어떤 집일지.
0: 어쨌든 지하는 사는 집이 아니고 이쪽이 사는 공간이라는 거죠. 뭐가 튀어나오려나? 모든 바위는 못 이길 것 같은데.
5: 제가 네. 공사하기 전의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귀신할 것 같아요. 네.
0: 이번엔 바위 말고 귀신 나오는 거였어요? 어우, 심란하다, 심란해. 곰팡이 배들도 아니고 배가 공포 체험하면은 딱이겠네. 아이고.
6: 오, 깔끔하다. 와. 야, 이게 그 집 맞아요?
0: 엄마나, 곰팡이는 이사 갔네, 갔어. 180도 바뀐 환골탈태 현장. 전문가는 전문가네요. 손을 댄 듯 안 댄 듯 과하지 않고 적당히 고급스러운 게 너무 근사한데요. 아유, 가구들은 어떻고 어딜 돌아봐도 딱 제자리 완성맞춤이네. 이게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 감각의 힘인 거죠. 진짜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은 빌린 집 고쳐 사는데 나는 한 표, 아니 열 표 드리겠습니다.
6: 여기는 어디 유럽 어디 온 것 같지? 와, 뭐 완전히 어디 그냥 시간여행을 한다 그래야 되나? 장소여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와, 이 페어였던 것조차도 믿기지가 않고 돈 엄청 드셨겠는데요?
5: 아니요, 돈 많이 안 들었고요. 지금 이제 그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철거할 공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7, 8년 뒤에. 네. 그래서 베이스에는 전혀 돈 안 들였습니다. 그냥 수성 페인트. 일반 수성 페인트를 그냥 제가 직접 롤러로 칠만 한 거고요.
6: 직접이요? 직접?
5: 네, 직접 제가 칠만 한 거고. 그냥 백색 페인트, 수성 페인트, 무광 칠하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컬러는. PV 스타일, 5mm짜리 PV 스타일 아시죠?
6: 네. 네,
5: 그거로 바닥만 깔았습니다.
6: 아, 요새 그 PV 스타일 소위 이제 비닐 타일. 네, 비닐.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네.
0: 그래, 빌린 집에 왜 돈을 들여요? 아까 회실이.
5: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구멍도 뚫려 있고 벽돌도 보이고 하는 것들이 사실 어른들이 보면 용납이 안 되죠. 네. 이거 공사한다 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요. 요즘에 뭐 카페들을 가도 요즘에 트렌드가 인테리어를 안 하는 게 트렌드예요. 네. 노출, 처음에 철거했을 때 그런 어떤 날것의 느낌, 그리고 그 날것에는 항상 시간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동안 시간의 흔적. 그동안에 그 공간을 지나간 사람들이 발랐던 페인트, 그 위에 또 페인트, 혹은 그 위에 벽지, 이런 것들이 혀로 쌓여서 그런 것들이 아주 미묘한 아름다운 그림 같은, 회화 같은 그런 느낌 만들어내거든요. 그 아름다운 것,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진짜.
4: 이 선생님 그 원칙을 들어보니까 약간 철학 가치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어떤 모습을 사랑하자.
5: 네, 자연스러움.
4: 그럼 집 전체적으로 다 그런 원칙이 지켜진 건가요?
5: 아,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제가 한 군데 또 이렇게 감춘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그 원칙이 안 지켜진 데도 있어요? 이거 뭐 하얀 방이네? 아, 욕실, 사무실. 와, 온통 하얗네요.
5: 네.
0: 보통 욕실 고치는 데는 타일 덧방을 하던데 페인트를 칠하신 거예요?
5: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폭시, 에폭시를 직접 롤러로 칠을 한 거고요. 벽도 수성 페인트로 칠을 한 거고.
4: 근데 이제 또 신기한 게 이게 금이 안 가서. 예, 이게 두께값이 좀 있어야 금이 안 가죠.
5: 그렇죠. 한 두 번 칠했죠.
4: 그러니까. 이거 또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따라 하시거든요. 하실 때 꼭 주의할 게 두께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된다.
5: 두 번 정도를 해야 된다.
4: 아, 근데 뭐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설마 이 돌들, 그 아래에 그 큰 바위 길을 누르시려고 지금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죠? 아니, 생긴 것도 그렇고.
5: 여기 처음 왔을 때 이게 그 벽 속에 있던 배관들이 다 죽어 있었어요.
4: 배관하고 돌이 무슨 상관이죠?
5: 그래서 이제 배관을 보시다시피 노출 배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출 배관으로 간 자죽이 보기 싫어서 제가 그 평소에 작업할 때 쓰던 돌들을 이렇게 그 배관을 가리기 위해서 세팅을 해놓은 거죠.
4: 아, 그러면 이 뒤에 그러면은 그 배관들, 수도 배관들이 다 있는 거를 가리는 용도예요? 오. 아, 가리고 싶을 땐 더 과하게 가려라. 오, 괜찮은 것 같은데요?
0: 전문가는 다르다. 하얗게 칠한 도화지가 준비되면은 그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차곡차곡 모아온 신재 씨 취향 저격 가구와 소품들이 바로 그 색깔 물감들. 진짜 그림 같은 집이네요. 그런데 이 자개장은 뭔가요?
4: 저 아까 이거 들어오면서 보긴 봤는데? 이거 선생님 만드신 거예요?
5: 네네, 제가 만든 겁니다.
4: 웬일이야?
5: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카페나 그런 패션샵에서 많이 쓰는데 이걸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 많이 낡았는데 제가 버리기가 아까워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수납이 됩니다.
4: 수납? 오, 와, 이게 뭐예요?
5: 이렇게 보시면 정말 구하기 힘든 옛날 그 비디오 테이프, 구하기 힘든 그런 예술 영화들 위주로 해서 제가 다 구해서 모은 것들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안드레 타로프스키 감독의 희생이라는.
0: 신재 씨 영화에도 조예가 깊으시구나. 혹시 뭔 사연이 있으신 거예요?
5: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영화 감독이셨습니다.
4: 아, 그래요?
5: 1950년대, 60년대 영화를 많이 만드셨었는데,
4: 네.
5: 아, 저희 아버님이 강자, 찬자, 우자라는 영화 감독이셨고요. 큰 아버님이 제작, 아버님이 영화 감독, 막내 동생이 촬영 감독. 그렇게 삼형제가 영화를 했고요. 아, 그러다가 이제 외국 영화가 막 밀려 들어오면서 정말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산동네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도 하시고 뭐 장갑 공장에서 뭐 공장장도 하시고.

0: 정말 그렇게 화려하게 사시던 분이 그 말년을 너무 불행하게 사시다가 제가 고3 때 50대 초반에 후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항상 이제 제 기억 속에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 정릉 산동네 이런 산동네의 단칸방에 엄마, 아빠, 누나, 형, 저 이렇게 다섯 명이 항상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꿈이 내 방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1: 손바닥만 해도 좋으니 내 방 하나 갖고 싶다. 꿈 품은 청년은 화실에서 숙식 해결하며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고 공간 디자이너가 됐죠. 신재 씨, 그래서 그 꿈은 이루셨나요?
0: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2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면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누구랑 두 사람이 같이 살았을 때는 사실 자기네 취향을 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서로 양보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제 어떤 취향이 좀 막 드러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와서 한 달 동안 이제 그런 빈티지 가구들로 공간을 채우고 뭐 벽을 칠을 하고 바닥을 깔고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진짜 눈물이 찡 나더라고요. 진짜 너무 행복해서.
1: 그 꿈이 이루는데 오래 걸렸네요. 둘이 있다 하나가 되면 외로울 줄 알았는데 되레 홀가분. 다른 내가 되지 않아도 되니까 좋더래요.
0: 여기 와서는 너무너무 많은 꿈을,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죠.
1: 나만을 위한 방, 나만을 위한 창이 주는 행복이 이렇게 좋은 건 줄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2: 와, 저 아까 정말 힘들게 올라와서 와, 왜 이렇게 높은 데 했나 했더니 야, 정말 풍경이 와, 정말 예술이네요.
0: 남산부터 네.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 그다음에 인수봉까지 서울을 감싸고 있는 모든 산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동네는 아마 여기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베이스에는 돈을 들이지 말자가 철칙.
2: 아까 돈에 말씀하셨잖아요.
0: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양쪽 양계문이었었어요. 이렇게 여는 문. 아. 일반적인 그런 샤시 양계문이었었고, 그 다음에 저쪽은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여기는 뷰를 봐야 되니까 통창으로 하는 게 좋겠다.
1: 아무리 빌렸어도 포기 못하겠는 거 하나는 해야지. 그렇고 말고요.
0: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 통창이 가운데 프레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2: 네, 그렇죠. 네.
0: 뭐 비가 정말 많이 온다거나 눈이 많이 온다거나.
2: 너무
0: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서양이기 때문에 해가 항상 이쪽으로 지시거든요.
2: 네.
0: 그런 석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 들죠.
1: 야, 서울 하늘 아래 이런 노을 맛집이 있었구만요. 맑은 날도 좋고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오면 더 좋고 보기 못한 이유를 알겠네.
0: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그 밀리지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 제가 밀리지 살 때는 겨울에도 진짜 막 반바지 입고 다닐 정도로 절절 끓는 집에 살았었는데 여기는 겨울에 실내 온도가 15도 이상에서 더 올리려면 난방비 폭탄. 그래서 겨울에는 방한복에 방한 양말에 그렇게 신고 살아야 되는데 첫해는 힘들었어요. 첫 겨울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 겨울은 그래도 좀 훈련이 돼서 많이 적응이 됐고요. 그리고 사람은 조금 추운데 살아야 건강화 됩니다.
1: 한없이 약해진 나를 일으켜준 집이었구만요.
2: 진실.
1: 남자 혼자 사는 방이 이렇게 정갈할 수가 있어요. 주황 물감이 수채화처럼 얹어진 게 아우 곱다. 진짜 갖고 싶은 방이네요.
0: 사실은 제가 그 안방에는 그렇게 힘을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단지 이제 오렌지색 천을 쓴 이유는 제가 그 전시를 하다가 남은 천들이 좀 많이 있었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월세나 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벽을 뭐 마감을 한다거나 그러기 이전에 천이나 한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출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1: 여차하면 떼어갈 수도 있고. 아이디어 좋다.
2: 근데 혹시 문제 없어요? 뭐 하자라든가 뭐 단열이라든가.
0: 요 위에 보시면 살짝 이제 그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데.
2: 아, 저쪽?
0: 그렇죠.
2: 물세요?
0: 네네네. 물이 적습니다.
2: 아, 그래요? 이게 완벽해 보이는 집에?
0: 네네.
2: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네요.
0: 그렇죠.
2: 네, 우리 인간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0: 그렇죠.
1: 맞아요. 예민하게 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사람 AI도 아닌데 뭔가 빈듯해야 매력이 있죠. 이 집은 영원히 내 집이 아니라 이 순간만 내 것인 빌린 집. 평생 살 것처럼 욕심내서 뭐 하겠어요. 잠시 손님처럼 왔다 가는 우리처럼 붙박이보다는 이동 가구가 정답. 떠날 순간도 생각해야죠.
0: 비싼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빈티지들은 그래도 그렇게 낡은 거여도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빈티지 가구는.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이 더 그래요. 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드렉셀 헤리티지라 그래서 미국의 가구 회사인데 주문을 받아서 딱 하나만 만드는 그런 가구 회사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네, 그런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특이한 점은 상판이 마치 마룻바닥처럼 되어 있다는 거. 네, 그런 점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이제 밑에 거는 소목하시는 분한테 발주를 해서 디자인을 해서 일부를 맡긴. 이렇게 겹쳐놓은 이유는 어떤 동서양의 만남? 저는 이게 미장센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인 거예요. 우리가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억 속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순간에 뭐 습도, 온도, 분위기, 소리, 냄새 그런 어떤 감각들이 쌓여서 나는 그게 취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은 그런 취향이 드러나는 공간인데 그래서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캠퍼스에 내 취향을 그려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 취향은 완성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1: 취향이라는 게 순간에 따라 한다고 되는 것도 단방에 가르쳐준다고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감으로 행복했던 나다움의 기억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 완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였네요.
2: 야, 저 산이 진짜 엄청 아름답네요.
0: 네네.
2: 와, 여기 남산부터 정말 흘러가는 선이 다 보이는구나.
0: 그렇죠. 지금 오늘 미세먼지가 없어서 더더욱이 잘 보이는데.
1: 근데 이 담자기가 조금만 더 힘내면 빨간 벽돌은 그 자리를 내줘야겠는데요.
2: 네. 와, 이 초록색 인면? 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 네.
0: 자생적으로 자연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죠. 네.
1: 담쟁이까지 나서서 집이라는 캔버스를 채워가는 중이네요.
0: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공간을 갖게 되고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얘기를 한 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 취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행복한 일이 아닌가.
1: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기 위해 사는 집. 그게 빌린 집이니까요.
2: 와, 이거 내가 지금 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언젠가는 정말 집 쫓겨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사실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만일 그런 조건 안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소유를 위해서 내 행복을 영원히 위보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오늘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공간 활용 노하우는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하다 빌린 집을 탐구하는 날이 오는구나 했는데 집을 다 보고 났더니요. 아우, 내 머리가 얼얼하네요. 매일이 빛나는 오늘이었는데 난 내일만 보고 살았나 봐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내일만요. 이번에는 어떤 집이 또 충격을 주시려나요? 파주 헤일이구나. 예술인 마을 아니랄까봐 알록달록. 설마 이 동네에도 빌린 집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호면 소장님 찾으셨나요?
2: 확실히 예술마을이라 그런지 알록달록 눈이 너무 즐거워요. 여기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내려가 볼까요? 오, 갤러리가 지하에 있구나. 오, 와 되게 쿨하다. 야, 그림 이쁘네. 바스키아 그림 같은데? 이야, 색감도 좋고.
1: 오늘은 갤러리 같은 집인가?
2: 근데 그나저나, 오늘 왜 우리 갤러리에서 만나죠? 건축탐구집 하러 온 거 아니에요?
3: 여기서 박찬욱 감독님의 사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2: 박찬욱 감독님? 이야, 희한한데 갤러리에 박찬욱 감독님의 사인이라. 근데 모두 하얀데 사인 없는데?
1: 박찬욱 감독님이면 올드보이 어쩔 수가 없다 만드신 그 대감독님이요?
2: 그 사인이네. 설마 이거예요?
1: 정말 이게 박찬욱 감독 사인이라고요?
2: 사인 맞아요? 와, 여기 왔다 가셨네. 야. 오. 오신다. 안녕하세요.
4: 소연이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4: 진짜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2: 네, 저도 영광이에요. 네. 오늘 건축주분들이신 거죠?
4: 사실 저희는 세입자입니다.
2: 세입자요?
4: 네.
2: 맞다, 오늘 빌린 집. 아니, 혹시 신작의 주인공들?
6: 아닌가요? 제 남편이 박찬욱 감독님의 열렬한 팬이어서 감독님이 한번 방문해 주신 적이 있어요.
4: 사실 저희 마을 이웃분이시거든요. 감사하게도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사인을 부탁드렸습니다.
2: 네.
6: 네, 그리고 그 박찬욱 감독님 댁이랑 저희 집이 같은 건축가 분이 지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1: 박찬욱 감독의 아버지가 건축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집은 두 부자의 집, 유명한 건축상도 여러 개 탔대요. 오늘 집도 박찬욱 감독 집 설계한 김영준 건축가가 설계한 집이라는 말이죠. 듣고 보니 더 탐구하고 싶네.
2: 근데 이제 건물이 굉장히 커요. 설마 이 건물 다 쓰고 계신 건 아니죠?
4: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지하 1, 2층 이렇게 쓰고 있고.
2: 여기까지만?
4: 네.
1: 지하는 갤러리로 1, 2층은 거주 공간으로 쓰고 있다는데요. 입구부터 튄다 튀어.
2: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탐구해볼까요?
6: 네, 네. 들어가 보시죠.
2: 아, 이쪽이죠?
6: 네.
2: 야, 현관부터 독특하네요. 설마 신발장?
6: 네, 맞아요.
2: 와.
1: 신발장으로 작품을 만들어 놨네.
2: 디자인 진짜 독특하다. 와, 무슨 복도가 이렇게 길어요. 이야. 여기는 식당하고 거실 겸 부엌. 정말 영화 세트장 같은데요?
4: 그런가요?
2: 네, 외국에 있는 집 같기도 하고.
1: 그러니까요. 유럽의 포업 같기도 하고요. 가구에는 물결이 일렁일렁. 문짝도 없는 상부장이 이렇게 세련될 일인가요? 아니, 진짜 빌려서 고친 집 맞아요? 창은 또 왜 이렇게 많아? 내 집도 아닌데 이렇게 독특하게 고쳐도 된다고요? 아유, 난 못 믿겠네.
2: 그리고 일단 보니까 이제 건물 자체도 기둥하고 보호 구조로 만들어서 이 벽들이 좀 이제 자유롭거든요. 또 이 앞이 집에 보통 이렇게 이 계단하고 도서관 같은 데나 주로 요새 있거든요.
1: 그러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계단이 동선이 아니라 공간이 되네요. 더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딱 미니 서재잖아요.
2: 분위기가 뭔가 힙하다.

0: 네, 예술가들이 사는 집 같기도 하고.
1: 처음에 이제 이 집을 구할 때 항상 그 부동산에서 보여주시는 집들은 물론 예쁘고 좋은 집도 많았지만 너무 깨끗하고 손도 대면 안될것 같은 그런 집들이 많았었거든요. 막 못질 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고 막 그런 집들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집은 아니고 뭐 상가인데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좀 구조가 되게 재밌고 보수를 하면서 좀 용도에 맞게 쓸 그런 주인을 찾고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왔을 때 보자마자 되게 헛웃음이 났었어요. 아내가 너무 상태가
2: 이전이 사주 카페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1: 코로나 시절이었고 그 상가로 사용했던 분이 나가고 나서 그 집기들이 거의 그대로 남은 상태로 거의 방치된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이 구조는 너무 재밌고 아 여기 우리가 잘 고치면 너무 재밌겠다. 거의 한눈에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3: 패션 전공한 남편과 미술 전공한 아내에게는 집마저 창작 욕구를 자극하는 소재. 유명 건축가가 만들어 놓은 캔버스에 두 사람만의 색깔을 덧칠하는 거죠. 게다가 영락없이 블랙 카페. 이렇게 멋져질 일이냐고요. 아, 부엌도 어떻고요. 평범한 하판 가구에 신의 선이라는 곡선으로 힘좀 줬더니 이건 작품이지 뭐. 새 가구들이니 바닥이 눈에 밟히더래요. 고민될 때는 위대한 색 빨강이 부부 좌우명 진짜 돈 주고도 못살 감각이다.
2: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가 마음에 들까라는 생각을 좀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내 우리 집이 얼마고 뭐 어떻고 몇 평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얼만큼 있고 그거를 보고 기분이 좋은 집이 되게 좋은 집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 노래에게 좋은 집은 비싼 집 아니고 내가 좋은 게 가득한 집. 2층도 그래요?
0: 야, 요 계단이 정말 이게 가정집에 있다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너무 좋다. 이제 막상 올라가니까 더 좋네. 와, 여기가 두분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1: 네, 여기가 이제 제일 주거 공간입니다.
0: 와, 진짜 멋있는 공간인데요? 가구들도 멋있고.
3: 뭐야? 여기는 한술 더 뜨네. 이 색감 봐요. 한해두해 모은 것들이 아니래요. 두 사람에게 집은 총천연색 취향 전시장이네.
0: 소파. 이야, 이거 뭐 정말 예술하는 분 아니면 이거 이런 색을 선택하기가 어렵잖아요. 두 분의 큰 캔버스 같은데요. 와. 야, 근데 더 놀라울 만한 거. 이 커튼. 와, 이 커튼 뭡니까? 이 과감함.
1: 이 커튼은 좀 사연이 있는데요.
0: 네.
1: 그 남편이 아는 분께서 행사를 진행하시고 철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 저거는 가져와야겠다 싶어서 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0: 기다리셨다.
1: 이제 가지고 왔는데,
4: 그 행사용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한번 쓰고
0: 오.
4: 버려지는 물건을 저희는 벌써 10년 넘게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물건에 대한 애착이 더 재밌게 스토리가 생기고 해서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니, 요새 저렇게 살짝 바닥을 끌리는 것도 유행이고.
4: 아, 그래요?
0: 좀 길이를 넉넉하게 해서 이렇게
1: 네.
0: 열었을 때 이렇게 주름이 많은 거를 다들 또 좋아하시거든요.
1: 네.
0: 예, 네,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4: 완전히.
0: 예, 네, 뭔가 이게 재활용한다는 그
1: 네.
0: 느낌이 너무 좋잖아요.
3: 나는 아까부터 이 테이블이 눈에 가던데, 이거 비싼 거죠?
1: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직접 칠한 거고요.
0: 오.
1: 근데 사실 오래전부터 창고에 있었거든요.
0: 그래요?
1: 근데 이제 남편이 유성 페인트로 칠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가구처럼.
0: 유성 페인트면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1: 네네.
0: 페인트니까.
4: 가장 건강에 안 좋고, 가장 칠하기도 번거롭지만,
0: 그쵸.
4: 효과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2: 옷을 사 입어도 자기 몸에 맞거나 아니면 자기가 취향에 맞게 수선을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0: 생각을 합니다.
1: 이번 공간은 어떤 취향으로 고쳤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2: 이야, 오, 여긴 노란색 방이네요. 와, 파란색 시트에.
1: 아, 대박. 이 집 실망시키는 법이 없네요. 노란색과 파란색의 조화가 예술이네. 안방인데 화장실 대신 발코니가 달렸구나. 특히 이 노란색에는 부만의 사연이 있대요.
3: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 신혼집이 이 노란색이랑 같은 컬러로 칠했었어요.
2: 신혼집이 노란색으로 칠하셨어요?
3: 네.
2: 아, 특이하네.
3: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컬러를 다시 재구매해서 그 신혼집의 컬러로 칠했습니다.
2: 아, 초심을 잃지 말자.
3: 네네.
2: 이런 건가요?
4: 신혼처럼 살자.
3: 네. 적어도 안방은.
1: 신혼 첫 집은 옥탑방, 두 번째 집은 연남동 9옥이었대요. 와, 진짜 노란색이네. 집 크기만 달랐을 뿐 부부 취향 저격은 그대로였던지. 근데 왜 이사하신 거예요?
0: 좀 뻔한 스토리지만 그 건물이 갑자기 팔리는 바람에 세입자여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습니다.
3: 저희가 살던 집이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카페가 되어서 되게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4: 그리고 사실 저는 뭐 그것보다 그냥 오히려 이사를 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집을 소유한 가치보다 저는 그 자유가 더 크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게 저의 어렸을 때부터 이상형이었고
1: 세상은 넓고 살아보고 싶은 집은 많다. 원하는 취향의 집을 사서 꾸미기에는 청춘을 대출에 저당 잡혀야 할 판이더래요. 빌린 집을 고쳐 살자 마음먹은 거는 그때부터였죠. 살아보고 싶은 집을 빌려 살 자유라. 맨날 내 집 마련 타령하느라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네요. 아,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우선은 집 탐구부터 마저 하고요.
2: 와, 여기도 멋쟁이 공간이다. 야, 하나 다 신경 쓰셔가지고.
1: 이 공간의 정체는 뭐래요?
4: 아예 여진이가 혼자 작업실로 잘 쓰고 있고, 일러스트 작업은 컴퓨터 여기서 하고, 뭐 물레 작업하고.
1: 아, 여진이 작업실이구나. 일하고 먹고 자고가 한 공간에서 다 해결된대요. 덕분에 여진 씨는 이 작업실에 스스로 발을 묶었죠.
3: 남편이 저한테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2: 네?
3: 너는 집이 100평인데 한 5평 안에서만 사는 것 같다고.
2: 아, 여기가 주 행동 반경 안에 다 들어오는 거군요.
1: 그래, 100평 집이 있으면 뭐해요? 내가 머물 곳은 딱 요만큼인데 그러니 작든 크든 내 마음대로 고쳐야겠다 싶더랍니다.
2: 저는 이 두 분이 이 공간을 큐레이션 하는 방법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제일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제 옆에 있는 요즘 약간 둔탁한? 네, 요 책상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4: 마켓에서 7만 원을 주고 구매한 건데
2: 인터넷에서 이걸 샀어요? 와,
4: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그냥 7만 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2: 아, 정말요? 어떻게 보면 물건이나 집이나 잠시 우리한테 왔다 가는 거겠죠. 예.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책상들이 우리의 지금 어떻게 보면 집에 대한 철학을 좀 나타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4: 공감합니다.
2: 네. 아니 근데 이 이쁜 집에 누가 낙서를 해놓고 갔는데 조카가 왔다 갔나요? 뭐라고 쓴 거예요, 이거?
1: 뉴욕 제니? 이 낙서 맞는 것 같은데?
4: 혹시 뉴진스라고 아십니까?
2: 뉴진스? 왜 웃으세요? 저 알아요.
4: 여기 뉴진스가 저희 집에 와서 화보 촬영하는 적 있는데
2: 네,
4: 기념으로 제가 기둥에다가 사인해달라고 해가지고.
2: 이야, 동네가 들썩들썩 했겠는데요?
4: 제가 들썩들썩 했죠.

0: 결국 승원 씨는 축구로 더욱 밀치의 경지에 이르렀대요. 축구 다큐까지 찍고 있거든요.
1: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선수들이 오거나 그랬을 때 거의 모든 곳을 쫓아다니고 쫓아다니는 걸 넘어서 그냥 모든 걸 알고 싶어 했던 그때는 그냥 모든 일정, 모든 축구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2: 저는 모든 어른들이 그런 척하다가 시간이 훌쩍하고 그냥 계속 어른인 척하다가 가는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철든 거라고 표현이 되는 거라면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0: 좋아하면 끝까지 가야죠. 즐기는 사람을 무슨 수로 이겨요? 좋아하면 끝장 보는 부부가 만든 마지막 공간입니다.
3: 와, 여기는 뭐 전혀 꾸밈이 없는 순수한 공간?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0: 사는 동안 가장 많이 변한 곳이래요. 원래는 승훈 씨의 축구 관련 소품을 모아놓은 그만의 펍으로 만들었는데요. 최근에는 다른 쓰임을 찾았대요. 부부를 5년간 품어준 예술인 마을에 딱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졌거든요.
2: 저희가 여기에 서점을 지금 준비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 여기서 서점을 준비하고 계세요?
2: 네.
3: 보통은 안식처를 찾거나 아니면 한 곳에 정착하면 그냥 꾸준히 똑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그 생각의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 어디서 봤는데 서점과 자기가 사는 곳의 서점과 정원만 있으면은 가장 행복한 삶이다 뭐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0: 그리고 여진 씨는 그 행복한 삶의 다른 조건인 정원을 5년째 가꾸는 중입니다. 빌린 집을 고쳐 살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을 또 다른 나의 모습. 여진 씨는 손에 흙 안 묻히고 살게 생겼는데.
1: 네, 너무 재밌어요. 제가 생각보다 흙을 되게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아침마다 일어나서 식물들을 보면은 그 다음날이랑 또 다른 모습이고 또 그거를 제가 직접 길러서 따 먹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3: 잘하고 있어?
1: 응.
3: 물 좀 먹고 해.
1: 응. 깨끗하지?
3: 응.
1: 음새 마침 정리할 때 같았었어. 제 생각보다는 좀 더 노후에 있을 법한 일이었는데 지금 나이에 좀 당겨서 시간을 쓴다는 느낌이 있어요. 평화롭다. 내가 지금 이렇게 누려도 되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0: 이 집이 둘에게는 세 번째 빌린 집. 혹시 네 번째 빌릴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2: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하고 어디론가 떠나 있겠죠 또. 층고만 높다면 크기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1: 층고? 난 모르겠는데? 난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2: 갑자기 층고는 꼭 높아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
0: 살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일이더라고요. 승훈 씨랑 여진 씨는 그 어려운 일을 벌써 해냈네요. 대단하세요.
3: 아, 오늘처럼 건물주인은 아니지만 내가 장기간 여기 체류하면서 내 마음에 들도록 공간을 바꿔가고 또 마음껏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갤러리를 꾸미듯이 뭐 그림과 색깔과 모든 소품, 가구들로 꾸며나가는 것. 그리고 건축을 하나의 캠퍼스로 만들었다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오늘 분들은 집을 소유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집을 소유해서 그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다. 내가 비록 빌려 쓰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더 가치를 두자. 내 마음에 더 들게 써보자. 이게 행복 아닐까? 인생 아닐까? 어차피 우리가 무한한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 공간, 집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바꿀 수 있다고 봐요.
0: 빌린 집을 고쳐 산다? 난 왜 이런

0: 생각을 못하나 몰라요. 젊고 힘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1: 삽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다
2: 혼자 독학으로.
1: 독학으로.
2: 책 보고.
3: 책 보고.
4: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5: 직업으로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6: 저희 회사에 취업하실 생각.
7: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8: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했어요.
9: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10: 성공을 위해서 팀이어야만 가능한 구조였죠.
11: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동사라고 하는 걸또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실전 문제 두 번째 시간으로 주관식 문제를 풀어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문제 풀었는데 어떠셨나요? 대부분의 문제는 해석만 잘 한다면 무리 없이 풀었을 겁니다. 오늘 같이 풀게 될 문제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역시나 호흡이 조금 빠를 거지만 또 중심이 되는 문제 위주로 잘 살펴볼게요. 26번부터 28번 문제에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는 거예요. 객관식과 마찬가지로 결국 핵심 어법이 되는 그 빛나는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 우린 지금 조동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요, it's used to be. 비동사 다음에 used to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면 이것은 동사하는데 사용되다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가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1900년대 기차역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과거의 어떤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쓰는 게 자연스러울까? is used to be가 아니라 그냥 used to be라고 써주는 거예요. used가 여기서는 과거의 습관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 여기서도 그런 의미를 써야 되니까 is를 빼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27번. you are not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어떤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라고 금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not, 그 다음에 to가 나와야 돼요. to가 지금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이 not과 take 사이에 to만 넣어주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28번으로 넘어왔어요. 그녀는요,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 must have PP는 어떻게 해석한다? 과거를 추측해야 된다. 과거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그녀는 분명히 피곤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언가 어색하죠. 어떻게 바꿔야 될까? 뒤에까지 맥락을 한번 확인해 보면 그녀가 많이 걸었기 때문에 지금 피곤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맥락을 확인해 봐야지 알 수가 있다. 많이 걸었기 때문에 지금 피곤했을 겁니다가 아니라 피곤할 겁니다라는 현재 의미로 써줘야 된다. 자, 그다음에 29번부터 31번은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알맞은 무엇을 조동사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라고 해요. 조동사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 했죠? 음식으로 비유를 해보면 음식의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설탕이나 소금과 같은 조미료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의 의미를 다채롭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위에 문장을 조동사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제 완성하게 될이 문장은 위에 있는 느낌을 전달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볼게요. I'm very sure. 나는 정말로 확신을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그 가게가요, 어제 닫았었다라는 걸 나는 확신을 한대요. 그 가게, 분명히 어제는 닫았을 거야. 라고 과거의 어떤 상황을 강력하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가게는요, 어제 분명히 닫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닫았었을 거예요. 라고 과거를 강하게 추측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조동사? must. 그 다음에는 과거이기 때문에 have PP를 써줘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건 동사가 비동사이기 때문에 have 다음에 been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말 closed까지 써주면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 30번입니다. 이번에는 regret 이래요. regret이라는 건 후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후회를 해.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감정을 얘기하네요.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표현이 보이지 않나요? 무엇을 후회하냐면, 우리가 우산을 챙기지 않았다라는 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어떨 때 이렇게 후회를 해요? 우산 안 챙기고 집에서 나왔는데 이제 비가 막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도, 아, 우산 챙겼어야 했는데, 이렇게 말할 법하죠. 그걸 영어로는 어떻게 써야 될까? We should 다음에 have PP를 써야 합니다. We should have. 그리고 어떤 동사를 가져와야 될까? take를 가지고 올 건데, take의 과거 분사인 taken을 써서 we should have taken. 발음상의 특징도 알려드렸었죠. should have라고 끊어서 발음하는 경우는 정말 없다. should have라고 연결해서 발음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should have taken an umbrella. 우산을 챙겼어야 했다. 근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한다. 31번입니다. 와, 문장이 길어요. 그런데 끊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대요. 근데 무엇이 불가능하냐면, 폴이요, 혼자서 스스로 그의 숙제를 끝마쳤다라는 건, 끝냈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아니, 말이 돼? 폴이 혼자서, 혼자 힘으로 숙제를 다 끝냈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랬을 리가 없어. 그럴 수가 없었을 텐데? 라고 강하게 부정을 하면서 추측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표현을 뭘 활용하면 된다? Can't have PP를 활용해서 can have finished. 폴이 끝냈었을 리가 없다. 스스로 그의 숙제를 끝마쳤을 리가 없어요. 라는 이 뉘앙스를 이렇게 조동사를 통해서 나타내 준 거고, 이 문장은 위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라고까지 정리하면서 우리 집몇 번으로 간다? 32번으로 가볼게요. 32번과 33번은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무엇을, 동사를 활용하여 빈칸을 완성하래요. 그러면 빈칸의 개수도 엄청난 힌트라고 했죠. 4개가 있습니다. The novel, 그 소설은요, by a woman, 여성에 의해. 자,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 부분이죠. 쓰여졌음에 틀림없다. 조동사 마무리하고 나면 쓰였다와 같은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른바 수동태라고 하는 걸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잠깐 한번 정리해보면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동태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동작의 주인공이 아니라 동작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목적어가 문장의 주인공 역할을 할때 수동태를 쓴다고 했습니다. 소설 입장에서는 쓰인 거죠. 쓴게 아니라 쓰인 거니까, 아, 수동의 의미이구나. 여기서는 틀림없다라고 하는 말까지 완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과거 사실에 대해서, 사실이라기보다는 어떤 추측인 거죠. 과거 상황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거니까, must have. 그 다음에는 BPP를 써야 되는데, 비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인 been을 쓰고, 그리고 written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형태만 보면 굉장히 낯설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뭐라 그랬어요? 쓰였음에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냥 그걸 영어로 나타내려다 보니까 형태가 조금 복잡해 보여요. 하지만 뜯어놓고 보면은 과거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추측을 하는 거고, 그 의미가 수동이라서 BPP를 활용해서 이렇게 been written이라고 올바른 형태로 완성해 놓은 것뿐이다. 33번입니다. 2번보다는 조금 더 쉬워요. 나는 무대에서 노래하느니, 자, 반짝이는 단서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차라리 춤을 추겠다. 둘다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무대에 이제 올라가서 다 같이 춤추고 장기자랑 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어떤 친구들은 둘다 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 노래하느니 차라리 춤추겠어. 이렇게 생각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무엇 하겠다? would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rather 쓰면 됩니다. would rather. 다음에 a than b의 형태로 써서 a 하겠다. 차라리 b 하느니. 그러면 춤을 추겠다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야 돼요. I would rather dance than sing.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a 이렇게. 그 다음에 b가 나왔는데 A 하느니 B 하겠다라고 헷갈리면 이제 문장이 어색해지는 겁니다. 이 의미 그대로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나는 차라리 춤을 추겠어. 뭐 하느니? 노래를 부르느니라고 이렇게 끊어서 기억을 하면 조금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자, 34번에서 36번은 우리말과 같도록 배열하는 거예요. 그래도 배열은 조금 친절한 문제 유형이죠. 다 주었으니까 우리는 차분히 재배열만 시키면 됩니다. 그 조수는요, 그녀의 실수에 대해 변명하지 말았어야 했다. 일단 문장의 주인공부터 찾아볼게요. 그 조수는에 해당하는 단어가 어디 있을까? 찾았나요? 여기죠. The assistant. assist는 도와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ssistant가 조수라고 하는 말의 명사가 돼요. 그 조수는까지 찾았어요.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 했다이니까 should have PP를 쓸 건데 부정해줘야겠죠. 하지 말았어야 됐다. should 보이고요. have 쓰기 전에 그 앞에 not 쓴다. not have. 변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make excuses라고 하고, 여기서는 과거 분사로 써야 되니까 make의 과거 분사 여기 있네요. made excuses라고 쓰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말 어디 있죠? her, for,
mistakes. 자, mistake죠. 그러면 이거 연결하면은 무엇에 대해 일때 for 쓰고 그리고 그녀 실수라고 하는 her mistake까지 완성하면 이렇게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첫 번째 포인트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하는 의미.

우리는 should not have PP. 그리고 make excuses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이다? 변명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아, 무언가에 대해 변명하다라고 할 때, for 다음에 말에 이렇게 써주는 걸까? 는구나까지 하면 문법도 공부하고 표현도 알아가고 일석이조죠. 35번입니다. 아, 참 편안해요. 왜? 짧잖아요. 그가 떠났음에 틀림없대요. 그럼 문장의 주인공 자신있게 he를 잡아야겠죠. He 떠났음에 틀림없다. 역시나 과거 사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추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he must. 틀림없다이니까 must 다음에는 그 다음에 과거에 맞춰서 have left. 근데 우리 없이라고 하는 거 전치사를 이용해서 without us라고 써주며 문장 깔끔하게 완성되었어요. 자, 이어지는 36번. 나는 여동생을 돌보기보다는 차라리 설거지를 하겠다. 동생 있는 친구들아, 특히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 있는 친구는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나는 여동생하고 놀아주고 돌보느니 차라리 설거지를 하겠어요. 둘다 하고 싶진 않지만 차라리 이게 낫겠어요. 라는 마음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저는 제 여동생 귀여운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나는 하겠다. 그럼 일단 나는부터 생각해야죠. I 어디 있나요? 아, 이 수많은 단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I, 나는요, 하겠다는 would rather. 차라리 뭐 하겠다? 그, 설거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택한 이 선택지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설거지 하다라고 하는 건 여기 wash the dishes라고 표현 주어졌죠. I would rather wash the dishes. 뭐 하느니? then 다음에는 역시나 동사 덩어리가 와서 take care of, 돌보느니? 누구를? 여동생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would rather 다시 복습하면 A, then B가 나오고 A를 차라리 하겠다. B 하느니? 라고 해서 동사가 이렇게 나란히 나온다. 그 사이에는 then이라고 하는 말을 써줘야 된다. 자, 37절에서 38번입니다. 우리 또 절반 정도 지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또 심호흡 한번 하고 또 가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을 완성하래요. 근데 주어진 문장을 봤더니 조동사가 보입니다. The astronaut. Astronaut은 우주, 비행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주 비행사가요, couldn't breathe. Breathe는 숨쉬다란 말입니다. 우주선 밖에서요, 숨을 쉴수 없었습니다. 라고 과거에 할수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wasn't라고 하는 비동사를 가지고 왔어요. can을 be able to를 활용해서 현재형으로 썼다면 그러면 could는 was able to 혹은 were able to라고 과거형으로도 활용해주면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는 부정이기 때문에 wasn't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뭘 쓰면 돼요? able to, 그리고 동사를 가지고 와서 breathe라고 하면 똑같은 의미가 된다. 38번 볼까요? 잭이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요. But now he is poor. 그러나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대요.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 많은 돈을 벌곤 했습니다. 한때는 그랬어요라고 하는 과거의 일을 얘기해 줘야겠죠. 그때는 그랬는데 어떤 말 쓰면 될까? used가 있습니다. 그러면 used to라고 하는 표현을 쓰라는 거구나. Jack used to, 그리고 earned라고 하는 이 동사의 과거형을 원형으로 바꿔서 earn이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used라고 하는 건 하곤 했다라고 하는 말이고,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일반적으로 전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39에서 42번입니다. 이번엔 괄호 안의 말을 활용해야 합니다. 배열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핵심 어법을 생각한다. 우리는 미래에 북극 곰을 볼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거 환경 파괴, 뭐 지구 온난화 이런 시사적인 것과 관련된 내용이죠. 제가 어렸을 때도 비슷한 문장을 많이 봤었는데 여러분이 접한 지금 이 강의에서도 이 교재에서도 이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의미가 일단 문장의 주인공 we 다음에는 현재를 추측을 하는 거죠. We may. 자, 그런데 없을지도 모른다이니까 부정해줘야 합니다. may 뒤에 not 써줘요. We may not 할수 없을지도 몰라요. See polar bears라고 그냥 쓰면 될까? 이렇게 완성하면 되는 거죠. In the future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요
표현을 활용해서 we may not 우리는 볼수 없을지도 몰라요라고 하는

약한 추측의 말을 활용해서 완성해 주면 됩니다. 40번이에요. 오래전에 공룡들이 지구상에 살았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공룡에 대해서. 그래서 오래전에 아주 인류가 살기 훨씬 오래전에 공룡들이 살았었대요. 그런데 leave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봤더니 그 앞에 use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use는 사용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렇게 쓰면 안될것 같고 한때 그랬었습니다라고 하는 과거의 사실을 얘기해 주면 좋을 테니 used to 쓰면 어떨까요? 주어 dinosaurs 그리고 used to 살았었습니다라고 해야 되니까 live on earth라고 완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use 있다라 그래서 아니 use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라고 헷갈릴 친구들이 있으면 항상 핵심 어법을 생각하는 걸 다시 한번 연습하자. 41번입니다. 벌써 40번 때 진입했잖아요. 줄리는 지금은 육상선수래요. 근데 앞에를 보면 수영선수가 될 수도 있었지만 운동을 굉장히 잘하나 봐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건 과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can을 활용할 건데 과거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할 때는 could have PP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Julie could have 그 다음에 뭘 써야 될까? become을 써야 되는데, become의 과거 분사형이 무엇이지? become, 과거형은 became, 그리고 분사형은 become입니다. 그래서, Julie could have become a swimmer라고 써주면 되고요. 아마도 많은 친구들 그냥 can으로 쓰려고 했거나, 혹은 become의 과거 분사형을 헷갈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만약에 놓쳤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몇 번으로 간다? 42번입니다. 너는 어디서도 마스크를 안 벗는 것이 좋겠어. 이거 어떤 말이에요? 뭔가 이제 감기에 걸려서 막 기침을 한다라든지 그런 상황이 아마도 전제되어 있겠죠. 그러면 충고하는 겁니다. 너 하지 않는 게 좋겠는데? 라고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better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니까 had better를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you had better 인데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느낌인 거니까 부정을 해줘야겠죠. had better not 그리고 take off라고 하는 동사 표현 쓰고 그 뒤에 필요한 말 your mask까지 쓰면 had better not 하지 않는 편이 낫겠어. 그 뒤에 무엇을 하지 않는 편이 낫겠는지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not의 위치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 had not better라고 이렇게 이 사이에다가 본능적으로 넣으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랬다면 다시 한번 not의 위치 잡고 간다. 뒤에 있어야 합니다. 자, 43번부터 45번입니다. 이제 화면을 꽉 채우는 이 대화에서 밑줄 친 A부터 E, F죠? F까지가 있습니다. 어법상 어색한 부분이 세 군데 있고요. 찾아서 고치면 돼요. 맥락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그 조동사 중심으로 확인해 볼게요. Amy, have you seen my passport? 내 여권 봤어? 라고 물어봐요. 내 생각에는 내가 그것을 또, 어떤 말 하고 싶은 걸까요? 잊어버린 것 같은데? 라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잃어버린 상태인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I may lose it again 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may have lost라고 이렇게 may have PP로 써주는 게 자연스럽다. 이거 아마 놓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왠지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고민이 될 때는 시점을 잘 봐야 합니다. 현재를 추측하는 게 맞는지, 과거의 어떤 상황을 추측하는 게 맞는지. 그다음 비의 대사를 볼까요? Again? 어떤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또 라고 하는 건 아니 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란 말이야? 라는 거죠. That's why. 그래서 내가 keep telling you. 너한테 계속 말을 하잖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You should always keep it in a safe place. 안전한 장소에다가 여권을 보관해야 된다고 너가 항상 내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 몇 번을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B는 맞나요? 맞죠.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항상 안전한 곳에 여권을 둬야지라고 하는 현재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해야지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거죠. 자신 있게 지워지고 C까지 가볼까요? 맞아. I should have done that.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는데라고 후회를 하는 거죠. 자, 여기도 맞습니다. 이거 혹시나 여러분들 I should do that. 맞아. 그래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과거의 느낌으로 그랬어야 됐는데 후회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 계속 가볼게요.
Have you checked? 너 확인했어? 너 배낭은 확인한 거야? Perhaps. 아마도 너는 might left it inside the bag. 보자마자 여러분들 감을 잡아야 돼요. might는 조동사입니다. 일단 시점을 떠나서 might라고 하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left는 뭐예요? 아무리 봐도 동사의 원형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 해주고 싶은 걸까? 아마도 너는 그것을, 여권을 가방 안에다가 두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과거의 어떤 상황을 또 추측해주면 좋겠네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우리 일단 A는 찾았고 B와 C는 아니었죠. 그러면 D를 어떻게 고쳐야죠? 이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Might left를 might have left라고 이 사이에 have를 넣어주면 과거를 추측하는 예쁜 문장이 완성이 된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 남았죠. 계속 가볼게요. No, it isn't there. 아니, 거기에 없어. 아마도 확인을 해봤는데 없는 거죠. Well then, 그러면 you would better get a new one for your trip next week. 새로 하나를 get이라고 하는 건 챙겨야겠네. 그러니까 이제 여권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주네 여행을 위해서 하나 또 챙겨야겠는걸. 새로 만들어야겠네라고 할때 would rather. 이 표현 맞나요? Would rather. 제가 지금 rather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읽었는데 would better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걸까? 하는 게 낫겠어라고 충고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would가 아니라 뭐라고 쓰는 게 자연스럽다? had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had better라고 써서 너 하는 게 좋겠어라고 충고를 해주는 거죠. F까지만 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Well, I'd rather 나 차라리 cancel the trip and stay home. 그냥 뭐 하겠다? 여행을 취소를 하겠다. 그리고 뭐 하겠다? And stay home. 집에 머무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어때요? 지금 내용을 보면 일단 I'd rather, would rather입니다. 차라리 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 잘 통하는 거고요. 그리고 맥락을 보면 여권을 열심히 찾아본 거예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너 그거 챙겼어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여행 취소하는 게 낫겠어? 그리고 집에서 있어야겠어? 라고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46번에서 48번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유형이 비슷합니다. A에서 F 중에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또세 군데 찾아 바르게 고쳐 보면 돼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나아요. 왜 그럴까? 짧잖아요. 나는 오랜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From middle school. 아, 중학교 친구였나 봐요. 바로 갈게요. 그는요, would be very short. 키가 굉장히 작았었습니다. 한때는 그랬는데요. 의미는 잘 통하죠. 그러나 그는요, 지금 나보다 훨씬 키가 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미는 잘 통하지만 어디가 문제일까? 여러분들이 많이 함정에 빠지는 would는 이렇게 과거의 사실을 얘기할 때 be 이렇게 상태 동사가 나온다면 would 대신에 뭘 써야 한다? used를 써야 된다. 자, 여기가 잘못되었네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찾았습니다. A를 어떻게 한다? AS의 would를 used로 바꿔주는 거예요. 계속 가볼까요? B로 갑니다. 나는 shouldn't have teased him. tease라고 하는 건 동사로 놀리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를 놀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for being short. 키가 작다고 막 놀리면 안 됐었는데 놀렸네?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맥락을 보면,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얘가 나보다 키가 막 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놀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가 아니라 사실 키가 여전히 작더라도 놀리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였죠. 아무튼 B는 맞습니다.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하는 거죠. 자, 이어지는 C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화가 났었을 거다. 이거 어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 걔가 그 당시에 내가 놀렸으니 얼마나 화가 났었을까라고 의미가 정말 잘 통합니다. 형태를 보면 여러분들 쓱 읽어보면 놓칠 수도 있어요. 어딘가가 잘못되었을까? must 다음에 been이 나왔는데 이 사이에 무언가 빠진 말이 있습니다. 과거 상황에 대해서 추측을 하려면 must have PP를 써줘야 되죠. 그래서 그 have가 빠졌으니까 C를 어떻게 고친다? 그 사이에 있는 have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이제 48번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뒤로 갔더니 나는 생각을 한대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had better.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왜 to 부정사가 나왔을까? 일단 의미는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해야겠다.

0: 바로 이어지는 2까지 보면, 그런데 그는 아마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는 거죠. 자, 일단 의미는 잘 통하는데 형태가 잘못되었으니, 뒤를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이 불필요한 to만 빼고, say를 동사 원형으로 남겨주면 됩니다. 자, 맥락상 이렇게 되고, 마지막 내용까지만 간단히 보면,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Would you give me some advice? 내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하는 표현으로 잘 쓰였죠. 지금 문제 상황에 나는 처해 있으니까 해결책이 좀 있을까요? 라고 조언을 구해요. 자, 이제 두 문제 나왔습니다.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49번에서 50번은 조건에 맞게 바르게 영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을 봐야 되는데, 조동사 should를 쓰고요. 단어를 이렇게 활용하래요. 그리고 문장 전체를 7단어로 쓰는데, 문장의 주인공은 주어입니다. 그럼 빈칸에는 몇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6단어가 들어가야겠죠. 지나는, 그 다음에 빌려주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 말았어야 했다, should have pp인데 부정해야겠죠. should not 혹은 shouldn't have pp를 써주면 된다. 그리고 빌려주다는 lend입니다. 과거 분사를 써야 될 텐데, 그 PP에. 그러면 lend의 과거 분사형이 무엇이냐? lent입니다. 그러면 진아 should not have lent 무엇을 herself은 이라고 써주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단어 수를 생각해보면 여기에 여섯 단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shouldn't라고 써주고, 그에게라고 하는 말까지 활용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정리. 진아 shouldn't have lent. 빌려주지 말았어야 했다, 그에게 herself은 그녀의 휴대전화를, 휴대폰을. 자, 이제 마지막 50번입니다. 브라이언이 그 회의에 결석했을 리가 없다, 그랬을 리가 없어 라고 과거를 강하게 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 들어가야 될까? 아, 이거 can을 활용해야겠구나. 단어 be absent from 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이 결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 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the meeting, 회의라는 말이죠. 문장 전체를 8단어로 쓰라고 하는데, 한 단어는 주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좋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7단어만 채우면 되겠죠. 브라이언 cannot have pp 혹은 can have pp를 씁니다. can have 다음에 pp 비동사를 쓸 건데, 비동사에 과거 분사형은 been이죠. 그래서 cannot 혹은 can be absent from the meeting 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annot이라고 써도 좋고 can't라고 써도 좋아요. 이 문제의 의도는 cannot have pp 혹은 can have pp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놓치면 안 되는 거, be absent from의 의미를 잘 몰랐다라고 해도 추론할 수 있죠. 결석했을 리가 없다, 이 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동사 덩어리를 활용하면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건, 비동사를 그대로 넣으면 안 되고, 여기는 어떤 자리? 과거 분사 자리니까 명확하게 been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필요한 말까지 완성하면 개수 잘 채워졌죠. 8단어로 총. 문제 열심히 풀어보면서 우리 실전 문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워크북 풀면서 다시 한번 조동사를 총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알차게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안녕!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아주 흥미진진한 글들을 모아서 보여줄 겁니다. 아, 물론 공기템도 있고 말이죠. 오늘은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이 아주 잘 나타난 글들을 읽어보면서 공기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아, 특히나 비교하면서. 나의 의견과 비교해가면서, 내 생각과 비교해가면서 읽어볼 글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기템은 바로 사실과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과 의견. 일단 사실과 의견이 어떻게 다를까 잘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이런 겁니다. 진짜냐, 가짜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사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실이란 참이냐, 거짓이냐,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라면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의견은 뭘까요? 의견은 이거.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을 의견이라고 해요. 자, 그럼 한 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친구를 놀려서는 안 된다. 친구를 놀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의견일까요? 3, 2, 1, 땡! 자, 맞추셨어요? 친구를 놀려서는 안 된다. 의견입니다. 그거 사실이잖아요. 속으셨죠? 우리가 보통 비가 온다, 안 온다. 응? 오는데? 그럼 비가 온다가 사실이네? 이건 아주 쉬워요. 그런데 도덕적인 어떤 의견을 내면 마치 그게 사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친구를 놀려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건 그냥 거기에 여러분이 찬성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아닙니다. 단지 의견일 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 자, 여기 무엇인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아, 이게 바로 통컵이라는 거예요. 통컵이란 말 들어봤어요? 아, 그러니까 개인용 물통. 다른 말로 하면 텀블러라고도 하죠. 자, 그것을 통컵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광고인데, 통컵은 하나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고 보니까 개인용 물컵, 텀블러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것이 통컵이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많을 필요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 이상한데? 원래 개인용 통컵은, 그러니까 개인용 물통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 좋은 거 아니었나요? 종이컵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통컵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죠? 자, 여기 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알아내셔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이 글쓴이의 생각, 의견인가를 잘 구분해 보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일회용품을 적게 쓰고 통컵, 친환경 가방처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제품을 쓰기도 하죠. 실제로 여러분도 그렇죠? 자, 여러 번 사용한다. 이것이 바로 다회용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다회, 여러 번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런 뜻이죠. 우리 보통 일회용품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될수 있으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 환경을 위해서 좋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응? 그런데? 다회용 제품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띵! 이건 무슨 소리야? 우리는 다회용을 쓰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굉장히 궁금하죠? 자, 굉장히 잘쓴 글이에요. 그래서 다회용 제품을 구입해서, 자, 이게 문제네. 자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거나 여러 개의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면 오히려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앞에 우리 가 광고에서는 무조건 다회용 쓰는 게안 좋다. 자, 몇 개면 충분하다?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 설명이 바로 여기 있네요. 내가 다회용품을 구입했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 내버려 뒀어. 어쩌다 사용해. 그리고, 이거 새로운 디자인이야. 새로운 색깔이야. 예뻐. 여러 개 구입해. 자, 그것이 오히려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나 따뜻한 차 주세요. 따뜻한 커피 주세요. 그랬을 때
두 가지.

이 경우가 있죠. 자, 우리가 어른들이 많이 마시는 커피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두 가지 예. 하나는 종이컵에다가 먹을 수 있어요. 그쵸? 또한 번은, 여기. 다회용 컵. 텀블러. 통컵에다 먹을 수 있어요. 보통 이거 먹지 말자고 하죠. 왜? 이거 먹고 나면 어디로 가요? 그냥 쓰레기통에 띡 하고 버려지기 때문이죠. 자,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자, 이건 어디로 갑니까? 다시 내가 가지고 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씻어요. 씻는데 무엇이 들어갈까? 물이 필요하죠. 또 세제도 필요하죠. 이런 그 세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세제도 역시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는 나으니까 이걸 많이 사용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통컵 무엇으로 만드나요? 플라스틱도 들어가죠. 스테인리스도 들어가죠. 거기 고무도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통컵을 만드니까 이거 몇번 쓰자고 이거 만드는데 들어간 그 환경오염 물질들, 그 에너지들 다 생각해 보면 이거 몇번 쓰자고 이거 사기가 망설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거고요. 광고 가에서 전하고 있는 의미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자, 여기 통컵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통컵은 많을수록 좋다. 우리가 너무 많은 통컵을 쓴다. 통컵은 일회용품보다 편리하다. 통컵보다 차라리 일회용품을 쓰자. 통컵은 하나를 사서 오래 써야 된다. 자, 이 광고에서 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많은 통컵을 현재 쓰고 있다. 예쁘니까 하나 더 사. 그쵸? 많이 사놓고 어쩌다 갔어. 이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니까, 자, 여기 우리가 너무 많은 통컵을 사용하고 또 통컵을 하나를 사서 오래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과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글 나는 무엇에 대한 글일까요? 자, 글나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실제 교재는 바로 위에 글나 없죠? 부지런히 다시 본문을 보세요. 자, 여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다회용 제품을 구입해서 자주 사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수 있다. 무엇에 대한 글이에요? 다회용 제품 사용에 대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사람들이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이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글의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회용 제품. 사실 귀찮을 수도 있어요. 종이컵에 한번 마시고 딱 버려버리면 굉장히 또 편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아이, 종이컵에 나안쓸 거야. 다회용품 쓸 거야. 통컵 쓸 거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갸륵한 마음씨 때문이죠? 네, 자원을 아껴서, 그쵸? 자원을 아껴서 환경 오염을 좀 방지해보자. 환경을 보호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설거지 쉽게 하기 위해서 모양이 예쁘고 사용하기 편리해서 이것은 우리가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까닭과는 상관이 없겠죠. 자, 다회용 제품이 어떻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쓰지도 않았는데 버려요. 그건 정말 낭비죠. 자, 이게 바로 환경 오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었을 때. 아까 본문에 나왔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글이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뭐냐? 이 글에서는요, 의견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자, 여기 자료도 막 나오고 여러 가지 글이 있지만은 이 중에 우리의 숙제는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의견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통컵을 하루만 사용하면 플라스틱 컵을 하루에 한번 사용할 때보다 오히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같은 수의 컵을 생산한다면 다회용 제품을 만들고 폐기. 폐기는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만들고 버리는 그 과정에서 일회용품을 만들고 버리고 할 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 온실가스가 뭐예요? 바로 여기 있죠? 예, 이산화탄소 같은 것. 자,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이다라고 해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요. 같은 수의 컵을 생산할 때요. 다회용 제품을 만들고 폐기하는 그 과정에서 일회용품 만들고 폐기할 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된대요. 이건 자기의 의견이에요? 아니죠. 이거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니죠. 자, 어디서 가져온 사실이에요? 자, 아까 우리 공기템에서 사실이냐 아니냐, 의견이냐 아니냐, 이거 구분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건 지금 사실인데 어디서 가져온 사실이에요?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자료에서 가져온 사실이에요. 지금 이거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사실을 가져온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서. 여기에서 딱 가져온 거예요. 이게 보세요. 여기 통컵, 플라스틱, 스테인리스로 만들죠. 여기 플라스틱 컵, 요거는 진짜 뭐 일회용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자, 보세요. 일회 컵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발생량. 그러니까 여기 뭐죠? 온실가스 발생량 한번 보세요. 내가 일일 사용했어. 자, 발생량 보세요. 오히려 플라스틱 컵이 더 발생량이 적어. 하루만 사용하면. 그런데 어느 때 비슷해요? 한 2주 정도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2.3배로 플라스틱 컵이 쭉 발생량. 그 온실가스 발생량이 이때부터 쭉 올라가요. 언제부터? 한 2주 지나서 1개월 때부터. 그 다음에 여기 2년 보세요. 2년은 사용해줘야 그때야 통컵이 정말 환경을 보호하고 있구나. 온실가스 안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컵 하나 사서 오래 사용해야 돼. 그 말이에요. 자, 하루에 한번 컵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적어도 2주 넘게는 통컵을 사용해야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때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회용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용한 거냐? 한번 구입한 다회용 제품을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사용하는 습관이 바로 환경을 보호하는 습관이 되겠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 나옵니다. 그리고 의견이 나옵니다. 내 의견은 뭐예요? 글쓴이의 의견은 뭐예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구를 위해서 오랜 기간 꾸준히 사용하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읽고 알게 된 사실이에요. 사실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고요. 알맞지 않은 것엔 X를 하래요. 하나의 통컵을 이틀 넘게 사용해야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때보다 온실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아까 우리 자료에서 봤죠? 네. 최대 2년까지는 그래도 사용을 해야 아주 크게, 예,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라고 했고요. 통컵을 하루만 사용하면 플라스틱 컵을 하루에 한번 사용할 때보다 오히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아까 그 사실이 글 속에 있었죠? 다회용 제품을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일회용품을 만들고 폐기할 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것도 아까 글 속에서, 예, 여기 글 속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주 넘게는 사용해야 조금씩 이제 온실가스 감소 효과가 일어난다고 했었고요. 기역에서 디귿 가운데에서 글쓴이의 의견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나요? 자, 기억은 사실이죠. 니은도 사실이죠. 자, 무엇을 근거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자료를 근거로. 하지만 디귿은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파악하는 것이 이 글을 잘 읽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 즉, 알아내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려면 제목을 살펴봐야겠죠. 왜? 의견은 제목에 나타나기가 쉬우니까. 사진이나 그림자료, 그래프도요. 글쓴이의 의견을 잘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그런 것들만 또 가져오거든요. 여기에도 의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게 있고요. 이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맞는 의견을 잘 찾아낼 수가 있어요. 숨어 있으니까. 글쓴이가 어디에서 이 글을 썼는가? 중요하지 않죠. 글쓴이의 생각을 담은 중요한 낱말이나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의견을 꼭꼭 숨겨놓은 중요한 낱말이나 표현을 글쓴이가 반드시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글을 읽을 때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해야 되는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쉬운 거예요. 자, 우리가 의견이 들어간 글에서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그 글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 글을 이해하게 되면 글쓴이의 의견과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한 그 의견, 이 의견이라는 것은 생각이라고 했죠. 자,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사람, 글쓴이가 생각한 것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최종 목적은 뭐냐면요.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평가한다는 말은 뭐냐? 글쓴이의 의견은 적절한데? 적절하다 또는 아니다. 타당한데? 타당하다 또는 아니다. 자, 이러한 종류의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글쓴이의 의견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당하다라는 말좀 어렵죠? 그런데 사실은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적절하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 말이 바로 타당하다와 똑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타당하다 한번 해보세요. 네, 타당하다, 마땅하다, 적절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동물 없는 동물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동물원에 동물이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생각하면서 보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동물원에서 다양한 동물을 관람해본 경험이 있죠. 우린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가지만, 과연 동물은 행복할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의견이란 얘기죠. 생각해봐요. 울타리에 갇혀 지내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동물을 동물원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동물도 사람처럼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죠. 또 사람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할수 있다라는 거죠. 난 권리 있어. 그런 자격이 있어.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을 좁은 공간에 가두어서 동물에게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자,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뭐예요? 이 글쓴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낱말이죠. 동물에게 스트레스 주면 안 되니까 우리 동물원 말고 다른 생각 한번 해볼까? 다른 방법 찾아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글쓴이의 의견에 해당하는 것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동물원에서 살아가는 동물은 행복하다? 아니라고 했죠. 자, 더 이상 동물원에 동물을 가둬서는 안 된다고 했고요. 가두지 않고도 동물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 번호에서 답한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두 가지 한번 골라볼까요? 자, 동물은 별다른 감정이 없다고 했나요? 아니죠. 여러 감정이 있다고 했고요. 동물도 감정을 느끼는 존재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에게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 동물도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바로 요겁니다. 자, 이거. 동물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다. 자격이 있다. 이 권리라는 건 자격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꼭 동물원에서 동물을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럼 네 생각이야. 근데 이유가 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자, 뒷받침하는 내용을 우리는 이유라고 합니다. 네. 또는 다른 말로 근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짝난 말로 외우세요. 의견, 그러면 이유 근거. 이렇게 짝이야. 네. 이렇게 같이 외우세요. 의견만 내보내면 안 되고 반드시 이유와 근거를 항상 같이 내보내야 좋은 타당한 의견으로 대접받아요. 다음 낱말의 뜻을 찾아 알맞게 선으로 이어보세요. 권리라는 건 뭐라고요? 어떤 힘이나 자격을 권리라고 해요.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 말이고요. 관람은 뭡니까? 조사는 아니죠. 자, 미술관을 관람한다, 동물원의 동물을 관람한다, 뭐예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조사하고 이거 하고 또 달라요. 그냥 좋은데? 이렇게 구경하는 것이 관람입니다. 글쓴이의 의견을 담고 있는 낱말이나 표현이 아닌 건 뭘까요? 동물의 스트레스, 동물이 갖고 있는 그 좁은 공간, 동물들은 감정을 느끼는 존재, 동물은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전부 다 의견을 담고 있는 낱말이나 표현이 맞는데요. 경험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에 보세요. 그러면 동물원에 동물 없이 어떻게 우리가 동물을 뭐 이렇게 아껴주고 볼수 있는데? 과학기술을 이용한 동물 없는 동물원에서 이러한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아하! 동물 없는 동물원은 가상현실 기술이나 또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자연 속에서 생생하게 촬영된 동물의 모습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대요. 이런 거 여러분 뉴스에 나왔어요. 실제로 나왔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요거요. 가상현실. 가상현실을 볼수 있는 안경이, 특별한 안경이 있어요. 요걸 요렇게 써요. 이렇게 고글처럼 생겼어요. 딱 쓰면 말이죠. 앞에서 내가 진짜 아프리카에 있는 것 같아. 동물들이 내 앞에 막 와. 막 재밌어요. 자, 이게 바로 가상현실이죠. 증강현실은 뭐냐면 이미, 가상현실, 가상의 어떤 동물이 있어요. 자, 동물이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렇게. 커다란 고래가 있어. 고래 같나? 커다란 이렇게 고래가 있어. 이렇게 동물이 있어. 이 동물을 볼 수가 있어요. 뭘로? 휴대폰으로 이쪽에 여기 산이야, 산. 산에다가 휴대폰을 딱 들이대면 오! 갑자기 그 휴대폰 안에 고래가 나타나요. 오! 산에 고래가 있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증강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가상현실이 톡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 가상현실을 가져왔다, 더, 많이 가지고 끌어왔다 해서 증강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또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면 내가 있는 실제 공간으로 동물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증자를 쓰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옆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동물을 입체적으로 만나는데요. 이처럼 동물을 동물원에 가두지 않고도 우리는 많은 동물을 만날 수 있고요. 동물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려는 이 사람이 많아지고 동물원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더욱 발달하면 동물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물 없는 동물원을 만들 수 있다고요? 동물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동물원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더욱 발달하면 어떤 기술? 가상현실 기술, 증강현실 기술. 자, 발달하면 동물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동물이 없는 동물원 가질 수 있어요.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신의 의견을 여기다가 떡하니 넣는 것이죠. 자, 동물 없는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 어떤 과학 기술을 이용했는지 그래서 찾아볼까요? 가상 현실 기술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증강 현실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거 뉴스에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실제로 그런 동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요 안경만 쓰면 돼. 예. 네. 안경 딱 쓰면, 우와! 이 속에서 벌어지는 동물원은 정말 아프리카랑 똑같아요. 막 사자가 나에게로 와. 예. 네. 굉장히 재밌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휴대폰만 딱 있으면

0: 바다 쪽에서, 산 쪽에서 그냥 이렇게 들이대기만 했는데, 우와, 고래가 하늘을 날아다니네. 오, 바다에서 여우가 막 헤엄을 치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동물원의 좋은 점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이 글을 왜 썼어요? 아니, 그 좁은 공간에 여러 감정을 가진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동물들을 다 가둬놓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든다고? 난 반댈세. 아니, 왜 동물원에 동물이 꼭 실제로 있어야 돼? 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거죠. 자, 이렇게 가상현실을, 기술을 이용한 동물원의 좋은 점은 그럼 뭘까요? 비록 동물을 직접 만져볼 수는 없지요. 없지만 어떤 좋은 점이 있다? 자연 속에서 생생하게 촬영된 동물의 모습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비록 만져볼 순 없지만 실감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동물원이 좋다라고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안경만 쓰면 된다고. VR 안경이라고 하죠. 요새 많이 또 팔기도 해요. 그쵸? 이 VR 안경만 딱 끼고 있으면 실제 촬영된 그 영상을 내 앞에서, 정말 앞에서 뭔가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관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있는 공간 속으로 동물을 불러낼 수는 없습니다. 자, 동물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라고 하였는지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해요. 자, 우리가 제대로 문제를 풀려면 눈이 열심히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했죠? 손도 열심히 움직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언제라고 했어요? 그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강조했죠?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관심이 식었을 때 아니고 동물원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더욱 발달할 때. 그러니까 지금 가상현실 기술, 그다음에 증강현실 기술 이것이 더 발달했을 때 동물원은 정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고요. 동물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러니까 동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동물원이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나와 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글쓴이의 의견은 뭘까요? 자, 우리가 글을 읽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건 이거 하나면 어쩌면 충분한 것 같아요. 동물 없는 동물원을 활용하자. 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말하고 있는 글을 잘 읽어봤습니다.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자, 공기임은 오늘은 뭘까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사실일까요? 의견일까요? 땅땅. 사실 확인서. 아닌가? 의견 확인서. 일단 읽어보자. 나는 식탁 위에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확인자. 자, 여기. 사실 확인서가 맞을까요? 의견 확인서가 맞을까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참이냐, 거짓이냐, 구분할 수 있는 문제라면 사실이라고 했고요. 의견은 생각과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많이 많이 맞춰주세요.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어른이 된다는 것.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창 힘들 때겠어요. 적어도 저는 그랬거든요. 사랑이든 진로든 경제적 문제든 어느 한 가지쯤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죠. 아니면 모든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거나.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박준이라고 합니다. 시를 쓰면서 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시인이라고 하면 뭐 베레모, 중절모 이런 모자 쓰고 긴 코트 입고 뭔가 바람 냄새도 나고 약속 시간 안 지킬 것 같고 생활력 없을 것 같고 또 자유로운 영혼답게 휙 떠날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시인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자면 제가 시인이지만 시만 쓰면서 살진 않습니다. 직업은 출판사에서 책 만드는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 편집자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했는데 한강 작가의 소설을 비롯해서 문학책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은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라디오 음악방송 진행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전국을 오가면서 고등학생 혹은 많은 청년분들을 만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시인은 시만 쓰면서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가 24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저도 시인이지만 시를 쓰는 시간은 정작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날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듯이 9시간, 10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거고요. 또 집에서도 일을 하죠. 가사노동이라고 불리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빨래도 개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뭐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밥도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요. 잠도 자기 싫어도 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날 일을 나가야 되는데 자야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하루에 2시간씩 할애하고 사는 일이 있는데요. 이게 뭔가 싶으시겠지만 뭘까요? 강아지들이 배변했을 때 수거하는 배변 봉투입니다. 친환경 소재예요. 제가 함께 사는, 저와 함께 사는 두 마리의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일입니다. 강아지랑 산책하면 좋은데 하기 싫은 날도 있어요. 근데 하기 싫다라고 해서 안 할 수 없습니다. 야근하고 피곤한데 강아지들이 산책하지 않으면 불만에 휩싸이거든요. 또 이 두 마리가 한 번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 좋은데 동시에 두 마리가 나가면 사나워져요. 막 짖고. 한 마리씩 나가면 완전히 온순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마리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산책을 하고 간단하게 씻기고 너무 피곤하지만 다시 두 번째 강아지와 산책길을 나서서 또 한 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은 내가 꼭 좋아하진 않지만 하기 싫을 때도 많지만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서 다시 얘기해서 강제성이 따르는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시는 언제 쓰냐?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나는 시인인데 하루 중에 얼마나 시를 쓰면서 살까?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쭉 기록을 이렇게 재보니까 하루 평균 20분 정도를 시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제 삶의 비중으로만 소개한다면 안녕하세요, 전 출판사에서 일하는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하거나 하루에 2시간은 그래도 산책을 하니까 강아지 산책자 박준입니다라고 소개하거나 잠자는 박준입니다, 밥 먹는 박준입니다라고 소개해야 될 텐데 가장 할애하는 시간이 적은 시를 쓰는 것을 내세우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찔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서류를 작성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생년월일도 적고요. 주소도 적고요. 그냥 행정적인 서류입니다. 직업을 적는 난이 있었는데 한 번도 시인을 직업이라고 적어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

것을 깨달았습니다. 20살 때부터 시를 쓰면서 왜 시인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물음을 뒤늦게야 하게 되었어요. 일단 시인이 직업이 아닌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일, 제가 하루의 대부분을 하고 살아야 하는 일들은 강제성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일, 혹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 근데 이것과 다르게 시는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시 쓰기는. 그러니까 제가 당장 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제 삶에 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안 써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왜 쓰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시는 좋아서 씁니다. 자발적으로 써요. 쓰고 싶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를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것이 노동이 아니니까 시인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면 시는 뭐냐? 시는 취미이고요. 평생 죽을 때까지 제가 가장 좋아할 그런 취미 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면 혹은 노동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목표로 합니다.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돈을 목표로 일을 할 때, 또 정정당당한 대가를 받을 때 직업이라고 하죠. 시인은 직업일까? 그렇다면 돈을 목표로 할까? 번다면 얼마를 벌까? 대한민국의 시인이 시를 쓰면 얼마를 벌까?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제가 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나면 아저씨가 시인인데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첫사랑에 대한 이런 낭만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대뜸 연봉 얼마예요? 이거 물어봅니다. 제가 시를 쓰면 얼마를 버는가? 올해 들어서 5편의 시를 썼는데요. 이 5편의 시로 벌어든 돈은 5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편에 만 원인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한 편에 만 원은 아니고요. 또 당연히 돈을 누가 주냐라는 생각도 해봐야죠. 시인이 시를 썼다고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어떤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기관에서 돈을 주나? 그러진 않습니다. 서점에 가도 있고요. 도서관에 가도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매거진 잡지가 발행되는데 의외로 시가 여러 분야의 잡지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잡지사에서 시인에게 시 써서 보내줘요라고 부탁할 때도 있고요. 또 신문사, 뭐 아침에 읽는 한 편, 혹은 한 주에 읽는 시, 이렇게 신문의 문화면에 보면 시인들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시를 써서 보내줬을 때 보통 한 편에 주는 원고료가 일반적으로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계산에 오류가 생기죠. 너 올해 들어서 5편 썼다면서 5만 원 벌었다면서. 이거 무슨 얘기냐? 한 편은 운 좋게 어떤 매체에서 시인님 저희한테 작품을 보내주시죠 라고 해서 제가 보내서 원고료 5만 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4편은 어떤 매체에서도 저한테 시를 달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 책상에 그냥 쌓여 있는 거죠.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돈 벌려고 쓰는 게 아니니까, 좋아서 쓰는 거니까, 어디에서 부탁을 하든 말든, 돈을 주든 말든, 좋아서 쓰는 시가 뭐한 달에 한 편꼴로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근데 가끔은 억울할 때도 있어요. 왜? 사람이 치사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 계산할 땐데요. 내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친구와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나는 4만 원짜리 선물을 친구에게 사줬는데 친구에게 받은 선물은 어쩐지 2만 원이 안할것 같아. 그래서 찾아봅니다, 굳이. 찾아보고 괴로워지죠. 근데 이게 관계가 끝난다는 증거예요. 돈 계산이 들어온 순간. 근데 저도 한 번은 내가 시를 쓰는데 돈이 드는데 왜 돈이 드는가? 주로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 시간에 시를 쓰는데 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쓸때 의지하는 게 커피입니다. 커피 값이 무시 못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또 통계를 내봤어요. 내가 시한 편을 쓰기 위해서 커피를 얼마나 마시나. 전 주로 이제 원두를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손으로 갈아 마시는데 시한편 쓰는데 원두 800g이 들어갑니다. 원두 800g이라고 하면 요즘 시세로 그냥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한 8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시 쓰면 5만 원을 버는데, 원두값이 8만 원이 든단 말이죠? 원두값만 드나? 새벽에 라면 안 끓여 먹어? 야식값도 들고요. 시가 안 써지면 장비 탓을 합니다. 노트북을 바꿀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키보드에 타격감이

타자감이라고 하나? 타자감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러면 시를 쓸땐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죠. 시를 쓰는 일은. 돈으로만 따지면. 왜 쓰냐? 마이너스인데.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와요. 좋아서 쓴다고. 쓰고 싶어서 쓴다고. 이건 나의 취미생활이라고. 취미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돈이 들죠. 뭐 돈이 많이 드는 세상에 숱한 취미도 있고, 비교적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쓰기는 저에게 좋은 취미입니다. 돈이 덜 드니까요. 원고료를 받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좋아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시한 편을 쓰고, 아, 내가 또 영원을 벌었구나라고 정신승리를 합니다. 영원.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았으니까 영원. 근데 이 영원은 한글로 쓰면 멋있어져요. 여에다가 이응, 원. 시한편 쓰고 내가 영원을 벌었네? 라고.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다들 시인이 되어서 시 열심히 쓴 다음에 돈못 벌어봐라 라고 악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취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취미. 제가 스무 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시인이 되어서 돈을 벌 거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혹은 잘할 수 있는, 혹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찾아서, 혹은 그 직업이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진 않습니다. 하기 싫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꾸준하게, 성실하게, 심지어 그 일을 효과적으로 성취를 내어서 잘 해내야 되니까. 노동을 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하루 20분이라도 시를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혹은 기타 연주를 배우면서 이런 일들을 할때 오히려 삶의 행복이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아,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혹은 이렇게 삶에 여유가 없고 찌들어 사는데 무슨 좋아하는 일을 하냐. 그건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지. 이게 온당치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도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이악 물고 사수하고 살아야 된다. 제가 한 번은 책을 읽다가 소설가 김훈 선생의 산문 중에 이렇게 무릎을 쳤어요. 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사시는구나. 뭐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나는 일할 때도 있었고 놀 때도 있었지만 놀때 인간이 온전해지고 깊어지는 걸 느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꼭 해야 하는 일을 잘하고 살아도 그것만으로 어렵고 대단한 일이지만 인간의 온전함과 깊이는 결국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때, 좋아서 하는 일을 할 때, 취미 생활을 할때 생긴다.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낯선 곳에서 만났는데, 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사람이 뻔히 들여다보이면 재미없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뭐해 먹고 사는 사람일까라고 궁금함이 들때그 인간이 온전하다. 그래서 다들 뭐해 먹고 사는지 모르는 온전한 인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창의적인 일을 하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이 창의적인 일이라고 하면 제가 하고 있는 뭐 글쓰기나 작가나 예술일 수도 있고요. 요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 혹은 헤어 디자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정확하게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점수를 이렇게 매겨 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스무 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시를 쓸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천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쓰지? 제가 읽은 어떤 시집보다 시를 잘 써요. 그런데 공모전에 낼 때마다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못 쓰는 사람이 왜 자꾸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지? 뭔가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불신합니다. 그래도 난 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제일 잘 써.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한 5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세상은 날 인정해주지 않아. 그러다가 그냥 특별한 계기가 없었는데 어느 하루 아침에 제가 시를 썼는데 너무 못쓴 거예요. 너무너무 못쓴 거예요. 깜짝 놀라서 5년 동안 썼던 제 시들을 쭉 들춰봤는데 하나같이 다못쓴 거예요. 그래서 전기야 미안해, 나무야 미안해, 내가 허송 세월을 보냈구나.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제게못써 보이니까 남들이 잘써 보입니다. 아, 이게 무시할 게 아니었구나. 이것도 어떤 의도가 있었구나. 저는 이게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되는 두 가지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을 때는 내가 나에게 무한 긍정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세상도 날 알아주지 않는데
나조차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 일을 계속 해나갈 동력이 사라지거든요. 이럴 때는 나를 믿고 비록 내가 지금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잘하고 있어 스스로 토닥여줘야 되고요. 어느 순간에는 나를 긍정하기만 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한테 정말 냉혹한 비평가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실력이 늘어납니다. 남들에게서 배울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어떤 실력이 는다. 삶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 세계가 나를 위해서 조직된 곳이 아니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심지어 나와 가까운 사람조차 나를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조차 내 편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으이그 네가 그럼 그렇지 라고 비난의 화살을 나에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채찍을 들어서 안 됩니다. 아니 세상도 세상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다 나에게 채찍을 들고 있는데 나조차 나에게 채찍을 들면 난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때는 당근을 오독오독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채찍을 들어야 되냐? 주변 사람들이 당근을 들고 있을 때. 내 인생 왜 이렇게 잘 풀리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왜 이렇게 잘 들어맞지? 뭔가 살만한데? 이럴 때는 채찍을 들고 내가 반드시 틀릴 수 있어 잘못 생각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야 악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악당들의 공통점은 이 자기 비평의 능력이 사라졌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돈도 있고 권력도 생기면 주변에서 나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악당이 된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취미를 통해서,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을 통해서 뭘 해먹고 사는지 모르겠는 그런 매혹적인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나를 긍정할 때는 긍정하고 부정할 때는 비평할 때는 비판할 때는 스스로 비판해서 악당이 되지 말자.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당이 안 된 상태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잘못 전달하는 건 쉬워요. 손에 있는 거 그냥 던지면 되죠. 폐고의 시간인데요. 뭐가 달라지냐? 내가 달라져요. 적어도 패배주의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당당해져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고.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조립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가 쉬워지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책을 펼쳐서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은 이미 우리 친구들이 영어책 속에 푹 빠져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영어는 이미 다 쉬워져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한번 책을 펼쳐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로빈슨 크루소는 배에 탈 수가 있을까요? 아, 너무나 흥미진진합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꼭 알아야 하는 영어 품사 그 2탄을 지난 강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You should come with me, Robinson, James told me. It would be great to have a friend on the ship. I don't know any of the other sailors. Do you think the captain would let me? I asked. James told me that he would go ask the captain. Before I could say another word, James ran in search of the captain. I'd never been as nervous or excited in my whole life. Waiting for James to return seemed to take forever. I was so worried that James was going to tell me that I couldn't go. My stomach was tied in knots. Finally, I saw James run down the gangplank. He was grinning from ear to ear.
0: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선원이 되어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도시의 출장차 도시로 잠시 나왔는데 거기서 제임스 포우라는 자신의 친구를 만났죠.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배를 탄다고 합니다. 런던으로 가는 배를 탄다고 하는데요. 로빈슨이 너무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겠죠. 지금 그 상황에서 제임스가 한마디를 합니다. 로빈슨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그런 한마디를 합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You should come with me, Robinson. 이겁니다. 너 나랑 같이 갈래? 로빈슨아, you should come with me. 너 나랑 같이 가면 참 좋겠다. 너 나랑 같이 가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와, 이 말을 들은 로빈슨이 과연 참을 수가 있을까요? 제임스 told me. 제임스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It would be great to have a friend on the ship. It would be great. 좋을 거야. 뭐 하는 것이 좋냐면 to have a friend on the ship. 배 위에서 친구 한 명이 같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즉 같이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의 장점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임스가 로빈슨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I don't know any of the other sailors. 그래서 제임스가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몰라. 다른 어떠한 다른 선원들은 나는 잘 모르거든. 근데 네가 오면은 친구가 같이 배를 탄다는 거는 아, 정말 좋을 것 같아. 의지도 할 수 있고 너무나 좋지 않겠어? 라고 설득을 하네요. 과연 로빈슨이 설득의 이 말에 넘어가지 않고요. 과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라도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Do you think the captain would let me? I asked. 내가 물었습니다. 로빈슨이 제임스인 친구에게 묻는 것이죠. 네 생각에 the captain, captain이라고 하면은 바로 선장이거든요. 배의 장입니다. 선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let이라는 것은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허락하다. 그러니까 네 생각에 선장님이 허락하실 것 같아? 나를 타도록 허락하실 것 같아? 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배가 출발하기 하루 전날이잖아요. 그런데 선장님이 허락을 하셔야 이미 타는 인원은 정해져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선장님이 괜찮다고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James told me that he would go ask the captain. 제임스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he would go ask. 그는 가서 물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선장님께. 와, 이렇게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되네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아, 부모님께서 계속 위험하다고 바다에 가면 안 된다고 선원이 되면 안 된다고 좀 더 안전한 직장, 안전한 일을 한번 찾아보라고 바다 일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접으려고 했는데 또 어느 순간이 되니까 너무나 가고 싶어서 에이, 다음에는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가버릴 거야 라고 스스로 맹세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게 될까요? 아니면 안 갈까요? 부모님의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Before I could say another word, 내가 또 다른 한마디를 하기 전에 James ran in search of the captain. 와, 제임스가 또 실천력이 좋네요. 아, 허락하실까 안 하실까? 이렇게 막 생각하고 제임스에게 말을 하려는데 제임스가 막 뛰어간다는 것이죠. 뭐하러 갔습니까? James ran, 제임스는 뛰었습니다. In search of는 뭐뭐를 찾아서.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선장님이 허락하셔야 되니까 선장님을 찾으러 제임스는 로빈슨 크루소가 어떠한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떠나고 없는 거예요.

0: 그래서 선장님을 찾아서 뛰어갔습니다. I never been as nervous or excited in my whole life. 아, 나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I'd never been. 나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As nervous or excited. Nervous라는 것은 초조한, 불안해하는. 내가 이렇게 아, 마음이 뭔가 초조하고 약간 불안하거나 혹은 excited 이렇게 흥분된 거는 흥분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In my whole life. 나의 인생, 나의 전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혹은 이렇게 흥분감을 느끼는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것은 지금 정말로 초조하고 동시에 정말로 흥분된다. 너무나 설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지금 와 막 심장이 쿵쿵쿵쿵 이렇게 막 뛰는 것이죠. 그만큼 와 뭔가 기쁘고 설레고 빨리 제임스가 선장님께 가서 한번 여쭤보고 와 타도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Waiting for James to return seemed to take forever. Waiting for James to return. 제임스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제임스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잖아요. 이 yes, 너 타도 돼 라는 이 허락을 받으러 간 건데 그 제임스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seemed to take forever. 뭐처럼 보였냐면 take forever. 영원히 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아주 실제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 무언가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다.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선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You should come with me, Robinson, James told me. It would be great to have a friend on the ship. I don't know any of the other sailors. Do you think the captain would let me? I asked. James told me that he would go ask the captain. Before I could say another word, James ran in search of the captain. I'd never been as nervous or excited in my whole life. Waiting for James to return seemed to take forever.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제임스가 과연 허락을 받아왔을까요? 선장님이 yes라고 했을까요? no라고 했을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so worried that James was going to tell me that I couldn't go. I was so worried. 나는 너무나 걱정했습니다. 왜 걱정하겠어요? 당연히 걱정하겠죠. 만약에 선장님이 에이, 우리 배 출발하기 전날인데 뭐 짐도 아직 덜 실었을 거고 준비도 안 됐을 거고 에이, 이거 원래 정해진 대로만 가야 돼. 새로운 인원을 추가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는 거니까 로빈슨 크루소 입장에서는 너무나 걱정이 되겠죠. 바로 전날이니까요. I was so worried. 나는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걱정이 되냐면 James was going to tell me. James가 나에게 말할까봐. That I couldn't go. 내가 못 간다고 말할까봐. 즉, 선장님이 안 된다고 했을까봐. 나는 너무나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라는 것은 바로 로빈슨 크루소가 되겠죠. My stomach was tied in knots. 제가 의미를 보여드리기 전에 있는 그대로 의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Knots라고 하면 우리가 끈을 묶는 매듭을 의미합니다. 뭔가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 매듭 풀리지 않게요. Tie는 묶다라는 것이고요. 나의 배는, 즉 나의 배, 로빈슨 크루소가 나잖아요. 나의 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묶였습니다. 매듭으로 묶였다라는 것이죠. 즉 안에 있는 나의 배 속에 있는 위라든가 창자들이 막 매듭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지금 너무나 걱정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있잖아요. 제발 선장님이 나를 타도 된다고 했으면이라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이 속이 막 쓰린 거예요. 막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즉, 아 이게 나의 속이 나의 창자나 위들이 막 매듭으로 묶이는 것처럼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너무나 긴장하니까 막 배탈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tie in knots가 되겠죠. 실제로 나의 위를 누가 묶는 게 아니라 마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요. Finally, 마침내 I saw James run down the gangplank. 마침내 나는 보았습니다. 제임스가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로 막 뛰어왔냐면 gangplank가 되겠죠. gangplank라는 것은 건널 판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부두, 배를 타는 그 장소 있잖아요. 부두라고 하죠. 그 항구나 부두와 배가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놓는 이동형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대로 적혀있죠. 건널 수 있는 판자,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0: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임스가 막 그 건널 판자를 막 뛰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He was grinning from ear to ear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는 grinning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바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귀에서 귀까지, 즉 입이 귀에 걸린 것이죠. 이렇게 더 웃으면 입이 귀에 걸리겠죠. 이렇게 정말로 활짝 웃으면서 뛰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yes일까요? no일까요? 우리 친구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있는 from이라는 것. 자, from에 제가 밑줄을 쳐두었지만 오늘은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꼭 알아야 하는 영어 품사 그 2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명사, 대명사, 동사, 부사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좀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형용사로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형용사라는 것은 무언가 꾸며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효린파파라고 할수 있겠죠? 제 이름입니다. 효린파파. 명사죠. 자, 그런데 어떤 효린파파? 똑똑한. 이렇게 저를 꾸며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꾸며주는 말, 이런 명사를 좀더 화려하게 꾸며주는 말이 바로 형용사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small, 작은, blue, 파란색의 three라고 하면 숫자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세 개의. 그래서 I have a pen이라고 해도 되는데, I have a blue pen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파란색의 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명사. 뒤에 있는 펜을 여기 있는 블루가 수식해주고 있죠. 꾸며주고 있죠. 그냥 펜이 아니라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펜, 파란색이 나오는 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이렇게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가 형용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은 전치사. 전치사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in, on, under, after, 뭐 기타 등등 많습니다. 전치사는 항상 뭐 앞에 위치하냐면 앞 전자입니다. 전치사할 때 전이 앞에 위치하는데 뭐 앞에 위치하냐면 전치사 여기 under이라는 게 있죠. under은 바로 뒤에 보니까 the table, 명사가 있습니다. 항상 명사 앞에 위치해서 장소나 시간이나 방향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것이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the cat is under the table이라고 하면 장소를 알려주죠. 고양이가 어디 있습니까? 탁자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장소나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장소, 위치, 방향, 방법, 뭐 시간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전치사입니다. 자, 그다음은요. 오늘은 접속사도 있네요. 접속사는 뭐냐면 접속, 뭔가 연결해 준다라는 거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단어 덩어리, 어구와 또 다른 단어 덩어리를 연결해 줄 수도 있고요. 혹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and, but, or, because 뭐 이런 기타 등등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I like apples and bananas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이어주나요? 나는 사과와 바나나를 좋아한다. 그래서 apples와 bananas를 이어주고 있는 게 and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이어주는 게 접속사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감탄사가 있습니다. Wow! Oh my gosh! Oh no! 이게 감탄사죠. 감탄사는 뭔가 감탄하는 말, 좋은 감탄사도 있고요. 아쉬움이나 뭔가 안 좋은 감탄사도 있겠죠. 그래서 wow! Oh! Oops! 실수했을 때 oops라고 하죠. Hey, 누군가를 뭔가 부르거나 뭔가 이렇게 소리를 질때 Hey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뭔가 환호할 때요. 그래서 Wow, this is amazing. 우와, 이거 정말 멋진데. 우와, 우리말로는 우와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와우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감탄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총 8가지 품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적절하게 이해하시고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흔히 품사를 8개로 분류하는데 9개로 분류하는 그런 학자님들도 계시거든요. 또 다른 한 가지로 어떤 게 분류가 될수 있는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I was so worried that James was going to tell me that I couldn't go. My stomach was tied in knots. Finally, I saw James run down the gangplank. He was grinning from ear to ear.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났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 Captain. Captain. Do you think the captain would let me? I asked. In search of. In search of. Before I could say another word, James ran in search of the captain.

0: Nervous. Nervous. I'd never been as nervous or excited in my whole life. Tie in knots. Tie in knots. My stomach was tied in knots. Grin. Grin. He was grinning from ear to ear.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ship이라는 것인데요. ship이라고 하면은 흔히 배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 영어권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런 곳에 가면은 정말 자주 쓰는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가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진지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보여드릴게요. The ship is very big. 그렇죠. 배가 매우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의미 별표 쳐두시고요. We ship toys to the US라고 돼 있죠. 그래서 We ship toys to the US라고 하면 여기서는 배가 아니죠. 우리는 배한다. 장난감을 미국으로 배한다. 이게 뭘까요? 약간 의미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장난감을 미국으로 배한다. 배로 뭘 할 수 있죠? 그렇죠. 아, 배송하다, 보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ship이라고 하면은 명사로서 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배송하다 혹은 보내다 라는 의미, 즉 동사의 의미도 있다는 점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혹시나 나온다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요즘 이 직접 외국에서 직접 바로 구매하는 것을 직구라고 하죠. 이 직구를 할 때 ship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직구를 하든 안 하든 이렇게 ship이 배송하다, 보내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금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느려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학 1단원 우리 함께 공부할 건데요. 오늘은 단원 평가 문제와 그리고 단원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수행 평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빠르게 문제 해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56쪽입니다. 자, 56쪽에 단원평가 2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모형이 알맞은 식을 쓰고 계산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두 개의 수모형이 있네요. 자, 위에는 우리

1이 더할 때는 뒤에는 1의 자릿수부터 더해줘야 된다고 했지요. 자, 그럼 우리 1의 자릿수부터 더해주면 7 더하기 4, 11개가 되는군요. 그럼 10모형 하나 더 만들 수 있지요. 자, 하나 올려주고, 그러면 1개. 자, 1 더하기 6은, 그렇죠, 7. 그럼 10모형 7개 생겼고요. 자, 100모형 3개 더하기 8개. 그럼 100모형이 11개가 생깁니다. 그럼 1000모형 하나를 만들 수 있지요. 자, 그럼 1000모형 하나 올려주고요. 100모형 하나 남습니다. 자, 1000모형 1개 그대로 써주면 1171이라고 하는 정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2번 묻겠습니다. 423 빼기 165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세로 계산으로 해볼까요? 423 빼기 165. 자, 3에서 5를 빼줄 수 없으니까 우리 10모형에서 하나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해주면 13개에서 5개를 빼주면 8개 남고요. 자, 10모형도 하나를 더 가지고 와야 되네요. 자, 100모형 뿌셔 뿌셔. 자, 그러면 10모형 11개에서 6개 빼면 5개고요. 자, 100모형 3개에서 하나 빼면 2개가 되겠지요. 따라서 우리 2번은 258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번 문제 해결해 볼까요? 자,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문제입니다. 수직선 문제군요. 자,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812입니다. 자, 근데 812가 되려면 우리 509만큼에서 얼마를 더해야 812가 될까?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812에서 509를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럼 812에서 509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812에서 509를 빼면 자, 2에서 9뺄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그럼 뿌셔, 뿌셔. 자, 10모형 뿌셔. 그럼 하나도 안 남습니다. 자, 1모형. 그럼 10개 생겼겠죠? 자, 그럼 1모형. 12개에서 9개를 빼면 3개가 되지요. 자, 10모형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여서 아무것도 안 뺀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여기를 안 써주는 게 아니라, 아, 10모형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0.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100모형은 8개에서 5개 빼주니까 얼마예요? 3개죠. 아하, 그럼 우리 네모 안에 들어갈 정답은 그렇죠. 30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4번 문제 볼까요? 다음 수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215보다 얼만큼 더큰 수? 347만큼 더큰 수. 그러면 이거보다 이것만큼 더큰 수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덧셈이 되겠죠. 그러면 215에서 347만큼 더해보자. 자, 그럼 더해볼게요. 자, 5개에서 7개. 우와, 그럼 12개네요. 10모형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받아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1모형 2개 남겠죠. 그럼 10모형 1개, 1개, 4개. 더해주면 몇 개예요? 맞아요. 6개예요. 자, 100모형 2개, 3개 더해주면? 그렇죠. 100모형 5개. 따라서 우리 347만큼 더큰 수, 얼마예요? 562예요. 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두 수의 차를 써놓으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차는 붕붕 car. 차가 아니죠. 뭐예요? 뺄셈이죠. 자, 그럼 우리 뺄셈을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차라고 하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볼까요? 714에서 302 빼겠습니다. 빼면, 자, 4 빼기 2는 2지요. 자, 1 빼기 0은 1이지요. 7 빼기 3은 4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은 412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628과 907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907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요? 628을 빼줘야 되겠죠. 7에서 8뺄수 없으니까 앞에서 뿌셔야 되는데 앞에도 없군요. 자, 그러면 100모형에서 뿌십시다. 뿌셔, 뿌셔. 자, 그럼 100모형 8개 남았어요. 자, 그럼 10모형이 원래 10개인데, 자, 10개에서 1모형으로 하나를 또 뿌셔야죠. 자, 그럼 몇개 남아요? 9개 남고. 자, 10모형 10개 생겼습니다. 17개에서 8개 빼주면 9개지요. 자, 10모형 9개에서 2개 빼면, 그렇지요. 7개지요. 자, 100모형 8개에서 6개 빼면 2개 남습니다. 자, 그럼 정답 279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6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빈 곳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거예요. 자, 화살표 따라가겠습니다. 348, 뾰로롱, 400보다 큰 수인가요? Nope, 아니죠. 자, 그러면은 더해줘라. 자, 그럼 348에서 493을 더해줘 볼까요? 348.

더하기 493 해주면, 자, 8 더하기 3은 얼마예요? 11. 옳지. 하나 올려주고요. 자, 올라갔으니까 5개에서 9개 더해주면 여러분은 14개. 자, 그럼 하나 또 올려주시고. 자, 그러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4 해주면 여러분 얼마예요? 8이죠. 아하. 자, 그럼 이쪽 아래 구름은 얼마? 84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가볼까요? 자, 521. 400보다 큰 수인가요? 예. 자, 그러면 빼줘라. 자, 그럼 521에서 359를 빼볼까요? 자, 빼면 1에서 9뺄수 없으니까, 뿌셔, 뿌셔. 그럼 10 모여. 하나 남지요. 자, 10개 줬습니다. 자, 그럼 11개에서 9개 빼주면 2개 남죠. 1 모여. 자, 10 모여 1개에서 5개 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100 모여. 뿌셔, 뿌셔. 자, 그러면은 우리 10 모여 11개 생겼네요. 자, 11개에서 5개 빼주면 6. 그리고 4에서 3 빼주면 1. 자,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구름은 얼마? 16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 볼까요? 자, 결혼식장에 신부 측 하객이 몇 명? 276명. 신랑 측 하객이 몇 명? 299명이 왔다고 하는군요. 결혼식장에 온 하객은 모두 몇 명인지? 자, 신부 측 276명. 자, 276명. 자, 276명 왔어요. 자, 여기 299명 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더해줘야 되겠죠. 자, 온 사람들 다 더해줘 봅시다. 자, 더해주면 276 더하기 299. 그러면 6 더하기 9는 15. 아, 신모형 하나 더 생겼고요. 자, 1 더하기 7 더하기 9 해주면은 5. 신모형 17개다. 그러면은 우리 100모형 하나 만들어줄 수 있네요. 하나 또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신모형 7개 남고, 자, 1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100모형 5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총온 사람 몇 명? 그렇죠. 575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8번 가볼까요? 자,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야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더해주세요. 자, 아래로 내려가면 빼주세요. 자, 이 규칙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615에서 137 더해보겠습니다. 137을 더해볼까요? 자, 5 더하기 7 하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12. 와, 10모형 하나 더 생겼다. 받아올림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럼 1모형 2개 남지요? 자, 1 더하기 1 더하기 3. 그럼 얼마예요? 5죠. 10모형 5개. 자, 100모형 7개.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752가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빼주겠습니다. 615에서 234를 빼줄게요. 자, 5에서 4 빼주면 하나. 자, 1에서 3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줘요? 100모형 뿌셔 뿌셔. 그럼 10모형이 10개 생겼습니다. 원래 있던 한 개랑 더해서 11개. 11개에서 3개 빼주면 8개 남지요. 자, 100모형 5개에서 2개 빼면 3개 남습니다. 오호라. 자,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381이 되겠죠? 자, 이제 9번 볼까요? 자,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에 적힌 수에서 원에 적힌 수를 뺍니다. 자, 그 수에 삼각형에 적힌 수를 더하면 얼마일까요? 문제가 복잡해 보이시죠? 하지만 전혀 문제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서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대로 해볼게요. 사각형에 적힌 수 얼마예요? 911입니다. 자, 911에서 원에 적힌 수를 빼라네요. 자, 그럼 빼면 되지. 자, 빼줍시다. 911 빼기 592. 뺄게요. 자, 1에서 2뺄수 없지요. 자, 뿌셔, 뿌셔. 하나도 안 남았네요. 자, 그럼 10개 빌려줬습니다. 자, 그럼 총 11개죠? 11개에서 2개 빼주면 9개. 자, 없어요. 없는데 9개를 빼야 되네요. 자, 100모형 뿌셔, 뿌셔. 자, 그럼 10모형 10개 생겼어요. 10개에서 9개 빼면 하나 남습니다. 자, 100모형 8개에서 5개 빼면 3개죠. 오호라, 319가 나왔군요. 그럼 이거를 그 수에, 자, 삼각형에 적힌 수, 735를 더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더하면 되지요. 자, 그럼 더해줍시다. 735를 더해주면. 9 더하기 5는 얼마예요? 14지요. 자, 하나 올라갔어요. 자, 1 더하기 1 더하기 3은 5예요. 자, 3 더하기 7은 얼마입니까? 10. 아하, 천모형 하나 생기고, 백모형은 없지요. 자, 천모형 하나 내려와 주시면 정답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1054가 되겠죠. 자, 이제 10번 가보겠습니다. 계산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1번, 2번, 3번을 전부 다 계산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1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481 더하기 529. 자, 더해볼게요. 1 더하기 9는 얼마? 어, 그렇죠. 10 하니까 하나 올려주고, 자, 1 더하기 8 더하기 2는 얼마예요? 11. 자, 그럼 또 하나 올려주고, 자, 그럼 1 더하기 4 더하기 5는 또 얼마예요? 와, 또 10. 또, 그럼 하나 올려주고, 자, 그러면은 하나 올려서 내려가면 얼마예요? 1010. 자, 맞지요? 2번 보겠습니다. 637 빼기 241 해볼까요? 637에서 241 빼겠습니다. 자, 7에서 1 빼면 얼마예요? 6. 자, 3에서 4뺄수 없죠. 자, 그러면 부셔, 부셔. 자, 10개 빌려줬습니다. 자, 13개에서 4개 빼야 돼요. 자, 그러면은 9개 남지요. 자, 5에서 2 빼면 3입니다. 396. 자, 근데 386이니까 땡. X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와, 이거는 두번 계산해야 되네요. 이럴 수가. 512 빼기 408 해봅시다. 자, 2에서 8 빼면 여러분들 못 빼지요? 자, 뿌셔, 뿌셔. 자, 그럼 1 모형 12개 생겼어요. 12개에서 8개 빼면 4개. 자, 0개, 0개 뭐뺄 필요가 없지요? 자,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10 모형 없어요. 자, 100 모형 하나 남습니다. 자, 104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617을 더해줘야 됩니다. 자, 더해줘 볼게요. 4 더하기 7은 얼마예요? 11. 자, 10모형 하나 늘었고요. 자,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6은 7. 721. 우와, 맞네요. 자, 그러면은 10번 문제 정답은 5. XO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굉장히 빠르게 10번 문제까지 같이 해결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빨랐지만 어때요? 계속 문제가 조금씩 반복되는 것 같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받아내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사실 실수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 나 이거 너무 쉬워.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라고 방심하면 틀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문제 풀때 덤벙대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숨 우리 돌렸으니까 11번부터 또 부릉부릉 달려봐야 되겠죠? 1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계산 결과의 크기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 어느 쪽이 큰지 또는 같은지, 자, 이거를 써 넣으라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 뭐예요, 여러분들? 두 개를 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두개 계산 다 해볼게요. 787 더하기 453 해볼게요. 자, 계산해보면 7 더하기 3은 얼마예요? 그렇죠. 자, 하나 올라가고. 자, 9 더하기, 그러면은 1 더하기 8 더하기 5니까. 자, 하나 올라가고. 4개 남지요. 자, 1 더하기 7 더하기 4는 여러분 얼마요? 12. 그렇죠. 하나 올라가고 2개 하고 1 내려오면 1240입니다. 자, 그럼 865 더하기 352는 얼마일까요? 더해볼까요? 더하면 7. 자, 하나 올라가니까 1. 자, 1 더하기 8 더하기 3 하면 또 하나 올라가고 2. 1 내려오고 1217입니다.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왼쪽이 더 크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12번 보겠습니다. 두 막대의 길이의 합과 차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숫자 더해주면 되겠지요? 얘는 빼주면 되겠습니다. 더해주고 빼주면 되는 거니까 해보면 되겠죠? 자, 255 더하기 166 해보겠습니다. 자, 더해줘 보세요. 자, 5 더하기 6은 그렇죠? 10. 1, 하나 올라갔어요. 자, 1 더하기 5 더하기 6은 12예요. 자, 또 하나 올라가지요. 2. 자,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여러분들 4입니다. 자, 합은 얼마? 421이네요. 자, 그럼 빼보겠습니다. 255에서 166을 빼보겠습니다. 빼면 5에서 6못 빼니까, 자, 하나, 뿌셔, 뿌셔. 자, 그럼 10개 됐어요. 15개에서 6개 빼면 9개 되죠. 자, 4에서 6못 빼니까 100모형 하나 가지고 오면서 뿌셔, 뿌셔. 자, 그럼 14개에서 6개 빼면 8개지요. 자, 100모형은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하나에서 하나를 뺐으니까. 자, 정답. 차 얼마예요? 89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 13번 문제입니다.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것에 세모표를 하면 되는 건데요. 자, 계산 해봅시다. 자, 해보면, 자, 우리 8 더하기 7 얼마예요? 15. 하나 올라갔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8 하면 11이죠. 자, 또 하나 올라가고 여기 하나 써주고요. 자, 1 더하기 3 더하기 3 얼마예요? 7. 아하, 얜 715구나.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9에서 4 빼면 얼마일까요? 5지요. 9에서 1 빼면 8입니다. 8에서 2 빼면, 아하, 얼마예요? 6이죠. 오, 얘는 받아내림이 없네요. 다행이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7 더하기 3은 10. 자, 하나 만들어주고, 여긴 0이죠. 10. 자,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3 하면, 그렇죠. 5. 4 더하기 2 하면 6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어떤 거예요? 세 번째 있는 거겠죠? 자, 세 번째 거에 세모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4번 문제예요. 서술형 문제.

네요. 저금통에 다음과 같이 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얼마인지 봅시다. 100원짜리가 3개. 자, 그럼 100원짜리가 3개니까 300원. 자, 50원짜리가 2개네요.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 50원짜리 2개면? 오, 그렇죠. 100원이죠. 자, 100원. 자, 10원짜리 몇 개예요? 5개네요. 그러면 50원. 아하, 그럼 총 얼마 있어요? 450원 있군요. 자, 그런데 오늘 270원을 더 넣었다고 합니다. 자, 더 넣으면 여러분들 여기에 뭘 해줘야 돼요? 더 해줘야겠죠. 자, 450원에서 270원을 더 해주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바로 720원이 됩니다. 자, 근데 720원이 있는데 얼마를 더 넣어야 900원이 될까요? 자, 이거는 900에서 720만큼을 빼줘야 남은 얼마를 더 넣어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900에서 여러분들 720을 빼주면 얼마가 되느냐? 여러분들 빼주면 180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얼마를 더 넣어줘야 된다? 180원을 더 넣어줘야 된다.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로 써도 좋고 또는 이 풀이 과정들이 여기에 깨끗한 글씨로 잘 나타나져 있으면, 아, 이해했구나. 풀이 맞고, 당연히 풀이를 제대로 했으면 정답 180원도 잘 나오겠지요. 자, 그럼 이번엔 1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은이네 학교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생 수를 나타낸 표인데요.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년, 가장 많은 학년, 학생 수의 합, 더한 건 얼마냐입니다. 자, 그럼 여기 제시된 자료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년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1학년이죠. 가장 많은 학년은요? 3학년입니다. 자, 그럼 3학년과 1학년을 더해줘 봅시다. 167과 145를 더해주면, 자, 7 더하기 5는 10이니까 하나 올라가고요. 1 더하기 6 더하기 4는 11이니까 또 하나 올라가지요.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1 얼마예요? 3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명? 그렇죠. 312명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번엔 16번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려고 해요. 자, 학교 어딨나요? 학교, 여기 있네. 자, 그러면 도서관까지 간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체국과 공원 중 어느 곳을 거쳐가는 것이 더 가까운지. 자, 가깝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거리의 크기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그쵸. 작다는 것이 그만큼 얼마 안 걸린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 더한 값이 적은 곳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체국으로 갈 때의 길이를 찾아보면 489에서 326을 더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더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더해주면 하나 올라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올라가지요. 자, 5, 8 해서 815m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 더해볼까요? 674에서 235를 더해야 됩니다. 자, 그럼 4 더하기 5는 9, 7 더하기 3은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 올라가고 10, 0이고, 1 더하기 6 더하기 2는 얼마예요? 9죠. 아, 909m니까 어디가 더 빠른 걸알수 있어요? 아, 우체국 통해 가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 16번의 정답은 우체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덧셈씩 만들려고 해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야 되는데요. 자, 무엇과 무엇을 더했더니 825가 나왔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더해봐요. 214 더하기 347 해보고, 214 더하기 478 해보고, 아, 선생님, 귀찮아요. 귀찮으니까 별표. 난 몰라요. 자, 이렇게 한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자, 너무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와서? 왜냐하면 선생님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만 보면, 이거 언제 다 계산해? 이거 다 해야 되잖아. 자, 이럴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자릿수 중요하다고 했었죠? 뒷자리부터 계산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뒷자리가 5가 나와야 돼요. 자, 5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은 가장 뒤에 있는 친구들끼리 더해서 5가 나올 수 있는 애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친구들끼리 조합하면 5가 나올 수 있을까요? 214랑 601이랑 더하면 끝자리, 1의 자리가 4 더하기 1이니까 5 나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47이랑 478 더하면 7 더하기 8은 15니까 하나 올라가고 5 남으니까 5될수 있어요. 자, 그럼 이두 개만 일단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214 더하기 601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하면 4 더하기는 얼마예요? 5지요.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0은 얼마예요? 1. 자, 2 더하기 6은 얼마예요? 8. 엥? 815네요. 자, 그러면 214랑 601은 안 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바로 알수 있네요. 뭐랑 뭐가 들어가야 돼요?

347과 478이 들어가야 되겠죠. 실제로 이 친구들을 계산하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온다? 825가 나온다. 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번에 18번 보겠습니다. 294와 어떤 수의 합이 657이라고 해요. 자, 294와 어떤 수의 차는 얼마인지 구해볼게요. 자, 어떤 수가 공통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어떤 수를 구해야 돼요? 자, 294랑 어떤 수랑 더했더니 657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풀지? 자, 선생님이 방법을 설명해줬어요. 자, 어떻게? 쉬운 걸로 바꿔봐라. 3 더하기 네모를 했더니 5가 되었다. 자, 네모 얼마예요, 여러분들? 2요. 바로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요? 바로 5에서 3을 빼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3에서 얼만큼이 더 있어야 5가 되는 거는 결국 바꿔 말하면 5에서 얼만큼을 빼줘야 원래 3개가 있을까? 자, 이거랑 똑같은 말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657에서 294를 빼보겠습니다. 자, 657에서 294를 빼주면 7에서 4 빼면 여러분 3이고요. 5에서 9못 빼니까 뿌셔 뿌셔. 그럼 15개에서 9개 빼니까 6개 남지요. 자, 5에서 2 빼니까 3입니다. 아, 어떤 수는 얼마다? 363이다. 자, 근데 363과 294의 차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363에서 294를 빼줘야 되겠죠? 3에서 4못 빼니까, 자, 하나 빌려오면 뿌셔 뿌셔. 13개에서 4개 빼면 9개. 5개에서 9개 못 빼니까 또 뿌셔 뿌셔. 자, 그럼 10의 자리가 15개죠? 자, 15개에서 9개를 빼니까 여러분들 얼마예요? 6, 6개 남습니다. 10모형이. 자, 100모형은 없고요. 자, 그럼 답은 뭐가 돼요? 그렇죠. 답은 69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19번 문제 볼까요? 어느 편의점에서 음료수는 188개 팔렸고, 아이스크림은 음료수보다 113개 더 많이 팔렸다고 하네요. 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모두 몇개 팔렸는지 구하면, 자, 188과, 자,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 음료수보다 113개 더 많이 팔렸으니까, 113을 더해줘야 되겠죠? 더해주면 여러분들 얼만가요? 301입니다. 이 301을 음료수, 이건 아이스크림이니까 음료수랑 다 팔린 게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또 더해줘야 되겠죠. 더해주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489입니다. 자, 그래서 총 팔린 거는 489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인데요. 자, 놀이공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오후 4시에 더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풀이 과정을 쓰는 건데요. 자, 우리 950명만 입장할 수 있어요. 자, 9시 입장한 게 445명. 1시 입장한 게 289명이니까 일단 둘을 더해야 되겠죠? 이 둘을 더한 다음에 여러분들 더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950에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21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풀이 과정과 이렇게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우리 뒤에 있는 수행평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수행평가는요, 여러분들 대개 풀이 과정과 식을 봅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에서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구했는지를 선생님이 확인하고요. 또 정답이 맞았는지까지 보십니다. 자, 풀이 과정과 정답 잘 적어줘야 되겠죠? 자, 1번 문제를 보면, 자, 정오 895점 모았어요. 날에 957점 모았습니다. 자, 사 먹을 수 있는 점수가 이래요. 자, 점수를 합해서 음식 한개사 먹을 거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두 점수를 합쳐줘야 되겠죠. 자, 957과 895점을 합쳐주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옵니까? 1852가 나옵니다. 자, 그럼 1852점으로 먹을 수 있는 거. 그럼 1852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우리가 1852보다 아래에 있는 숫자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1750, 그리고 1850, 1770까지는 사 먹을 수 있지만 1870은 사 먹을 수 없겠죠. 자, 그럼 총몇 가지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가지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풀이 과정과 여러분들 정답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수의 합과 차를 구하는 건데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가야 될걸 찾아야 됩니다. 허, 선생님. 이것도 별표네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 4 더하기 3 해서 이거 니은 어떻게 구하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4에서 무엇인가를 더해서 3이 됐다? 그럼 아, 13이 돼야 되나? 그럼 하나가 올라갔네? 이런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어떻게도 구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324에서, 자, 이걸 그냥 전체로 어떤 수라고 해볼게요. 어떤 수를 더했더니 513이래요. 자, 그러면 513에서 324를 빼주면, 이 숫자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빼보겠습니다. 빼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오나요? 그렇죠.

189가 나오죠. 자, 그럼 기역 구했어요. 기역 얼마예요? 아, 8이구나. 니은? 아, 9구나. 구했습니다. 자, 그럼 189를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해 볼게요. 자, 1, 자, 그 다음에 10 넘어갔습니다. 그럼 5 나왔죠? 자, 하나에서 8개 뺄수 없으니까, 뿌셔, 뿌셔. 그럼 11개에서 8개 빼면 여기 얼마 돼요?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들? 8, 9, 3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수카드 중 4장 중 3장 골라서 한 번씩만 사용해서 세 자리 수 맞는다고 해요. 자,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 자, 가장 큰 수는 큰 수부터 쓰면 되겠죠? 974. 자, 그럼 가장 작은 수는 여러분들 얼마예요?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써주면 됩니다. 347이 돼요. 자, 그럼 974에서 347을 빼준 값을 여러분들 찾아주면 되겠고, 그 과정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974에서 347을 빼면 여러분들 627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의 정답은 627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4번 문제인데요. 자, 백팀과 청팀이 점수를 얻었어요. 자, 어느 팀이 몇점 차이로 이겼는지 보겠습니다. 자, 백팀 이렇게, 청팀 이렇게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팀 줄다리기 제기차기 점수를 더하고, 청팀의 줄다리기 제기차기 점수를 더해서 나온 값을 서로 비교를 해서, 자, 그럼 누가 이겼는지를 알수 있겠죠? 자, 누가 이겼나요? 자, 이렇게 이긴 거를 하면 653점을 받은 100팀이 이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몇점 차이로 이겼냐고 물어봤죠. 자, 몇점 차이인지를 알아보려면 653에서 645를 빼줘야 몇점 차이인지를 알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야 풀이 과정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100팀이었고 몇점 차이? 8점 차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수학 1단원 문제 해결해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미션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올림이 있는 세 자릴 수의 덧셈이나 받아올림이 있는 세 자릴 수의 뺄셈을 이용한 여러분만의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단원 수학 마무리해 보았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엔 과학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드디어 1단원 물질의 특성 공부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대단원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강의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선생님이 대단원 공부가 끝날 때마다 핵심 키워드들로 크게 한번 정리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1단원의 주요 핵심 키워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 이 핵심 키워드들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핵심 키워드 공부법은 우리 친구들 OT 강의에서 듣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바로 1단원 물질의 특성에 이 핵심 키워드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큰 틀에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질의 특성. 대단원의 제목이죠. 그래서 정확한 정의에서부터 출발을 해서요. 여러 가지 물질의 특성 중에서도 우리는 사실 크게 세 가지를 배운 겁니다. 밀도,

정해도 그리고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을 한 세트로 배우게 된 거예요. 따라서 각각의 정의는 당연하게 우리 친구들이 줄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해져 있으셔야 되고요. 밀도를 봤을 때 밀도는 일단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뜨고 가라앉음이었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뜨고 가라앉는지 밀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물은요,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부피가 늘어나면서 밀도가 작아지는 거의 유일한 물질이다라고 따로 기억하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용해도도요,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해서 정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해, 용매, 용질, 용액, 그리고 용해도까지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고요. 그리고 포화, 불포화, 용액의 의미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용해도는요, 용해도 곡선을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특히나 기체의 용해도를 다루면서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크게 나는데 고체와는 경향성이 좀 달라서 이거 따로 잘 기억해 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은 반드시 그래프와 함께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프 해석 잘 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물질의 양에 따른 변화는 없지만 물질의 종류에 따른 이러한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의 변화는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잘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앞내용과 뒷내용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이 밀도 용해도 끓는 점, 이걸 그대로 가지고 물질마다 이러한 특성의 차이가 있음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혼합물을 분리해내는 방법을 이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순물질과 혼합물이 뭔데 그 정의부터 출발을 했었던 것이었죠. 순물질과 혼합물, 뭐 간단하게 보면 간단하지만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분류하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예시와 함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특히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때는요, 그 물질을 가열시키거나 냉각을 시켰을 때 그 가열, 냉각, 곡선에 차이가 생기는데 이걸로 어떻게 이들을 구분을 하는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도차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각각 우리 친구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어떤 혼합물을 분리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느냐 이걸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내용들이 막 섞이고 꼬이게 되거든요. 따라서 각각의 이 특성을 이용했을 때 어떤 혼합물을 분리하는지 그 조건, 방법, 예시를 한 세트로 묶어서 잘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용해도차 를 이용해서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 다른 말로 재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건, 방법, 예시 세트로 기억을 하시고 특히 용해도차에서는 이 섭출량 계산하는 거 용해도 곡선에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 증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어떤 혼합물을 분리하는지 그것의 조건, 방법, 예시를 묶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쭉 빠르게 큰 틀에서 구조적으로 먼저 정리를 해줬는데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저게 무슨 말이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키워드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키워드들을 공책에 옮겨 적으시고요. 이제 이 키워드들 하나하나 내가 완벽하게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완벽하게 내 것으로 소화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자료실에 이 키워드 탑재해 놓을 테니까 활용해서 나만의 과학 공부법 정착시키기로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대단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물질의 특성을 조사한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인데요. 가나다라 중 물질을 분류할 때 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물질의 특성이라 함은 물질의 종류마다 달라서 물질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해당하는 예시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가는요. 스타이로폼은 물에 뜨고 구리는 물에 가라앉음으로써 둘을 분리해냈대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밀도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뜨고 가라앉음을 이용하여 구분한 예시죠. 따라서 맞는 예시고요. 나아볼게요. 물에 끓는 점은 100도인데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래요. 이렇게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증류법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것도 끓는 점이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없나요? 물도 질량 40g만 떠올 수 있고요. 뭐 다른 물질도 40g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유한 특성 될수 없는 것이죠. 라, 40도의 물 100g의 질산칼륨은 최대 얼마까지 녹을 수 있다. 이것의 의미 자체가 용해도잖아요. 용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예를 들어 뭐 황산구리로 달라지면은 녹을 수 있는 양이 달라집니다.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구별한 것이므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예시가 맞습니다. 따라서 가나 라인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러면 고체 물질 ABC의 질량과 부피를 나타낸 것인데요. 밀도를 비교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밀도의 정의부터 출발을 하셔야겠죠. 밀도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밀도란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따라서 식으로 나타내면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 그래프를 보니까 X축은 부피고요. Y축은 질량입니다. 따라서 X축분의 Y축을 우리 기울기라고 한다고 배웠잖아요. 이 X축이 부피고 Y축이 질량이니까 이 기울기 자체가 뭐가 돼요? 그쵸. 밀도가 됩니다. 따라서 밀도를 비교하라 라는 말은 기울기를 비교하라 라는 말과 같아집니다. 따라서 기울기가 가장 큰 A, 그 다음 B, 그 다음 C 순서대로 밀도가 큽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밀도의 단위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밀도가 뭔데요? 우리 식으로 나타냈을 때 방금 한 것처럼 부피분의 질량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따라서 단위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부피분의 질량의 단위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모에는 반드시 부피의 단위가 나와야 되고요. 이 분자에는 질량의 단위가 나오면 됩니다. 보니까 이 분자에는 모두 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질량의 단위지만 5번에서 생뚱맞게 거리의 단위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분모를 볼까요? 분모에서 1, 2, 3, 4번은 다 부피의 단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5번에서는 시간의 단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운동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므로 5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죠. 4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의 물에 대한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인데 지금 현재 A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얘는 용해도 곡선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불포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용해도 곡선에 닿는 방법.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이 A를 위로 끌어 올려서 용해도 곡선과 닿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를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용해도 곡선에 닿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각각의 닿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 1번은요. 지금 Y축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즉, 80도의 온도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100g만 녹아 있었던 것을 150g까지 녹여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용질을 더 많이 녹이면 된다. 용질을 추가한 경우입니다. 그럼 2번은 뭘까요? X축을 따라서 나란히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질의 양은 일정한데요. 온도를 80도에서 60도로 냉각시킨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온도를 냉각시킨 그러한 경우에 해당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거에 대해서 옳은 것은 정답은 네. 1번. 용질을 더 넣는다가 바로 이 1번의 경우에 해당을 하겠죠. 2번을 옳게 고치면요. 용액의 온도를 더 높이면 안 되고요.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3, 4, 5번은 이 용해도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은 미역국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렇게 맛있는 미역국 레시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쭈루룩 나와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로 옳은 것을 한번 옳게 짝지어 볼게요. 보니까 용질, 용매, 용액 비슷한 용어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용해도 공부할 때는 우리 정확한 용어, 이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한번 볼게요. 라부터 보면요. 볶아진 미역에 국간장 5큰술을 넣고 볶다가 물을 더 넣어주고 끓인다고 합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녹여주는 물질이죠. 녹여주는 매개체다라고 해서 우리 줄여서 뭐라고 했냐면 용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상황에서 물은 용매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바 부분에서 여기에 적당량의

소금을 더 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을 맞춰서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더 녹여준 물질, 녹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용질이라고 우리 이야기했거든요. 따라서 이 소금은 현재 녹아 들어가는 물질인 용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이 과정 자체를 우리 뭐라고 불렀나요? 맞습니다. 바로 용해였습니다.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융해와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녹아 들어가는 거 용해다라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매, 용질, 용해. 정답은 3번입니다. 6번입니다. 다음은 탄산음료의 보관법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줬는데요. 한번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가 말로 옳은 것을 골라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탄산음료의 청량감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산음료는 냉장고에 넣어서 일단 차갑게 보관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빈 공간을 최대한 줄인 다음 뚜껑을 잠가야 한다고 하네요. 자, 그 이유를 이렇게 멋들어지게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기체의 용해도를 어떻게 해야지 탄산이 덜 빠져나갈까요? 기체를 더 많이 녹여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그 말은 즉, 용해도를 더 증가시켜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기체가 더 많이 녹아서 덜 빠져나가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온도는 어떨수록? 그렇죠. 낮을수록. 그러니까 차갑게 보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압력은 어떨수록? 높을수록. 그러니까 꽉 잠가서 압력을 유지시켜줘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증가, 낮고, 높아야 이므로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의 가열 곡선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처음에 출발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고체 상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고체 온도 높아지다가 처음 상태 변화하는 이 구간은요. 네, 고체에서 액체로 녹는 구간이겠죠. 따라서 이 영하 94.6도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의 녹는 점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태 구간하는 부분은요, 이제는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환을 하는 구간이겠죠. 따라서 이때의 온도, 56.5도는 끓는 점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놓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역, 어는 점은 마이너스 94.5도다. 선생님, 저 아직 냉각 안 시켜서 어는 점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죠. 21째일 경우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동일하므로 맞는 설명이 됩니다. 니은, 70도에서 이 물질은 기체 상태일까요? 자, 70도는 끓는 점보다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기화된 상태이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물질의 양이 증가하면은 끓는 점도 높아질까요? 아니죠.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것들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4번입니다. 8번입니다. 다음 물질 중 혼합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물질을 이렇게 쫙 주워줘 놓고 나서 순물질, 혼합물 구분해봐. 이런 문제 많이 출제되니까요. 요 정도는 우리 친구들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물, 금, 구리, 에탄올, 이것들은요, 다 모두 한 종류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 말은 순물질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암석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암석도 여기저기 놀러 다닐 때 보면요, 똑같이 생긴 게 거의 없어요. 이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들, 그 성분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3번 암석은 혼합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1번, 혼합물의 끓는 점과 어는 점은 일정할까요? 일단, 순물질은요, 끓는 점과 어는 점, 녹는 점 모두 다 일정합니다. 왜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그죠? 한 종류 안에서는 언제나 일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합물은 달랐죠? 혼합물은 끓거나 얼때이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고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2번, 순물질은 여러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혼합물에 대한 설명이죠. 3번, 혼합물은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죠. 하지만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것도 혼합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번, 혼합물은 성분 물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분 물질 A, B, C가 있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이 물질 고유의 성질 그대로 가지고 물리적으로만 섞여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요. 5번, 순물질과 혼합물은 가열곡선을 이용하면 구별할 수 있죠. 이때 순물질은 상태 변화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혼합물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문제로 나왔네요. 물과 소금물, 순물질과 혼합물, 얘네들의 냉각곡선은 이렇게 다르게 생겼습니다. 순물질은 얼때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지만 혼합물은 얼 때도 계속해서 일정하지 않게 온도가 냉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볼까요? 물의 어는 점은 0도다. 자, 물이라고 하는 순물질의 어는 점을 보니까요. 네, 0도이네요. 이 온도에서 얼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물은 소금물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어나요? 물은 0도지만 소금물은 물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체액체 혼합물에서 혼합물은 순물질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고, 끓을 때는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자, 디귿, 소금물의 성분 비율에 따라서 소금물의 어는 점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소금물이 얼때 물이 얼음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농도가 계속 달라지죠. 그래서 어는 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그린 간은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그 가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에탄올이 주로 끌어나오는 구간이 어디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물과 에탄올 섞어 놓았을 때, 물은 약 100도에서 끓기 시작하고요. 에탄올은 약 78도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탄올이 끓는 점이 더 낮다라는 것이죠. 그럼 동시에 가열해서 온도가 점점 높아지다. 먼저 78도에 도달했을 때 먼저 끌어나오는 물질은 에탄올이겠네요. 따라서 이두 번째 구간에서 에탄올이 주로 끌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끌어나올 때도 계속해서 물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열이 되다가 이 물의 끓는 점인 100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4번에서는 물이 끓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시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예시를 주고 원리를 구분하게 하는 거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일단 이 실험에서 이두 혼합물을 분리한 원리는 바로 끓는 점에 차이를 이용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한 예시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모래에서 사금 채취하는 것은 금이 모래보다 밀도가 더 크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가라앉는 금을 골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밀도 차를 이용한 것이고요. 증류탑에서 원유를 끓여서 끓는 점 순서대로 층층이 분리해내는 것은 끓는 점 차를 이용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 혈액에서 혈구와 혈장 분리하는 것은요, 혈구가 밀도가 커서 아래로 가라앉고 혈장은 밀도가 작아서 떠오르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므로 얘도 밀도가 되겠고요. 릴, 소주꼬리를 이용해서 탁한 술에서 소주를 얻는 것도 먼저 끌어나오는 이 맑은 술 성분만을 액화시켜서 따로 빼내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끓는 점 차를 이용한 예시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니은, 릴, 4번이 되겠네요. 13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고체 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액체를 이용해서 밀도 차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일단 서로 다른 두 고체 물질이 있습니다. 얘를 분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했죠. 첫 번째, 저두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액체의 밀도가 두 고체보다 어때요?

될까요? 그두 고체 사이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쵸? 그래야 그 액체 위로 뭐는 뜨고, 뭐는 가라앉고, 이걸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적어놓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두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는 액체를 이용해야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두 고체 물질보다 밀도가 큰 액체를 이용해 버리면, 그러면 둘다 떠오르게 되겠죠. 그러면은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있는 밀도를 사용해야 된다.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같은 원리로 소금물을 이용해서 볍씨에서 쭉정이를 골라내는 것이 그 예시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 기구를, 표는 여러 가지 액체 물질의 특성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물과 혼합된 혼합물 중이 실험 기구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실험 기구를 이용하려면 물과 섞이지 않아서 층이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물에 섞여버리면 이걸 이용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중에서 이 다섯 가지 물질 중에서 유일하게 물과 잘 섞이는 에탄올은 이 밀도 차로는 분리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에탄올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포함된 풍선을 뜨거운 물에 녹인 다음에 다시 냉각해서 순수한 풍선을 얻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먼저 녹였다가 냉각을 시키면 용해도가 그만큼 감소해서 원래는 다 녹아 있었던 것이 다시 고체로 석출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재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재결정을 이용한 분리 방법은 바로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한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용해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부분에 있는 대단원 서술 평가, 어떻게 답변을 작성해야지 모범 답안이 될수 있는지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에탄올을 가열하는 장치를, 나는 에탄올의 부피를 달리한 가열 곡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자, 2분 동안 에탄올 10ml와 20ml를 가열한다고 했을 때 가해 찬물 속 시험관에 에탄올이 더 많이 모이는 경우를 쓰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해석을 해보면 이 가쪽에 이 찬물 속 시험관, 여기를 의미하죠? 여기에 순수한 에탄올은 아니지만 농도가 높은 에탄올을 더 많이 잘 분리해내는 경우를 쓰라는 겁니다. 즉, 더잘 분리되는 경우를 골라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까닭을 설명하라고 합니다. 자, 2분까지 가열을 했을 때요. 에탄올 10ml는요, 이미 다 가열 상태에서 상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양이 많은 에탄올 20ml는 그만큼 더 천천히 가열이 되겠죠? 그럼 아직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물질의 양에 따라서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죠? 양이 적을수록 더 빨리 끓는 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아, 에탄올 10ml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지 더잘 분리가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모범 답안 보겠습니다. 물질의 양이 적을수록, 자, 양에 대한 언급 있죠?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적게 걸린다.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잘 모인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물질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를 나타낸 것인데요.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 1의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이 그래프를 근거로 서술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1의 용액을 그럼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80도의 물 100g에 질산 나트륨 123.7g을 녹였다고 합니다. 한번 그래프에서 찾아볼까요? 80도의 물 100g에 질산 나트륨이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은요, 147.5g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123.7g만 녹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자료 1번의 용액의 상태는 이 상태라는 것이죠. 아직 불포화 상태입니다. 이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서술을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경우. 용질을 더 많이 추가해서, 그쵸? 지금 현재 123.7g밖에 없지만 더 추가해서 포화 용액으로 만드는 경우가 한 가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온도를 낮춰서 지금 현재 불포화 상태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모범답안 보겠습니다.

80도의 물 100g에 질산나트륨의 최대 147.5g까지 녹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런데 현재 123.7g만 녹아 있으므로 불포화 용액이다. 여기까지도 현재 서술이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용액을 냉각시키거나 또는 두 번째 용질을 추가해서 넣으면 포화 용액이 될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물, 그리고 에테르 혼합물을 분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밀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서로 섞이지 않은 두 액체는 이렇게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해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A, B가 각각 어떤 물질인지를 쓰고, 그리고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액체 혼합물의 이 조건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볼게요. 밀도는요, 클수록 가라앉고요, 작을수록 떠오른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B가 밀도가 더큰 물이 되겠고요, 위쪽에 떠 있는 A가 밀도가 작은 에테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먼저 찾아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서로 섞이면 안 된다. 였습니다. 그쵸? 섞이게 되면 이렇게 층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 방법으로 분리를 할 수가 없겠죠. 그 내용을 담아서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보시면요. A는 에테르, B는 물 먼저 밝혀주시고, 또 이렇게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 당연하게도 물질의 종류가 다르니까 밀도의 차이가 나야 된다라고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한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자료 1에 네 가지 물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에테르만 현재 물에 거의 섞이지 않는다는 점을 딱 체크를 해두시고요. 가나다에서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요, 에테르만 분리해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에테르만 물에 안 녹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밀도차를 이용하면 에테르 층만 따로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남은 용액 중에서 질산나트륨과 그리고 남은 용액들은요, 우리 용해도 차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도를 냉각시켜서 특정한 고체만 석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먼저 끓어나오는 물만 따로 액화시켜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끓는 점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의 예시로는요, 소주꼴이라든지 증류탁 등이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이제 2단원 공부를 시작해 볼 거예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19강. 자, 목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말하기와 듣기 함께 이제 연습하시는 그런 날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그 핵심 문장을 이렇게 드렸어요. Would you do me a favor? 약간의 추가 설명이 이후에 좀 필요하겠죠. 자, 먼저 대화를 먼저 들으실 거고요. 문제를 풀이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화 내용 하나, 한 문장 한 문장 들려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다시 들어보고, 자, 그 다음에 답을 찾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모든 대화의 내용들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따라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까요? 대화를 듣고 부모님이 피터에게 시키려고 하는 일이 뭔지를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지는 5개가 되겠습니다. 정식 시험처럼 이제는 5개의 선택지로 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자체가 자, 어떤 유형으로 분석이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여러분들 세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일반 정보 문제, General Information Questions라 그래서 GQ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부 정보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Specific Information Questions라 해서 SIQ 혹은 SQ. 혹은 이제 대조를 꼭해 선택지를 미리 읽어놓고 대조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항들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Contrast. 크게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0: Sandra's leaving for Paris to visit her grandmother next week, so she wonders if I can take care of her dog in her place.
1: Well, the owner of the house probably wouldn't allow us to keep a dog.
0: But the dog is just a little puppy. Our son Peter will love to take care of him.
1: I don't want to make any trouble, and I dislike noisy barking.
0: Honey, I think this is a good chance to teach Peter responsibility. Why don't we ask Peter to walk him every morning?
1: Responsibility? Okay, if Peter does his job well.
2: 자, 그러시면 지금부터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들어보면서 좀 때려잡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문장부터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어떤 대화든지 간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화들이 가지고 있는 흐름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다가 그것에 대한 솔루션까지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보통 한 8단에서 길면은 한 12단까지 대화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해서 한 12단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길면 그 안에서 무슨 우리가 잡담만 하다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뭐 요구 요청도 할 수 있고 뭐 등등등. 요런 스토리들을 대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하나요?
0: Would you do me a favor?
2: Would you do me a favo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잘 들리셨나요? 앞에 would you는 뭐 이제 would you라고 읽는 분도 있고 would you라고 읽는 분도 있습니다. Could you라고 읽는 분도 있고 could you라고 읽는 분도 있죠. 요거는 지금 발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냥 do로 가는 분도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자, do me a favor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린 그런 문장이에요. 제목으로 오늘 강의 타이틀로 제시해드렸던 그런 문장인데요. 자, do me a favor는 일단 문법적으로 몇 형식 문장입니까? 자, 이건 4형식 문장이에요. 우리가 do를 하다 라고 하는 그냥 뜻으로 알았는데 지금 목적어가 두 개 연속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둘은 또 동격이 아니니까 얘네들은 목적어 목적보호라고 볼 수 없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가 수요동사로도 쓰일 수 있구나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는 수요동사로 쓰이게 되면 해주다, 베풀어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에게. favor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별표 세 개 드릴게요. 이 단어는 호의의 뜻이 있습니다. 나에게 좀 호의를 좀 베풀어 줄 수 있겠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남성에게 호의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정말로 많이 쓰는 문장이 바로 Would you do me a favor? 혹은 Can you do me a favor? 나에게 좀 호의를 좀 베풀어 줄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표현인데 대단히 중등 과정의 영어 듣기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이 문장 전체를 아예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호의를 요청하거나 뭔가 좀 내가 뭐 좀 부탁하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써보고 보세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Would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2: 이렇게 해서 아예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워두세요. 이거는. 자, 그래서 두가 수요동사로 사용된 케이스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1: I hope it's not difficult.
2: I hope it's not difficult죠. 그런데 발음상의 호흡은 어때요? I hope it's not이 아니라 I hope it's, I hope it's, hope it's로 들릴 거예요. 다시 한번 듣고 보여드릴게요.
1: I hope it, I hope it's.
2: 알겠죠? I hope it's. 이렇게 되는 것이 의미상의 구분이잖아요. 그런데 I hope it's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자 발음상으로는 이게 지금 내용어가 아니라 기능어인 것이죠. 약하게 발음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렇게 자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I hope it's 이렇게 되는 것이죠. I hope it's not difficult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I hope it's not difficult.
1: I hope it's not difficult.
2: 자, 이렇게 해서 남성분이 그게 어렵지 않기를 바란다.

0: 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둘의 관계는 뭘까요? 근데 이분들은.
1: No, it isn't.
0: No, it isn't. 전혀 어렵지 않아요.
1: It's about my friend Sandra and her dog.
0: It's about 까지 한 단어로 들으셨어요? It's about my friend Sandra and her dog.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자,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호흡으로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내 친구와 그녀의 강아지, 자, 와 관련된 거야. 별로 어렵지 않아. 자,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이 둘은 누굴까요, 도대체?
2: What is it?
0: 뭐야?
1: Sandra's leaving for.
0: 자, 요거 먼저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조금 긴데요.
1: Sandra's leaving for Paris to visit her grandmother next week.
0: 자, 이거를 여러분들 두 단어로, 두 개의 소리 뭉치로 정보를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Sandra's leaving for Paris to visit her grandmother. 요게 지금 핵심이었어요, 이 문장에. 자, 마지막에 있는 뭐 next week는 들으시면 좋고 못 들어도 할수 없고요. 여러분들, leave라고 하는 동사는 어디 어디를 떠나다라고 하는 타동사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leave 다음에 만약에 이곳을 떠나다라고 하면 이 here라고 하는 목적어는 정말로 많이 생략이 돼요. 그래서 leave는 자동사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별로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지만 귀로 들을 때는 뭉치로 들리니까 말뭉치로. 그래서 leave for.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덩어리로 들릴 거예요. Living for Paris, living for Paris, living for Paris. 그러니까 이런 어구들은 여러분들 많이 지금 연습을 좀 해두시면 평상시에 이제 자주 반복해서 들릴 만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단어. Sandra's living for Paris to visit her grandmother. 물론 이제 her 같은 단어는 거의 안 들리죠. Visit her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으니까요. Visit her grandmother next wee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드렸으니까 다시 들어보시겠습니까?
1: Sandra's
0: Sandra's leaving
1: leaving for
0: for
1: Paris
0: Paris
1: to
0: to
1: visit
0: visit
1: her
0: her
1: grandmother
0: grandmother
1: next
0: next week.
1: week. So she wonders if I can take care of her dog in her place.
0: 자, 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대화의 흐름상. 둘은 뭐 친구 관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가 남자한테 이제 부탁을 지금 하면서 샌드라가 지금 할머니 만나러 지금 파리로 지금 떠나기 때문에 뭔가를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거 좀 잘라드려 볼까요?
1: So she wonders if I can.
0: 근데 굉장히 익숙한 어구도 있죠. 뭐 있어요? 자, I wonder if I, I wonder if you can, I wonder if you can. 우리 이런 거 외워놨었잖아요. 나는 궁금해, if you can. 네가 뭐뭐 해줄 수 있는지. 요거 뭐뭐 해줄래?라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부탁이라 그랬죠? 이게 살짝 좀 변형된 거예요. So she wonders. So she wonders if I c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뭐 해줄 수 있는지를 그 여자가 궁금해 하더라고. 요런 내용이에요. 자, 다시요.
1: So she wonders if I can.
0: So she wonders if I can. So she wonders if I can.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의 내용은 뭐예요?
1: So she wonders if I can take care of her dog in her place.
0: 나머지는 그건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자, take care of her dog. Take care of는 돌보다니까. 그녀의 강아지를 돌봐주는 것이죠. In her place.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요런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 단어로 쏙 들을 수 있었으면 요 문장은 굉장히 쉬웠던 그런 문장입니다. 다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으니까 So she wonders if I can. 자, 요 wonders 다음에 이제 s하고 또 i가 오니까 wonders 쉬었다가 if I can 이렇게 의미 단위대로 잘라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안 들리는 측면이 있어요. So she wonders if I can. wonders if I can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 So
0: So she
1: she wonders
0: wonders if
1: if
0: I
1: I can
0: can.
1: take care of her dog in her place.
0: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요. 이거를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던 게,

0: 이제 그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어렸을 때 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듣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 저희 세대는 특히 이제 듣기를 거의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세대여서 저는 처음에 이제 원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좀 정확하게 our place인지 her place인지 좀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가 아니다 보니까 내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in our place라고 읽어주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in our place도 어떻게 발음돼요? inner place, inner place, inner place 이렇게 됩니다. 그럼 in her place는 어떻게 돼요? 누가 her 이렇게 읽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inner place, inner plac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맥락상으로 대략 유추하고 여러분들 넘어가셔야 됩니다. 소리로 구분하기엔 너무너무 어려워요. 다시 한번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면서 이 문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So
0: So
1: she
0: she wonders
1: wonders
0: if
1: if
0: I
1: I
0: can
1: can
0: take
1: take
0: care
1: care
0: of
1: of
0: her
1: her
0: dog
1: dog
0: in
1: in
0: her
1: her place.
0: place. 자, 근데 이 문장 중요했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좀개좀 돌봐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희망사항을 지금 밝힌 거거든요. 그랬더니
1: Well, the owner of the house probably wouldn't allow us to keep a dog.
0: 잘 들으셨나요? 자, owner of the house wouldn't allow us to keep a dog.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한 단어.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단어. 이렇게 한 덩어리로 소리뭉치를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이게 사실은 한 덩어리죠. 목적어, 목적 보호니까. 자, 우리가 개를 갖다가 보유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거야. 집주인이 이런 얘기예요. 자, 둘은 무슨 관계일까요? 가족인 것 같은데, 아무튼 새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집 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집의 오너가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1: Well, the owner of the house probably wouldn't allow us to keep a dog.
0: 요 문장도 여러분 반복해 보세요. Allow us to keep a dog. Allow us to keep a dog. 여러분들 오형식 문장들에 빨리빨리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1: But the dog is just a little puppy.
0: 이건 충분히 잘 들으셨겠죠. Dog is just a little puppy. 자, puppy는 young dog예요. 그러니까 걔가 굉장히 어린 아이잖아요.
1: Our son Peter will love to take care of him.
0: 자, 둘은 부부입니다. Our son Peter love to take care of him. 이렇게 얘기했어요. 충분히 여러분도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맡기면 되고, 걔가 그잘할것 같아. 조그만 강아지고, 자, 그런 거예요.
1: I don't want to make any trouble.
0: I don't want to make any trouble. 나는 트러블 만들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고요. 자, 곤경 속에 있고 싶지 않고요.
1: And I dislike noisy barking.
0: 자, dislike noisy barking. 시끄러운 그 짖는 소리 싫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Honey, I think this is a good chance to teach Peter responsibility.
0: 자, 잘 들으셨나요? 여자는 그 반대예요, 의견이. Think good chance to teach Peter responsibility.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끝까지 여자도 지금 물러서지 않네요. 자,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1: Why don't we ask Peter to walk him every morning?
0: 됐죠? 자, why don't we ask Peter to walk him every morn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y don't we ask Peter? 피터한테 우리가 요구를 하자고. 뭐 하자고요? Walk him every morning. 그 개를 매일 산책시키라고 요구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1: Responsibility?
0: 책임?
1: Okay.
0: 오, 드디어 오케이 나왔어요.
1: If Peter does his job well.
0: Okay, if Peter does his job well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피터가 일을 잘하면 오케이야라고 조건부 승인을 해줬죠.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결국은 부모가 시키고자 하는 것은 강아지를 좀 보살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오늘 대화문들 마무리 짓고요.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 Would you do me a favor? I hope it's not difficult. No, it isn't. It's about my friend Sandra and her dog. What is it? Sandra's leaving for Paris to visit her grandmother next week. So she wonders if I

0: Responsibility? Okay, if Peter does his job well.
1: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화문 여러분들 하나 또 들어보셨는데요. 자, 좋은 표현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자, 다시 듣기, 따라하기, 더 즐겁게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2: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0: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상용입니다. 자, 이제 강의가 마지막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기법은 3강, 4강, 5강, 이제 마지막 5강 강의인데요. 각종 등기 절차에서는요,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게,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가등기하고 주등기와 부기등기 구별하는 거. 그럼 일단 가등기는 100%예요. 주등기, 부기등기는 100%는 아니지만 약90% 정도의 확률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일단 가등기 하나만큼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필 등기를 할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의 대표적 사례가 하필 등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출제위원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필 등기입니다. 이때 하필의 제한 사유를 여러분이 좀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소, 지, 지, 전, 임, 공저, 신탁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이거 뭔 말이야 하실 수 있잖아요. 읽어볼게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근데 이때 지역권은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역권. 이때 지역권은 승역지 지역권도 있고 요역지 지역권도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에 관한 지역권이다? 승역지 지역권이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전세권, 임차권. 자, 공동저당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공동저당도 창설적 공동저당이 있고 추가적 공동저당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신탁. 신탁도 조심해야 됩니다. 동일한 내용의 신탁 등기가 돼야지 다른 내용의 신탁 등기는 안 돼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의 신탁 등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위와 같은 등기들, 위와 같은 등기들이 존재할 때는 하필 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선생님, 네, 위와 같은 등기들이

있을 때 하필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위와 같은 등기가 아니면요. 하필 등기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볼게요. 하필의 등기를 할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라 했죠. 그럼 한번 볼게요. 지상권이 있대요. 지상권이 있대요. 여기 있잖아요. 지상권, 이게 있네요. 하필 등기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지분이 다르대요. 지분이 다르면 하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하필은 가등기 담보권 등기가 있다. 저에게 가등기 담보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필할 수 없다. 그죠? 승역지해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답니다. 오, 승역지해하는 지역권 여기에 있네요. 그럼 하필이 가능하겠네요. 하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 이미 연월 접수분과 동일한 저당권, 이런 저당권을 우리는 무슨 저당권이란다? 그렇죠.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설문에서 물어보는 것은 기역, 그다음 리을, 미역. 이렇게 해서 기역, 리을, 미역에서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아쉽게도 이 시험 문항이 36회 시험 때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시험 때는 출제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각종 등기 절차에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하필 등기가 될 거냐? 안될 거냐? 그 요체는 뭐다? 소지지 전임공저 신탁과 관련되는 등기가 있으면 하필이 가능하다. 위 제시된 권리 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는 하필할 수 없다. 그렇게 마무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말소 등기. 말소 등기 역시 이 자체로 쓰는 시 문제 거의 출제가 안 되죠. 여기 29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소 등기 자체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는데, 말소 등기 자체를 가지고 물어본다면 출제인이 물어보는 게 이해 관계인에 관련해서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말소에 관한 승낙서를 첨부해야 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어떤 등기를 말소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면 그자의 승낙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등기를 말소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럼 승낙서 첨부할 필요 없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상권 등기를 말소한답니다. 자, 지상권을 말소하는데, 자,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상권을 말소한다. 이 지상권을 만약에 말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말소하면 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목적된 권리가 없어지니까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저당권자를 우리는 이해 관계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없으면 이 지상권 등기는 말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순위 2번 저당권 말소할 때 순위 1번 저당권자. 한번 볼까요? 자, 1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가 A 명의로 되어 있고요. 2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가 B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손으로 가려보겠습니다. 자, 1순위 저당권이, 2순위 저당권이 말소돼요. 그럼 1순위 저당권자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습니까? 없죠.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1순위 저당권을 말소해 봅니다. 2순위 저당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습니까? 없죠. 왜? 2순위 저당권자는 오히려 순위 상승의 원칙에 의해서 더 이익을 보게 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어떤 등기를 말소하더라도 말소되는 권리를 기준으로 전후 권리자 사이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 1번 저당권 말소할 때 2순위 저당권자든 2순위 저당권 말소 1순위 저당권자든 전부 다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한답니다. 근데 그 토지에 지상권자가 있다면 저당권 말소한 데서 지상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는 전혀 없죠. 역시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자, 소유권 등기를 말소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부에 최초 기록되는 등기거든요. 근데 그 보존 등기를 말소한다면 그 보존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권자 등기는 뭐에 해당한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음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의 정답은 기역과 미역입니다. 역시 말소 등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소 등기 자체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다만 나온다면 최근에 이해관계인과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서를 정리할 때도 아, 내가 말소 등기 할 때는 이해관계인과 관련되는 부분은 정리를 꼭좀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부기등기 나왔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강의 시작을 할 때 가등기하고 주등기, 부기등기 구별하는 거. 자, 이것도 자,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제가 지금부터 적어드리는 걸 옆에 꼭 적어놓고 문제를 보세요. 자, 저는 원칙과 예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원칙과 예외를 설명을 드릴 건데 예외를 꼭 적어놓고 시험장에서는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예외가 뭐냐면요. 첫 번째, 부동산의 표시 등기, 그 다음 말소 등기. 얘네들은요, 항상 주등기입니다. 항상 주등기. 자, 두 번째, 특약, 약정,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얘네들 등기는 항상 부기 등기입니다. 세 번째, 권리의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부기 등기입니다. 단, 이해 관계인이 존재한다면, 이때는 승낙서가 첨부되면 부기,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주등기.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과 관련된 지문들은 꼭 여러분이 적어 놓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칙은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생성되어진 등기는 일반적으로 주등기고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파생된 등기는 일반적으로 부기등기로 간다. 이게 원칙인데 이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적어놓고 문제는 푸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봅니다. 환매특약 있네요. 특약. 특약 약정. 적혀 있잖아요. 특약과 약정은 나오면 항상 뭐라고요? 부기.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권리 변경 등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권리 변경 등기 여기 있잖아요. 이때 이해관계인 제3자의 승낙이 있다네요. 승낙이 있다네요. 그럼 얘네도 부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나왔죠. 그럼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이니까 부기겠네요. 그럼 남아있는 애는요. 4번이겠네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 실행 등기는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경매가 실행되기 때문에 이 등기는 뭐로 간다? 주등기.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적어놓고 문제 풀었다면 4번 정답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이 내용 적어놓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 권리에 관한 등기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자, 금방 우리 주등기, 부기등기 봤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3번 지문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 변경 등기. 권리 변경 등기는 원칙은 부기등기다. 이것만 보면 이거 맞는 지문이다. 그죠? 근데 설문에서 뭐가 있냐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답니다. 그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승낙서를 첨부하면 뭐로 가고? 부기등기. 그럼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 근데 승낙이 없대요. 없다면 뭐로 가야 한다? 주등기. 근데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정답 3번. 자,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반드시 100%라는 말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독립적인 문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지문씩 들어가가지고 정답의 결정요소로 작용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 주등기, 부기등기는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오든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오지 않든 어떤 방식이든 기본적으로 주등기, 부기등기가 나오면 옆에 제가 금방 이렇게 판서해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 꼭 적어놓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 방법입니다. 1번 보도록 합니다.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 자, 표제부니까 뭐다? 표시번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갑구와 을구. 갑구와 을구에는 표시번호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록된다? 순위번호가 기록되죠. 그래서 표제부는 표표표. 이렇게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표제부의 표시번호. 갑구와 을구에는 권리 등기는 순위번호. 그래서 표시번호는 갑구와 을구의 필수적 등기 사항은 아니다. 오. 그다음 갑구 등기 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이라면 권리자별 뭘 기록하고 지분. 등결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합유 지분, 합유 지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분과 관련되는 내용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분의 용익권 설정 X, 지분만 보존 X, 지분만 상속 X, 합유 지분 기록 X. 그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으로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 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 채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권 판결이 있다면, 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오. 토지 소유권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오.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번의 키워드가 뭐죠? 예, 주등기, 부기등기 나오면 어떻게 하자? 밑에 예외적인 거세 가지 유형 적어놓고 문제 푼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 자, 가등기 나왔네요. 가등기는 어떻다고요? 100%. 그럼 기본서 정리할 때 가등기와 관련되는 지문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정리를 다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등기에서 여러분이 정리해내려고 빨리 가져갈게요. 가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거냐? 단독으로 신청할 거냐? 정리. 두 번째, 가등기에 기해서 뭘 했을 때, 본등기 했을 때 정리 절차, 중간처분의 등기는 어떻게 정리가 될 건지, 그다음에 중간처분의 등기는 직권 말소할 건지, 신청으로 말소할 건지, 그럼 직권으로 말소한다면 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뭐가 있을 건지. 자, 세 번째, 가등기를 할수 있는지, 할수 없는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세 가지가 가등기 파트에서 일단 출제인이 굉장히 선호하는 정답의 결정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 놓았던 가등기는 공동으로 할 건지, 가등기를 단독으로 할 건지, 그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 가등기 말소도 공동으로 할 건지, 단독으로 갈 건지, 그거 정리는 꼭해 두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등기한 본등기를 할때 중간 처분의 등기 처리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거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뭐예요? 가등기 할수 있느냐? 가등기 할수 없느냐? 그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고 나머지 지문들을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오. 그러면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 하나 아셨네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 내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다음.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변경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수 있다. 오. 가등기 할수 있느냐? 가등기 할수 없느냐? 그거 물어봤네요. 자, 가등기를 한 후, 자, 가등기를 하고 본등기 신청이 있답니다. 그 밑에는 가등기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서 본등기를 한다. 오. 그럼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해서 뭘 했답니까? 본등기. 그럼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 처리 절차. 그럼 이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오. 자,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의해서 역시 가등기에 의해서 뭘 했답니까? 본등기를 했답니다. 그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가 아니라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살펴보는 문제들은 다 기출 문제거든요. 지금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죠. 뭡니까? 가등기를 공동으로 갈 거냐, 가등기를 단독으로 갈 거냐. 그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요.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럼 세 번째 물어보는 거는요. 가등기가 됩니까? 가등기가 안 됩니까? 물론 이거 외에도 가등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더 많습니다. 더 많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전달해드린 1, 2, 3번 이세 가지만큼은 꼭 야무지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자, 가든기.

어떻다고요? 100%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등기 촉탁에 관한 설명이다. 자, 촉탁 35회 때 나왔는데요. 관공서. 관공서 촉탁. 등기에 특칙이 있거든요. 즉, 관공서가 등기 신청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하죠. 여러분이나 제가 등기 신청하면요. 신청. 관공서가 신청하면 촉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관공서의 촉탁과 관련해서도 출제에는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출제 가능성을 따진다면 저는 한70% 보고 있는 게 관공서 촉탁 등기거든요. 근데 출제위원이 만약 관공서 촉탁 등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쉬운 문제를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땡큐.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관공서는요. 천사의 이미지를 부각하면 됩니다. 무슨 이미지를 부각해라? 관공서 촉탁의 등기는 뭐의 이미지다? 천사의 이미지. 등기안이 관공서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관공서가 온다. 얘는 절대로 사기칠 애가 아니야. 얘는 절대로 허위 등기를 할 애가 아니야. 하는 관점에서 지문을 읽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가서 신청했을 때는 각하될 애가 관공서가 가면 각하되지 않는다. 그 느낌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한 압류등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관공서가 무슨 압류등기를 할때 뒤에 내용 몰라도 돼요. 어떤 등기든 함께 촉탁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정답 1번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관공서는 천사거든요. 관공서는 허위등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관공서가 어떤 등기를 촉탁할 때는요.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도록 하는 등기는 언제든지 함께 촉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관공서는 언제든지 땡큐 땡큐. 왜? 관공서가 거짓말할 일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법원으로 촉탁으로 실행될 등기가 신청으로 되었다. 자, 촉탁으로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신청해 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뭐 한다? 각하. 왜? 법원에서 촉탁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신청해 보세요. 각하죠. 그럼 여러분이 신청해야 될 등기를 법원에서 촉탁하면? 그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됐고요. 법원은 수탁자 해임 재판한 경우 신탁 온부의 기록 변경 등기를 법원은 등기소에 뭐 해야 한다? 촉탁.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경우 우편에 대한 촉탁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우편으로 하면요. 안 해줘요. 관공서가 하면 해준다 이거죠.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는 신청에 따른 관한 규정을 뭐 한다? 준용한다. 오. 그래서 35회. 6번 문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규약에 따라 공용 부분으로 등기된 후 규약이 뭐가 되었다면, 폐지가 되었다면 그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 1번이고요. 2번. 등기할 건물이 구분 건물인 경우에, 자, 구분 건물인 경우에, 이 말은 등기할 건물이 아파트인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야기가 수월합니다. 아파트인 경우에. 자, 등기관은 1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및 건물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 부분 등기 기록 표제부에는 건물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1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 전유 부분 등기 기록 표제부, 즉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몇 장이 있다? 두 장이 있다. 이 지문 하나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아파트와 관련되는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몇 장이다? 몇 장? 그렇죠? 두장 있다라는 거. 1동 건물에 관한 표제부와 어디? 전유 부분 등기 기록 표제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는 그 소유권 등기부에는 지체 없이 건물의 멸실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지문도 조심해 둬야 됩니다. 하나 지문 가져가야 될 건이 있습니다. 멸실 등기는 원칙은, 자, 멸실 등기는 원칙은 1월 이내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라고요.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멸실 등기와 관련되는 지문이 나왔을 때는 멸실 등기는 몇 월? 1월입니다. 1월.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멸실 등기는 어떻게 해라? 지체 없이. 그래서 한 지분 정도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같은 지번 위에 한 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건물 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오. 자, 그다음 부동산 환매 특약은 등기 능력이 인정된다. 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의신청이죠. 자, 이 이의신청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37회를 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의신청이 30회 이전까지는요, 거의 출제가 안 되었거든요. 근데 31회가 넘어가면서 최근에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는 게 이의신청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지문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없다, 없다, 없다, 없다가 있거든요. 그거부터 일단 정리해드릴게요. 없다, 없다, 없다는 뭐냐면, 첫 번째, 이의신청 기간 제한 없다. 새로운 사실로 이의신청 할수 없다. 새로운 증거로 이의신청 할수 없다. 이의신청은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자, 그래서 없다, 없다, 없다, 없다. 네 가지 일단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제한 없다. 새로운 사실에 의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새로운 증거 방법에 의해서 이의신청할 수 없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뭐 한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거. 이의신청. 이의신청서는 그 등기 사무를 본 해당 등기소에 제출을 하는데,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 법원에 한다라는 거. 자, 이의신청에 관한 지문들은 이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출제인이 문제를 물어볼 때는 이 정도 가져가시면 돼요. 그럼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기 신청이 아닌 제3자는, 자, 제3자는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등기가 각하가 돼요. 각하가 되면요, 기록이 안 돼요. 기록이 안 되면 그 기록상 이해관계란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하시니까 오. 그럼 누구는 됩니까? 등기부에 기록이 되었다면 그때는 기록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뭐다?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3자가. 근데 각하가 됐을 때는 기록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상 이해관계인 말 자체가 저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의신청은 대부분 규칙으로 전환 바에 따라, 자, 보세요. 이의 신청이죠. 지금 신청.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서. 자, 이의 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의 신청서는 그 등기 업무를 본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 이의 신청서는 관할 지방법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은 없다. 이의신청 기간 제한 없다. 새로운 사실은 이의신청할 수 없다. 새로운 증거 방법 이의신청할 수 없다.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 없다. 그래요. 이기 누나 언제라도 이의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처분 시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없다. 등기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 신청은 수리된다. 왜? 이의신청이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효력은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새로운 사건의 등기도 계속 등기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을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길고 긴 5강 강의까지 강의를 진행을 마치도록 됐네요. 그래서 이 마지막 5강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가야 될 거는 뭡니까? 가등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가등기 파트에서는 가등기를 공동 신청으로 갈 거냐, 단독 신청으로 갈 거냐, 말소를 공동 신청으로 갈 거냐, 단독 신청으로 갈 거냐, 1순위입니다. 2순위,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을 때, 그 중간 처분의 등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원칙은 직권 말소거든요. 근데 직권 말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직권 말소가 안 되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세 번째가 뭡니까? 가등기 할수 있느냐?

0: 가등기 할 수 없느냐, 어떤 지문이 주어졌을 때 읽어보고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까지는 정리가 되셔야 돼요. 물론 가등기는 이거 세 가지 외에도 나머지도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왜? 100% 출제되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주등기냐 부기등기냐의 문제는 100%는 아니지만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약 90% 이상은 매년 출제된다고 보셔야 돼요. 단문으로 나와가지고 정답으로 결정되는 게 사례도 살펴봤으니까요. 그럼 나오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의 등기와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 특약, 약정,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 자, 그 다음 권리의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부기등기인데 이해관계는 승낙서 첨부 여부에 따라서 승낙서가 첨부되면 부기, 안 되면 주등기. 그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이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공서 촉탁 등기는 기본서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아, 일반 당사자하고 차이점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37회 여러분의 공인중개사 합격 기원을 간접적으로 제가 항상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가해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검정고시 고졸 한국사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세 강에 걸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거고요. 이번 강의를 관통하는 주제는 경제입니다. 여러분께서 한국사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정치 부분을 가장 먼저 공부를 하시죠. 그리고 가장 비중 있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경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배중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우리는 연속 3시간 동안 개항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의 현대사로 나눠서 접근을 하게 될 예정인 거고요. 개항기 안에서도 1870년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기에서는 두 개의 소주제로 나눠보는데, 첫 번째는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열강들의 경제 침탈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열강이라고 하면 여러 강국들을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일본, 청나라, 미국, 러시아, 많은 나라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들 나라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약탈했는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항하는 우리의 경제 주권 수호운동을 살펴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소주제 공부해 볼까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강의가 고졸 검정고시잖아요. 고졸 검정고시의 기출문제 확인해 보셨죠? 문제를 보면 선지들이 문장형보다는 이렇게 단어형으로 많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요, 이런 단어들이 선지로 나오겠구나, 답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주제에서는 다섯 개의 키워드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시작은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웬만하면 강화도 조약은 연도까지 외워주세요. 근데 외우기 너무 쉽죠? 1, 8, 7, 6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강화도 조약은 우리와 일본이 수교를 맺는 건데, 잠깐 생각해 보면, 일본과 조선은 관계가 언제부터 나빠졌을까요? 특히 외환 이후입니다. 물론 외환 이후라도 교역을 하긴 했었지만, 부산을 기점으로 제한적으로만 교역을 했었고요. 그나마도 통신사가 왕래하다가 19세기 초반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일본? 안 만나도 돼. 이런 입장이었죠. 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을 통해서 강제로 개항하고 난 다음에 근대화라든지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을 발판 삼아서 세력을 더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일본의 그러한 열망 속에서 맺어진 조약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강화도 조약은 경제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두 나라가 꽤 오랫동안 교류를 안 하다가 교류를 하다 보니까 가령 일본의 상인들이 부산을 비롯해서 두개 항구에서 더 머무를 수 있다. 이런 조약들이 경제 관련된 내용에 들어갈 뿐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경제 관련된 부속 조항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그해 7월 달에 조율 무역 규칙이라는 게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내용이 중요하지 명칭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암기에 너무 부담 가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조율 무역 규칙을 요점으로 말하면 통상 조약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일본 상인들이 이제 조선에 들어오는 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화도 조약과 관련돼서 일본 사람들에게는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이 일대에서 10리까지만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일본 상인들이 우리에게 물건을 판다라고 하면 조선의 객주라고 불리는 중간 상인들을 통해서 내륙에다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주로 이제 파는 물품이 뭐냐? 면직물을 팔아요. 단 이때는 일본 상품을 갖다 파는 것이 아니라 영국 상품을 가져다 중개무역 형태로 갖다 팝니다. 여러분, 면직물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입는 면옷들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도 만들었어요. 단 영국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 기억나실까요? 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장제 기계공업에 성공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거기에서 면직물을 만들었으니 아무래도 양이라든지 가격 면에서 우리보다 우수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각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물레라든지 배틀을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사랑과 정성은 가득하지만 아무래도 제품의 품질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 결국 일본 상품이 이제 들어오게 되다 보니 그로 인해서 우리의 수공업 부분이 많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뭐 관세라고 좀 제대로 매겼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상받았을 수도 있는데 관세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일본과 굳이 교역할 생각이 없었어요. 일본 안 만나도 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사전에 근대적 조약에 대한 뭐 기본적인 정보라든지 연고나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무관세 교역을 하게 됐는데
일본의 상품이 팔렸을 때 일본 상인들은 돈을 벌지만 우리에게 세금을 내지 않다 보니까 그 피해는 조선 정부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졌어요. 조선 정부가 이제 막상 교육 시작되고 그 상황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일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관세 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본은 싫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나중에요. 1883년에 이르러서야 일본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바로 전년도에 이제 미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최초로 관세 부과했던 것을 계기 삼아서 일본을 압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파는 물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는 아직까지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산물 위주로 판매를 합니다. 먹거리인 거죠. 특히 이제 일본 상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간 것이 쌀, 콩 같은 곡식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건 내다 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먹거리는 확보한 상태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쌀값이 폭등하는데 사전에 제한 조치가 없다 보니까 나날이 식량도 부족해지죠. 그래서 나중에 1883년에 이르러서야 방공령이라고 하는 조치를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방공령에서 이 곡이라고 하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곡식이 되고요. 방이라는 건 막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식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래저래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는 공부할 내용이 좀 많이 있죠?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1882년에 체결되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당정입니다. 일단 학생들이 너무 명칭이 길다 보니까 조금 부담을 가지는데요. 내용을 들어보시면 쉽게 또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일단 1882년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임오군란이 벌어진 해예요. 구식 군인들이 별기군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인해서 봉기한 사건입니다. 장장 한달 동안 봉기를 했는데 조선 정부에서 이걸 수습하지 못했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결했냐고요?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수습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대가가 따르게 되고 그래서 나온

나온 것이 바로 이 조약이 되겠습니다.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선에 진출을 하니까 충격을 좀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 상인들에게 일본 상인에게 주지 않은 특혜를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내지통상권이에요. 여러분, 내지가 뭘까요? 내륙입니다. 생각해보면 강화도 조약 이후로 일본 상인들은 부산, 원산, 인천, 계양장 일대에서만 머물게 됐죠. 근데 청나라 상인들은 이 조약을 통해서 허가증이 있을 경우 계양장 밖까지 나가게 됩니다. 자, 청나라 상인들이 진출을 해버렸겠죠. 근데 일본도 얼마 안 가서 이 권리를 획득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국 상인들이 경쟁적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조선의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이권 침탈을 볼게요. 여러분, 이권이라고 하는 건 사업권입니다. 당시 이제 우리도 근대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저러한 사업을 많이 벌이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술도 없고 자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유한 열강들에게 사업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개발에 대한 이익을 열강도 가지고 우리도 가지는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특히 여러분들, 을미사변 이후로 고종이 러시아 국무사관으로 가서 1년 동안 머무르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국가의 자주성이라는 게 워낙 많이 추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권 같은 경우도 헐값에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시험 문제에서 러시아에는 어떤 이권을 줬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하, 그런 거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에서 좀 본다라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압록강이나 두만강 일대에 우리가 오래된 숲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산림처벌권을 러시아가 독점적으로 많이 가지고 왔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평안북도 운산에 가면 동양에서 가장 크다는 금강이 있었습니다. 이 금강을 무려 40여 년 동안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서 엄청난 금을 가져갔습니다. 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철도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뭐 21세기의 기술력을 상징한다 그러면 AI, 로봇 이렇게 얘기한다면 근대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철도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이 철도 부상권을 많이 가져갔어요. 일단 그 당시 우리가 설립했던 철도의 가장 기준은 한양에서부터 출발하죠. 한양에서 인천 가는 노선을 경인선이라고 하고요. 부산까지 연결되면 경부선, 의주까지 가면 경의선입니다. 이 경인선에서부터 경의선까지가 가장 기본 철도 라인인데, 물론 우리도 이걸 모두 다 일본에게 줄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경인선 같은 경우는 원래 미국에게 부설권을 줬고, 경의선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줬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결국 일본이 다 부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철도를 세우다 보면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일본은 그 부지를 핑계 삼아서 조선 농민들 토지를 강제로 가져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네 번째로 가볼 텐데,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1870년대, 1880년대, 1890년대, 그리고 1900년대. 아무래도 개항기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끊어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1900년대를 대표하는 이권과 관련된 사업이다. 그러면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화폐인 거니까 이제 돈이겠죠. 그 당시 우리가 많이 사용했었던 돈 중에 백동화라는 돈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갑오개혁쯤부터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얘가 문제가 많았어요. 너무 많이 남발이 됐고요. 그리고 위조 화폐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권을 발행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1905년이에요. 이 1905년 이전인 1904년 되면 일본이 한반도 주도권을 둘러싸고 러시아를 직접 공격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근데 전쟁 벌어지자마자 일본이 주도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제국을 압박해서 이런저런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조약에 따라서 일본의 재정 전문가가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파견이 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메가타입니다. 그래서 메가타 같은 경우는 대한제국의 금융 문제의 근본은 백동화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백동화를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권을 발행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신권이라는 게 우리가 발행하는 돈이 아니라 일본 제1은행이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발행하는 지폐로 바꾸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문제가 보이죠. 근데 그 이외에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백동화는 앞서 말

알다시피 과도하게 남발됐다. 또 하나 위조화폐 상당히 많았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동화를 가져가면 그 백동화의 품질 상태를 보고 이거는 100% 신권을 교환일 거야. 이거는 절반 정도만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신권으로 전혀 교환받지 못하는 병종으로 이제 판결난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한국인들은 가난해집니다. 바로 이 상황이죠. 되셨을까요? 네. 자, 일단 지금까지 네 개를 얘기했었는데요. 개항기와 관련된 열강의 경제 침탈을 하면 이네 가지 주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은 제가 지금 언급하긴 하지만 사실상은 다음 강의 시기인 일제강점기 때 많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동양척식 주식회사 들어보셨나요? 이게 아니라면 토지조사사업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일제가 식민지배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경제 약탈이 토지조사사업이라는 건데, 그와 관련돼서 나오는 회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 힌트를 드리는 거는 이 사건보다 먼저 앞서서 관련 회사를 만들어두고 사업을 추진했다. 요거 하나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단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1번이 단체라는 건 느낌 오시죠? 중앙총상회. 그럼 이 단체는 누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왠지 상인들이 들어갔을 거란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한양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을 시전 상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시전 상인들의 위기의식을 듣고, 느끼고 만든 단체가 바로 이 한국중앙총상회가 되겠습니다. 일단, 시전 상인들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 특혜를 참 많이 누렸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오죠. 일본 상인들이 들어오죠. 양국의 경제 규모라든지 물품의 개수는 우리를 좀 압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각을 하면서 외국 상인들의 국내 활동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 측에 요구하면서 이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단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영자가 나오면 법령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공령은 앞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곡식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법령. 이것이 바로 방공령입니다. 이거는 각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1883년도에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해서 이것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과 다시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방공령을 처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 차례 방공령을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1889년도 함경도에서 발행한 건데, 여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일본 상인들이 많이 사가져 갔던 게 아까 쌀, 콩,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함경도 콩을 많이 사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콩이 싸고 되게 맛있어서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대요. 근데 문제는 이때 함경도에서 농사가 잘안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찰사 조병식은 잠깐만, 한동안은 콩 수출을 금지합니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방공령 같은 경우는 조건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양국 상인 간의 거래다 보니까 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달 전에 사전 통보 확인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관찰사 같은 경우는 나는 분명히 한달 전에 통보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측에서는 아니, 우리가 받은 서류는 한달 미만에 받은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차상의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일본의 강압에 못 이겨서 결국 이 방공령은 철회를 하게 되었고, 오히려 배상금을 지불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이제 일본 상인들이 입은 피해에다가 이자까지 달라고 해서 그 액수를 많이 받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방공령이 철회되었다, 배상금까지 지불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한 반감 높아지겠죠. 또 조선 조정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가볼까요? 세 번째는 누가 봐도 회사인 것 같죠? 그리고 이 회사는 전기 관련된 회사구나. 네, 맞습니다. 이 한성 전기 회사는 기본적으로 고종이 황실 자금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기술력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 에디슨 아시죠? 미국은 이제 에디슨이 활동을 하면서 전기에 관련된 기술력이 많이 향상되다 보니까 황실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인과 합작해서

보안에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한국중앙총상회와 더불어 대표적인 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출제 빈도수는 보안회가 훨씬 더 높고요. 보안회가 활동했던 1904년인 이 연도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1904년이다. 그럼 이제 러일 전쟁이 터지죠. 1905년에 을사대결까지 체결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신민회까지 활동하는 시기가 이제 1900년대가 되는데, 이 1900년대 활동하는 많은 단체 중에서 요두 단체가 출제 빈도수가 매우 높은 편이라서 그럽니다. 자, 그럼 보안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이라고 하면 땅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 일제가 우리 황실에게 요구한 것이 조선에선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땅이 참 많은데 그거 너무 아깝다. 그런 황무지를 일본의 기술과 자금으로 개발할 터이니 사용권 50년만 인정해줘 라고 하는 걸 요구를 합니다. 이게 곧 전국에 알려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원래 또 땅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잖아요. 일본이 이런 식으로 자꾸 야금야금 우리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보안회가 마련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고요? 연일 반대 시위를 전개합니다. 매일매일 반대 시위가 전개하니까 일본도 결국은 수긍을 해서 이 조건을 철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 개항기 시기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중간에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적어도 보안에는 일본의 요구를 철회시켰다. 네,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 예, 국채보상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보안에처럼 연도를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게 좋고요. 출제 빈도수 정말 정말 높습니다. 자, 일단 국채가 뭘까요? 나라가 진 빚을 말합니다. 요즘에도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의 빚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자주 뉴스에 나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은 편인 거죠. 아, 근데 문제는 대한제국이 갑작스럽게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그게 러일전쟁 끝나고 을사늑약 지나면서 한채 2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 빚인데 이 늘어난 빚의 규모가 대한제국의 1년 예산에 맞먹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빚이 대부분 일본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국권이 일본에 넘어가는 거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요, 서상돈, 김광재 같은 사람이고요. 이들이 대구에서 모금 운동을 전개합니다. 남자들은 술 마시지 말자, 담배 피지 말자. 여자들은 금비녀라든지 은가락지 같은 거 팔아서 모금 운동에 참여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시작되어서 3개월 동안 정말 모금액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빚을 갚았냐고요? 그러진 않죠. 일본이 우리에게 이렇게 단기간에 돈을 많이 빌려준 것은 경제적 압박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걸 방해해요. 여기 보시면 대한매일신보라고 있는데 그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신문에서 요 관련된 내용을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 신문의 발행인이 양기탁이라는 분인데 당연히 성금을 많이 관리했겠죠. 그러자 통관부에서는 양기탁이 성금을 횡령하였다.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죄를 받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일단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열기가 식고 이 운동은 중단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열강의 경제 침탈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저항 두 개의 소주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남아있는 이제 문제들을 풀어볼 텐데, 제가 작년에는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문제만 3단계를 가져왔습니다. 이유는 제가 맨 처음 했던 이야기 때문인데요.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현대사 문제는 고졸 검정고시에서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문제 출제 수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개항기만 하더라도 6문제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된 문제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던 부분인 거죠. 자, 그런데 기출 문제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념 확인 문제부터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저는 3단계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가볼게요.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기준이 되는 철도입니다. 이 철도 부설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나라는 누구다? 네, 일본입니다. 그럼 왜 일본일 것 같아요? 일본은 여러분들 이 성...

나라이다 보니까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한반도를 거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들의 물품이라든지 군대를 부산에 내려놓고 빠른 속도로 365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철도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재정 고문 맥아타는 어떤 사업을 전개하였다? 화폐 정리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한국의 금융을 장악하였다. 3번의 겁니다. 1908년에 설립된 단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토지 수탈과 관련되었다라고 하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되죠. 네 번째 겁니다. 단체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상인들이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 황국중앙총상회가 되겠죠. 다섯 번째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방공령과 회사령이 나왔는데 일단 회사령은 아직 공부 안 했죠. 다음 시간에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령 같은 경우는 1910년 이후로 일제가 추진하는 거고요. 우리 땅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는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지방 관리들이 곡물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령이다. 그러면 방공령이 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대구에서 활동했던 서상돈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나라 빚을 대신 갚자라고 하는 국채 보상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는데 이것도 일제 강점기에서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요세 가지는 조금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료 읽기로 가볼게요. 첫 번째 사료는 이미 여기 중국 상민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여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봅시다.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행상을 하거나 영업소를 차릴 수 있도록 하되 내륙 지방에 운반하여 점포를 차려놓고 팔지는 못하게 한다. 다만 내지 행상이 필요한 경우 지방관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서울에 진출할 수 있고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그럴 경우는 뭘 반드시 받아야 된다? 허가증을 받아야 된다. 두 부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특히 뒤에서 공부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임오군란 이후에 체결됐죠. 임오군란이랑 갑신정변은 결과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국채 1,300만 원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빚을 갚아야 된다는 운동인 거니까 국채 보상 운동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 문제는 두 문제를 풀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2년 전까지는 기출 문제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낮다 보니까 풀수 있는 문제 수가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먼저 2024년 문제인데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일본으로 나가는 곡물 수출이 늘어나자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더라. 결국 지방관들은 뭔가를 선포해서 곡물 수출을 막고자 하였다. 벌써 두번 나왔네요. 답은 1번, 방공령입니다. 봉사십조. 이건 고려 무신 최충원이 왕에게 올렸던 개혁안입니다. 앞으로는 출제 빈도수가 조금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교육입국조사는 이번엔 답이 아니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2차 과부개혁 때 고종이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근대식 교육에 힘쓰겠다라는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좌우합작 7원칙. 자, 이거는 광복 이후 이야기를 할 건데, 1945년 광복을 하지만 그 이후에 정부 수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좌파도 있었고, 우파도 있습니다. 또 중도 세력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 세력들이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서 좌우 모두 이거 정도는 우리가 합의했으면 좋겠어! 라고 발표한 내용이 좌우합작 7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민족 운동은 했는데요. 첫 번째 학생에게서 어떤 단어가 주목이 됩니까? 차관. 보이시죠? 자, 우리나라에게 대규모 차관을 의도적으로 빌려준 나라는 일본입니다. 자, 그러자 두 번째 학생이 말합니다. 대구에서 서상돈을 중심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답이 금방 보이시죠? 네, 답은 3번입니다. 새마을운동은 여러분 박정희 정부와 관련된 농촌 근대화 운동이고요. 그나로드 운동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때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가 농촌에서 아직 뭐랄까 계몽이 필요한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문맹 퇴치를 목적으로 동아일보에서 추진한 캠페인입니다. 저기 4번에서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나오는데

0: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광복 직후에 우리 사회를 블랙홀로 빠지게 했던 이슈예요. 아직 한반도는 스스로의 통치 능력이 없으니까 강대국들이 중심이 되어서 친탁 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났는데 이게 바로 1945년 12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45년 마지막과 46년 초반에는 신탁 통치를 둘러싼 입장 갈등이 아주 첨예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내용 정리와 문제풀이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경제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터 얘기 지성쌤입니다. 자, 벌써 시제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신 거잘 복습되십니까? 한번 간단하게 다 같이 그림 잡아볼까요? 제일 먼저 동사 기준점 동사, 그죠? 문장의 기준점 동사. 기준으로 왼쪽은 주어 자리, 오른쪽은 목적어 자리. 이게 가장 보편적인 문장이었었고, 동사에 따라 가지고 다른 형식도 다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예외, 이 형식의 동사는 주격 보호를 취하면서 주어를 보충해 줬었죠. 주격 보호는 주어인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용사 혹은 동격의 명사 가능했었고요. BBLS seem look profile, BBCall remains they seem appear look prove feel까지 암기하시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 형식의 동사로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 오 형식 메리는 KFC, make, leave, keep, find, consider. 자, 그리고 목적의 보호 자리에 to 정사를 취하면서 목적에게 동작을 할 것을 만드는 동사들을 정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두 개에 취하는 사형식의 동사, 주다결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두 개. 자, 그리고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자동사까지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동사들은 본질적으로 목적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전치사와 함께 목적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네, 그런 것들은 따라 암기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까지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서 동작을 받는 수동태까지, 그리고 두 가지 예외까지 정리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제는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토익이 해석 시험이지만 시제는 그중에서도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제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네, 그 과정을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순 시제입니다. 단순 과거는 별거 없어요. 과거에 발생됐었던 사실. 단순 미래도 별거 없습니다. 단순히 미래에 발생될 사실이지만 단순 현재 시제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에다가 별표 접으실게요. 단순히 현재에만 발생된 게 아니겠고 일반적인 사실로서 언제나 항상 늘 그렇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I like you. 난널 좋아해. 내가 지금만 너를 좋아한 게 아니잖아요. 항상 너를 좋아한다라는 거. 그죠? 이 극장에서는 녹화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은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언제나 늘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과거 동사는 delivered. 그냥 과거에 발생됐었던 사건입니다. 그 박스를 어제 배달했었습니다. 문장 끝에 시간 표현은 부사가 되겠고요. 자, will, 조동사 will과 동사원형. 단순히 미래에 발생될 사건이겠죠. 그 박스를 내일 배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I deliver boxes every day. 저는 매일매일 박스를 배달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 언제나 늘 반복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문장들은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I am teaching English. 나는 현재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 중이다가 아니라 I teach English라는 것은 나는 항상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다라는 직업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해석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 그중에서 현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시제 한번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드릴게요. 일반적인 사실이

때문에 언제나 늘 항상 그렇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는 개인의 일상적인 반복 동작. 나는 매일 7시에 일어나요. 이런 게 현재죠. 매일 그렇기 때문에, 그죠? 뭐 나는 뭐 주말마다 축구를 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조금 더 넓혀볼까요? 토익은 보통 비즈니스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회사나 시설 등에서 규칙, 규정 같은 것들이 일반적인 사실로서 현재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죠? 녹화는 아까 말씀드린 허락되지 않습니다. 라든지, 뭐 정숙해야 됩니다. 라든지, 뭐 회사 업무 외적으로는 쓸수 없습니다. 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현재가 되는 거고요. 조금 더 크게 가볼까요? 과학적 사실, 불변의 진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중학교 때 막,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일반적인 사실, 언제나 늘 그렇다라는 현재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so company는 비동사 뒤에 pp 형태. 이게 현재입니다. 태가 지금 비동사 pp이기 때문에 수동태라는 것이지, 시제는 현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so 의사는 일반적으로 간주가 된다. 자, 무엇으로서? 가장 reliable, 믿을 만한 재정, 컨설팅 회사로서 간주가 된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이 되겠고요. 자, using 동명사 주어죠. 이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recording devices. 녹화 장비들을 이용하는 것은 is not allowed. 허락되지 않습니다가 지금 기준점인 동사. 역시 비동사 PP. 태가 수동태라는 것이지 시제는 현재입니다, 여러분들. 현재예요.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이 극장에서 허락되지 않습니다라는 것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진행 시제라는 것은 비동사와 ing를 쓰는 것인데 진행은 강조입니다. 네, 진행은 강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행이라는 것은 그 시점에 동작이 진행 중이다라는 게 강조되는 것으로서 과거 진행은 과거 비동사와 ing를 쓰는 거예요. 단순 과거랑 본질적인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해석상 묻지는 않습니다. 그냥 I delivered. 과거로 쓰면 이 정도 느낌이겠죠. 나는 배달했었습니다. 박스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근데 At this time, yes, sir. 어제 이 시점이라는 이 시제의 표현이 조금 더 강조가 되면서 어제 이 시점에서 나는 배달을 진행 중이었었던 중이다 라는 게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 시점에 동작이 진행 중이었다라는 게 강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will deliver. 지금 미래 진행. 원래 그냥 조동사 뒤에 동사원이요. 이렇게 쓰는 게 미래잖아요. 나는 배달을 할 것입니다. 상관없거든요. 뭐, 뭔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will be ing를 쓰면서 그 시점에서 내일 이 시점쯤에서 그 동작이 진행 중일 것이다라는 게 강조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 박스를 내일 이 시점쯤에는 배달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진행은 강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진행이 마찬가지. 비동사 ing 현재 진행 쓰면서 나는 지금 박스를 지금 배달하고 있습니다라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건 조금 차이를 보이겠죠. 왜냐하면 일반 단순 현재는 일반적인 사실이지만 현재 진행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차이를 조금 보이겠다는 점. 나머지 두 개는 본질적인 큰 차이가 없겠다는 점. 자, 그리고 이거 참고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현재 진행, 비동사 ing죠. 얘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동작뿐만 아니고요. 미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예정된 행동 등도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모르면 나중에 좀 약간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코가 작은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암튼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행시제, 여러분들.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데 모든 미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문법적으로 모든 미래, 현재 진행 가능, 이렇게 그냥 내신 공부하듯이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해석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데, 미래 계획된 미래라든지 예정된 미래라는 거야. 즉, 나는 내일 영화를 볼 것이다. 라고 한다면요, 내가 지금 티켓을 예매를 한 겁니다. 최소한. 아니면 정말 최소한 영화 시간이라도 알아본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게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내일 영화를 보는 시점이에요. 영화. 영화. 그러면 내가 지금 티켓을 예매했다는 것은요, 그 동작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영화를 보기 위한 동작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된 동작이 진행되어서 영화 보는 데까지 이어진다. 이런 느낌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미래를 받는 게 아니겠고, 계획된 미래가 근 미래에 발생될 때, 예정된 미래가 역시 가까운 미래에 발생될 때, 그럴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I am watching a movie tomorrow. 내일 영화를 볼 거야. 이런 것들. 영화를 보기 위해서 동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진행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conference는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conference가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게 이미 동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생될 때까지 이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정리하자.

한다면 현재 진행이라는 것은 계획된 미래라든지 예정된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The escalator는 빈칸 지금 동사겠고요. At the moment라는 게 시제적인 힌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라는 표현입니다. Now. 이거는 달라요. At that moment라는 것은 이거는 그때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then 정도 느낌이에요. 이건 약간 과거적인 해석에 자주 쓰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했었다라고 쓰는 거고요. At the moment라는 것은 지금 현재라는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컬레이터는 지금 현재 작동되지 않습니다라는 현재 진행 형태가 정답이 되겠고요. 2번. 그 선수들은 비동사 뒤에 on their day of까지 끊어 보시고요. 접속사 뒤에 또 하나의 주어 동사가 수반되네요. 내가 경기장에 방문했을 때가 나오죠. 경기장에 방문했을 때라는 게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해석상 맞춰야죠. 내가 방문했을 때 뭐뭐 있었다. 내가 뭐뭐 했을 때 뭐뭐였었다. 이게 해석상 시제 일치입니다. 그래서 시제 일치라는 것은 별개 아니고요. 해석상 보편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were 쉬는 날이었었다. 그죠? 쉬는 날이었었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대접속사 동그라미. 접속사 있으면 동사가 총두 개가 나오겠네요. The map doesn't match가 지금 첫 번째 대절의 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앞까지 끊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두 번째 동사 앞까지 끊어보시면 여기까지가 대절로서 문장의 전체적으로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그 지도가 실질적인 도로를 매칭하지 않는다는 점. 실제 도로를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수일치 문제인데 여러분들, 긴 주어. 이건 조금 약간 문법적인 개념이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요즘 토익에서는 뭐긴 주어 있잖아요. 동명사나 뭐 투부정사라든지 대절 이런 긴 주어들은 모두 단수 형태의 동사가 수반됩니다. 네, 그래서 이즈가 지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일치적인 문제네요. 네,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긴 주어는 단수 동사를 취한다는 점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지도가 실제 도로를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confusing, 감정 동사죠. 역시 주어 자체가 대절로서 어떤 사실입니다. 그죠? 네, 감정을 느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사실은 혼란스럽습니다.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정도가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료 시제. 굉장히 중요한 시제 드립니다. 별표가 3개가 들어와주는데, 현재 완료가 have, pp. 이거 절대 수동태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수동태는 비동사 pp로 끝나는 게 수동태고요. Have PP라는 것은 능동태로서 현재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현재 완료, 현재 완료, 현재 완료가 뭔지 아십니까? Link. Link는 선 개념이죠.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과거와 현재의 link.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link. 선의 개념이에요. 나는 어제 그녀를 만났다.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이게 지금 현재입니다. 나는 어제 그녀를 만났다. 이거는 단순 과거죠. 근데, 나는 어제 이래로 어제부터 지금까지 그녀랑 연락 중이다. 이거는 현재 완료가 되는 거야. 어제 만났다. 소개팅 어제 했어요. 소개팅 해줬습니다. 과거 동사죠. 어제 했으니까. 근데 어제부터 지금까지 연락 중이다라는 것은 어제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이죠. 선의 개념이죠. 이런 게 현재 완료가 되는 거야. 단순 과거랑 해석적인 차이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일주일 전에 감기에 걸렸다는 과거 동사죠. 근데 일주일 동안 나는 감기에 걸려 있다는 것은 현재 완료가 되는 거야. 일주일 전에 걸렸다는 과거지만 지금까지, 현재까지 걸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 선 개념. 그래서 단순 과거라는 게 과거의 점의 개념이라면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발생된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태.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간. 그렇기 때문에 since라든지 since가 이래로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뭐 since yesterday 어제 이래로 for 뒤에 기간이 붙으면서 며칠 동안 이런 식의 표현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죠? 3일 전에 단순 과거. 3일 동안 현재 완료. 어제 단순 과거. 어제 이래로라는 것은 현재 완료가 되는 겁니다. 구분 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저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서울에. 2010년 이래로. 즉, 2010년에 이사를 왔다. 라는 건 과거겠죠. 2010년이면, 와, 굉장히 과거네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네. 열심히 사셔야 돼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 이사 온게 지금 과거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울에 살고 있다는 것은 현재 알려져요.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

되기 때문에. 자, 그녀는 감기에 걸려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 전에 감기에 처음 걸렸다라는 것은 과거 동사겠죠. 하지만 일주일 동안 걸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까지의 기간, 현재 완료의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것인데, 과거에 발생된 일이 현재까지 역시 이어지는 상태의 계속도 마찬가지. 즉, 모든 초점은요, 현재 상태가 해석상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I can't get in the house.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I have lost my keys. 잃어버렸거든. 그냥 I lost라고 써도 의미는 통해요. 잃어버렸습니다. 통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과거 잃어버렸다라는 동작을 강조한 거죠. 초점 맞춘 거죠. 그냥 과거에 잃어버렸다. 지금은 그 열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과거에 잃어버렸다라는 그 정보만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I have lost라는 것은 잃어버렸는데 그 상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없는 상태다. 현재도 지금 열쇠가 없는 상태다라는 게 해석상 초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뉘앙스적으로 뭐큰 차이 없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뭐큰 차이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발생된 동작 이거는 현재까지 없는 상태의 초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이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어떤 게 정답이기에 이렇게 문제 내지는 않아요. 그건 너무 유치하잖아, 솔직히. 그렇게 문제 내면요, 제가 ETS 본사에 직접 항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내면 안 돼요.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재 완료는 경험. 경험이라는 것도 단순 과거가 아니에요. 나는 뭐 1년 전에 김치를 먹었다. 이거는 1년 전에 먹었었던 그 시점에서의 동작이 강조된 건데. 근데 보통 경험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과거에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고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천어네 900뭐 연도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내 삶이 지금 기간이잖아. 내 탄생일로부터 현재까지가 지금까지의 기간이잖아. 그 기간 내한 번이라도 해본 게 바로 경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현재 완료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발생된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의 내 인생 속에서 한 번이라도 해본 거, 현재 완료. 그래서 경험은 현재 완료 쓰는 거예요. 자, ever, 여태 것이라든지 한 번이라도 이런 식의 부사들 혹은 never은 not plus ever이겠죠. 단한번 내본 적 없습니다라는 이런 식의 부사들과 잘 쓰이겠죠. I have a right. 저는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현재 완료가 경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never been to 프랑스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never 써가지고 내 인생 속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해석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현재 완료는 최근에 막 완료됐을 때. just라는 게 이제 막이란 뜻으로서 현재 완료랑 잘 어울립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발생된 사건인데요. 그게 최근에 막 완료가 됐을 때, 그럴 때 현재 완료 써가지고 그 의미를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네. an action, action인데 완료가 됐었던 액션입니다. In the very recent past, 굉장히 근 과거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목수들이요, carpenters, have just finished. 막 끝냈습니다. 그들이 일을 막 끝냈습니다. 아니, 선생님, 끝냈었다가 과거이기 때문에 그냥 finished라고 쓰면 안 됩니까? 물론 의미 통하죠. 괜찮습니다. 그냥 일을 끝냈다.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그냥 과거 동사만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언제 끝났는지, 뭐 어제 끝났는지, 뭐 1년 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현재 완료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듣든 간에 아, 최근에 막 끝났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해석을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할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현재 완료의 대표적인 해석상 용법이 되겠고요. 자, 과거 완료는 had pp로 쓰는 것인데 과거 완료는요. 과거의 특정 시점 이전에 완료된 사건, 여러분들. 이게 현재입니다. 자, 그리고 문맥적으로 기준이 되는 과거가 존재해요. 그런 게 있을 때그 전에 앞서서 완료가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뭐 예전에 어릴 때뭐 대과거라고 공부했었는데 대과거가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더 과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준점이 되는 과거가 있을 때 그보다 더 과거에 완료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설명했습니다. 무엇을 대절을 설명했는데요. 그가 닫았었다는 것을 창문을 비 때문에 지금 설명했다가 과거잖아요. 근데 설명했다는 과거보다 더 앞서서 그 전에 창문을 닫았다라는 더 과거 시점을 얘기하고 싶을 때 과거 완료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가 정답이 되려면 문맥적으로 기준점이 되는 과거가 반드시 있을 때 정답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없으면 쓰일 이유가 전혀 없을 테니까. 누가 봐도 우리가 복잡하게 느낀 것처럼
원어민들이 보더라도 일반적인 과거보다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솔직히 말해서 글 막 되게 막 쓰진 않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쓴다는 것은 역시 기준점인 과거보다 더 앞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이 눈물을 머금고 쓰는 겁니다. 이 복잡한 것을요. 자, 지금 보시는 미래를 마찬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We are happy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역으로 이게 현재가 있고요. 기준점이 되는 미래가 있을 때 그 미래보다 더 앞서서 완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역시 기준점이 미래가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없으면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미래 완료를 미국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래 속의 과거로 표현하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면 다 이해되신 거예요. The past in the future. 미래 속의 과거. 즉, 지금보다는 미래죠. 근데 기준점이 되는 미래보다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미래니까 미래인데 기준점보다는 과거이기 때문에 이 미래 속의 과거라고 그렇게 정의가 내려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시작할 것입니다. 미래 완료죠? 일을. 새로운 건물에서 일을. 어디에서? 일본에서. 자, 바이든 선생님 언제까지나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끝낼 때까지. 여기에 건설을 끝낼 때까지는. 즉, 그림 그려볼게요. 이게 현재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건설을 끝낸다라는 게 미래 시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여기에 건설을 끝내길까지는. 이 전까지는 새로운 건물에 대한 작업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 미래보다는 앞서서 완료가 되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완료가 정답이 되려면 이 미래까지라는 표현이 반드시 있을 때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by 뒤에 미래 명사가 붙어가지고 뭐 다음 달까지 이런 식의 전용구라든지 by the time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붙어가지고요.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네, 그녀가 도착할 때까지.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녀가 도착할 때까지 나는 요리 준비를 끝내 놓을 것이다. 그녀가 만약에 3시간 뒤에 도착을 해요. 그녀 도착 시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요리 준비를 끝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보다는 미래지만, 그녀가 도착하는 시점보다는 과거에 완료가 되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연습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Miss Murakis는 동사고요. 성공적인 커리어를까지 목적어죠. 영화라든지 텔레비전. 네, 그리고 극장계에서. 이래로. 자, 94년 이래로라는 것은 94년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들어가줘야 돼요. has ha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the woman. 그 여자는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대절을 접속사죠. 그녀가 지갑을 버스에 두고 내렸었다는 것을. 자, 지금 깨달았다 시점이 과거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앞서서 지갑을 두고 내린 동작이 발생이 된 거죠. 기준점이 되는 과거보다, 이건 현재고요.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더 앞서서 완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가 들어가줘야 돼요. 네, 그녀가 지갑을 두고 내렸었다는 것은. 만약에 현재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현재 시제는 일반적인 사실. 그녀는 항상 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해석상 맞지 않게 쪽에서 네, 과거 완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연습 문제 풀어 보실게요. 자, by the time, 접속사 동그라미. 우리가 도착했을 때까지, 여기까지 부사절입니다. 과로 정리하시고요. 도착했을 때까지 누군가가 모든 좋은 좌석들을 극장에서 이미 벌써 점유했었다. 여러분들, by the time 있으니까 뒤에 미래 완료. 아니에요. 보시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라는 거잖아요. 한번 암기해 볼게요. 아, 암기가 아니라 이해해 볼게요. 암기라니에요. 암기 아니에요. 이해해 볼게요. 자, 언제까지라는 건데 과거가 쓰였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도착했을 때까지잖아. 도착했을 때까지. 만약에 도착을 뭐 1시간 전에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1시간 전이라는 시점에 도착했을 때까지 그 전까지라는 거잖아. 네, 그럼 주절은 지금 현재고요. 도착했다라는 과거가 기준점인데 그 전까지이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과거 완료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전에 도착했을 때까지 그 전까지 누군가가 좋은 좌석을 모두 점유했었다. 과거 완료겠죠. 자, 만약에 By the time 뒤에 we arrive,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이렇게 써볼게요. By the time we arrive,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1시간 뒤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시간 뒤에 도착할 때까지라고 한다면 지금을 기준점으로 1시간 뒤가 기준이 되는 거죠. 도착할 때까지 누군가가 좌석을 모두 취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주절은? 기준 미래보단 과거이기 때문에 미래라고 되는 거겠죠. 그래서 By the time 뒤에 과거 동사라면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상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도착을 했을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발생된 과거요. 만약에 by the time we arrive,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라고 한다면 미래까지이기 때문에 주절은 그 미래까지 발생될 사건이 미래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헤드, PP가 정답이 되겠네요. B번이 맞겠습니다. 그죠? 모든 좋은 좌석들을 극장에서 이미 월서 점유했었습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by the time 뒤에 과거 동사라면 과거까지이기 때문에 주절은 과거 완료, had, PP가 쓰이겠고요. by the time 뒤에 현재 동사라면 실질적으로 미래까지 해석이기 때문에 주절은 미래 완료가 쓰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정리해서 암기하세요 하면 나중에 헷갈려요. 이게 뭐 다음 달이 뭐야? 내일 생각도 안 납니다. by the time 과거 동사, 과거 완료. by the time 현재 동사, 미래 완료. 수학 공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일이 뭡니까? 오늘 저녁 식사할 때다 까먹을걸요? 네, 그게 아니라 항상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과거까지라고 한다면 과거 전까지이기 때문에 더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동사 쓰인다면 미래까지. 그 전까지 발생될 미래 완료가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The annual award는 빈칸 지금 동사가 되겠고요. 113명의 사람들까지가 목적이고요. 57개 국가로부터 2010년 이래로 끝났네요. 현재 완료가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완료 지금 A번과 D번이거든요. A번은 현재 완료에다가 BPP로 끝났기 때문에 수동태예요. A번은 시제는 현재 완료인데 태는 수동태입니다. 목적어를 취하지 않겠고요. D번은 그냥 현재 완료 능동태죠. 목적어를 취해 주겠죠. 그래서 지금 뒤에 명사를 취하는 것은 능동 형태인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A번은 수동태입니다. 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비동사 PP로 끝난다면 수동태, 나머지는 모두 능동태가 되겠습니다. 가끔씩요,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 award는 뭐 사형식 동사니까 이런 질문을 시작하던데 이 award가 사형식 동사니까요 에서 끝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award는 명사를 쓰인 거예요. 그냥 상이라는 명사를 쓰인 겁니다. 이게 동사일 때뭐 사형식이든 이 문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빈칸이 동사 자리가 되겠고요. recognize라는 것은 인정하다죠. 인정하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 사람에게 표창하다, 포상하다 이런 의미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cognize, 인정하다, 기본적인 뜻 외에도 뭐 표창하다, 포상하다 이런 동사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토익에서는 이런 뜻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원래 그런 소재가 많은 게 토익 시험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겠습니다. Toronto Community Center는 빈칸 지금 동사가 되겠고요. 그 연간 fundraising dinner라는 것을 later today, 오늘 늦게 할 것입니다. 네. 자, 동사 문제인데, 오, 지금 오늘 늦게가 있으니까 미래 시점 C번. 대박, 10군.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동사 문제는 항상 수태 시제, 문법적인 오답을 걸러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이게 여러분들의 바른 습관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수일치 먼저 보셔야죠. 걸리는 게 딱히 없죠. 태를 보셔야죠. A번, 과거동사, 능동태. B번, 능동태. C번은 BPP이기 때문에 수동태고요. D번은 been ing로 끝나는 것은 능동태겠죠. 그래서 C번은 이미 벌써 탈락입니다. 네. 목적어 명사가 뒤에 있다는 것은요, 수동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을 떠나서 C번은 제일 먼저 소거되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남는 세개 중에서 지금 오늘 늦게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지금보다 미래 시점을 말하는 거죠. 미래 시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B번이죠. 현재 진행 형태는 계획된 미래, 예정된 미래가 가까운 미래에 발생될 때 그럴 때쓸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늦게 그 연간 디너 행사를 주최하겠다는 게 맞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later today. 여러분들, 지금을 기준으로 더 늦은 것은 later이고요. 더 이런 시점은 earlier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라 한다면 earlier today라는 것은 오늘 오늘인데 지금보다 이른 시점이 오늘이기 때문에 뭐 지금 만약 오후라면 오전 정도가 되겠고요. later today라는 것은 역시 오늘을 시점 기준으로 나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등이 되는 거죠. earlier this month. 이렇게 한다면 이번 달을 기준으로 더 초를, 더 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15일이라면 뭐 1일부터 14일까지가 되겠고요. Later this month라는 것은 이번 달을 기준으로 이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보다 미래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부사장은요, 빈칸 동사가 되겠고요. 최근에 미팅 기간 동안에 전면고 묻기했고, 대절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명사절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에 동사 아닌 거 탈락이 되겠고요. 수일치에서 단수기 때문에 A번 안 되겠고요. B번과 C번 중에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미팅 동안에. 자, 최근에 미팅 동안이라는 것은 최근에 발생됐었던 미팅을 말하는 거죠. 과거 동사가 맞겠습니다. B번에 맞겠고요. C번은

0: 항상 언제나 늘 그렇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의 현재이기 때문에 최근에 발생된 과거 동작과는 어울리지 않았었습니다. 자, 9번은 전치사 문제, upper from, 뭐뭐 이외에도라는 거고요. 빈간의 세미나까지 명사까지 끊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치사 뒤에 동사 안 되겠고, 명사는 또 하나의 명사 받을 수가 없어요. 명사는 안 됩니다. 그 다음 PP형 때는 형용사 가능하긴 한데, 지금 관사. 나중에 형용사 좀 심도 깊게 보시겠습니다. 형용사는 관사 왼쪽에 들어가지 않아요.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명사가 목적을 지어주는 구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것 이외도란 동명사가 정답이 됐었던 문제까지. 자, 여기까지 오늘 시제 해석 반드시 잘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엔 정말 준동사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베스토익의 지성쌤이었고요. 네, 잘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상용입니다. 자, 이제 강의가 마지막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기법은 3강, 4강, 5강, 이제 마지막 5강 강의인데요. 각종 등기 절차에서는요,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게,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가등기하고 주등기와 부기등기 구별하는 거. 그럼 일단 가등기는 100%예요. 주등기, 부기등기는 100%는 아니지만 약90% 정도의 확률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일단 가등기 하나만큼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필 등기를 할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의 대표적 사례가 하필 등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출제위원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때 항상 물어보는 지문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필 등기입니다. 이때 하필의 제한 사유를 여러분이 좀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소, 지, 지, 전, 임, 공적, 신탁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이거 뭔 말이야 하실 수 있잖아요. 읽어볼게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근데 이때 지역권은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역권. 이때 지역권은 승역지 지역권도 있고 요역지 지역권도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에 관한 지역권이다? 승역지 지역권이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전세권, 임차권. 자, 공동저당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공동저당도 창설적 공동저당이 있고 추가적 공동저당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신탁. 신탁도 조심해야 됩니다. 동일한 내용의 신탁 등기가 돼야지 다른 내용의 신탁 등기는 안 돼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의 신탁 등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위와 같은 등기들. 위와 같은 등기들이 존재할 때는 하필 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선생님, 네. 위와 같은 등기들이 있을 때 하필 등기가 가능합니다.

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위와 같은 등기가 아니면요. 하필 등기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볼게요. 하필의 등기를 할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라 했죠. 그럼 한번 볼게요. 지상권이 있대요. 지상권이 있대요. 여기 있잖아요. 지상권, 이게 있네요. 하필 등기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지분이 다르대요. 지분이 다르면 하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하필은 가등기 담보권 등기가 있다. 저에게 가등기 담보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필할 수 없다. 그죠?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답니다. 오,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 여기에 있네요. 그럼 하필이 가능하겠네요. 하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 이미 연월일 접수분과 동일한 저당권. 이런 저당권을 우리는 무슨 저당권이란다? 그렇죠.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설문에서 물어보는 것은 기역, 그다음 리을, 미음. 이렇게 해서 기역, 리을, 미음에서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아쉽게도 이 시험 문항이 36회 시험 때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시험 때는 출제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각종 등기 절차에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하필 등기가 될 거냐? 안될 거냐? 그 요체는 뭐다? 소지지 전임 공저 신탁과 관련되는 등기가 있으면 하필이 가능하다. 위 제시된 권리 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는 하필할 수 없다. 그렇게 마무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말소 등기. 말소 등기 역시 이 자체로 쓰는 시험 문제 거의 출제가 안 되죠. 여기 29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소 등기 자체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는데, 말소 등기 자체를 가지고 물어본다면 출제인이 물어보는 게 이해 관계인에가 관련해서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말소에 관한 승낙서를 첨부해야 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어떤 등기를 말소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면 그 자의 승낙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등기를 말소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럼 승낙서 첨부할 필요 없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상권 등기를 말소한답니다. 자, 지상권을 말소하는데, 자,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상권을 말소한다. 이 지상권을 만약에 말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말소하면 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목적된 권리가 없어지니까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저당권자를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없으면 이 지상권 등기는 말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순위 2번 저당권 말소할 때 순위 1번 저당권자. 한번 볼까요? 자, 1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가 A 명의로 되어 있고요. 2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가 B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손으로 가려보겠습니다. 자, 1순위 저당권이, 2순위 저당권이 말소돼요. 그럼 1순위 저당권자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습니까? 없죠.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1순위 저당권을 말소해 봅니다. 2순위 저당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습니까? 없죠. 왜? 2순위 저당권자는 오히려 순위 상승의 원칙에 의해서 더 이익을 보게 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어떤 등기를 말소하더라도 말소되는 권리를 기준으로 전후 권리자 사이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 1번 저당권 말소할 때 2순위 저당권자든 2순위 저당권 말소 1순위 저당권자든 전부 다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한답니다. 근데 그 토지에 지상권자가 있다면 저당권 말소한 데서 지상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는 전혀 없죠. 역시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자, 소유권 등기를 말소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부에 최초 기록되는 등기거든요. 근데 그 보존 등기를 말소한다면 그 보존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권자 등기는 뭐에 해당한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음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의 정답은 기역과 미음입니다. 역시 말소 등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소 등기 자체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아니에요. 다만 나온다면 최근에 이해관계인과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서를 정리할 때도 아, 내가 말소 등기 할 때는 이해관계인과 관련되는 부분은 정리를 꼭좀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부기등기 나왔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강의 시작을 할 때 가등기하고 주등기, 부기등기 구별하는 거. 자, 이것도 자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제가 지금부터 적어드리는 걸 옆에 꼭 적어놓고 문제를 보세요. 자, 저는 원칙과 예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원칙과 예외를 설명을 드릴 건데 예외를 꼭 적어놓고 시험장에서는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예외가 뭐냐면요. 첫 번째, 부동산의 표시 등기, 그 다음 말소 등기. 얘네들은요, 항상 주등기입니다. 항상 주등기. 자, 두 번째, 특약, 약정,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얘네들 등기는 항상 부기 등기입니다. 세 번째, 권리의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부기 등기입니다. 단,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면 이때는 승낙서가 첨부되면 부기,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주등기.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과 관련된 지문들은 꼭 여러분이 적어놓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칙은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생성되어진 등기는 일반적으로 주등기고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파생된 등기는 일반적으로 부기등기로 간다. 이게 원칙인데 이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적어놓고 문제는 푸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봅니다. 환매특약 있네요. 특약. 특약 약정. 적혀 있잖아요. 특약과 약정은 나오면 항상 뭐라고요? 부기.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권리변경등기라고 되어 있네요. 권리변경등기 여기 있잖아요. 이때 이해관계인 제3자의 승낙이 있다네요. 승낙이 있다네요. 그럼 얘네도 부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나왔죠. 그럼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이니까 부기겠네요. 그럼 남아있는 애는요. 4번이겠네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 실행 등기는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경매가 실행되기 때문에 이 등기는 뭐로 간다? 주등기.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적어놓고 문제 풀었다면 4번 정답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이 내용 적어놓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권리에 관한 등기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자, 금방 우리 주등기, 부기등기 봤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3번 지문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변경등기. 권리변경등기는 원칙은 부기등기다. 이것만 보면 이거 맞는 지문이다. 그죠? 근데 설문에서 뭐가 있냐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답니다. 그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승낙서를 첨부하면 뭐로 가고? 부기등기. 그럼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 근데 승낙이 없대요. 없다면 뭐로 가야 한다? 주등기. 근데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정답 3번. 자,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반드시 100%라는 말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독립적인 문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지문씩 들어가가지고 정답의 결정요소로 작용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 주등기, 부기등기는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오든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오지 않든 어떤 방식이든 기본적으로 주등기, 부기등기가 나오면 옆에 제가 금방 이렇게 판서해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 꼭 적어놓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 방법입니다. 1번 보도록 합니다.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상인 표시번호. 표제부니까 뭐다? 표시번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갑구와 을구. 갑구와 을구에는

표시 번호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록된다? 순위 번호가 기록되죠. 그래서 표제부는 표표표 이렇게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표제부의 표시 번호. 갑과 을구에는 권리 등기는 순위 번호. 그래서 표시 번호는 갑과 을구의 필수적 등기 사항은 아니다. 오. 그다음 갑구 등기 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이라면 권리자별 뭘 기록하고 지분 등결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합유 지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분과 관련되는 내용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분의 용익권 설정 X, 지분만 보존 X, 지분만 상속 X, 합유 지분 기록 X. 그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으로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 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 채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권 판결이 있다면, 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오. 토지 소유권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오.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번의 키워드가 뭐죠? 예, 주등기, 부기등기 나오면 어떻게 하자? 밑에 예외적인 거 세 가지 유형 적어놓고 문제 푼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가등기 나왔네요. 가등기는 어떻다고요? 100%. 그럼 기본서 정리할 때 가등기와 관련되는 지문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정리를 다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등기에서 여러분이 정리해드릴 내용 빨리 가져갈게요. 가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거냐? 단독으로 신청할 거냐? 정리. 두 번째, 가등기에 기해서 뭘 했을 때? 본등기 했을 때 정리 절차, 중간 처분의 등기는 어떻게 정리가 될 건지, 그 다음에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 말소할 건지, 신청으로 말소할 건지, 그럼 직권으로 말소한다면 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뭐가 있을 건지. 자, 세 번째,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세 가지가 가등기 파트에서 일단 출제인이 굉장히 선호하는 정답의 결정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놓았던 가등기는 공동으로 갈 건지 가등기를 단독으로 할 건지 그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 가등기 말소도 공동으로 할 건지 단독으로 갈 건지 그거 정리는 꼭 해두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등기한 본등기를 할 때 중간 처분의 등기 처리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거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이 뭐예요? 가등기 할 수 있느냐? 가등기 할 수 없느냐? 그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고 나머지 지문들을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오. 그러면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 하나 아셨네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 내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변경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오. 가등기 할 수 있느냐? 가등기 할 수 없느냐? 그거 물어봤네요. 자, 가등기를 한 후, 자, 가등기를 하고 본등기 신청이 있답니다. 그럼 이때는 가등기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서 본등기를 한다. 오. 그럼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해서 뭘 했답니까? 본등기. 그럼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 처리 절차. 그럼 이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오. 자,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의해서 역시 가등기에 의해서 뭘 했답니까? 본등기를 했답니다. 그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가 아니라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살펴보는 문제들은 다 기출 문제거든요. 지금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죠. 뭡니까? 가등기를 공동으로 갈 거냐, 가등기를 단독으로 갈 거냐. 그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요.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럼 세 번째 물어보는 거는요. 가등기가 됩니까? 가등기가 안 됩니까? 물론 이거 외에도 가등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더 많습니다. 더 많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전달해드린 1, 2, 3번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야무지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자, 가등기 어떻다고요?

보고 있는 게 관공서 촉탁 등기거든요. 근데 출제위원이 만약 관공서 촉탁 등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쉬운 문제를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땡큐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관공서는요. 천사의 이미지를 부각하면 됩니다. 무슨 이미지를 부각해라? 관공서 촉탁의 등기는 뭐의 이미지다? 천사의 이미지. 등기안이 관공서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관공서가 온다. 얘는 절대로 사기칠 애가 아니야. 얘는 절대로 허위 등기를 할 애가 아니야. 하는 관점에서 지문을 읽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가서 신청했을 때는 각하될 애가 관공서가 가면 각하되지 않는다. 그 느낌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한 체납 처분에 대한 압류 등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관공서가 무슨 압류 등기를 할때 뒤에 내용은 몰라도 돼요. 어떤 등기든 함께 촉탁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정답 1번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관공서는 천사거든요. 관공서는 허위 등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관공서가 어떤 등기를 촉탁할 때는요, 실체관계 부합시키도라는 등기는 언제든지 함께 촉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관공서는 언제든지 땡큐, 땡큐. 왜? 관공서가 거짓말할 일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법원으로 촉탁으로 실행될 등기가 신청으로 되었다. 자, 촉탁으로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신청해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뭐 한다? 각하. 왜? 법원에서 촉탁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신청해보세요. 각하죠. 그럼 여러분이 신청해야 될 등기를 법원에서 촉탁하면? 그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고요. 법원은 수탁자 해임 재판한 경우 신탁 원부의 기록 변경 등기를 법원은 등기소에 뭐 해야 한다? 촉탁.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경우 우편에 대한 촉탁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우편을 하면요. 안 해줘요. 관공서가 하면 해준다 이거죠.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는 신청에 따른 관한 규정을 뭐 한다? 준용한다. 오. 그래서 35회 6번 문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규약에 따라 공용 부분으로 등기된 후 규약이 뭐가 되었다면, 폐지가 되었다면 그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 1번이고요. 2번. 등기할 건물이 구분 건물인 경우에, 자, 구분 건물인 경우에, 이 말은 등기할 건물이 아파트인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야기가 수월합니다. 아파트인 경우에. 자, 등기관은 1동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소재 집원 건물 명칭 및 건물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 부분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건물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1동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 전유 부분 등기기록 표제부, 즉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몇 장이 있다? 두 장이 있다. 이 지문 하나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아파트와 관련되는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몇 장이다? 몇 장? 그렇죠. 두장 있다라는 거. 1동 건물에 관한 표제부와 어디? 전유 부분 등기록 표제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는 그 소유권 등기부에는 지체 없이 건물의 멸실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지문도 조심해 둬야 됩니다. 하나 지문 가져가야 될 건이 있습니다. 멸실 등기는 원칙은, 자, 멸실 등기는 원칙은 1월 이내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라고요.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멸실 등기와 관련되는 지문이 나왔을 때는 멸실 등기는 몇 월? 1월입니다. 1월.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멸실 등기는 어떻게 해라? 지체 없이. 그래서 한 지문 정도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같은 집원 위에 한 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건물 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오. 자, 그다음 부동산 환매 특약은 등기 능력이 인정된다. 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의신청이죠. 자, 이 이의신청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37회를 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의신청이 30
집회 이전까지는요 거의 출제가 안 되었거든요. 근데

31회가 넘어가면서 최근에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는 게 이의신청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지문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없다, 없다, 없다, 없다가 있거든요. 그것부터 일단 정리해 드릴게요. 없다, 없다, 없다는 뭐냐면, 첫 번째, 이의신청 기간 제한 없다. 새로운 사실로 이의신청 할수 없다. 새로운 증거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자, 그래서 없다, 없다, 없다, 없다. 네 가지 일단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제한 없다. 새로운 사실에 의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새로운 증거 방법에 의해서 이의신청할 수 없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뭐 한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거. 이의신청. 이의신청서는 그 등기 사무를 본 해당 등기소에 제출을 하는데,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한다라는 거. 자, 이의신청에 관한 지문들은 이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출제인이 문제를 물어볼 때는 이 정도 가져가시면 돼요. 그럼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기신청이 아닌 제3자는, 자, 제3자는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등기가 각하가 돼요. 각하가 되면요. 기록이 안 돼요. 기록이 안 되면 그 기록상 이해관계란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하시니까 오. 그럼 누구는 됩니까? 등기부에 기록이 되었다면 그때는 기록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뭐다?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3자가. 근데 각하가 되었을 때는 기록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상 이해관계의 말 자체가 저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의신청은 대부분 규칙으로 전환 바에 따라, 자, 보세요. 이의 신청이죠. 지금 신청.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 자,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의신청서는 그 등기 업무를 본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 이의 신청서는 관할 지방법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 이의신청 기간의 제한은 없다. 이의신청 기간 제한 없다. 새로운 사실은 이의신청할 수 없다. 새로운 증거 방법 이의신청할 수 없다.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 없다. 그래요. 이의기느나 언제라도 이의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처분시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없다.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왜? 이의신청이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효력은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새로운 사건의 등기도 계속 등기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을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길고 긴 5강 강의까지 강의를 진행을 마치도록 됐네요. 그래서 이 마지막 5강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가야 될 거는 뭡니까? 가등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가등기 파트에서는 가등기를 공동신청으로 갈 거냐, 단독신청으로 갈 거냐, 말소를 공동신청으로 갈 거냐, 단독신청으로 갈 거냐, 1순위입니다. 2순위,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을 때, 그 중간 처분의 등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원칙은 직권 말소거든요. 근데 직권 말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직권 말소가 안 되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세 번째가 뭡니까? 가등기 할수 있느냐? 가등기 할수 없느냐? 어떤 지문이 주어졌을 때 읽어보고 가등기의 대상이다? 아니다까지는 정리가 되셔야 돼요. 물론 가등기는 이거 세 가지 외에도 나머지도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왜? 100% 출제되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주등기냐 부기등기냐의 문제는 100%는 아니지만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약90% 이상은 매년 출제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단문으로 나와가지고 정답으로 결정되는 게 사례도 살펴봤으니까요. 그럼 나오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의 등기와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 특약, 약정,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항상

부기 등기. 자, 그다음 권리의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부기 등기인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 여부에 따라서 승낙서가 첨부되면 부기, 안 되면 주등기. 그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이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공서 촉탁 등기는 기본서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아, 일반 당사자하고 차이점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37회 여러분의 공인중개사 합격 기원을 간접적으로 제가 항상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5강인데요. 오늘도 여가 생활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단어들 살펴볼 거예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내가 응원하는 팀의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에요.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장의 열기가 뜨거워요.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멋진 골을 넣으면 모두가 환호하죠. 우리 팀이 이기면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은 운동 경기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운동 경기 보는 것 좋아하시나요? 여기 그림을 보면 운동 경기와 관련된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배울 영단어의 힌트를 한번 얻어볼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축구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뛰면서 이렇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이기면 이렇게 우승해서 트로피를 받을 수 있고 지면 조금 낙담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이런 표현들, 운동 경기와 관련된 표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win, win인데요. 경기에서 이기다 라는 뜻으로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뒤에 메달이나 상 등이 나와서 메달 등을 따다 혹은 획득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을 때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이 영단어 바로 오른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win, W-I-N, win. 그래서 우리 승자를 뭐라고요? 승자, 이긴 사람을 winner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We want to win this game. We want to win this game. 우리는 이 게임에서 뭐 하고 싶다? 이기고 싶다. 우리 게임을 하면 당연히 이기고 싶겠죠. We want to win this game 하면 우리는 이 게임에서 이기고 싶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win의 과거형은요, won이에요, won. 그래서 I won a gold medal in the race라고 했는데요. win a medal 하면 메달을 따다, 획득하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메달을 딴 거죠. 근데 무슨 메달을 땄다? gold medal, 금메달을 땄네요. in the race, 달리기 경주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I won a gold medal in the race. 나는 달리기 경주에서 금메달을 땄다 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win인데 이렇게 이기다로 쓰일 때도 있고 금메달을 따다 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이길 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경기를 하다 보면 질 때도 있습니다. 그쵸? 우리 지다 라는 표현은 lose라고 읽어요. 얘를 발음할 때는 좀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lose 아니고요. lose. 굉장히 길게 발음을 합니다. lose. 그리고 이 s는 z 발음으로 한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lose. 따라해 볼게요. lose. 지다입니다.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lose. l-o-s-e. lose. 지다. 자, 우리 예문 한번 볼 건데요.